0: terrific. Top tip. Be happy, not sad.
1: Ah, amazing. Super.

어.

0: 숫자 2단째기 게임할래? 난 빨강팀, 난 파랑팀.
1: 재밌겠다. 선은 내가 그릴게.
0: 내가 더 크니까 먼저 할게. 10
2: 빼기 2는?
3: 바로 8.
2: 자, 한다. 준비, 출발.
3: 워터블럭 경기. 1, 2, 3, 4, 5, 6, 7, 8. 시작. 왼쪽이지롱. 지금은 오른쪽. 이제 머리 위에. 이젠 안 보이지롱.
2: 유후!
3: 위로, 밑으로. 너무 느려.
2: 유후!
3: 옥토블록 점프!
2: 점수는 파랑팀 2점!
1: 이제 내가 더 크지? 내 차례다.
2: 9 빼기 2는?
4: 바로 7!
2: 준비 출발!
4: 운이 좋았네. 네가 더 크니까 네가 해.
3: 8
2: 빼기 2는?
0: 바로 6. 재미있는 게임, 주사위 게임. 주사위 던지면 몇이 나올까?
4: 아마 6. 오. 오. 역시 맞았어.
0: 행운이지?
2: 반칙! 진로 방해! 그래서
3: 4대
2: 2!
4: 행운은 다음 기회에. 내 차례! 7!
2: 빼기 2는?
0: 바로 5!

0: 4대 4!
1: 6!
2: 빼기 2는?
0: 바로 4!
1: 6대
0: 4!
1: 5!
2: 빼기 2는?
1: 바로 3!
2: 바로 이! 이봐! 내가 아니야! 반칙! 그 이가 아니야!
1: 6대
0: 8!

0: nice. A truly terrific tune.
1: Powerful popping, I...
0: Nice note. I'm impressed. Nearly.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

0: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꼬롱꼬롱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재미있는 숨바꼭질 노린 그만 아쉽지만 이젠 잘 시간 1
6: 네
5: 2
6: 네
5: 3
7: 네
5: 4
6: 네
5: 5
7: 네
5: 6
6: 네
5: 여섯 마리 양 잘 준비 완료 어쩌면 말이야 한 게임 더 하고 자도 되겠다 던져보자 3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세 마리씩 팀을 나눠봐
6: 네
5: 1, 2, 3 1, 2, 3 잘했어 이제 알겠지? 6은 바로 3 더하기 3
7: 네
5: 던져보자 예이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두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2, 1, 2, 1, 2 두 개씩 세 묶음 그건 바로 유 너희들 덕에 알게 되었네 근데 있잖아 더는 게임을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도 자야지 알겠다 더 놀자고 이번엔 한 마리씩 팀을 나눠봐 양 한 마리

잠깐 문이 어디더라?

어쩌지, 세 마리씩 두 팀? 나 혼자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잠깐. 아하! 찾았지롱? 양 세 마리 다 보이거든. 거기 나무지에. 양이 또 찾았어. 하나, 둘, 셋.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어야지. 하나, 둘, 셋. 여기 세 마리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세 마리.

0: 도망을 쳐 이 장난꾸러기들. 당장 돌아와 잘 시간이라고. 와, 이런 새 팀으로 도망치네. 그나저나 숫자 세기 재미있네. 예!
1: 빠른 행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장난꾸러기 양이 6마리니 나도 6개로 나눠야겠네.

Ear.

한 명도 돌려보내줄 수 없다.

0: 못 들어갈지도 몰라도 둘은 가능할지도 몰라. 하체! 히! 거기 이름 바로
1: 히!
2: 둘은 들어가라.
1: 이 길이 두 개네. 어디로 가야 하지? 넌 왼쪽, 난 오른쪽. 뱀이 움직여. 가짜 뱀이야. 고무라고. 너무 징그러워. 조심히 걸어가야겠어. 이 됐어. 이제 어디로? 이쪽으로. 필요한 건 더 힘세고 더 큰 사람. 합체 2 더하기 2는 바로
3: 4. 왜 이런 바위들은 정사각형이 아닐까? 와, 황금 사과다. 동그란 것들, 왜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란 거야? 도와줄까, 친구? 넌 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지금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합체! 4 더하기 4는 바로 8! 오토블록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황금 사과. 1, 5. 당장 탈출해야겠군. 2, 3, 4, 5, 6, 7, 8. 오토블록 반으로 나누기. 8은 바로 4 더하기 4. 거대한 동그라미가 굴러와. 조심해, 고모뱀이야. 반으로 나누기. 4는 바로
1: 2 더하기 2. 우린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제 어쩌지? 반으로 나누기. 이는 바로
0: 1 더하기 1.

0: We can't get it to stop.
1: I see. Well, we made it, so maybe we can help.
0: Hold it. This time, we'll try without Q.
2: Fired!
1: Yes?
0: I need you, Q.
2: Quiet!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술물엔
6: 덕덕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6: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슈퍼펫 미니버스가 덴마크 코펜하겐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도착합니다.

0: 지금껏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중에 가장 큰 화석인 티라노를 소개합니다.
1: 어? 슈퍼패트리잖아. 저기 얘들아, 화석은 만지면 안 돼.

아니, 피해!

0: 슈퍼윙스?
1: 안녕 슈퍼윙스.
2: 노아, 진짜 오랜만이다. 내 공룡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태블릿을 배달해 줄 수 있을까?
3: 물론이지.
1: 고마워, 이따 보자.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공룡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태블릿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1: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슈퍼윙스 아리. 큰 공룡과 맞설 수 있는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출동 준비 완료!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출발! 내 로보렉스만 출동할 수 있으면 금방 진정시킬 수 있어요.
1: 택배했습니다!
2: 안녕, 노아.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아리야. 도우러 왔어.
2: 여기 네 택배.
3: 우와. 새 태블릿이잖아. 완벽해.
2: 노아, 조심해.
3: 호기.
2: 으아!

0: 로보렉스가 왔어요! 좋았어!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너흰 그저 롤리그 하면 돼.
1: 롤리그는 덴마크어로 진정하다란 뜻이야.
2: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패 합체. 액션 준비 완료.

때문에 비상 자동 조종 장치가 켜졌어.

안녕 얘들아. 이번에도 특급 배달이야. 스페인 액션카 배령이요.

우리가 이기려면 회전이 필요하겠는데, 아리? 응?

0: 티라노, 너 혹시 이 가방을 새끼로 착각해서 쫓아온 거였어? 무서운 공룡이 아니었잖아.
1: 슈퍼인수와 슈퍼펫 티라노 구하기 성공!
0: 공룡 시대로 티라노를 보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2: 다음 목적지는 어? 공룡 시대입니다.
0: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차잖아. 멋지다. 엄마, 저 가도 돼요?
3: 그래,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
0: 예.
3: 조심히 다녀오렴.

살고 있는 시대로 시간 여행을 오다니. 멋진 공룡 자료를 잔뜩 수집해 가야지. 테고사우루스잖아. 우와. 로보렉스, 사진 좀 찍어볼까?

0: 저건 뭐지? 우와, 저렇게 생긴 공룡은 처음 보는데?
1: 안녕, 아기 공룡아. 친구가 되고 싶은가 봐. 이건 공룡이 아니잖아. 슈퍼펫이라고.
2: 공룡 시계? 누구 슈퍼펫일까?
0: 공룡 시대는 참 평화로운 것 같아. 티라노의 집을 얼른 찾아주고 싶어.

노보렉스.

잘했어, 로보렉스. 어? 저기 티라노야! 그런데 저기서 뭐라는 거지?

0: 저 아기 공룡들의 엄마인 게 분명해.
1: 어, 저런! 아기 공룡들을 구하려고 온 거였구나.
0: 아기 공룡들을 구하려면 이 용암을 건너가야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슈퍼윙스, 너희 도움이 필요해.
1: 징검다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2: 좋은 생각이야, 호기. 스피닝 액션카! 액션 슈트로 변신!

0: 있는 한 그렇게는 안 되지. 어? 디노가 구해줄게.
1: 전설의 슈퍼엑스 디노.
0: 디노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팬 합체.
1: 말도 안 돼. 디노 패션단 거야?
0: 얼음 대포 장착. 얼음 대포 발사.
1: 우와, 대단한데. 멋져.
0: 얼음 다리 만들기 액션.
1: 잘했어 디노.
0: 디노를 따라와라.
1: 아기 공룡들을 안전하게 구했어.
2: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근데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닌데? 봐.
3: 우리 전부가 있기엔 안전하지 않아.
1: 저 아래로 내려가자. 저기엔 용암이 없어.
3: 하지만 커다란 틈이 많아서 걸어 내려가긴 힘들어. 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1: 어?

0: 다 동룡들은 저런 걸 본 적이 없다.
1: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0: 허리와 소아, 티라노 가족과 공룡들 구하기 성공! 우후!
1: 티라노가 가족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2: 나도 기뻐.
3: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2: 도와줘서 고마워, 티노와 티노팻. 모두 잘 있어. 아기 공룡들아, 행복해야 해.
1: 잘 가, 노아. 고마워, 슈퍼윙스.
4: 모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전신은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2: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공룡 로봇 전시 말이에요.
4: 아주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겠는걸?
3: 맞아요. 미니버스가 왔잖아. 노바 슈퍼팬들아,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잘가.
5: 고맙다.
3: 슈퍼미니와 슈퍼팬 임무 완료.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5: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4: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3: 순하게
2: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여기서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로봇 댄스 대회.
4: 슈퍼펫 미니버스가 한국 포항의 로보라이프 뮤지엄에 도착합니다.
0: 슈퍼펫?

0: 어? 트위스트! 어, 안 돼! 어? 내가 망가뜨렸어! 어쩌면 좋지?
1: 슈퍼윙스?
2: 안녕, 슈퍼패트라!
0: 안녕, 슈퍼윙스. 난 하영이야. 로봇 댄스 대회에 참가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트위스트가 망가져버렸어. 수리키트를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당연하지.
3: 그리고 트위스트가 너의 춤 동작을 따라하는 기능도 추가해줄게.
2: 고마워.
4: 포항은 로보라이프 뮤지엄이 있는 곳이야. 로봇에 관한 모든 게 있지. 그리고 여행을 하다 배고파지면 과메기를 먹어봐. 과메기는 꽁치를 말린 음식인데 포항의 특산물이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3: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로봇 3키트와 동작 따라하기 장치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2: 고마워, 우지야. 이거라면 로봇을 잘 고쳐서 댄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거야.
4: 그리고 하영이와 트위스트가 꼭 우승할 수 있게 특별한 슈퍼윙스를 함께 보내줄게.
2: 좋아!
4: 자, 누가 출동하는 게 좋을까? 춤을 가장 잘 추는 게 누구지? 슈퍼윙스 제로!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좋아!

출동 준비.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안녕, 난 제롬이야.
2: 포항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어? 여기 네 택배. 멋지다. 로봇을 고칠 수 있겠어. 시작해볼까? 교체 부품을 넣고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 트위스트? 완벽해! 내 춤 실력도 완벽하면 좋을 텐데.
1: 걱정 마, 하영아. 내가 가르쳐줄게. 춤은 내 전문이거든. 동작 따라하기 장치를 착용해봐.
2: 멋져! 우후! 그럼 흔들어!
3: 흔들어?
4: 한국어로 몸을 흔든다는 뜻이야.
2: 오, 좋은데!
1: 다 같이 흔들어볼까?
2: 좋았어!
1: 그럼 날 따라 해봐!
2: 우와! 고마워, 제롬! 이제 춤에 자신감이 생겼어!
5: 지금부터 어? 댄스 대회를 시작합니다!
2: 시작했어! 가자!
5: 첫 번째 참가자는 미니 로봇 트리오!
2: 동작이 딱딱 맞잖아. 나도 트위스트랑 잘 맞으면 좋을 텐데.
1: 아, 내가 무대에 함께 올라가 줄게.
5: 이번에 모실 참가자는 하영태.

마음껏 환호하세요, 여러분. 이번 대회 우승과 반짝이는 트로피는 모두 내 거니까. 골든 액션 시트.

0: 이 골든 댄서도 출전했으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1: 골든보이?
0: 1등은 내 거라고.
1: 괜찮아, 제롱.
0: 모두 선글라스를 껴야 할 거야. 왜냐면 내가 빛날 시간이거든. 좋았어. 댄스 배틀이다. 좀 센데.
1: 제롱!
0: 고마워, 호기.
1: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우지야, 댄스 배틀을 위해 액션 슈트가 필요해.
2: 알겠어, 호기.
3: 슈퍼윙크 특급 배달 준비! 로키 출동!
4: 기다려, 슈퍼윙스! 스피닝 액션 카가 간다!
2: 도착했어! 액션 시트 매칭!
5: 네! 댄스 배틀 다시 시작합니다.
6: 우와, 재밌겠다. 멋진데.
0: 그래, 내 필살기를 보여주니. 골든 헤드 스핀 액션.

0: 관람객들이 위험해! 파원 장갑! 장착! 파원 장갑! 액션!
1: 거기! 단체 던져!
0: 그래, 받아!
1: 대왕겨요! 장착! 대왕겨요! 빗감기 액션! 요요 던지기 액션!
2: 이건 춤이 아니잖아!
3: 우와! 정말 멋졌어!
4: 슈퍼미스와 슈퍼캣! 로봇 댄스들을 구하기 성공!
5: 정말 잘했어. 이제 점수를 볼까?
6: 로봇 댄스 대회 우승자다. 바로 하영 팀.
3: 정말 고마워 슈퍼윙스와 슈퍼팻. 너희 없인 해내지 못했을 거야.
1: 우리가 같이 한 거지.
7: 어? 슈퍼팻 미니버스잖아. 노바 슈퍼팻들아.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6: 고맙다!
4: 슈퍼윙스와 슈퍼팻! 임무 완료!
0: 하마와 워터슬라이드 타기!
8: 슈퍼팻 미니버스가 아프리카, 케냐에 도착합니다. 이곳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0: 아저씨잖아. 그리고 하마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1: 슈퍼펫들이 케냐를 여행 중인가 본데. 저기 하마들은 우리처럼 몸을 식히는 중이고. 근데 하마들은 물웅덩이가 말랐을 때만 마을로 찾아오는데.
0: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하마 때문에 오늘은 워터슬라이드를 못하겠네요. 어?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펫들한테 연락이 온 거야?
3: 맞아, 슈퍼펫들이 케냐에서 전화를 걸었어.
4: 안녕, 슈퍼윙. 난 키오코야. 우리 마을 수영장에 있는 워터슬라이드에 하마 한 마리가 끼었어. 아주 큰 튜브가 있다면 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달해줄 수 있을까?
3: 물론이지. 어떤 물건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4: 고마워, 슈퍼윙. 이따 보자.
3: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에는 우기와 건기 이렇게 두 계절이 있는데, 건기에는 웅덩이와

0: 강이 말라버리곤 해. 그래서 하마들이 힘들어하지. 더운 날에 몸을 식히려면 물이 필요하거든.
1: 저 사진처럼 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0: 그래, 맞아, 호기. 여긴 나이바샤 호수인데 키오코네 마을 근처에 있어. 많은 하마들이 몸을 식히는 곳이지.
1: 그럼 나이바샤 호수는 하마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구나.
0: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1: 알았어. 택배 프린트를 작동시켜줘. 커다란 구조용 튜브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고마워 우지야.
0: 이번엔 누가 좋을까? 큰 하마를 구조하려면 그에 맞는 장비가 필요한데. 슈퍼윈스 도니,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윈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케냐 나리발대로 출발!
1: 힘내, 슈퍼패트라!
2: 근데 하마가 너무 꽉 꼈는걸?
3: 걱정 마세요, 엄마. 주문한 물건만 오면 하마를 구조할 수 있어요.
4: 택배했습니다!
3: 야호! 저기 와요!

0: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도니. 만드는 건 내가 전문이지.
0: 케냐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엄마죠. 여기 네 택배. 정말 크잖아. 지금 딱 필요한 거야. 받아, 하마야. 하나, 둘, 준비됐지? 영차! 영차!
1: 좀만 더 힘내!
0: 야호! 이제 내 차례야!
2: 하마들 때문에 워터슬라이드를 타려면 한참 걸리겠는데요.
3: 그래, 워터슬라이드가 재미있는 걸 알았으니 하마들이 금방 돌아가진 않을 거야.
0: 그렇다면 우리가 하마들을 위해 아주 긴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저기 다이마샤 호수까지 말이야.
4: 호수가 워낙 커서 건기에도 절대 마르지 않지.
1: 와, 정말 멋진 생각인데?
0: 엄마, 슈퍼윙스랑 워터슬라이드 타도 돼요?
4: 물론이지. 함께 타면 엄청 신날걸. 나이바샤 호수까지 이어지는 워터슬라이드라니 정말 아자부.
0: 아자부? 아자부는 굉장해란 뜻이야. 아프리카에서 쓰는 스와일리어지.
1: 아자부!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자!
0: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캣!

아.

0: 이렇게 더운 건 딱 질색이야.
1: 예! 우후!
0: 저거 정말 시원하고 재밌어 보이는데? 어? 슈퍼 윙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가자! 뭘 하는지 봐야겠어! 안녕, 슈퍼 느림보드!
1: 어? 골든보이! 여긴 웬일이야?
0: 날 보면 반가워할 것 같아서 모든 날 반기거든.
1: 골든보이! 어? 모터슬라이드 타는 거 재밌겠지?
0: 아니, 좀 지루해 보이는데? 나라면 더 와일드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내가 좀 도와줄까? 우리도 빛날 시간이야! 골든보이와 골든팩 합체! 골든 3D 프린터 장착! 떨어져서 구경들이나 하셔. 와일드한 워터 슬라이드가 뭔지 확실히 보여줄 테니.
1: 어부! 그래! 어떤 아이디어든 환영이니까.
2: 잘 만들지 걱정되는데.
1: 예! 야!
0: 꽉 잡는 게 좋을걸. 모두 단단히 준비됐지? 이제 진짜 와일드한 재미를 즐겨보라고!
1: 어, 안 돼! 우리가 막아야 해!
2: 너무 높아, 골든보이! 높다고!
0: 어? 어? 어, 이런! 골든 3D 프린터가 이상해!
1: 안 돼! 슬라이드가 끊겼어! 어서, 히용콩! 내 등에 타!
0: 아, 맞다! 워터 슬라이드! 우와! 우와! 아이쿠! 오, 교필해! 우와! 이거 진짜 와일드!
1: 하마들이! 우리가 구해줘야 해! 알았어! 거기 스피드! 하나, 둘, 셋!
2: 구조용 슬라이드로 잡기! 액션! 이제 다 왔어! 나이바샤 호수를 소개합니다!
3: 슈퍼윙스와 슈퍼팩! 강화 구하기 성공!
1: 이제 신나게 놀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아자뿌!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고마워, 슈퍼윙스. 안녕!
3: 슈퍼윙스와 슈퍼팩! 임무 완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 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유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옷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3: 글릭소!
4: 글릭소! 몰라내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글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글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옷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2: 인생입니다.
3: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협곡을 넘어서

0: 우리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꼬물이도 구하고 말이야. 그렇지, 꼬물아. 어? 꼬물아!
1: 트레일러에서 자고 있잖아. 많이 피곤했나 봐.
0: 아, 차차차. 잠깐 깜빡했네.
2: 빨리 블루진주가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3: 또 괴물 나올까봐 무서워.
0: 그럼 내가 다 물리칠 거야. 이 꼬리로 아자뷰! 아뷰! 와자뷰!
4: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5: 아, 네.
1: 랄라님,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4: 모두 도와준 덕분이야.

0: 랄라님, 너무 이상해요. 쓰레기 때문에 친구들이 괴물처럼 변하기도 하고, 바다는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고,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1: 도대체 눈꽃섬과 바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랄라님?
2: 모두 병든 눈꽃나무와 관련이 있을 거야. 마법 젤리 오븐이 터진 것도 변한 열매 때문이었으니까. 어쩌면 눈꽃나무뿐만 아니라 눈꽃섬과 바다는 오래전부터 서서히 아파왔을지도 몰라.
3: 아슬아슬한데
1: 괜찮을 거야.
3: 가자, 가자.

0: 설마 끼인 거야?
1: 어, 끼인 거야.
0: 진짜 끼인 거야? 진짜? 진짜?
2: 그것도 꽈.
0: 아, 진짜!
1: 힘이 모자라. 이럴 땐 지렛대를 이용하면 좋은데.
2: 지렛대? 좋은 생각.

0: 정말 좋아 좋아.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역시 넌 천재야 뭉크. 근데 지렛대가 뭐야?
1: 하프.
2: 긴 막대기야. 그것만 있으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빼낼 수 있어.
0: 아, 긴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좋아! 윙크, 우리 둘이 긴 막대기 찾으러 가보자.
1: 그래?
3: 조심해서 다녀와.
1: 다녀와.
0: 막대기 친구, 막대기 친구.
1: 아휴, 하프! 정신 사나우니까 양전에 좀 헤엄쳐. 어? 저거라면...
0: 저게 뭐야? 핑크? 우와! 핑크다 핑크!
1: 핑크! 우와, 정말 다행이다! 핑크한테 도와달래야지!
0: 핑크! 안녕! 나 하프야! 여기 윙크도 있어!
1: 여기서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 핑크! 우리 좀 도와줘! 저기 있는 파이프를 꺼내야 하는데!
0: 그렇게 화날 일이냐고!

0: 박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빙글빙글 쾅. 어?
1: 진짜? 해도 돼? 최강 울트라 슈퍼 파워 메가 썬더 드래곤 박치기. 그 금단의 기술을.
0: 아휴, 울트라 멋있기는 뭐든 일단 해보자고.
1: 야호! 최강! 어? 울트라 슈퍼 파워 메가 썬더 드래곤 박치기!

0: 다행이다. 귀엽네.
1: 제대로.
0: 진종의 핑크.
1: 친구들한테 연락해볼게요.

0: 빨대 때문에 점점 더 아픈가 봐.
1: 핑크, 흥! 해야지. 이렇게, 흥!

0: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1: 별일 없을 거야. 하프랑 친구들은 잘해낼 거야.
2: 헹크,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0: 도와줄게.
1: 핑크! 핑크 어디 있어?
0: 어?
1: 어? 어?
0: 나 여기 있어. 도와줘.
1: 어, 핑크! 빨리 빼줄게.
0: 진짜.
2: 식은 죽 먹기지.
1: 그런데 왜 여기 끼어 있었던 거야?
0: 나도 몰라.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빨대 빼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물려고 했던 건 정말 미안해.
3: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괜찮아.
4: 이제 우린 가야 해. 이상한 빛이 나는 쓰레기를 조심하고.
5: 알았어. 얘들아, 잘 가.
4: 가자, 친구들. 우리들의 목적지로.

0: 저 섬에 블루진주가 있다는 말이지? 빨리 가자, 빨리!
1: 와, 이렇게 예쁜 파란색 바다는 오랜만이야.
2: 아마도 블루진주 때문인가 봐.
1: 정말 낭만적이야.

0: 드디어 하프님이 오셨다.
1: 여기 눈꽃나무엔 눈꽃 열매가 있어.
2: 어? 바로 이 섬에 블루진주가 있다는 증거지.
3: 그럼 빨리 블루진주를 찾아야지. 문이 안 열려.
2: 책에서 봤는데 비밀문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문이 열린다고 했어. 머리를 써야 한다고.
0: 맞아, 머리를 써야지.
1: 그 정도로 열릴 것 같아. 잘 봐.

0: 진짜 세계 최고 돌머리야.
1: 이제 누구 머리가 더 강한지 알겠지, 하프?
0: 우와, 나도 갖고 싶다, 그 머리.
2: 윙크가 최고야.
3: 얘들아, 이거 우리 눈꽃마을 옛날 글자야.
1: 글자?
0: 먹는 건가?
3: 세 개의 방과 세 개의 눈꽃 열쇠, 블루 진주가 있는 곳.
1: 오, 그래서?
3: 방이 세 개 있는데 각각의 방에서 세 개의 꽃 열쇠를 모으면
1: 오, 그리고?
3: 블루 진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0: 우와, 빨리 들어가자.
3: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린다고 써있는데.
0: 드디어 모험이다, 모험.
3: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2: 무슨 뜻이야?
3: 작은 행동을 하란 뜻이겠지?
0: 뭐 이런 거?

0: 나도.
1: 얘들아, 그건 땀이야.
0: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눈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
2: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1: 우리 어떡하지? 이러다가는 타이거 정부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 저기 문이 있어.
0: 빨리 나가자.
1: 문이 안 열려. 왜?
0: 뭔가.
1: 찾았다. 눈꽃 열쇠.
0: 눈꽃 열쇠다.
2: 근데 뭔가 허전한데?
3: 어? 맞다, 꼬물이!

0: 정말로 우리의 문제이다.
1: 다 같이! 정말로 우리의 문제이다!

0: 과 하나인데 균형이 맞네.
1: 뭉크, 그만 그 이상 말하지 말아줄래?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2: 갑자기 왜 그래?
1: 설명할 시간이 없어.

잘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9: 5.
8: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0: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8: 출발.
11: 대머리가 도망간다.
12: 3위 쫓아가야지.
13: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4: 우리 아이 수학 친구.

0: 공공으로 흉내내봐, 냐옹.
1: 나는 야읍아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0: 뭘 연주하니?
1: 맞춰봐.
0: 기타를 연주해, 기타, 기타.
1: 아니?
0: 플룻을 연주해, 플룻, 플룻.
1: 아닌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5: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우리도 이 오토바이 타보면 안 돼?

0: 완전 빙글빙글 돌았네.
1: 응?

출발 준비 다 됐어요. 이번엔 내가 선장이야. 준비됐지, 선한 친구? 배를 오른쪽으로. 이번엔 왼쪽.

0: 이로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우린 진짜 마법사들이야. 12달의 마법사들. 그 마법 지팡이는 날씨를 다스릴 때 쓰는 거지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1: 그치만 12월 할머니, 벌써 다 얼려놔서 심심해요. 어, 이런...

0: 너희 형 2월은 늘 얌전히 지내잖니. 내일은 그 마법 지팡이 2월한테 넘겨라. 그럼 난 아이스크림이나 만들어야겠다. 여기 얼음 좀 넣어줄래?
1: 늘 얌전히 지내잖니. 알게 뭐야.
2: 일어나! 나 여기 있었구나. 마셔! 나랑 같이 썰매 타고 놀래?
1: 우와, 진짜 완전 빠르고 신나지 않았어? 그럼 우리 말이야.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지금 일해야 해. 그럼 우리 경주할까?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0: 얌전히 있어요. 지팡이로 장난 안 치고요.
1: 그래, 그래. 자, 이거 한번 먹어볼래? 으악. 맞아, 나도 별로야.
0: 내 지팡이! 내 지팡이가 안 보여. 일단 진정해봐. 분명 여기 어딘가.

0: 들고 있는 거가 맛있어 보이는데 뭐예요?
1: 아이스크림이지. 자, 한번 먹어볼래?
0: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겨자를 좀 넣어보세요. 여기요. 그리고 꿀도 듬뿍 뿌리고요. 자, 얼른 찾아보자. 알았지? 여기서 잃어버린 거 확실해?
2: 글쎄, 아닐 수도 있지. 그럼 어디 있는데?
0: 혹시 저기? 여기?

0: 그렇게 됐어.
1: 어? 왜, 왜?
0: 어, 또 그래.
1: 아마 꼬리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이번엔 이 열매.

0: 마셔.
1: 어떡하지 할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야지. 12월 할머니! 이원아!
2: 어? 우리 불렀어?
1: 그게... 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 오, 정말 축하해! 이제 2월 차례야! 거의... 날씨 잘 다스리고 얌전히 지내야 해.
3: 사방이 눈뭉치에 얼음투성인데 아이스크림이 안 만들어지진 뭐니.

0: 여기 있었구나. 나랑 같이 썰매 타고 놀래?
1: 안 돼, 안 돼. 나 지금 일해야 해.
0: 일해도 안 돼?

볼래? 소리! 소리! 마술이! 소리! 소리! 마술이!

멋진 마술을 보여준다.

주목해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마술입니다. 드림, 드림.

0: 그래, 계속해봐. 진짜 잘하고 있어. 그래, 점점 더 잘하네. 더 높이 날아봐. 더 높이, 더 높이, 높이, 높이. 고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비켜, 비켜줘.
1: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열심히 하고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진 게 없기다. 좋아 시작.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보자. 뭐해 곰마, 돼지가 제일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늘을 나는 거.

카드를 써보는 건 어떨까?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하게!
2: 진물엔
1: 덤덤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13: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4: 내일 또 놀자.
1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6: 핏핏핏
1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7: 매일매일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8: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19: 우리 모두
2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1: 재미있는 숨바꼭질 노린 그만. 아쉽지만 이젠 잘 시간. 1,
22: 네,
21: 2,
22: 네,
21: 3,
23: 네,
21: 4,
22: 네,
21: 5,
23: 네,
21: 6,
22: 네.
21: 여섯 마리 양 잘 준비 완료. 어쩌면 말이야. 한 게임 더 하고 자도 되겠다. 던져보자. 3. 양질아 내 말 잘 들어. 세 마리씩 팀을 나눠봐.
22: 네.
21: 1, 2, 3. 1, 2, 3. 잘했어. 이제 알겠지? 6은 바로 3 더하기 3.
23: 네.
21: 던져보자. 2.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두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2, 1, 2, 1, 2. 두 개씩 세 묶음, 그건 바로 유. 너희들 덕에 알게 되었네. 근데 있잖아, 더는 게임을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도 자야지. 알겠다, 더 놀 차고. 이번엔 한 마리씩 팀을 나눠봐. 양 한 마리.

0: 잠깐 문이 어디더라? 다 사라졌어? 너무 늦었어? 어쩌지? 세 마리씩 두 팀? 나 혼자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잠깐.
1: 아하! 찾았지롱. 양 세 마리. 다 보이거든. 거기 나무 뒤에. 여기다 찾았어. 하나, 둘, 셋.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어야지. 하나, 둘, 셋. 여기 세 마리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세 마리.

마리, 양타섯 마리, 양녀석. 또 도망을 쳐, 이 장난꾸러기들. 당장 돌아와, 잘 시간이라고. 이런 새 팀으로 도망치네. 그나저나 숫자 세기 재미있네.

꾸러기 양이 6마리니 나도 6개로 나눠야겠네.

ear.

0: 유명해. 전설의 동그리 여기 어디까지네. 오, 있네.
1: 한 명도 돌려보내줄 수 없다.
0: 못 들어갈지도 몰라도 둘은 가능할지도 몰라. 하체 이 거기 이름 바로
2: 이
1: 둘은 들어가라.
2: 아? 이 길이 두 개네. 어디로 가야 하지? 넌 왼쪽, 난 오른쪽. 뱀이 움직여. 가짜 뱀이야. 고무라고. 너무 징그러워. 조심히 걸어가야겠어. 이 잘했어. 이제 어디로? 이쪽으로. 필요한 건 더 힘세고 더 큰 사람. 합체 2 더하기 2는 바로
3: 4. 왜 이런 바위들은 정사각형이 아닐까?

0: 잡아다! 동그란 것들! 왜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란 거야? 도와줄까, 친구? 넌 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지금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합체! 4 더하기 4는 바로 8! 오토블럭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황금 사과! 1, 5! 당장 탈출해야겠군! 2, 3, 4, 5, 6, 7, 8! 오토블럭 반으로 나누기! 8은 바로 4 더하기 4! 거대한 동그라미가 굴러와! 조심해! 고고뱀이야! 반으로 나누기! 4는 바로
1: 2! 더하기 2!
2: 우린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제 어쩌지? 반으로 나누기! 2는 바로

0: 만들면 빛으로 변신.
1: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3: 덕분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음악은 뭐였지? 안녕.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 그게 뭐야?
0: 어, 하나야. 하나의 털뭉치.
1: 너무 귀엽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우와. 우와. 하나 둘. 털뭉치 두 개. 계속 간지러움을 피울 건가 봐.
0: 어? 이제 어떻게 하지?
1: 친구들한테 말하자. 가자.
2: 얘들아, 나 좀 봐. 하나, 둘, 셋. 털뭉치 세 개.
3: 우와, 정사각형 털뭉치야.
2: 제발.
1: 세지.
3: 세워보라고. 알겠어. 하나, 둘, 셋, 넷. 털뭉치 네 개.
4: 어머, 이게 뭐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손가락에 털뭉치 다섯 개. 굴려요. 됐다.
3: 안 돼, 그만.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털뭉치 여섯 개.
5: 여기서 다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털뭉치도 같이 만나고 우리 정말 행운이지. 가자 털뭉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털뭉치 일곱 개. 나 치는 간지럼 안 타지렁. 엄청난 행운이지. 오, 간지럼 그만 타고 싶은 거지? 그럼 칠로 변신해보는 건 어때?
6: 어떡해?
5: 내가 보여줄게. 1이랑 6.
4: 예, 더하기 6은 바로
5: 7. 이제 좀 살겠다.
1: 나도!
5: 나도! 2랑 5.
4: 2 더하기 5는
1: 바로
5: 7. 아, 이제 살겠네. 3이랑 4.
3: 더하기 4는 바로
5: 아, 다들 웃음 멈춤. 우린 정말 행운이야. 이제 어떡하지? 8.
7: 걱정하지 마. 옥토블럭이 있잖아. 옥토블럭 간지럼. 1, 2, 3, 4, 5, 6, 7, 8. 간질간질. 더 간지러져.
8: 칠만세, 팔만세, 모두 만세.

0: terrific. Top tip. Be happy, not sad.
1: Ah, amazing. Super.

척.

0: 숫자 2단지기 게임할래? 난 빨강팀, 난 파랑팀.
1: 재밌겠다. 선은 내가 그릴게.
0: 내가 더 크니까 먼저 할게. 10
2: 빼기 2는?
3: 바로 8.
2: 자, 한다. 준비, 출발.
3: 서둘러 경기. 1, 2, 3, 4, 5, 6, 7, 8. 시작. 왼쪽이지롱. 지금은 오른쪽. 이제 머리 위에. 이젠 안 보이지롱.
2: 유후!
3: 위로, 밑으로. 너무 느려.
2: 유후! 유후!
3: 옥토블록 점프.

0: 이제 내가 더 크지? 내 차례다. 후!
1: 빼기 2는 바로 시! 준비! 출발! 어? 아! 어? 운이 좋았네. 네가 더 크니까 네가 해.
2: 8
1: 빼기 2는
3: 바로 6. 재밌는 게임, 주사위 게임. 주사위 던지면 몇이 나올까?
1: 아마 6. 오. 오. 역시 맞았어.
3: 행운이지?
1: 반칙! 진로 방해! 그래서
2: 4대 2!
1: 행운은 다음 기회에 내 차례! 7!
4: 빼기 2는
3: 바로 5!

Incredible!

0: Victor Mice. A truly terrific tune.
1: Powerful popping, I...
0: Nice note. I'm impressed. Nearly.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 3 더하기 4는 7
0: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0: 출발 괴벌이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0: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1: 모여라
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1: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2: 8이야
0: 당신
3: 우리 모두 8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 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가베 가족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가자, 공룡 시대로!
6: 슈퍼펫 미니버스가 덴마크 코펜하겐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도착합니다.

0: 지금껏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중에 가장 큰 화석인 티라노를 소개합니다.
1: 어? 슈퍼팩토리잖아. 저기 얘들아, 화석은 만지면 안 돼.

전이 세서

0: 내 로보렉스만 부를 수 있다면 문제 없을 텐데.
1: 슈퍼윙스?
2: 안녕 슈퍼윙스.
3: 노아, 진짜 오랜만이다.
0: 내 공룡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태블릿을 배달해줄 수 있을까?
3: 물론이지.
2: 고마워, 이따 보자.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4: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0: 자, 슈퍼윙스 출동 준비. 슈퍼윙스 아리, 큰 공룡과 맞설 수 있는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출동 준비 완료!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출발! 내 로보렉스만 출동할 수 있으면 금방 진정시킬 수 있어요.
1: 택배했습니다!
2: 안녕, 노아.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아리야. 도우러 왔어.
2: 여기 네 택배.
3: 우와. 새 태블릿이잖아. 완벽해. 어?
2: 노아, 조심해.
3: 호기.

0: 너흰 그저 롤리그 하면 돼.
1: 롤리그는 덴마크어로 진정하다는 뜻이야.
2: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윙스와 슈퍼 팬 합체.

기상 자동 조종 장치가 켜졌어.

네가 이기려면 회전이 필요하겠는데, 아리? 응?

롤리가 할 시간이야.

0: 티라노, 너 혹시 이 가방을 새끼로 착각해서 쫓아온 거였어? 무서운 공룡이 아니었잖아.
1: 슈퍼인수와 슈퍼펫 티라노 구하기 성공!
0: 공룡시대로 티라노를 보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2: 다음 목적지는 어? 공룡시대입니다.
0: 시간여행을 떠나는 기차잖아. 멋지다. 엄마, 저 가도 돼요?
3: 그래,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
0: 예!
3: 조심히 다녀오렴.

살고 있는 시대로 시간 여행을 오다니. 멋진 공룡 자료를 잔뜩 수집해 가야지. 스테고사우루스잖아. 우와. 로브렉스, 사진 좀 찍어볼까?

0: 이건 뭐지? 우와, 저렇게 생긴 공룡은 처음 보는데?
1: 안녕, 아기 공룡아. 친구가 되고 싶은가 봐. 이건 공룡이 아니잖아. 슈퍼펫이라고.
2: 공룡 시계? 누구 슈퍼펫일까?
0: 공룡 시대는 참 평화로운 것 같아. 티라노의 집을 얼른 찾아주고 싶어.

속도로는 티라노를 따라

잘했어, 로보렉스. 어? 저기 티라노야! 그런데 저기서 뭐라는 거지?

0: 저 아기 공룡들의 엄마인 게 분명해.
1: 어, 저런! 아기 공룡들을 구하려고 온 거였구나.
0: 아기 공룡들을 구하려면 이 용암을 건너가야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슈퍼윙스, 너희 도움이 필요해.
1: 징검다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2: 좋은 생각이야, 호기.
3: 스피닝 액션카! 액션 슈트로 변신!

0: 있는 한 그렇게는 안 되지. 어? 디노가 구해줄게.
1: 전설의 슈퍼엑스 디노.
0: 디노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맨 합체.
1: 말도 안 돼. 디노 패션장 거야?
0: 얼음 대포 장착. 얼음 대포 발사.
1: 우와 대단한데. 멋져.
0: 얼음 다리 만들기 액션.
1: 잘했어 디노.
0: 디노를 따라와라.
2: 근데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닌데? 봐!
3: 우리 전부가 있기엔 안전하지 않아.
2: 저 아래로 내려가자. 저기엔 용암이 없어.
3: 하지만 커다란 틈이 많아서 걸어 내려가긴 힘들어. 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2: 어? 방법이 있어. 미끄럼틀 발사기 장착! 슈퍼 미끄럼틀 설치!
3: 우와! 공룡들이 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데? 다들 왜 겁을 내는 거지?
0: 디노가 알아본다.

0: 부딪히겠어.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멈추게 할 큰 힘이 필요해.
1: 디노 공룡 모드.

0: 동료와 동료들 구하기 성공! 우후!
1: 티라노가 가족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2: 나도 기뻐.
3: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2: 도와줘서 고마워, 티노와 티노펫. 모두 잘 있어. 아기 공룡들아, 행복해야 해.
1: 잘 가, 노아. 고마워, 슈퍼윈스.
4: 모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전신은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2: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공룡 로봇 전신 말이에요.
4: 아주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겠는걸?
3: 맞아요. 미니버스가 왔잖아. 슈퍼팬들아,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잘가.
5: 고맙다.
3: 슈퍼미니와 슈퍼팬 임무 완료.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질병.
10: 얼굴엔
12: 순한 길길.
10: 줄무랄.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1: 얼리면 더 맛있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좋아요. 생일 축하해. 맛있다.
1: 야, 귀말이. 그 초콜릿 하나밖에 없는 건데 네가 먹으면 어떡해. 아유, 참.
2: 그래, 그건 조화 케이크잖아.
0: 그치만 이건 아까부터 내가 찜했단 말이야.
3: 저 얘들아, 싸우지 마. 하리야, 난 괜찮아. 너 다 먹어.
0: 정말?
4: 자, 얘들아, 선생님이 케이크 나눠줄게.
5: 와,
0: 좋아. 맛있겠다.
4: 자, 다 줬다.
6: 좋아요.
4: 생일 축하해.
3: 감사합니다, 선생님.
4: 별아, 우리도 케이크 먹자.
0: 케이크.
4: 오, 케이크.
3: 우와, 맛있겠다.
7: 맛있어.
0: 김동생, 저 더 주세요.
4: 아이고, 케이크 없는데 이제?
0: 더 먹고 싶은데.
8: 좋아야, 너 케이크 왜 안 먹어? 맛 없어?
3: 어? 아니, 나 아껴 먹고 있는 건데.
0: 아, 맛있겠다. 나도 케이크 또 먹고 싶다. 맛있겠다, 진짜.
3: 그럼 내 거 한 입만 먹을래?
4: 좋아야.
3: 네?
4: 좋아는 왜 케이크 안 먹어? 좋아도 케이크 좋아하는데.
3: 그게 하리가 너무 먹고 싶어해서. 전 집에 가서 또 먹으면 돼요.
0: 맛있다. 진짜 맛있다.
9: 자리야, 진짜 왜 그래.
0: 맛있다.
10: 여기는 조아의 마음속.
3: 조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케이크인데. 그래도 나눠 먹으면 좋지 뭐. 양보하는 건 착한 일이니까.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조아는 왜 맨날 나눠주기만 하는 거지?
9: 딩동쌤이 주신 생일 선물. 뭘까? 뭘까?
3: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0: 좋아. 좋아요. 뭐해?
3: 생일 선물 풀어보고 있었어. 이거 봐라. 우와. 대왕 볼펜. 짠. 이거 이렇게 불도 나오고 변신도 된다.
0: 이야, 정말? 어디, 나 좀 보자.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나도 갖고 싶다.
3: 이건 내가 전부터 꼭 갖고 싶었던 건데.
0: 진짜 갖고 싶다. 진짜 멋있어.
3: 저, 하리야, 이거 너 가질래?
0: 진짜? 진짜 나 가져줄래?
3: 나는 다른 선물도 많은데 뭐.
0: 아싸! 그럼 이제 이거 내 거.
3: 하리 가져.
0: 얼른 써봐야지. 어디 종이 없나? 여기 있다. 써봐야겠다.
10: 여기는 하리의 마음속.
5: 아이고 하리야, 친구 물건까지 욕심내면 어떡해. 아이 참,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참 많다. 그렇다고 친구 것까지 다 가지려고만 하면 안 되는데. 아이 참, 하리야, 혼자만 다 갖지 말고 친구랑 잘 나눌 줄도 알아야 해. 어? 아이 참.
4: 와, 지금부터 바깥놀이 시간. 얘들아 얘들아, 너무 빨리 뛰지 말고 천천히.
0: 내가 1등으로 타야지.
4: 천천히.
6: 아이 참 얘들아, 선생님이 천천히 가라고 하셨잖아. 하늘아, 우린 뭐 탈까?
0: 아, 좋아, 너 먼저 가. 난 좀 더 보고 나서 정할래.
2: 와, 그냥 타야지.
0: 호호, 내가 1등.
2: 아, 내가 먼저 왔는데.
0: 댕구야, 나 좀 밀어봐. 아, 저 높이 높이 밀어봐. 자. 나 먼저 간다.
1: 빌기빠.
0: 자. 유후, 신난다, 신나.
2: 어, 정말 김하리. 우리 열 번씩 타기로 했잖아.
0: 그래, 이제 그만 타고 양보 좀 해. 아 참, 아직 열 번 안 됐어. 하나.

0: 정말 됐다 됐어. 아 저기 말이야, 우리 둘이 더 신나고 재밌게 놀자고.
1: 그래 그래, 하리랑 놀지 말자.
0: 그래, 월월 이리 이리 와.
1: 놀자. 나 혼자 실컷 따야지. 우후. 재밌다.
0: 신난다.
2: 야, 얘들아, 너네 이거 탈래?
0: 아니, 괜찮아. 너 실컷 타.
1: 그래, 우리끼리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다, 마.
2: 이게 아닌데. 참.
3: 하늘아, 너 이거 타고 싶어? 너 먼저 얼른 타. 내가 태워줄게.
4: 나 아직 못 탈지 생각하고 있는 건데.
3: 저기로 와.
4: 아니, 그게 아니고.
3: 하늘아, 갈게. 준비됐지?
4: 아니.
3: 더 세게 해달라고? 알았어.
4: 그런 말 한 적 없어.
3: 하늘아, 장난감 갖고 놀래? 야, 이거? 아니면 이거? 어때?
4: 내가 할 수 있는데.
3: 둘 다 싫어? 다른 거 줄까? 하늘아, 그네 탈래? 내가 도와줄게.
4: 아니야.

0: 있어.
1: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0: 나 혼자 할 수 있다니까. 나 지금은 도움 필요 없다니까. 내가 알아서 잘 놀고 있는데 왜 자꾸 도와준다고 그래.
1: 아니 나는 그냥 하늘이 네가 힘들까봐.
0: 내가 필요하면 그때 말할게. 그냥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놀아.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1: 하늘아.
2: 왜 나랑은 안 놀지? 재미없다.
3: 그날 저녁.
1: 머리야, 무슨 걱정 있어?
2: 애들이 나랑 안 놀려고 해. 나한테 화났나 봐. 참. 좋아, 넌 왜 한숨 쉬었어?
1: 오늘 하늘이가 나 때문에 화난 것 같아서.
2: 응? 너도?
1: 그럼 너도?
4: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집에서 걱정하시겠다.
1: 선생님.
2: 애들이요.
4: 우리 하리랑 저가 왜 이렇게 속상할까?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왜?
0: 그게요.
5: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선생님 생각엔 우리 하리랑 조아가 마음을 나눠주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
6: 마음을 나눠주는 방법?
5: 하리야.
2: 네.
5: 아무리 재밌는 놀이기구도 하리 혼자 타니까 재미없었지.
2: 네.
5: 그래.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려면 나눠주고 또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해.
2: 네.
1: 근데요, 딩동생.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잘 나눠주고 양보도 잘하는데요.
5: 맞아. 그건 있잖아, 조아야. 나눠주고 양보하는 건 물론 좋지만 또 그렇다고 무조건 주기만 하면 받는 사람 마음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다.
1: 무조건 주기만 하면?
5: 아까처럼 하늘이가 놀고 있을 때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도와줄까 하고 먼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1: 하늘이가 괜찮아, 안 도와줘도 돼 하고 같이 잘 놀았을 것 같아요.
5: 그래.
1: 그럼 화도 안 났을 텐데.
5: 그치. 근데 우리 조아가 착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 하늘이도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하늘이도 이리 와. 어이구, 아유. 얘들아, 마음이라는 건 원래 무조건 주려고만 해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받으려고만 해도 안 되는 거야. 마음이라는 건 항상 주고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받기만 하지 말고
2: 잘 주기도 하고.
5: 그렇지. 그렇다고 주기만 하지도 말고
2: 잘 받기도 해요.
5: 그렇지. 마음을 잘 주고받아야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2: 잘 주고 잘 받고

0: 좋아요. 이거 나 먹을래?
1: 어? 아니야. 오늘은 파리 생일이잖아.
0: 지난번 조아 생일 때 내가 말도 없이 조아 초콜릿 먹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조아가 내 거 먹어도 돼.
1: 그래도... 아, 그럼 파리야, 우리 이거 나눠 먹자.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우리 둘 다 먹을 수 있잖아.
0: 우와, 좋아. 맛있다.
1: 그러게. 맛있다.
0: 좋아야, 초콜릿 나눠줘서 고마워.
1: 나도 고마워.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2: 얘들아, 우리 이제 케이크도 다 같이 나눠 먹자.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4: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두릉두릉 빵빵 붕붕카 멋있죠?
1: 두릉두릉 빵빵 빵빵
0: 우리 차례차례 타볼까요?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0: 아주 탈려요.
1: 응. 그럼 다음번엔 나.
2: 양보왕 도도 멋져요.
0: 어?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얼굴엔
7: 순한
5: 진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뭐해?
1: 로빈이랑 장난치다 머리핀이 들어가서.
2: 에이, 그럼 옷장을 치우면 되지.
3: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1: 네.
4: 야! 그렇게 힘만 쓰면 어떡해!
2: 미안, 옷장 위를 못 봤어.
3: 온다라, 옷장을 옮길 땐 위에 있는 것들을 치웠어야지.
2: 네, 죄송해요.
3: 무조건 힘부터 쓰려 하지 말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는 게 좋아. 어디 보자. 아, 자,
1: 잘했어.
0: 우와, 어떻게 하신 거예요?
3: 바로. 마찰력을 줄여봤지.
2: 어? 마찰력이요?
3: 온다라, 오늘은 도구를 잘 활용한 그분을 만나볼까?
1: 그분이요?
3: 머리에 지식을!

여기가 좀 부실했었군.

0: 어디 보시오. 괜찮으시오?
1: 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2: 죄송해요.
0: 안 다쳤으니 다행이요. 뭐, 내 장비들은 엉망이 됐지만.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괜찮소. 또 만들면 되지 뭐.
2: 어떡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0: 어허. 괜찮다니까. 어디 보자. 저걸 다시 만들려면 목수 섭외의 반나절, 목재 수령의 이틀이 아니라

0: 사흘? 거기에 작업 시간까지 더하면 고작 일주일밖에 안 걸리겠네, 뭐.
1: 그럼 괜찮은 거예요?
0: 그럼. 전하께서 수원 화성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라고 주신 기한이 내일 모레까지인데 일주일이나 더 걸리게 생겼으니 괜찮고 말고 어명을 어겼으니 곤장을 맞겠군. 한 50대쯤 맞으려나?
2: 수원 화성을 짓는 데 필요한 장비라면 혹시?
0: 놀라지 마시오. 괜찮소, 괜찮아. 대신 내가 사약을 받으면 되겠구먼.
1: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보세요, 저 힘도 엄청 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0: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데 그래도 힘은 대단하구나.

0: 조선시대라. 응? 역시 와이사건 귀찮은 녀석들,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주마.
1: 좀 더 세게 묶으시오.
2: 네. 네. 선생님, 근데 우리 위인은 언제 만나요?
3: 이미 만났다. 저분이 바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이야.
2: 아하. 근데 뭐하는 분인데요?
3: 저분은
1: 자네 이쪽으로 좀 와주시게.
3: 아, 네.
1: 그 손잡이를 나와 함께 돌려주겠소. 이건 농노라 하며 돌을 높은 곳까지 쉽게 올려주는 장치란다.
2: 올라갔다.
1: 저 정도의 높이는 가뿐하군.
4: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단다.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거라.
2: 몸에 힘을 빼고.
1: 온다라, 저 돌을 들 수 있겠느냐?
5: 에이, 쉽죠.
1: 그럼 나와 평강이 이 돌을 들 수 있을 것 같으냐?
5: 네? 에이, 말도 안 되죠.
1: 잘 지켜보거라. 나와 같이 손잡이를 돌리자꾸나.
6: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0: 우와! 아, 들렸다!
1: 우와, 힘도 별로 안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2: 이건 거중기라는 장치인데 50근의 힘으로도 100근의 무게를 들 수 있게 해준단다. 여러 개의 활차들로 인해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쉽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
0: 근데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
2: 화성을 빠르게 지어야 하거든. 그래서 생각 끝에 이 거중기를 만들었지.
0: 우와, 저 같으면 그냥 더 빨리 움직여서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2: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0: 이걸 이용해볼까?
1: 어? 어? 위험하니 저리 비키시오.
0: 엑스런.
1: 당신 뭐야?
0: 엑스런 변신. 그럼 시작해볼까?
2: 우와, 진짜 저 무거운 돌을 높이 옮기고 있네요.
3: 바로 농로를 이용한 덕분이란다. 자, 그럼 여긴 된 것 같고 슬슬 다른 쪽으로도 가볼까?
1: 위험해!
2: 뭐야?
0: 운 좋은 녀석 같으니.
2: 또 엑스맨 너야?
0: 잘도 피했겠다. 이건 못 막을걸.

0: 안 맞는 거야?
1: 에휴, 위험했다.
0: 제발 좀 맞아라. 예.
1: 어떡해! 속이 부서졌어!
2: 올라라!

0: 파도가 우리 쪽으로 오는데요. 이제 어떡하죠?
1: 도망치시오.

0: 괜찮아? 위험하니 저쪽으로 피해.
1: 온달이 넌?
0: 저걸 멈춰야겠어.
2: 이 녀석. 멈추긴 뭘 멈춰.
3: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0: 그래,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하자. 생각.

0: 그래! 저거야!
1: 또 피했어? 제발 좀 맞아라! 뭐야? 그 도로 왜 쫓아가?
2: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다.
0: 여기서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서 방향을 틀면! 잘 가라!

0: 살았다. 역시 하늘은 내 편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그래?
1: 황소가 화가 많이 났네요.
2: 잘 가라, 엑스맨.
1: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또 엉망이 됐네요.
3: 괜찮소. 한 10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 복구할 수 있겠지.
2: 네?
3: 농담이요. 농로와 유형거, 거중기를 이용하면 금방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 화성의 완공을 10년 예상하지만 내 반드시 3년 안에 끝낼 것이오.
1: 그보다 더 빨리 완공하실 겁니다.
3: 고맙소. 힘만 굉장한 줄 알았더니 머리도 잘 쓰는구나.
1: 그러게요. 온다라, 정말 잘했어.
4: 어? 오늘 약간 멋있었어. 아까 구해줘서 고마워.
5: 아, 고맙긴.
4: 온다라, 안 나오고 뭐해?
5: 침대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옮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4: 이야, 이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네.
5: 당연하지. 이렇게 한 10년 생각하면 뭐라도 떠오르지 않겠어?
4: 어? 그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1: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 방식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배워왔구나.
5: 제가 그랬나요?

0: 말이죠. 도르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는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개발했습니다. 거중기는 술에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돌을 쉽게 운반할 수 있었어요.
1: 아, 맞다! 현강아! 엑스맨이 변신시켰던 그 기계 이름이 뭐였지?
0: 아, 농로 말이군요. 농로는 무거운 돌을 높이 들어 올려 화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 둘 다 도르래의 원리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의 발명 때문에 4만냥의 비용을 아꼈고 10년을 예상했던 화성 공사 기간은 2년 9개월로 줄어들어 1796년에 완공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화성 설계뿐만 아니라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1: 500권이요? 읽기도 힘든데 그걸 다 쓰셨다고요? 우와.
0: 이제 정약용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1: 야호! 정약용 카드 수집 성공! 어허! 감독이 바꾸라면 무조건 바꿔야지!
2: 화성이고 뭐고 난 모르겠으니까! 싸우 나가!
3: 저 녀석이 시카타를 만든 거였어.
1: 궁금하네.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얼굴엔
8: 순하게
6: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1: 우와! 도장 3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두 번째 과제 완료.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장작을 모아서 캠프파이어 준비하기.

0: 무슨 일이니, 도도?
1: 어?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어,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 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사연스타 큐.
8: 오늘의 캐스트는
9: 로봇팔로 살아보기입니다.
10: 로봇팔?
9: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11: 그러게요, 가능한가요? 이게
12: 가능하지 않을까요?
11: 근데 로봇팔이 뭐예요?
13: 로봇팔은 사람 팔의 모양과 기능을 본떠서 만든 장치예요. 실제로 팔이 불편한 사람들이 의수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이 하기 힘든 정밀한 일이나 위험한 일, 또 반복되는 일을 하는 기계로 많이 쓰이고 있죠.
14: 저희가 어떤 로봇팔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팔 대신에 저희 팔처럼 사용을 해보는 거죠.
11: 그럼 그거 끼고 막 로봇춤 막.
14: 그렇죠, 막 춤도 추고 막 밥도
11: 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 화이팅 하고 시작합시다.
14: 네.
11: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가 로봇팔을 만들어 보기 전에 무슨 원리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14: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사람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0: 움직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1: 그치, 그치.
0: 그래서 책을 준비해 왔는데 와서
1: 준비성이 철저해. 역시.
0: 일단 보면은 저희가 오늘 이 손 부위를 주로 만들 건데 사람 손이 일단 27개 뼈로 돼 있다고 하네요.
1: 되게 많네.
2: 네, 손뼈는 크게 손목뼈, 손아리뼈, 그다음에 손가락뼈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뼈 사이사이에는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에는 힘줄이 붙어 있고 그게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에 힘을 주면 힘줄을 통해 뼈에 전달이 되어서 뼈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0: 그러면 저희가 뼈랑 근육 이런 거를 좀 흉내내가지고 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빨대가 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실로 근육이나 힘줄 느낌을 주는 거고
1: 이제 루파의 원리도 알았고 방법도 알았으니까 한번 만들어봅시다.

0: 우리 이 루프팔 만들어서 어디 갈까?
1: 노래방.
2: 노래방?
1: 이걸로 마이크 잡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0: 손가락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지?
1: 오락실 조이스틱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0: 오락실 괜찮다.
1: 오락실.
0: 자, 이제 다 완성된 것 같은데, 와! 오, 다 그럴듯한데요?
3: 자, 저도 완성됐어요.
1: 한번 해보세요.
3: 저 장갑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넣지 않고 그냥 편하게 끼고 빼기가 편하게 이렇게. 짠!
0: 용쟁이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1: 낚싯줄이랑 커피스틱으로 만들었고요. 제 팔을 여기 끼워서 이 링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아. 이 링이 그 올림픽 링 다섯 가지 색깔. 오.
0: 좋습니다. 그럼 이제 건이는, 건이의 로봇팔.
4: 처음에 고무줄 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바지 실로 바꾸고 여기 이렇게 포인트도 줬어요.
0: 아, 리본.
4: 네, 네일 아트 한 것처럼. 저는 더 잘 나아.
0: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영종이가 말했던 오락실에 가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갑시다.
4: 갑시다.
0: 갑시다.
1: 갑시다.
0: 팔로우 팔로우.

0: 대박!
1: 와, 오랜만에.
0: 와, 인형무기 있어,
1: 인형무기. 노래방도 있어.
0: 이야! 대박! 근데 인형 뽑기 저 집게도 네. 로봇팔인 거 아니야?
2: 그렇죠.
0: 맞지.
3: 또 나는 거야.
4: 헐, 언제 떨어졌어?
3: 또 안 들어갔네.
0: 저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쪽.
4: 아, 안 되는데?
0: 빨리 가, 빨리 가. 더 가. 그래, 이상희 씨? 그래! 오, 잘 잡았어!
2: 대박!
0: 그래, 이상희 씨? 그래! 오, 잘 잡았어!
2: 대박!
0: 오! 오! 오! 오! 아, 진짜 아깝다.
3: 아깝다.
0: 이상희 씨, 듣고 싶다.
3: 태호 형.
0: 잡고, 오! 잡아줘!
1: 형, 성과 잘 준다.
0: 얘 원래 이렇게 살짝 돌려줘야 돼.

0: 아, 이게 노아 집게.
1: 와.
2: 자, 시작. 오. 자, 시작. 오. 표정 잘하는데
3: 인형 뽑기면 한 손 하나 할 수 있겠네. 한 손 하나 할 수 있겠네.
2: 오, 오, 권아. 오, 오, 권아. 오, 잡았어. 오, 잡았어.
0: 네, 이거 아, 집게가 안 좋아요.
2: 집게가 안 좋아?
0: 네.
2: 힘이 없어?
0: 네.
1: 손가락 피자. 손가락 피자.
0: 스타트 누를게요.
2: 무적. 무적.
0: 오, 오, 오. 와. 아.
2: 야, 권아, 무조건 이 손으로 해야 돼.
0: 이걸로 하고 있어.
2: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와, 와.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아, 이거 너무 웃기다.
0: 오, 왜 안 들어와? 이게 뭐야?
2: 아, 진짜. 야, 영재님께 오히려
0: 지금
2: 더 약했어, 더 약했어.
0: 손가락이 한
2: 손. 영재님께 제일 약했어, 생각해보니까.
0: 과연 태호 형 거는.
4: Ready. First quarter start.
2: 오!
0: 이야!
2: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0: 오.
2: 아, 형 손가락 땄어.
3: 아줌마 슛.
2: 야, 이게 안 돼.
0: 와! 와!
2: 와!
3: 제발, 넣지 마.
2: 예! 예! 예! 와! 1등! 오, 나 아직 안 부서졌어. 손가락 봐봐. 윈! 윈, 윈! 가능해! 로봇파이 가능해! 대박!
0: 이제 뭐 하러 가요?
2: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아, 노래방?
0: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2: 좋아, 좋아, 노래방 가자. 좋네.
0: 어. 노래방.
3: 혹시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해?
2: 그게 재미만 한 거야.
0: 버튼이 안 눌려서 노래를 못할 것 같아요.
2: 어, 형이 눌러줄게요.
3: 마이크나 잡힐지 모르겠다.
0: 눌러주세요. 아, 진짜 안 눌려요. 이거 그때 손으로 말고 턱으로 할까?
3: 마이크.
2: 와, 노래 한번 하기도 힘든데? 눌러.
0: 오! 됐다!
2: 아, 근데!
0: 이게 뭐라고 해도 좋아해.
2: 우와. 자, 시작!
0: 아, 됐다!
2: 시작! 시작했어.
0: 마이크!
2: 마이크!
0: 마이크!
2: 마이크! 마이크! 여기 떨어져 있는 거에!
0: 저거 좋아. 어, 눈치워, 나 모르는 거 안 돼요, 왜! 어, 눈치워, 나 모르는 거 안 돼요, 왜! 솔직히 너, 그래, 너. 맞춰 만난 너 만나고 궁금해
2: 자
0: 떨렸어 난 떨어져
3: 잡아봐
0: 와
2: 됐어
0: 해오 오케이 오케이 오 맞아
2: 가자 나를
0: 끌어놔
2: 지금 지금 와
0: 지금 와
3: 망했어
0: 공감이 뜨거운
2: 세달만 와
0: Wow, fantastic baby dance.

0: 오. 자, 일로 갈게.
1: 됐어.
0: 됐어. 자,

0: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1: 유튜브일까요?
2: 와.

0: 재밌네. 그래도 이거 재밌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정도로 성능 테스트는 끝났고 우리가 진짜 이제 생활을 해봐야 되죠.
1: 그렇죠.
0: 진짜 이걸 끼고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1: 그럼 생활을 해보기 전에 오늘 성능 테스트한 거를 기반으로 보안을 하러 또 가야 되겠죠.
0: 그래. 빨리 가시죠.
2: 안녕.
0: 가자. 와. 로봇팔이 너덜너덜해졌어. 로봇팔이. 아 재밌었다. 어우. 땀이 났어. 땀이 났어. 너무 신나게 놀아서 땀이 났어.
1: 아이고, 일단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건이계 소재는 제일 튼튼한데
0: 그런 것 같아.
1: 저거는 마디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손가락 그 움직이는 게 잘 안 되거든요.
3: 형이 잘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고무줄이나 머리끈, 머리끈으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1: 사람 손처럼 하겠다고 약간 그 엄지 빼고 나머지 네 개를 좀 길을 다르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뭐 잡을 때 잘 안 되잖아요.
0: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 4개 길을 똑같이 하는데
0: 똑같이 하고

0: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 땡기면 오!
2: 우와 우와 우와 대박.
3: 손가락이 여기 있다고 치면 와
0: 이게 잘 펴지네. 잘 펴지고 잘 우물어지고.
4: 그러니까요.
0: 와 우와 와
1: 성공. 와
3: 이걸 여기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와우 와. 대박.
3: 그래요.
5: 와 진짜 이거
0: 너무 잘 돼.
3: 엄청 진짜 감격적인데.
0: 하나 둘 셋.
3: 좋아요 눌러주세요.
1: 좋아요
3: 눌러주세요.
0: 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구독.
5: 아까보다 월등히 좋아졌어. 이 정도면 뭐 하루 생활할 수 있겠는데?
0: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그러면 우리가 만든 로봇팔로 하루 잘 살아봅시다. 네.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지금.
3: 하나, 둘, 셋, 위!
6: 이펙! 안녕하세요, 이펙트입니다.
0: 멤버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7: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언스 스타일.
0: 네.
3: 그거 어떻게 아세요?
0: 사이언스 스타일. 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1: 이렇게? 큐예요, 이게.
0: 하나, 둘, 셋. 사이언스 스타일. 큐! 네. 저 임팩트입니다. 아, 로봇팔.
3: 와, 뭐예요, 이게?
1: 제가 알기로는 태호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걸 끼고 이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3: 진짜요?
0: 맞습니다.
3: 근데 이걸로 밥도 먹을 수 있나요?
0: 아,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1: 오!
7: 태권브이 같아.
1: 제가 볼 때 오늘 하루 힘드실 것 같네요.
0: 제가 오늘 이거를 끼고 네. 오늘 원래 평소처럼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멤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순탄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가시죠, 우리. 네.
3: Let's go! Go!
0: 이게 제일 가볍지. 이게 더 가볍지. 마이크 뭐가 더 가볍지?
1: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3: 근데 이게 얇아서 이게 더 낫지.
0: 마이크 틀 수 있어, 와.
3: 대박, 노래해봐.
0: 대박. 엄청난 성장인데?

0: 그렇게 좋아해. 마이크까지.
1: 떨어졌는데 잡고 했어. 이건 인정해줘.
2: 인정합니다.
1: 이런 무대의 긴급 상황에 대치하려는
2: 성능이 좋네.
3: 이 로봇팔이 페이스북에 좀 특화돼 있네.
0: 이거 팔이 너무 잘 보여.
2: 멋있어. 멋있어.
0: 팔이 너무 잘 보여.
1: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0: 멋있어. 멋있어.
4: 이게 원래 팔이 잘 보여야 되는데.

0: 보시는데?
1: 이거 나중에 끼고 하면 되겠다.
2: 응. 이거?
3: 아니야.
2: 다섯 수저.
3: 아니야.
2: 일단은
3: 사야지.
1: 가자, 밥 먹자.
2: 우리 밥 먹자, 밥 먹자.
1: 아, 배고프다. 밥 먹자.
2: 하겠습니다. 아,
4: 자, 또 태호 형이 또 어떻게 먹는지 한번.
1: 이제 자리입니다. 맛있겠다.
0: 아, 진짜 요.
2: 먹겠습니다.
1: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4: 네. 잡았어.
1: 감사합니다.
4: 들려보세요.
2: 이거 던져가지고 입에 넣어.
1: 팔이 거기까지 안 가네. 잠깐만, 팔을 좀 이렇게 넣어가.
2: 들려.
4: 밥 풀 수 있나요, 밥?
1: 서러워.
2: 고생해서 먹으니까 맛있죠?
1: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0: 밥 다 먹으면 배고프게.
1: 머리를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오. 됐다.
2: 오, 배고프면 채우려 먹었지.
1: 여기 한 입을 끼니까 돼요.
2: 아, 배가 돼.
1: 아, 그래. 오. 한 먹을 수 있어.
2: 할 수 있어? 오.
1: 아, 이렇게, 이렇게.
2: 먹을 수 있긴 하네요. 살짝 불편할 뿐인데 먹을 수 있긴 하네요.
3: 얼음까지 넣어서 무게를 완전 가득 채웠어요. 자, 아. 맛있으면 마셔보세요.
2: 오, 오, 걸었어, 걸었어. 걸기, 걸기 스킬.
3: 걸기 힘들 텐데, 이거.
2: 와, 근데. 아.
1: 가능합니다.
2: 우와, 우와.
1: 우와. 가능합니다.
2: 우와, 우와. 우와.
5: 큐! 네, 제가 이렇게 로봇 팔을 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지금 손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버스를, 버스 이제 곧 있으면 와요. 곧 있으면 오니까 미리 그쪽 가는데 꺼내놓고 있겠습니다.
3: 아, 굉장히
5: 손이 되게 불편해서. 안 꺼내지는데? 어떡하지? 안 끊어져요. 왔다. 저걸 타야 되는데 지금 못 타죠. 이런 상태에 못 타잖아요. 어떡해. 나왔다. 이제 이거 나오긴 했는데 아직이에요. 이거를. 됐어요. 잡혔어요. 잡히긴 잡혔는데 안에 있는 버스카드를 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 뒤집어 놓고 이것 좀 일로 와봐. 이것 좀 이렇게 이거를 잡고 밑으로 내려줘. 됐어. 됐어. 그 카드 됐어. 고마워. 다시 달아줄래? 근데 저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고마워. 어떡해요? 집혔다. 이제 여기 가만히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어야 돼요.

어, 찍혔다. 아, 나 찍혔다. 바로 찍혔어요. 이거, 아, 여기서 아예 안 꺼내줘요, 핸드폰이. 그리고 심지어 제 거는 지문인식이어가지고, 핸드폰 큰 게 지문인식이어가지고, 연락을 해도 이게 지문인식, 이게,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못해가요.

0: 왔다! 왔어! 와, 이렇게 연락을 안 해도 약속 시간 제때 맞춰서 오셨어. 야, 뭐라고.
1: 아니. 폰도 못하잖아.
0: 나 핸드폰 진짜 못해. 일단 그보다 지금 중요한 게 있어. 너희가 나 도와줘야 돼.
1: 뭐?
0: 따라와.
1: 알겠어.
0: 따라와! 따라와! 중구점에 도착했다. 여기 혹시 터치펜 있어요? 아, 터치펜 여기 있다. 나는 이 색깔 이거. 아, 다 샀다.
2: 그걸 뭐 하는데?
0: 어? 이제 터치펜을 끌 거야. 짠, 제가 이렇게 터치펜을 샀어요. 이걸 왜 샀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로봇팔에 붙여서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요. 아마 이 생각은 저밖에 못 했을 것 같아요. 채호 형하고 영정이 형도 지금 핸드폰을 못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뭐 핸드폰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한번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뜯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뜯죠? 구워 볼까? 오, 오, 뜯어졌어.
2: 야.
0: 우와. 여기서 여기까지.
3: 여기까지.
0: 내가 해줘봐. 내가 이거 또 사는데 빨리 너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해주는데.
1: 그치.
0: 너희 내가 매점에서 내가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는데, 그치? 이거를 한번 볼펴 줘봐줘. 좋은 생각이 났는데 한번 들어봐봐. 이걸 여기다 한번 꽂아줘봐. 한 여기 새끼손가락에다가.
1: 여기?
3: 아니, 엥?
0: 여기 볼펜.
3: 아, 여기, 여기.
0: 어딨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을.
2: 곽건, 곽건, 곽건. 오, 나이스.
0: 마지막.
2: 오, 나이스.
0: 마지막. 오, 마지막, 마지막 하나.
2: 나이스. 나이스.
0: 됐다.
4: 태호 형에게 페이스타임.
5: 태호 형
0: 페이스타임 2000초. 어이구.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이게 뭔지 알아요? 터치펜. 저 터치펜으로 전화 걸었어요.
5: 아, 진짜?
0: 터치펜. 형,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 들어줄까?
5: 네. 이거 지금 연습도 하고, 마이크도 하고.
2: 와.
0: 어, 이거 저. 네, 형이 전원을 꺼주셔야 돼요. 제가 전원을 꺼주면 안 꺼줘.
5: 미안해, 나 못 꺼.
0: 네, 안녕히 계세요. 오, 꺼졌다!
6: 소금구이 덮밥 두 개랑 치즈 돈까스 하나요. 제가 지금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가지고요.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과연 될까요?
7: 됐으면 좋겠네요. 아. 밥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0: 아, 진짜 불쌍해.
6: 힘들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0: 어? 아,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되겠다, 되겠다.
6: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제 이걸로. 오!
0: 아, 잠깐만. 근데 돈까스가 너무 약간 좀 더 잘랐어.
6: 고기를, 그렇지.
0: 치즈
6: 오, 제발 드디어. 오, 아! 아깝다.
7: 이게 치즈 돈까스를 시킨 거야.
0: 그러니까.
7: 치즈만 걸리네.
6: 아, 그런가?
7: 돈까스 먹을 걸.
6: 어, 그래도 일단 손가락에 낀 거는 일단. 오, 됐다.
0: 이게 팔이 기네, 되게.
6: 입까지 안다.
0: 오, 먹었어, 진짜. 진짜 이거 완전 먹었어.
6: 돈가스 먹기 대성공. 오, 됐어. 됐습니다. 이제 칫솔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0: 그리고 어금니.
1: 오 아니네. 오.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드디어 수건을 집었습니다. 좋아요.

0: 와, 됐습니다. 드디어. 네, 수건을 했습니다.
1: 네, 네. 오늘 제가 멤버들과 함께 해봤는데 멤버들 어땠어요, 오늘?
2: 오늘 네. 너무 재밌고 뭔가 되게 교훈도 많이 얻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멤버들이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네. 너무 고맙고 네. 너무 기특하고 네. 네. 든든하네요. 네.
3: 저희도 네, 너무 재밌었어요.
4: 좋은 교훈 받은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다양한 활동을 로봇팔을 이용해서 해봤는데요. 로봇 기술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분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의 몸을 대체할 수 있게 의학 분야에서도 널리 쓰이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It's Mr. Handy.
1: What is he doing today?
2: Let'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 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글릭소
8: 글릭소 얼마될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8: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8: 재밌다!
9: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8: 클릭소!
9: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0: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2: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2: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좋다!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Beaver.
1: Beaver.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0: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8: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7: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스윙 트럭.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니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3: Who do you like, Big Nanny? Yum, yum!
4: It's good, right?
3: Yeah!
4: Next time, this!
3: Wow!
4: Just do one thing. Find out what kind of man Big Nanny likes.
3: Big Nanny?
4: Yes! Find out that, and I'll give you this!
3: Yes, sir!
5: One starry night ice cream, and one pumpkin ice cream. Ready!
3: Wait, Joe, wait!
5: What is it, Lim Wham Pepper?
6: Joe, what kind of man does Big Nanny like?
5: Big Nanny? I don't know. You have to ask Big Nanny, not me. See you later.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짠! 날아라 프로펠러! 짠! 떨어지지 말고 오래 날아라! 아, 더 오래 날아야 해. 자, 슝슝슝! 떨어지지 마! 자, 오래 버티기!

0: 오래 날 순 없는 걸까?
1: 우와! 헤이, 좋다다!

0: 너무 우와 정말 엄청 거대하다. 우와 이런 헬리콥터가 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우와 여기 날개도 있어. 우와 작은 프로펠러도 있네. 우와 여기 있는 날개는 내 손을 활짝 폈을 때보다 더 크잖아. 우와 프로펠러로만 나는 게 아니었네. 우와 너무 멋지다. 우와 너무 큰 프로펠러. 우와 나도 타고 싶어. 아 나도 탈래. 아 기장님 나도 태워주세요.
1: 오케이.
0: 우와 저 그럼 그냥 타면 되나요?
2: 잠깐만요. 구명조끼 먼저 입으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가 엄청 작네.

감사합니다.

0: 어때? 내가 탄 헬리콥터야. 멋지지? 어디서든 뜨고 어디로든 가고 어디서든 머물고 어디든 착륙하는 이 헬리콥터의 비밀은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하늘, 바다, 산,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야. 이렇게 커다란 헬리콥터가 위로 뜰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이 길쭉한 막대, 바로 프로펠러야.

0: 위에 달린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그 바람을 아래로 밀어내서 헬리콥터 몸체를 위로 띄울 수 있는 거지.
1: 아하! 역시 프로펠러! 어, 근데 씽씽! 내 막대 프로펠러는 금방 떨어지던데 어떻게 헬리콥터는 오래 떠있을 수가 있는 거야?
0: 그건 프로펠러를 돌리는 힘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손바닥에 한번 밀어서 돌리는 힘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막대 프로펠러는 오래 날지 못해. 하지만 엔진으로 돌리는 힘은 오래 가지. 헬리콥터는 강력한 엔진이 프로펠러를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오래 떠있을 수 있는 거야.
1: 아하!
0: 프로펠러를 자세히 봐.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이 모양과 기울기를 잘 봐. 단면이 유선형 모양이고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진 날개가 아래쪽으로 바람을 보내주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기울어진 날개를 따라 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바람의 힘으로 헬리콥터가 위로 뜨는 원리. 이제 이해했지?
1: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풍선으로 확인! 프로펠러 역할을 해줄 날개와 엔진 역할을 해줄 풍선이 여기 있어. 풍선에 있는 바람으로 날개를 회전시켜볼까? 자, 분리를 시켜서 풍선의 바람을 불고 이 비스듬한 날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완성! 자, 이제 풍선을 놓아볼까? 와! 와! 봤어, 봤어! 프로펠러 날개가 빙글빙글 돌면서 나는 거 봤냐고! 풍선의 힘으로 날개를 돌려줄 때 각 날개의 비스듬한 모양이 바람을 아래쪽으로 보내줘서 풍선이 날 수가 있었던 거야! 커다란 헬리콥터가 하늘을 나는 원리도 이거 맞지? 엔진의 힘으로 커다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바람을 아래로 보내주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뜨는 거라고.
0: 딩동댕. 한다면 완벽히 이해했네.
1: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꼬리 쪽에는 왜 프로펠러가 있는 거지?
0: 꼬리 프로펠러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여기 꼬리 프로펠러가 없는 헬리콥터 보이지?
1: 어? 공중에서 빙빙빙 돌기만 해.
0: 그래서 꼬리 프로펠러가 있는 거야. 꼬리 프로펠러가 있어야만 헬리콥터 몸체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꼬리 프로펠러가 왜 필요한지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지?
1: 우와! 꼬리 프로펠러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구나! 드디어 헬리콥터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프로펠러가 만드는 바람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또 타볼까? 어? 어, 지금 헬리콥터가 출발할 것 같아! 나도 타야지! 어? 기장님! 기장님! 저도 타도 될까요?
2: 오케이!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귀가 작다면 귀성하게 날뛸 때 귀가 크고 싶다면 귀성하게 날뛸 때 귀 당장 고민이 되면 귀성하게 날뛸 때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나는 야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기타 플룻을 연주해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이제 출산한 엄마 문호입니다.
3: 아, 그렇다면 출산 후유증으로 다리가
2: 네, 잘렸습니다.
3: 아, 도대체 어떡하다가요?
2: 그게 참돔이 공격해서 엄마 문호 다리를
3: 네?
0: 엄마! 엄마!
4: 오늘의 환자 엄마 문호. 엄마 문호 다리가 잘렸어요.
5: 엄마, 엄마,
4: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어서 수혈을 해야 하는가? 밴댕 간호사, 피, 어서 피를 가져와.
3: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오, 혈액 창고에서 피라는 피는 다 가지고 왔어. 근데 어떤 피지? 이 피인가? 아니면 이 피인가?
4: 한시가 급한데 뭐 하는 거야? 문호한테 사람 피라도 넣으면 어떡할 거야?
3: 아이, 그러게. 아이, 어떤 피지?
5: 제가 알아요. 한시가 급하지만. 문제.
3: 문제?
4: 지금요?
5: 문호 피는 무슨 색일까요? 1번 파란색, 2번 검은색, 3번 빨간색.
3: 피는 왠지 빨간색일 것 같은데. 아, 맞다. 문어는 검은색 먹물을 쏘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검은색.
5: 땡땡! 동물병원 간호사 맞아요?
4: 어, 그러니까 동물병원 간호사가 기본 단계죠. 문어 피는 화면으로 확인.
6: 너 모르지?
4: 확인.
7: 난 문어피 속에서 산소를 옮기는 해모시아닌. 난 산소를 만나면 파란색으로 변하지. 그래서 문어피는 파란색.
8: 난 차가운 바다에서 문어의 체온이 낮아져도 산소를 잘 옮길 수 있어. 오징어, 그리고 투구개도 파란색 피를 가졌지.
4: 허이, 지열이 잘한다. 피가 모자라. 댕댕 간호사, 피 좀 더 가져와.
3: 파란 피가 더 있어야 할 텐데.
5: 진짜. 제 피라도 줄게요.
4: 겨우 진정이 됐어.
3: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4: 지혈이 잘 돼서 이제 괜찮을 거예요.
5: 엄마! 엄마 괜찮아.
3: 어쩌다가 참돔한테 공격을 당하신 거예요?
4: 그러니까요. 문어는 변신의 천재라 웬만하면 잘 숨잖아요.
5: 맞아요. 우리 문어가 변신의 천재긴 하죠.
9: 그 중에 으뜸은 흉내 문어. 바다뱀 여러 마리처럼 변하기도 하고 라이언피쉬로 변신도 하고 넙치로도 변하니까요.
3: 우와!
6: 진짜 변신의 천재다.
9: 또 코코넛 문어는 조개 껍질 속에도 숨고 코코넛 껍질 속에도 잘 숨죠.
4: 코코넛 문어는 자기가 숨을 걸 들고 다닌다.
9: 우리 문어는 산호 옆에 있으면 산호처럼, 붉은 돌을 안으면 붉은색으로, 모래바닥에 있으면 모래색으로, 푸른 바위 옆에선 푸른색으로, 주위의 색과 비슷하게 변해 잘 들키지 않죠.
6: 아니, 그렇게 변신을 잘하시는데 왜 들키신 거예요?
5: 변신 하고 싶었죠. 그치만 할 수가 없었어요.
4: 네? 왜요?
5: 그게 변신할 힘이 없어서.
6: 네? 변신할 힘이 없다고요?
5: 네. 지난 40일 동안 사실 저 우리 아기들을 키웠거든요. 엄마.
9: 전 작은 굴에 들어가 알들을 낳았어요.
6: 우와, 문어 알들이 하얀 쌀알 같아.
9: 빨판으로 계속 알들을 어루만져주며 알들이 잘 자라게 보살펴주었죠. 엄마 문어는 알들이 자라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키워요.
4: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요? 아휴, 어쩌.
9: 그리고 약 13일이 지나면 알들이 노랗게 변하며 더 자란답니다. 그런데 알들을 노리고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6: 오, 어떡해.
5: 여기서 문제.
4: 문제?
5: 엄마 문어는

0: 물고기들로부터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영차, 영차, 차, 으차.
1: 1번, 물고기가 못 들어오게 굴 입구를 돌로 막아 벽을 쌓는다.
0: 영차, 영차. 발판 공격!
1: 2번, 물고기들을 빨판으로 공격한다.
2: 역시 문어는 빨판이지. 정답은 2번, 물고기들을 빨판으로 공격한다.
0: 문어가 빨판이 세긴 하죠. 근데 정답은?
1: 돌로 막아 벽을 쌓는다.
2: 우와, 정말 발을 뻗어 돌을 가져와 벽을 착착 쌓고 있어.
1: 우린 돌로 방어벽을 쌓아 알들을 보호하죠. 아, 벽이 자꾸 무너져. 그래, 벽이 무너지면 내 몸으로 막아서라도 알들을 지킬 거야. 그렇게 알들을 보호하며 약 40일이 지나면,
3: 우와, 아기 문어들이 나온다.
4: 우와, 귀여워.
0: 귀엽죠? 그렇게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죠.
3: 엄마.
0: 아유, 그래.
2: 어? 그런데 엄마 문어는 아직 굴에서 뭐해요?
1: 아기들을 키우느라 모든 힘을 쏟은 엄마 문어들은 기운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그 틈을 타 성게들이 먹기도 해서
0: 새끼들이 부화하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3: 죽어요?
2: 아니 그럼 40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키운 거예요?
0: 네.
3: 아,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변신할 힘도 없었던 거지.
0: 나 때문에 엄마. 몸은 지쳤지만 태어난 아기들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는데.
2: 아, 바로 그때 참돔이 나타난 거구나.
0: 네.
1: 아기들이 헤엄치며 바다에 적응하고 있을 때 아기들을 노리고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0: 아, 안 돼. 우리 아기들이 위험해.
5: 야, 귀여운 아기 문어들이 많이 태어났네. 그럼 신선하고 부드러운 아기 문어들로 오늘 배 좀 채워볼까?
0: 안 돼, 참놈!
2: 아이, 뭐야 이거?
0: 아가, 어서 도망가!
3: 엄마,
0: 어서 가라니까! 어서!
3: 엄마, 엄마!
2: 이거, 와!
0: 얘들아, 모두 도망쳐!
3: 아, 도망쳐!
6: 오, 엄마가 도망치네.
3: 도망치자, 도망!
1: 그래, 물고기들을 피해 멀리 멀리 도망치렴. 아가들아, 어서!
2: 이거 놓으라니까!
5: 뭐야, 아기 문어들 다 도망갔잖아? 할 수 없군. 그럼 엄마 문어라도?
2: 뭐야? 엄마 문어도 도망갔잖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문어들은 한번 변신하면 찾기도 힘든데. 저기 숨었구나.
7: 지쳐서 변신할 힘도 없나 봐. 너무 잘 보이는.

0: 전 있는 힘을 다해 숨었어요.
1: 허, 여기 어디 숨은 것 같은데 어디 있니 문어야?
0: 참돔은 주위에서 맴돌며 계속 절 찾았어요.
2: 아, 진짜 참돔 왜 그러는 거야?
3: 그러니까
0: 숨은 김에 마지막 힘을 다해 변신을 해봤지만
1: 어디 있을까 문어야.
0: 주변이 초록색이니 나도 빨리 초록색으로 변신해야 해. 그래야 들키지 않아. 다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 숨 쉴 힘도 없는데 변신은 너무 힘들었어요. 역시 안 돼.
1: 아, 여기 있었네. 왜 변신이 잘 안 되나 봐.
0: 참돔.
1: 야야야야야야야.
0: 변신까진 어려워도 먹물 쏠 힘은 아직 남아 있다. 먹물 발사.
1: 먹물 묻으면 안 지워지는. 뭐야? 먹물 안 썼잖아. 날 속이다니. 문어 거기서.
0: 도망가야 해. 어서.
1: 하, 저기 있군.
0: 저리 가.
1: 역시 문어는 다리 맛이야.
0: 그렇게 그때 다리가 잘려 나갔어요. 크욱.
4: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신고한 거예요.
2: 잘했어. 안 그랬으면 참돔 그 녀석 끝까지 쫓아왔을 거 아니야.
4: 잘하긴. 엄마가 이렇게 된 거 다 오래 구하려다 그런 거잖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고 몸으로 오래 구하겠다고.
0: 아니야. 네 덕분에 병원까지 와서 치료 잘 받았잖니. 엄마는 다리를 잃었지만 너희들을 구해서 정말 기뻐.
4: 엄마!
2: 괜찮아.
0: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2: 울지 마라. 눈물아.
3: 시간이 흘러 엄마 문어한테서 새로운 다리가 자라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5: 엄마, 다리는 어때요?
0: 이제 괜찮아. 어때? 그새 자랐지?
5: 네! 문어 다리는 잘려도 다시 자라나서 참 다행이에요.
0: 맞아.
5: 엄청 빨리 자랐어요.
0: 그래, 너도 빨리빨리 자라렴.
5: 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돈, 돌.
2: 나 많이 모았어.
3: 나도 돈.
2: 나는 심부름하고 받은 돈을 저금했어.
3: 우와. 나는 설날에 받은 세뱃돈을 저금했어.
2: 돈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쓸 거야.
3: 나도.
4: 선생님, 우리 저금통 좀 보세요.
1: 어? 우와. 우와.
3: 짠.
5: 우리 훈민이와 정음이가 사랑의 저금통을 가져왔구나. 이 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하도록 할게요.
3: 네!
6: 바꿔라, 한글!
3: 돈이 돌로 바뀌었어!
2: 열심히 모은 돈인데. 우린 돈이 필요해.
3: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7: 야
6: 후민정은 안녕.
2: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돈이 돌로 바뀌었어.
3: 돈, 돈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돈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9: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
1: 어머니.
0: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어? 여기 통로가 있어. 찾았어. 천지?
1: 한글 돈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0: 천지가 한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어서 한글을 찾아야 해.
2: 나라 한글
1: 왔다.
0: 아니,
1: 거인이 통로를 막고 있으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
0: 비켜!

0: 꿈쩍도 하지 않아. 어떡하지?
1: 거인이 통로를 막고 있어.
0: 한글을 어떻게 되찾지?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막다이 맞서는 낱말은 뭐지? 비키다!
2: 나의 막다 공격을 비키다로 막아내다니 분하다. 아이야, 두고 보자.
3: 이제 됐어.
4: 응.

0: 포장 완료. 돈 훈민정음의 손으로.
1: 돈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야! 돈. 돈. 돈. 훈민이와 정음이의 용돈. 야! 돌. 돌. 돌. 단단한 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작은 돌로 공기놀이를 했어요. 야하.
1: 하하하하하. 히히. 돌에 받침 릴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호호! 성공했어요. 돌. 윙. 받침 리을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돌. 돌. 돈. 돈. 순서대로 써볼게요.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가 받침 니은을 만나 돈, 돈.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돈. 친구들 따라해봐요. 돈.
1: 돈에서 끝소리 은을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돌, 돛.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돈에서 끝소리 은을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돌, 돛. 히힛.
0: 돈, 돌. 훈민이와 정음이가 돈을 모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돈을 돌로 바꿔라 한글. 돈이 돌이 되었어요. 천지가 막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비키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돈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돈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돈을 모아요. 훈민 정음이 돈을 모아요. 훈민 정음이 돈을 모아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별, 병.
2: 별이 완성됐습니다!
3: 우와!
2: 별 주세요!
3: 우와!
4: 길다!
2: 반짝반짝 별!
5: 반짝반짝반짝반짝
2: 반짝반짝 별!
4: 예쁘다!
5: 너무 예쁘다!
3: 이리 와봐! 어?
2: 여기 달까?
6: 아니, 더 위에!
2: 여기?
6: 아니, 더 위에.
2: 여기?
6: 아니, 더 위에.

0: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1: 우와, 멋지다.
0: 훈민이와 정은비 덕분에 우리 교실이 더 밝아졌네. 그럼 안녕.
2: 안녕히 가세요.
3: 우와, 별이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4: 바꿔라 한글.
5: 별이 병으로 바뀌었어.
6: 우리는 별이 필요해.
5: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7: 한글 용사 아이야.
8: 어? 이?
5: 야.
8: 훈민정음 안녕?
6: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6: 별이 병으로 바뀌었어.
5: 별, 별이 필요해.
10: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별을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날이 저물고 있군. 찾았어?
1: 아니.
0: 큰일이야. 곧 밤이 될 텐데. 어?
2: 방금 한글 별을 봤어.
1: 어디? 어디?
2: 저기! 어?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내가 다녀올게. 자, 차! 저기에 한글 별이 있어. 나와라, 한! 천지?
3: 한글 별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한글은 조각날 것이다.
4: 흥! 자르다!
2: 어? 안 돼! 한글이 잘렸어!
4: 흥! 자르다!
2: 멈춰! 흥!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자르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붙이다!
3: 아니, 나의 자르다 공격을 붙이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1: 별의 여가 파괴됐어. 하지만 내 부메랑이 열을 만들 수 있지.

0: 별.
1: 저장 완료.
0: 별.
1: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반짝 반짝 반짝 반짝.
1: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샤라랑. 별. 별. 밤하늘엔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병. 병. 병. 병에 별을 담아요.
3: 병에 받침 이응 먹어야지. 냥. 냠냠. 슝.
2: 담. 우잉. 벼만 남았네. 이응은 어디로 갔을까? 한글 병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병. 병. 별. 별.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열을 만나 벼. 벼가 받침 리을을 만나 별. 별.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별. 친구들 따라해봐요. 별. 끝.
3: 별에서 끝소리 을을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벽. 병.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별에서 끝소리 을을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벽. 병.
2: 별. 병. 훈민이와 정음이가 별을 만들었어요. 벽에 별을 붙이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별을 병으로 바꿔라 한글. 별이 병이 되었어요. 천지가 자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붙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별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별이 생겼어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다듬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한 킹킹.
2: 중물엔
1: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쪽으로 온 게 분명할 텐데.
1: 설마 괴물들에게 당한 건 아니겠지?
2: 치코라면 어딘가에 잘 숨어 있을지도 몰라.
3: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1: 저기 좀 봐.
3: 저리 가. 저리 가라고.
4: 얘들아, 물러서! 내가 처리할게! 헛! 간다! 헛! 차! 가! 헛! 차! 헛! 차! 헛! 헛! 야! 세금! 어? 헤! 세금이 신난다!
0: 안녕? 난 핑핑이라고 해. 괜찮니?
5: 고마워. 난 노아라고 해. 그런데 저 아이는 왜 젤리 괴물을 만지고도 잠이 들지 않는 거지?
0: 생크미는 내가 연구하던 생체용액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
5: 생체용액이라고? 그래! 그 생체용액이면 젤리 괴물들을 막을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
0: 치료제라고?
5: 사실... 젤리 괴물을 처음 만들어낸 건 나야.
6: 뭐라고?
2: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
5: 미안해. 그래서 나도 치료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숙주 괴물을 찾아다녔어.
0: 숙주 괴물이라니?
5: 내가 제일 처음 만든 괴물. 그 괴물에 치료제를 투입하면 숙주 괴물은 치료가 되고 복제된 나머지 괴물들은 모두 사라질 거야.
6: 정말?
7: 좋았어. 그럼 우리 어서 숙주 괴물을 찾으러 가자.
5: 그런데 내가 만든 치료제는 소용이 없었어. 하지만 생크미를 만든 핑크

0: 소녀와 같이 만든다면 분명히 치료제를 완성할 수 있을 거야.
1: 좋아. 그럼 난 노아와 함께 치료제를 완성시킬게.
2: 알았어. 우리는 그 수축괴물을 찾을게.
1: 그래. 시간이 없어. 어서 서두르자.
2: 그럼 우리도 숙주괴물을 찾으러 가볼까?
3: 뭐지?
4: 전설의 유물을 모두 내놔라! 그럼 목숨만을 살려주지!
2: 전설의 유물을? 어림도 없는 소리! 넌 누구냐?
4: 아니!
2: 마음대로 안 될걸? 너는 우리가 상대해주마!
4: 그럼 너희부터 처리해주마! 유없다!
1: 안돼

0: 여긴 내 연구실이야.
1: 제법이야.
2: 전설의 유물을 빼앗으려는 에이스 엘리트 팀의 배우가 회장님이셨군요.
1: 덕분에 비밀의 서클이 어딘지 알게 되었어.
2: 역시 비밀의 서클이 황금배와 연관이 있었어.
1: 이제 비밀의 서클의 위치도 알았으니 남은 건 전설의 유물뿐이다. 이제 황금배 봉인된 힘을 얻는 건 시간 문제지.
2: 그렇다면
1: 그러니 나를 방해하는 자는 모두 제거될 것이다.
2: 위험해!
1: 그럼 이제 끝낼 시간이다. 유도 미사일 공격!
3: 죽지!
2: 드레코! 드레코, 괜찮아?
3: 별거 아니야.
2: 살 수 없어!
1: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 너도 그리고 이룩 박사. 이룩 박사, 그 친구와 함께 찾은 황금배. 그 황금배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지. 그리고 난 그 황금배를 찾을 수 있었다고.

0: 이륵 박사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말이지. 그래서 이륵 박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니? 곧 만나게 될 거다.
1: 안 돼!

0: 어떻게 된 거지?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치치! 시간이 되돌려졌어! 이건 방금 전 상황이야!
0: 뭐라고?
3: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천사의 염원의 힘인가?
2: 좋아!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3: 좋아. 놀아주는 건 마지막이다! 받아라!

0: 핑핑, 이거 봐. 이제 완성이야.
1: 아, 정말?
0: 자.
1: 이 기운은 뭐야?
0: 글쎄.

0: 이곳에서부터 푸른 연기가 흘러나온 것 같아.
1: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여긴 숙주 괴물이 만들어진 곳이네.
0: 그럼 여기가 노아 연구소?
2: 얘들아! 얘들아, 무서운 거지?
3: 자, 여기 드디어 치료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
2: 와! 얘들아, 늦어서 미안. 치코. 별거 아니더라고. 감사 인사를.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4: 얘들아, 지금 꿈은 아니지?
2: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0: 우리가 물러서면 세상은 영원히 잠들고 말 거야.
3: 저기 숙주 괴물이야.
0: 핑핑, 그럼 뒤를 부탁해. 자!

0: 어서 치료제를!
1: 노아, 어서!
2: 안 돼!

0: 빙빙 미안해 부탁해
1: 너 끝내야 해
2: 어떠냐
3: 빙빙 지금이야
2: 정말 멋진 녀석인 거 알아?
4: 너도 만만치 않아.
3: 핑핑, 준비됐지?

안 돼. 여기서 잠들 수는 없어. 모두를 위해.

0: 그럼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1: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계 탐험대회 그랜드 파이널의 최종 우승자는
2: 바로 찌찌핑핑팀 에이스 엘리트팀 공동 우승입니다.
0: 치치 축하해. 디아 축하해.
3: 정말 긴 여행이었네. 맞네. 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4: 얘들아, 이번 우승은 우리가 양보하자고. 다음엔 우리가 우승하는 거다.
5: 오케이, 대장.
0: 자.
4: 자, 드디어 우승이다.
0: 자, 이제 전설의 황금벨을 만날 시간이야.

0: 많이 다녀오가.
1: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 맞아, 황금발을 흡수한 퍼니바니오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0: 그럼 과거, 미래 어디든 갈 수 있단 얘기야?
2: 그럼 빨리 가봐야지.

0: 맛있어.
1: 심심해. 심심한 거 정말 싫다고.
2: 맞아, 맞아. 지루한 건 너무 싫어. 도켓, 뭐 재밌는 일 없을까?
3: 죄송합니다.
4: 어머, 치치 도켓님 아니세요?
2: 어머, 아리님 모아님?
1: 맞아, 아리님 모아님이야.
3: 반가워요. 저희가 지금 급한 일들이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4: 반가웠어요. 그럼 또 봐요.
5: 네, 반가웠습니다.
2: 저기 모아님! 갔네. 아니, 이건...
6: 앉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7: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얼굴엔
4: 순한
2: 진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랑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6: 매일매일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8: 우리 모두
1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0: 얼리면 더 맛있어.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킹.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3: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5: 마데카 솔메이트
16: 진동.
14: 얼굴엔
17: 순한 길길.
14: 진물엔
18: 덥덥한
19: 순하게
20: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2: 핏핏핏.
2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3: 매일매일 락토핏.
2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5: 내가 말했을 텐데 준, 우리 카센터는 비행기 취급 안 한다고.
26: 딱히 수리를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새 동료를 소개하러 온 것뿐인데.
27: 난 마하 7에 손 떨어내면 초음속 엔진이 탑재돼 있어. 구석진 동네 수리공에게 맡긴 몸이 아니란 말이야.
25: 당장 데리고 나가.
26: 에이드 아저씨도 참 박해졌다니까.
28: 8번 사건 이후로 와일드카드 보시라면 진절머리 난 게 아닐까?
25: 뭐? 왜? 내가 어때서? 뭐?
27: 하지만 듣자 하니 이미 당신네 메탈 카드보들이 꽤나 저 수리공을 괴롭히신 듯한데. 남탈 시간이 너무들 하시는군.
28: 아,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26: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나이트 그리폰.
27: 난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 그쪽이 감당하셔야지.
25: 짜증나!
26: 준!
25: 어?
26: 베라랑 짐 아저씨?
29: 역시 여기 있었구나. 참새도 안녕.
25: 자, 뭐?
26: 무슨 일이야?
30: 준, 이거 좀 봐봐. 마을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나타났어.
29: 모양부터 수상하지 않아?
26: 그냥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30: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봤지?
26: 응?
30: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29: 모양이나 크기가 딱 메탈카드봇 같지 않아?
25: 이건 와일드카드봇이다.
30: 오, 역시 그쪽인가?
25: 돼지 사냥꾼을 상징하는 라피드 쪽의 문양이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29: 역시 너희 찾아오길 잘했네.
28: 이 낙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것지도 몰라.
26: 짐 아저씨, 사진들이 찍혔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30: 물론이지.
27: 낙서란 시시하고.
30: 좋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곧 나와.
28: 알겠어요.
30: 오라, 언제부터 통행금지가 된 거지? 할 수 없지, 다른 길로 가자.
28: 응? 여기도 막혔어요.
3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3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길이다 막혔다. 나 참여하지. 하늘을 참여하네. 남지하네. 나와.
28: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
26: 블루카 뭐야?
31: 궁금하나? 보여줄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기분이다. 이 누나가 한번 봐준다. 잘 봐봐래.
26: 뭐야 넌?
31: 반갑습니다. 카키라카입니다. 인생 모토가 끝까지 놀자. 모성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29: 저 상태가 왜 저래?
28: 카키! 응? 마을의 낙서도 니지시군.
31: 아이고, 사가리어는 눈이 궁디에 달렸나. 그게 우리 낙서고 내 이름이 나이가 카키. 아이가 카키
26: 사인이었냐?
30: 지금이야말로 샷한 찬스.
31: 아저씨 좋은 거 갖고 있네.
28: 내 카메라 주인에게 돌려줘.
31: 침대 치즈. 아이고 루카바, 루키가 되겠나. 하품이나 올라간다.
28: 나라라.
31: 요성이 모르면 간첩이제. 유예인 아이가 유예인.
29: 어떻게 저래?
25: 자석은 사냥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먹감을 사냥하지. 저 녀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잡겠다.
26: 알았어, 부탁해.
31: 어? 뭐하니 아이가? 와, 루카비랑 같이 있노?
25: 어, 다키가. 그런데 붙다. 이번에야말로 나의 송곳니로부터 도망치지
31: 못해. 그래, 그래. 꼭 좀 잡아둬.
25: 짜증나.
31: 유후! 진짜 없겠다.
28: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타이건.
25: 너 그게 뭐냐? 진짜 잘 어울린다.
28: 너도 잘 어울려.
31: 둘이 메스터 프렌드 아이가 내 잘했지?
0: 그냥 가지고 놀고 있네.
2: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타이거.
31: 왜, 짜증나지? 쉽게 열받지? 어, 잘생대. 어? 어. 짜증나면 내 한 차가 없는지 해봐라.
2: 놓칠 순 없지?
30: 어디 갔지?
31: 야, 이지 어디 가라!
2: 저게?
31: 얘들아! 들어갑니다. 그것이 더 맞았네요. 우리 엄마입니다. 요새 늦으네요. 제 타셨어요. 깨끗하네. 진짜 재미없다. 이건 잘심한 아이가. 먼저 들어가, 그래.
30: 사라졌어.
0: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2: 아무래도 녀석은 스텔스 모드를 쓰는 것 같아.
30: 스텔스 모드?
2: 섀도우 X랑 플래시벡터도 썼던 모습을 감추는 능력이요. 그 둘을 상대했을 땐 모습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그대로니까 간파할 수 있었는데.
5: 그 판단은 틀렸어, 지. 어?
2: 솔레이요?
5: 해키는 모습을 감춘 게 아니야. 초고속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2: 뭐라고?
0: 어떻게 한 거야?
6: 다 보이신 거지? 하키의 움직임이 말이야.
2: 보인다고?
5: 동작 하나하나 전부.
30: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잖아.
0: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5: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31: 그래도 너희 덕에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닌 건 확실해졌지.
2: 근데 구경이나 하고 있었냐?
30: 네, 편집장님.
7: 지금 뭐 있는 거야, 지? 자동차 연쇄 전복 사고야.
30: 네? 네? 도로에 차들이 뒤집히고 있다니.
2: 하키 때문인가?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타켓이시라고?
7: 녀석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내는 폭발적 힘덕분이지. 짐승님까지 다음에 충분히 가능해.
2: 웨폰 카드 말이지?
8: 일단 사람들을 도와주자.
2: 어?
8: 준! 블로카!
2: 메가트론!
8: 고마워. 사실 이 정도쯤은 혼자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칠까봐. 어? 네가 그 블라블라지 않은 녀석이군.
9: 블레이온이다.
8: 소개는 나중에 하고 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31: 뭐하노? 집 안 가나?
2: 탁해!
8: 그만 멈춰! 사람들이 곤란해 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31: 너무 진지해서 무섭네. 내기는 재밌을 리가 없지. 재미없이 사는 대로가 억수로 불쌍하다. 반면 재미를 아는 애는 행운아.
2: 솔레이유, 너 저 녀석 움직임이 보인댔지? 뭐라도 좀 해봐!
5: 알았어. 블레이온, 세다. 화염을 쓰면 안 돼.
9: 알고 있어.
31: 뭔데? 천벌이 지구래. 안녕하세요.
9: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31: 누가 물어봤나? 알았대. 배신도도 못해 보이고 한성깡하는 것 같네. 내가 스페셜하게 중성 파워로 쏘아줄게. 괜찮지?
9: 상관없어!
31: 고맙게! 내가 도와줄게!
9: 야호! 이 녀석이!
31: 경치롭게!
5: 뒤야! 블레이언, 뭐 하는 거야?
9: 난 신화 동체 되었어!
31: 맞지, 맞지! 그럼 다시 해봐!
5: 우야! 반응이 느려!
9: 네 지시가 늦은 거야!
0: 거봐, 움직임이 보여 봤자라니까.
8: 공격이 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
2: 대체 어떻게 상대하라고요!
8: 재미없어.
31: 뭐라겠노?
8: 재미가 없다고! 승부할 거면 좀 같은 급끼리 붙던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한 게 재밌을 리 없지.
31: 내가 재미를 모른다는 얘기가!
8: 힘끼리 주먹 대결! 딸기끼리 공중 대결! 속도라면 경주 대결! 재밌는 대결이란 이런 게 아니겠어!
31: 야! 동요하고 있어.
8: 재미라는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일드 카드 옷이라면 승부욕이란 본능을 숨길 수 없지.
2: 네.
8: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31: 댄스 배틀 재밌겠다.
8: 심사는 나 그리고 모타운 댄스 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31: 난 좋다.
2: 완전히 와, 넘어갔는데.
30: 평화롭고 좋네.
0: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0: 아즈와 블레이온 춤을 추는
1: 싫다.
0: 거야.
1: 싫다.
0: 타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1: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2: 맥 빠지네.
3: 그러고도 와일드카드 못 전사냐? 고리타분의 대명사 스타가디언도 춤출 줄 안다고.
4: 이거 쑥스럽군.
5: 댄스 배틀 안 하는 기가.
6: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7: 응?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6: 아니, 경주 대결로.
5: 경주?
6: 메가트라퍼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7: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5: 속도로 내려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기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3: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4: 이 덕분에 타키의 폭주를 막은 걸지도 몰라.
0: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8: 용수의 조솔레이오.
7: 여긴 서로 속도를 뽑는 게 너무 좋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5: 좋다.
2: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3: 에휴,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6: 고마워. 그런데 어디로 가지?
3: 레이싱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 알지.
5: 속이 뻥 뚫리네.
9: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6: 내가 트럭커 녀석 이런 데 다 아네.
4: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5: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0: 승리의 조건이 뭐지?
7: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4: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5: 알았어, 알았어, 시작하자.
7: 준.
6: 어? 나이트 그리폰 셋업.

0: 자신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라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면 크기도 만만치 않아.
3: 준비해!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더문에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흘러가네.
0: 어쩌나 어쩌나.
5: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 타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5: 휴.
4: 나이트 그리폰 타키를 앞질렀다.
1: 좋았어.
5: 어, 역시 빠르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
4: 다시 타키가 앞질렀어.
1: 아깝다.
0: 역시 무린가?
3: 아니, 승사 있어.
1: 그래?
3: 말했잖아. 타키의 속도는 순간적이야. 저렇게 길고 오래 달리는 건 너도 극복 올 거다.
5: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0: 이거 많이 쉬어라.
5: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헬벳은 인정하고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거다.
6: 어? 그러면 마음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장마도 멈춘다 아이가.
5: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
6: 그런 인생 재미없다. 나는 싫다. 이제 두 번의 장마입니다.
4: 나이트 그리폰이 추락했어.
2: 어? 뭐?
0: 어서 가보자.
1: 괜찮아, 나이트 그리폰?
5: 승부가 안 나고 말았고.
3: 타키는?
5: 글쎄, 그대로 울고 불며 달려가 버렸지 뭐야. 아직 너랑 친구하기 싫으신 것 같군, 준.
1: 타키...
0: 소원이라도 빌었어?
7: 무슨 얘기지?
0: 이곳 사람들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거든.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 거야?
7: 와일드 카드 곳이 이 행성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려나. 넌 무슨 소원을 빌 건데?
0: 나? 내 소원은 뭘까?
7: 마침.
0: 아니, 저건 별똥별이 아니야.

0: 좀더 충격이시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1: 준!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2: 가보자!
1: 조심해. 고생 많으십니다.
2: 솔레이유!
3: 준!
2: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3: 마키나 행성의 탈출 포트가 틀림없어.
1: 저 탈출 포트는?
2: 대체 뭐가 탄 거야?
4: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5: 그러니까 이게 그 탈출 포트의

0: 하고 있던 메탈카드 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1: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2: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3: 싸움을 걸면 깨어날 거야.
4: 하나 더 끼워주시? 어?
5: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1: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6: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7: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1: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두면 넌 어떨 것 같아?
7: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1: 그치?
8: 준,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1: 아,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9: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본, 코드네임 솔리드본.
8: 뭐?
10: 솔리드본이라고?
11: 이 녀석이?
7: 누군지 알아?
8: 마키나의 성 대삼림지대를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1: 족장?
12: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뿔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돼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러게 크기가 아담하셔.
6: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1: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7: 메탈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리 없어.
8: 솔리드호는 혼자서 스타가디언 한계 부대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넣는 무시무시한 와일드카드봇 전사야. 그 부대에는 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시 나의 상관인 플레임 노바덕에 녀석이 폭주는 간신히 저지되었고.
1: 플레임 노바가?
8: 결국엔 체포되어 드리온 감옥에 봉인됐지.
6: 아니, 걔가 예의긴 한 거야.
1: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13: 경감님, 어? 차량 들어옵니다.
0: 어, 통과시켜.
1: 크레스트!
14: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7: 오빠.
14: 솔레이유.
1: 뭘 싣고 온 거야?
14: 아, 저건...
15: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14: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1: 세 개?
7: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14: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0: 운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포트인 모양이군.
14: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8: 처음 발견한 탈출포트는 헤비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아.
1: 어?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7: 헤비아이언? 그 트레일러?
8: 배를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포트가 분리됐었어.
1: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내 몸뚱아리 내놔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배쳤고. 오, 잠깐, 이거
8: 우선 탈출포트부터 확인해야 돼. 서두르자.
1: 어? 어? 골든경 전님.
0: 이게 그건가?
16: 네, 어젯밤 캠핑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길래 인양해봤는데요.
1: 역시 그 탈출포트랑 같아.
7: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0: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녀석 같은데.
9: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헌.
1: 역시.
7: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5: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헌인가?
0: 이 녀석도 묵비꾼 행사 중이군.
14: 준, 응?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키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혼도 같은 경우라면
1: 세 개의 별똥별은 솔리드혼의 분리된 몸통?
7: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0: 어, 뭐지?
1: 이건 북치는 소린가?
12: 어, 어, 이 소리는
11: 이 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1: 다들 갑자기 왜 그래?
6: 응? 누구야? 이런 대낮에 북치는 녀석이.
7: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2: 모노혼족에 전해내려오는 전투의 소리야.
1: 뭐? 네, 에드 아저씨.
6: 준,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굴착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5: 몸이 깨운 거다.
0: 어?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1: 잠깐만.
5: 지금 어디를 가려는 거야?
14: 저기 봐.
1: 어, 저 녀석.
5: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를 집결할 모양이다.
8: 골든길 감님, 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0: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1: 저희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0: 그래, 무사히 한다.
1: 타이건, 굴착기를 맞춰줘.
11: 불러주길 기다렸다고.
7: 펜더몬의 타이건을 도와줘. 네,
2: 맡겨놔.
5: 시간,
14: 어서 도착.
1: 저게?
12: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응, 크린터를 맡아줘.
11: 이제야 모였군. 지긋지긋한 이 모습도 끝이야.
1: 저 녀석이
7: 솔리드온의 본체?
8: 녀석들을 모르게 둬선 안 돼.

0: 이야기야. 이거 이거 먼저 온 주민들이 이렇게란 말을 줄이야. 응?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든 것 같아. 어때? 난 자유를 손에 넣었어. 이 새로운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어!
1: 저게 완성된 모습. 큰일이다.
2: 우리 족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그래.
1: 솔레이우스! 달과 텐터본의 세금!
3: 여기 우리가 날뛰던 마키나 해상의 대사국이 아니야! 이제 메타카르몬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0: 이런 나약한 소리 동족들에게 듣더니 피해미가 다 됐군!
2: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도 나쁘지 않다고!
3: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다 보니 알게 됐어!
0: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대심한 스타가 된 말이야!
1: 나이트 그리폰! 대동!
4: 날뛰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1: 그리모드 탈론!
4: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0: 잠이 덜 깼는지 힘이 묻지 않군. 그리 어떤 야생의 힘을 일깨워볼게.

0: 이란이란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1: 고작 이 정도였나? 다 덤벼! 솔레이, 내가 가겠어.
2: 너 혼자선 안 돼. 지금, 응? 블루캅! 블루캅! 플레이! 제거! 블루캅! 허브! 플레이어 다리를 노려!
1: 와일드 카드봇이 저 소인들과 스타 가디언에게 고분고분하나니 내 수가 없군!
3: 이 지구는 마키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어!
1: 새로운 땅에서 와일드 카드봇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평화 같은 소리야!
4: 와일드 가디, 가디언 쉴드!
1: 제법이고
3: 와일드까지 그건
5: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번떠서 만들어주었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6: 저게 뭔가 했더니
2: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7: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2: 마음으로?
5: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난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1: 나는 트리온 감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양절히 처벌할 말이야! 아웃레이지 호흡!
2: 오메가 히트! 플레임!
3: 솔리더, 여전히 강하고
6: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카! 플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3: 알겠어!
1: 저는!
3: 조금만 더 버텨, 플레이온! 자!
6: 알파 볼트 캐논! 썬더하울 스매시!
3: 썬더하울
6: 블루카!
1: 내가 미련하게 돌 줄만 하는 줄 알았고. 가만, 너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을 스타가디언.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줬어.
6: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1: 에어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 있을 뿐 친구 따위 없다. 불쌍하군. 우주를 떠돌다 이런 척박한 땅까지 와서 주인을 잘못 만난다면 이 모양 이 꼴이라니.

0: 식물엔
1: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클릭서! 클릭서! 몰라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1: 덕분만.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5: 매일매일 락토핏.
1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0: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뒷바위트를 빼앗겼다고?
5: 솔레이유한테?
4: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5: 그럴 리가 없잖아.
4: 과연 그럴까?
6: 전에도 봉인 직전에 펜트모넷을 빼앗겼다며.
7: 안스란 엘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하는 거냐, 준?
5: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쉬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6: 어? 딥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4: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6: 로크러그도 친구야?
8: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9: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할게.
10: 오늘이었던가?
11: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12: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9: 자, 박수!
5: 뒷바이트를 돌려줘!
12: 사양할게.
8: 저기, 전학을 와!
4: 굉장하다. 거의 프로선수급이야.
10: 솔레이유,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6: 공기리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7: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5: 갑자기 무슨 소리야?
6: 으라차차차.
5: 말도 안 돼.
12: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5: 소용없어.
11: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7: 뭐?
6: 그런 거 빨리 말해.
4: 솔레이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11: 어떡할 거야, 준?
4: 곤란한 일이라도 해봐.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6: 진짜?
5: 역시 해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4: 말 예쁘게 해라.
5: 여기
4: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11: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7: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4: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6: 뭐하냐? 빨리 불러.
5: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4: 뭘 또 이제 와서.
5: 기다리고 있어.

0: 돌아오렴. 어서 들어와.
1: 저 누구세요?
0: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2: 엄마?
0: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2: 실례하겠습니다.
0: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3: 아들이요?
1: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0: 그래 맞아.
3: 그럼 솔레이유는?
0: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2: 쌍둥이?
4: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5: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0: 날 아니? 고마운데?
5: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0: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2: 저요?
0: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2: 제가 좀 하죠.
0: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5: 블루캅이요? 여기에.
6: 안녕하세요.
2: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0: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3: 여긴 왜 온 거야?
2: 너!
0: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3: 네, 어머니.
7: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유의 일은 어디까지?
6: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3: 당연하지.
6: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8: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6: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유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8: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1: 진정하고.
6: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다.
0: 로봇의 일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3: 어머니.
0: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1: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3: 무슨 뜻이야?
1: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6: 크레스트는 지금 뷰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0: 크레스트가?
6: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봇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0: 그래, 기특하네.
6: 쉽게 말하는군.
1: 그게 무슨...
6: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9: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0: 이럴 때.
2: 네네, 시장님.
3: 아빠?
2: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봇이요?
10: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0: 가자, 블루캅.
3: 우리도 가자, 블레이어.
6: 알겠어.
11: 좋았어, 우리도.
12: 대중을 괜찮아. 세바스찬?
13: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 막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0: 맛있단다.
14: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이러다 정들겠다, 야.
10: 다이건, 소라는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15: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10: 알고 있어.
14: 그런, 어지간히들 날 맞고 싶은가 보군.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이다.
0: 힘을 합치자, 솔레이유.
3: 아니, 누가 먼저 동의하는지 겨뤄보자.
2: 뭐라고?
3: 팬텀 포넷, 세더.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6: 깔끔하게 감싸고.
14: 뭐야, 손가시기시.
2: 솔레이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3: 그럼 내가 이겼네.
10: 준, 냉정해져야 돼.
8: 나도 힘을 보탤게, 준.
2: 피닉스 파이어, 제노.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8: 알겠어.
3: 뒷발트 막아.
2: 조심해. 딥파이트, 너!
3: 딥파이트, 세더.
8: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봇 쪽이었군.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2: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14: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돼.
2: 그런 게 어딨어?
10: 준, 기억나? 메탈버러스에 봉인된 자는 그 주인의

0: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 있을 거야.
1: 그거는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2: 딩트라이던트 개틀링.
0: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2: 블레이온, 타이거는 부탁해.
0: 알았다. 모두가 메탈 브레스를 달가워하자는 이유였지.
1: 하지만 난!
0: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1: 딥파이트!
0: 준, 지금의 난 네 말을 들을 수 없어.
1: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만드냐? 대강의 숭씨!
1: 먹고 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0: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 해치워! 조용히!
2: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3: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1: 놓치지 마, 딥바이트!
2: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0: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2: 맞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0: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아차!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1: 플레이온 셋업.

0: 완벽한 대박!
1: 울프 하오이!
0: 샹!
1: 기간! 프리즈 쉑!

0: 이번에야말로 와일드카드몬 체인지 업! 타이건 봉인!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에서 패배했다. 네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온.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4: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4: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백신.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5: 덕분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4: 그쵸?
0: 그렇다면 다행인데.
5: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0: 아, 괜찮을 것 같아. 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5: 응? 뭔데?
6: 그게...
7: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 올 왔다고?
0: 놀란 건 우리거든.
8: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틴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7: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8: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7: 우리 어머니?
8: 레이아 하이웬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7: 그렇게 된 거구나.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5: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0: 잠깐!
6: 기대가 어긋나버렸네.
9: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0: 뭐지?
1: 내 눈에 띄는 녀석은 모두를 짓밟아주겠다.
10: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0: 진동 야만스러워. 공인상에도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1: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0: 준,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2: 부탁해.
3: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4: 나는 호랑이네. 야성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5: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2: 잠시만요.
0: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4: 시끄럽다. 이걸로만 자유의 몸이시다.
2: 어디 가려고?
6: 고양이다.
4: 뭐냐, 네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어, 쭈구리, 타이거 뭉개줘봐.
2: 안 돼, 타이거!
7: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6: 데스터!
8: 이제 괜찮아.
6: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치?
2: 뭐야, 덱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8: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 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7: 저 녀석이?
9: 주어받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2: 고양이 때문이지?
6: 애드 아저씨 카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8: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10: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5: 무사히 넘어가긴 바퀴 정권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4: 야생 호랑이.
8: 저 녀석 그 와일드 카드 보시곤 용인은 한 거야?
2: 어,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5: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9: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 추방이다.
8: 추방?
6: 바이바이.
10: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9: 집중해, 피닉스 파이어.
5: 알겠지?
2: 알겠다고요. 타이거는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5: 에휴,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2: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10: 어,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4: 스킬링 좀 부탁할게.
5: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4: 어, 내가 먼저.
2: 가자, 블루캅. 안나테오, 우리 먼저 간다.
9: 준.
8: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1: 안나, 좋은 아침.
6: 좋은 아침. 어, 준? 괜찮아?
1: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6: 아, 진짜?
2: 타이거 녀석, 메탈 브레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4: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줘!
2: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4: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준!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여기서 꺼내달라고!
11: 이게 무슨 소리야?
12: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11: 어디 어디.
2: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8: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9: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6: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2: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13: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2: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13: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2: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13: 친구?
2: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13: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2: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줘서 나한테 돌려줬잖아.
13: 소중한 친구지.
2: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13: 그건
2: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13: 뭐?
14: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0: 있어, 블레이어. 넌 왜 솔레이 유에게?
1: 시끄러!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2: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줘.
3: 아, 알았어.
4: 조심히 가.
5: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6: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7: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8: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쓰게 생겼네.
9: 우리가 구해올까요?
10: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줄게.
11: 야, 그건 안 돼.
10: 농담이야 농담.
12: 나왔어 애드.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8: 에휴, 가지고 따라와.
12: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8: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 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12: 애드,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8: 바보야, 나는 준이 요만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12: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8: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12: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8: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12: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거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13: 뭐 하러 가면 좋을까요?
14: 호랑이?
2: 근데 애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1: 정말?
5: 타이건 나와.
1: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라? 기린다!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12: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1: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12: 잠깐! 어? 이걸 보라고.
1: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보네 같은 기술을 쓴 거냐?
2: 아니야.
12: 나이트 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1: 어? 엄마라고? 그게 뭐?
5: 뭐야, 무서워서 그래?
13: 귀여운데?
8: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1: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역 속 강렬히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라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10: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카드부터 당할 수 없나 보군.
15: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5: 응,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1: 야,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 한 한 마리의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5: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15: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8: 징그럽다, 블루캅.
5: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1: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타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5: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13: 준,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5: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1: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5: 고마워 타이거.
10: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16: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1: 아니지, 좀 더 사냥하던 걱정 마.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냥하고.
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 죽이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5: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4: 우리 아빠보다 낫네.
1: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0: 안 갖들이지만 마라, 알겠지?
1: 알겠어, 애드 아빠.
0: 애드 정의랬지, 형.
1: 나와, 나 물려라. 어글.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얼굴엔
6: 순하게.
4: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질병!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질물엔?
9: 덕분만!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투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기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기타 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기타 젤리.
1: 우리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4: 야호
5: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핏.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홍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이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농장.
13: 칼라미티 시스터즈.
14: 그렇게 아기 오리는 하늘의 별이 되었답니다.
15: 니들 뭐하냐?
16: 소환술에 필요한 재료를 모은다는데?
14: 고마워. 덕분에 마지막 재료까지 다 모았어.
16: 저기 혹시 그 소환술 나도 보러 가면 안 될까?
17: 미안하지만 위험해서 안 돼.
14: 기회가 되면 나중에 구경시켜줄게.
16: 시사하게
18: 라켓도
16: 좋아! 따라가서 구경하자!
15: 너 금방 이야기 못 들었냐?
16: 그치만 위험한 소환술이라니!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다들 이런 기회를 놓칠 거야?

0: 있어. 저 녀석들 대체 뭘 소환한 거지? 대박.
1: 만세! 소환에 성공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좋아? 햄버거 어때? 난 카레라이스.
2: 아니, 저러고 그냥 간다고?
3: 그냥 돌아가자, 얘들아. 내 눈물로 소환한 녀석들이잖아. 예감이 너무 안 좋아.
4: 칼라칼라! 무슨 소리 안 들려?
0: 얼른 들어가 보자. 아무도 없잖아. 갑자기 사라졌어.
3: 잘 됐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5: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리가 없는데.
6: 시시하다고? 니들이야? 우릴 소환한 게?
0: 그게
6: 뭐 아무래도 좋아. 얼른 소원이나 말해보라고.
4: 맞아 맞아. 아무거나 들어봐. 뭐든지 다 들어줄게.
0: 소원? 제가 대체 뭐지?
6: 나는 칼라.
4: 나는 삐키.
6: 우린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야.
4: 굉장하지? 여기 고민형 밖에

0: 원하는 거 없어?
1: 네, 파우슈타인입니다.
2: 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1: 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0: 어라, 넌 또 누구야?
2: 우와, 저도 소원 빌려왔구나. 말해봐, 소원 말해봐.
1: 당신들은 누구지요?
3: 나는 칼라.
2: 나는 위키. 네 소원도 들어줄게. 빨리 말해봐, 빨리.
1: 소원?
0: 너도 소원 하나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아무거나 말해봐.
2: 야하하, 빨리, 빨리.
1: 당신들, 대체 무슨 꿍꿍이인진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개껌이 갖고 싶어요.
2: 야하, 귀엽네.
0: 왜 그래, 왜 그래?
4: 이 녀석도 없어.
1: 어? 빈센트군?
5: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1: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요?
5: 쟤네, 오컬트부에서 소환한 애들인데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줘요. 저만 빼고.
1: 갑자기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니 굉장히 의심스럽군요. 분명 어떤 대가가 있을 거예요. 저들의 목적이 뭘까요?
5: 교장 선생님과 저는 왜 소원을 안 들어줬을까요?
1: 빈센트 군과 저의 공통점이라 수염이 있다는 거?
5: 전 수염 없는데요.
1: 심장이 없다?
5: 뱀파이어도 심장은 있어요.
1: 개인기를 갖고 있다?
5: 그건 공통점이지만 이게 원인일 것 같진 않아요.
1: 이상하군요. 보통 저런 녀석들이 노리는 건 영혼인데. 빈센트 군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혼이 있으니 이건 아니겠네요.
5: 무슨 말씀이세요? 로봇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전 영혼이 있으니 이건 공통사항이 아니군요.
1: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뱀파이어는 영혼이 없어요. 찾았어요. 이거 맞지요?
5: 이제 다 준비된 거지?
6: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재료만 있으면 돼.
1: 마지막 재료?
6: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
7: 그건 바로 뱀파이어의 머리카락.
5: 알겠어. 머리카락 정도야. 자, 여기.
6: 더 필요한데?
5: 뭐? 얼마나?
6: 글쎄, 한 5,000개?
5: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선생님!
1: 오컬 칼축은 지금이에요!

0: 즐거워 보이네. 어때? 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
1: 그래, 그래. 말해봐.
2: 우와, 좋지. 그럼 최신형 게임기랑 스포츠카를 갖고 싶어.
3: 아, 내 팔로워 규정 100만 명 더 늘려줄 수 있어?
0: 좋아,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정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2: 정산?
1: 그래,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0: 어디, 어디. 영수증부터 한번 확인해볼까? 어? 물론 우리가 만들어준 돈으론 지불할 수 없단 거 알지?
2: 공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럼 우린 돈 없는데.
0: 어, 물론 우리도 너희가 돈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
1: 그러니까 다른 걸로 내도 돼.
2: 다른 거?
1: 짜잔!
2: 왜?
0: 영혼 청소기!
2: 영혼? 뭐? 으아! 이게 뭐야!
1: 영혼 내놔! 영혼 내놔!
3: 빨리 도망쳐!
2: 도망쳐!
0: 너네 정말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영혼을 내놔!
2: 웃기지 마! 영혼은 안 된다!
1: 우리 화나게 하면 안 돼! 안 돼!
2: 이미 달린다!
3: 안 돼! 이거 멈추지 마!
0: 반항해봤자 너넨 우리 손바닥 아니라니까. 얌전히 포기해.
2: 살려줘. 잘못했어.
0: 미티, 얼른 청소기 다시 사와.
1: 야, 알았어.
4: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의 소라는 교장으로서 두고 볼 수 없어요. 칼라 씨와 미티 씨, 당장 마계로 돌아가세요.
0: 어? 뭐래? 니들 힘으론 우릴 못 막는다니까.
1: 응, 영혼도 없는 게 까분다, 까분다.
4: 여러분, 지금이에요?
5: 다들 내 희생을 기억해줘.
0: 말도 안 돼. 소환 해제술을 이렇게나 쉽게 쓴다고?
6: 그야, 재료 구하기가 쉬웠거든. 뱀파이어 머리털 5,000개는 언제든지 구할 수

0: 반발의 자유로 승리인가?
1: 내 멋진 근육에!
2: 안 돼! 럭키 예쁜 딸 생겼어!
3: 칼튼, 다음에는 뭘 소환할까?
4: 글쎄, 서리는 어때? 모두들 이번 기회로 대가 없이 함부로 소원을 빌면 큰 봉변을 당한다는 교훈을 얻었길 바라요.
1: 내가 희생되긴 했지만 너희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5: 그래, 고맙다.
6: 그래, 뭐 고마운 것 같네.
2: 럭키, 예쁜 딸 많이 생겼어.
4: 빈센트군, 전 영혼이 없을 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릴까요?
1: 전 뒤통수가 시려요.

0: 이봐 컬트, 다음번 소환술엔 예티를 부르자.
1: 맞죠. 그럼 캐러베르스도 같이 소환하자.
0: 글쎄, 그건 재료 구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1: 왜 그래?
0: 방금 뭔가 지나간 것 같다.
1: 응? 아무것도 없는데. 착각이겠지.
0: 그렇겠지.
1: 방금 그건 뭐지?

0: 야, 세나, 그거 아냐? 우리 학교에 귀신이 있대.
1: 귀신?
2: 채,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0: 응? 얼마 전에 만화부 애들이 진짜로 봤다던데?
2: 잘못 봤겠지.
0: 진짜로 봤다던데.
1: 그런 얘긴 그만하자.
0: 빈센트,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면 귀신의 저주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3: 의뢰 할 일이 있어.
0: 그러니까 어젯밤 12시에 여기서 소환수를 하고 돌아가는 너희를 누군가 미행했다는 거지?
3: 그래, 평범한 녀석이 아니었어. 인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
4: 맞아,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분명 우리의 소환 실력을 질투하는 누군가 아주 못된 장난을 치는 걸 거야.
3: 그래, 우리한테 겁을 주려는 속셈이 틀림없어.
0: 그러니까 그 못된 장난을 친 범인을 잡아달라는 거지?
3: 응!
1: 그 범인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는데?
3: 그게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는데
4: 얼굴이 엄청 창백했어.
3: 그리고 이런 말을 했지.

0: 이틀? 그게 무슨 뜻이지? 마치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아.
1: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0: 뭐, 그 녀석을 찾아낸다면 그 말의 의미도 알 수 있겠지. 좋아! 사건은 이 몸이 해결할 테니 걱정 불들어 매라고!
2: 아니,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어떻게 찾으려는 거야?
1: 아, 얼굴이 창백하다는 정보는 아까 줬잖아.
3: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1: 그래, 그래.
2: 참나, 됐다 됐어. 내가 알아서 수상한 녀석 데려오면 되는 거지?
4: 럭키도 열심히 찾을게.
5: 얘들아, 같이 가.
0: 그래서 말이야. 창백하고 수상한 사람 혹시 못 봤어?
6: 아니.
0: 저기 창백하고 수상한 사람 혹시? 목격자가 이렇게나 없다니 찾기가 쉽지 않구만.
7: 그 소문 들었어?

0: 하루 종일 찾아봐도 단서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럭키. 안녕, 보니.
1: 남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놀라다니, 실례야.
0: 그게 아니라.
2: 어제 옷 갈까봐 놀래킨 사람 찾고 있어.
1: 뭐? 그게 언제쯤인데?
0: 밤 12시쯤.
1: 불길한 예상은 늘 틀어맞는군. 우리 부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너희들이 찾는 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학교에 떠도는 저주받은 귀신이야.
0: 저주받은 귀신?
1: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가 긴 녀석을 찾는 거지?
0: 그런 걸 어떡해.
1: 아무튼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귀신에게 붙잡히기 싫다면 말이지.
3: 이거 놔! 이거 놔! 놓으라고!
4: 이 녀석 맞지? 수상한 행색에 얼굴 하얀 녀석.
5: 우와! 잡았냐, 세나? 오, 하얀 얼굴에 수상한 행색. 얘가 범이 맞네.
3: 맞긴 뭐가 맞아? 너네 사람 잘못 봤다고?
5: 분명히 소용없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2: 이 녀석은 아닌 것 같아.
4: 자세히 봐봐. 하얀 얼굴 맞잖아.
3: 이건 분장이라고.
5: 그렇다고 혐의가 풀린 건 아니야. 너 어젯밤 12시에 뭐 했어?
3: 나 어제 너랑 새벽까지 게임했잖아.
5: 아하, 맞다 맞다.
3: 니들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5: 헛다리 짚었네.
2: 아, 그리고 미처 말 안 한 게 있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 목소리였어.
6: 응, 맞아. 머리도 길었고.
4: 참 빨리도 말한다.
1: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4: 아, 됐고. 난 여기까지 할 거니까 나머진 니들이 알아서 해.
0: 얘들아,

0: 바람 때문에 열린 거겠지.
1: 녀석들에게 하루 남았다고 전해줘.
2: 귀신이
3: 무슨 일이야, 빈센트?
2: 저기 머리가 길고 얼굴이 창백한 여자 귀신이 있었어.
4: 귀신?
5: 우리가 찾던 녀석이 틀림없어.
3: 정말이야? 빈센트, 그 녀석이 뭐라고 말했어?
0: 너희들 이제 하루 남았대.
5: 얘들아, 도와줘.
4: 무슨 일이지?
5: 너희들이 저주받은 귀신을 목격한다고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4: 귀신? 너희도 봤구나.
6: 응? 너희들도 혹시 귀신에게 며칠 남았다 하는 말 들었었어?
4: 그런 말을 했었지. 우리도 3일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3일이 지난 뒤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7: 이상하네. 왜 너네한텐 더 안 나타난 거지?
3: 뭔가 저주를 푸는 특별한 의식이라도 치렀나?
5: 우리한텐 시간이 없어. 너는 좋으니까 그 귀신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줘.
6: 저주를 풀어야 해.
4: 좋아. 어떤 생김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 안심해. 이 녀석은 거의 사진 수준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어.
7: 너네 만화부 맞아?
5: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앤 것 같아.
6: 맞아.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아.
3: 오, 좋아.

0: 여기에 단서가 있는 거야?
1: 여기서 본 기억이 있는 건 확실해. 하지만 정말 희미한 기억이라.
2: 기억을 지우는 저주에 걸린 것 같아. 이곳에 있는 책에서 그 녀석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
3: 그보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 안 되겠어.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 없겠어.
2: 그래, 이대로 당할 순 없어.
4: 니들 뭐 하는 거야?
2: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수호신을 소환할 거야.
0: 위험한 짓은 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 얘들아, 이제 곧 12시인 거 알고 있지?

0: 등장할 거야.
1: 맞다 맞다. 반나빌이었지?
2: 그게 무슨 소리야?
3: 맞다 맞다 생각났어. 얘 교섭부 부장이야.
1: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네.
3: 우리 연장 갈게.
0: 일주일 남았어. 도서실 열람은 12시까지니까 다들 퇴실해줘.
4: 나 이제 빌릴래.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0: 빅데이터빛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굿소!
3: 클릭소! 얼마나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굿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만 믿는 입체 세상. 굿소!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줄무랑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키.

0: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숙소에 가자.
1: 뽀로로 숙소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2: 2층입니다.
1: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숙소놀이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긴긴.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우고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미궁 탐험
6: 교실에서 축구를 하다니 상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7: 맞습니다. 유리창이라도 깨지면 엄청 위험하죠.
8: 실제로 깼잖아. 전 하지 말라고 말렸을 뿐인데.
6: 변명은 듣지 않겠어요, 빈센트군? 헐 청소 끝나면 교장실로 찾아오세요. 알겠죠?

0: 응? 이게 뭐지? 예! 빈센트! 내가 지금 이상한 걸 주웠는데 말이야!
1: 이상한 거면 주워오지 말고 쓰레기통에 넣어.
0: 에이, 참나! 이것 좀 봐봐!
1: 생긴 게 꼭 보물지도 같네.
0: 뭐? 보물지도?
1: 그래, 여기 보물상자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 위치를 보니까 대비의 정원이랑 가깝네.
0: 빈센트,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1: 잠깐, 설마...
2: 이것 좀 봐봐.
3: 나? 그게 뭔데? 쓰레기 아니야?
2: 맞아, 쓰레기야.
3: 뭐야, 안 버리고.
2: 근데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3: 이상한 그림?
1: 얘들아, 큰일 났어. 태호가 지금 혼자서 보물을 찾으러 갔어.
3: 뭐? 보물?
1: 아까 청소하다가 무슨 지도를 하나 주었는데.
2: 빈센트, 이것 봐.
1: 이거야! 이거랑 똑같이 생긴 지도였어!
0: 동쪽으로 다섯 걸음, 서쪽으로 네 걸음! 우와! 여기다! 호박 속에 보물이 들었나? 아니면 혹시! 설마 이건 진짜 보물로 통하는 길?
3: 여기쯤인데.
2: 여기 예쁜 호박이 있다.
3: 응? 묘하게 수상한 호박이네. 치워보자. 뭐해?
1: 뭐?
3: 이쪽으로 간 게 분명하네. 따라가보자.
1: 진짜로 가게.
0: 가지가. 갈림길이네. 지도대로라면, 그러니까 왼쪽이네, 왼쪽. 하마터면 헷갈릴 뻔했구만.

0: 왼쪽 오른쪽 구분도 못하는 거냐? 지도에도 오른쪽이라고 내가 표시해 놨잖아. 아휴, 안 되겠다. 좀 더 확실하게 표시해 놔야겠어.
1: 보기보다 길이 복잡하네.
2: 함정 같은 건 없겠지? 어?
1: 지도대로라면 오른쪽이네.
3: 어? 럭키는 왼쪽이 좋아.
4: 럭키, 어두워지잖아. 어디 가는 거야?
2: 같이 가.

0: 이제 확실히 이쪽으로 오겠지? 함정에 빠져 괴로워하는 녀석들의 모습이 선하구만. 촥!
1: 럭키, 좀 천천히 가라니까. 어두워서 지도가 잘 안 보인다.
2: 어? 세나, 괜찮아?
1: 뭐야?
3: 배고파.
1: 너 여기서 뭐하냐?
3: 어깨 미궁이야. 절대 못 빠져나간다고. 며칠 동안 같은 길만 헤매고 있어.
1: 너 가고 한 시간도 안 됐거든.
3: 잠깐! 너희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보물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아이고, 그러셔? 그럼 여기서 혼자 잘 지내라.
3: 가기 전에 핸드폰 충전기 좀 빌려줘.
1: 이 녀석이야! 그보다 얘들아, 빨리 여길 빠져나가자.
2: 여기! 예쁜 그림이 있어!
3: 혹시 이 그림 퍼즐을 풀면 비밀문이 열린다거나 하는 건가?
1: 야야, 잠깐. 아무거나 건드리지 마. 함정일 수 있어.
2: 럭키도 그림 그릴래.

0: 여긴 어디야?
1: 우와! 오물의 냄새가 난다!
0: 이제 어떡하지?
2: 어떡하긴. 변신해서 넘어가 봐.
0: 내가 럭키도 날 수 있잖아.

0: 2세트 수고했어.
1: 수고했어.

0: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냥 돌아가자.
1: 그래, 보물이 있는지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2: 무슨 소리! 보기는 아직 이르다!
3: 와, 예쁜 문이다!
0: 저기가 보물이 있는 방일까?
2: 잠깐! 다들 멈춰! 또 함정이 있을지 모르니 내가 먼저 조사를 하도록 하지! 내가 이제!
1: 네? 저 지산!
2: 이길 수 없어!
0: 얘들아!
2: 자리 비켜!
1: 너나 비키시지!
0: 얘들아!
2: 아, 왜!
4: 아니, 멋대로

0: 열려고 하더니 보물은 아무나 가져갈 수 없다.
1: 바라는 돌이다.
2: 우와, 보물. 그렇다면 여기가 최종 관문.
0: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보물을 주도록 하지.
2: 우와, 진짜요?
1: 틀리면요?
2: 우와.
0: 틀리면 우리 녀석들의 목숨은 없다.
3: 그러게 내가 돌아가자고 했잖아.
1: 여기 문제 풀라.
4: 아이, 괜찮아. 기지하면 또 나잖냐. 내가 맞춰줄 겸.
5: 너만 조용히 하면 풀 수도 있으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6: 잘했어, 빈센트. 뭐 어차피 넌센스 문제일 거야. 내가 맞춰볼게.
0: 자, 그럼 문제 간다. 34,624 곱하기 27,689 더하기 26,850 난 124,462 빼기 7,702는 10초 준다.
4: 전원 탈수! 지도한테 물어보자, 야!
0: 8, 7,
6: 신호가 안 잡혀.
0: 6,
6: 너무 지하야.
3: 그러게 내가 돌아가자고 3, 했잖아.
0: 2, 1. 정답이다. 도전자여, 시험에 통과했도다.

0: 이게 뭐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1: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어난 여러분의 우정입니다. 서로를 마주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꼭 안아주세요. 우정만큼 값진 보물은 없답니다.
2: 이 돌덩이가 장난치냐!
3: 차차차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 안돼 안돼 안돼 차!
0: 문라이트 파티.
4: 저기 부장의 만화책에 나올 법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부장?
5: 응? 난 네 정체를 다 알고 있다, 뱀파이어. 내가 누군지 안다면 감히 찾아올 생각을 못했을 터. 학교에 침입한 용건이 뭐냐?
6: 와, 이렇게 귀여운 뱀파이어 헌터는 처음인걸?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단다. 난 단지 사촌동생을 만나러 왔거든. 괜찮다면 찾는 걸 도와줄 수 있겠니?
5: 너, 내 정체를 알고도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0: 뭐지? 문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장난친 걸까?
6: 오랜만이구나, 빈센트.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니?
0: 아, 네. 빈센트, 저 엄청난 분이랑 아는 사이야?
7: 사촌형이야.
0: 우와! 대박!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멋있으시네요! 저 진짜 뱀파이어를 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6: 빈센트 친구니?
7: 태호야, 나도 진짜 뱀파이어야.
6: 빈센트, 내가 왜 왔는지 알지?
7: 파티 때문에요?
6: 그래, 학교 때문에 바쁘겠지만 이번 모임에는 꼭 참석해줘. 오늘 밤 12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오렴, 알겠지?
8: 야, 빈센트, 무슨 파티?
7: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상관없어.
0: 왜? 재밌겠구만!
7: 난 그 모임에 친한 사람도 없고 그냥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거긴 형처럼 잘난 뱀파이어만 오거든.
8: 어? 야, 친구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너도 조금만 꾸미면 진짜 뱀파이어처럼 보일 거라고.
0: 그래, 우리가 널 진짜 뱀파이어로 만들어줄게.
7: 난 진짜 뱀파이어라니까.
5: 그런 사정이 있었군.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 저 비실이 녀석이 진짜 뱀파이어가 될 수 있도록 말이야.
7: 난 진짜 뱀파이어야.
4: 준비는 완벽해. 단 시간은 좀 걸릴 거야.
0: 빈센트! 화이팅!
8: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5: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0: 우와, 빈센트 너 엄청 멋있어졌다.
1: 그래, 훨씬 나아졌네.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진짜 고마워.
0: 자자,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출발하자고.
1: 그래, 빨리 출발해야지. 12시에 시작이라며.
2: 저기 얘들아, 내가 말 안 했었나? 거긴 뱀파이어들만 가는 파티야. 인간은
3: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뱀파이어는 자신들만의 비밀 공간에서 모임을 연다. 인간과 헌터가 찾아갈 순 없어.
4: 정말이지, 뱀파이어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군요.
0: 그렇지만 우리 빈센트 친구인데.
2: 미안해. 규칙은 규칙이라서. 뱀파이어 중에는 위험한 녀석들도 있으니까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줘. 올 때 선물 사올게.
0: 따라갈 거지, 세나?
1: 아, 당연한 거 아니야?
0: 잠깐만! 같이 가, 세나! 기다려줘!
3: 우리도 슬슬 출발할까?
4: 천천히 가도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0: 여기가 바로 뱀파이어들의 비밀 장소.
1: 구경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야 해.
0: 그렇다면
1: 진짜 추리영화처럼 딱 보고 알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응? 야, 너 뭐하냐? 갑자기 땅을 왜 파?
0: 세나, 네 것도 가져왔어. 자,
1: 모르겠다.

0: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사방이 훌륭한 소재로군요, 부자.
1: 많이 스케치해도 다음 회지의 주제는 뱀파이어 파티다.
2: 너무 오랜만에 왔나. 아는 뱀파이어가 거의 없네.
3: 야, 빈센트.
2: 어?
3: 와셨구나. 쿠키 좀 구웠는데 먹을래?
2: 형.
3: 우와, 그나저나 몰라보겠다, 빈센트. 정말 멋있어졌는데?
2: 아, 고맙습니다.
3: 할머니 안쪽에 계시니까 인사드리는 거 잊지 말고 오랜만이라 기뻐하실 거야. 천천히 놀다가, 알았지?
2: 네, 네.
4: 우와, 이게 누구야?
5: 비실비실 찌질이 빈센트 아니, 찐센트 아니야?
4: 이야, 못 본 사이에 멋쟁이가 되셨네, 응?
5: 네, 그래, 몰라볼 뻔했잖냐. 옛날처럼 다시 돌아볼까,
2: 응? 아니, 난 괜찮아.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
4: 어딜 가려고?
2: 화장실!
4: 저 녀석 도망가는 꼴 봤냐?
6: 안으로 들어온 건가?
7: 누가 오니까 비켜! 파티 벌써 끝난 건 아니겠지?
2: 역시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그 녀석들 날 가만 안 둘 거야.
4: 어이, 찐센트.
5: 화장실은 그쪽이 아니잖아.
4: 설마 몰래 도망가려는 건 아니지?
6: 우후! 빈센트한테 엄청 세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다니.
7: 이 바보야. 어떻게 봐도 괴롭히는 거잖아.
6: 그런 거야?
4: 짜잔.
5: 보기 좋은데.
4: 쭉 이렇게 다녀라. 알겠냐?
6: 거기 못된 뱀파이어. 좋은 말로 할 때 빈센트 놔줘라.
5: 뭐야, 저 녀석은? 인간?
2: 얘들아.
5: 얼마만에 보는 인간이냐. 정말 맛있는 냄새구만.
6: 뱀파이어와의 추격전.
7: 빨리빨리 뛰어. 니들 다 옷걸어 못 간다고.
2: 옷이 불편해.
5: 어딜 도망가려고.
6: 이제 어떡하지. 저 녀석도 엄청 쌀 것 같은데.
7: 일단 뛰어.
6: 뱀파이어와의 목숨을 건 사투라니. 우리 지금 엄청 멋있는 것 같다, 빈센트.
2: 농담할 때가 아니야. 쟤네 정말로 너네를 해치려 한다고.
6: 걱정하지 마.
7: 니들 뭐해? 내가 나머지 유인하는 동안 빨리 출구를 나가야지.
6: 걱정하지 마. 우리도 거의 다 걸렸어.
4: 이 깨끗한 녀석들.
7: 야, 거기서 붙잡히면 어떻게 돼?
5: 잘 봤지? 네 녀석들은 우리 상대가 안 돼.
7: 짜잇.
6: 괜찮아, 나도 잡혀버렸다.
4: 먼저 한 입만 마셔볼까?
6: 잠깐만, 한 입만 마셔도 치명상이야. 살려줘, 도와줘. 미사카.
4: 뭐야?
7: 빈센트!
5: 빈센트, 너 설마 인간 편을 드는 거냐?
4: 옛날처럼 하루 종일 손 봐줄까?
7: 다들 적당해! 내 이름은 찐센트가 아니고 빈센트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알겠어?
4: 살려줘!
6: 우와! 빈센트, 너 엄청 멋있다!
7: 진짜? 다시 봤다니까?
2: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분명 싸웠으면 내가 졌을 거야.
0: 그쯤 해두시죠, 부장. 더 이상 주의를 끌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설마 그런 야만적인 녀석들이 우리 모임에 있을 줄이야. 그 쌍둥이 녀석들은 처벌했으니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사과의 의미로 파티를 열기로 했단다. 할머니 허락으로 인간 친구들도 초청하려고 하는데 와줄 수 있니?
6: 무불란입니다.
3: 파티 장소는 더 호화로운 곳으로 정했단다. 그럼 다들 나중에 만나자.
6: 당연히 갈 건데, 빈센트.
2: 사실 난 파티는 이제 별로.
8: 파티의 의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더 완성도 있는 뱀파이어 의상을 준비해뒀으니까
0: 하나씩 입어봐도 좋아.
6: 이거든 이거요. 야, 잘 어울린다.
8: 내가 할게. 잡아넘기지 마.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7: 또 졌네.
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갱.
10: 주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0: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프로펠러! 자, 떨어지지 말고 오래 날아라! 아, 더 오래 날아야 해. 자, 슝슝슝! 떨어지지 마! 자, 오래 버티기!

않고 오래 날 순 없는 걸까? 우와! 헬리콥터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0: 우와 정말 엄청 거대하다. 우와 이런 헬리콥터가 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우와 여기 날개도 있어. 우와 작은 프로펠러도 있네. 우와 여기 있는 날개는 내 손을 활짝 폈을 때보다 더 크잖아. 우와 프로펠러로만 나는 게 아니었네. 우와 너무 멋지다. 우와 너무 큰 프로펠러. 우와 나도 타고 싶어. 나도 탈래. 아 기장님 나도 태워주세요.
1: 오케이.
0: 우와 저 그럼 그냥 타면 되나요?
2: 잠깐만요. 구명조끼 먼저 입으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와, 바람!

0: 어때? 내가 탄 헬리콥터야. 멋지지? 어디서든 뜨고 어디로든 가고 어디서든 머물고 어디든 착륙하는 이 헬리콥터의 비밀은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하늘, 바다, 산,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야. 이렇게 커다란 헬리콥터가 위로 뛸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이 길쭉한 막대, 바로 프로펠러야. 헬리콥터 위에 달린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그 바람을 아래로 밀어내서 헬리콥터 몸체를 위로 띄울 수 있는 거지.
0: 아하! 역시 프로펠러! 어, 근데 씽씽! 내 막대 프로펠러는 금방 떨어지던데 어떻게 헬리콥터는 오래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야?
1: 그건 프로펠러를 돌리는 힘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손바닥에 한번 밀어서 돌리는 힘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막대 프로펠러는 오래 날지 못해. 하지만 엔진으로 돌리는 힘은 오래 가지. 헬리콥터는 강력한 엔진이 프로펠러를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오래 떠 있을 수 있는 거야.
0: 아하!
1: 프로펠러를 자세히 봐.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이 모양과 기울기를 잘 봐. 단면이 유선형 모양이고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진 날개가 아래쪽으로 바람을 보내주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기울어진 날개를 따라 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바람의 힘으로 헬리콥터가 위로 뜨는 원리. 이제 이해했지?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풍선으로 확인! 프로펠러 역할을 해줄 날개와 엔진 역할을 해줄 풍선이 여기 있어. 풍선에 있는 바람으로 날개를 회전시켜볼까? 자, 분리를 시켜서 풍선의 바람을 불고 이 비스듬한 날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완성! 자, 이제 풍선을 놓아볼까? 우와! 우와! 봤어, 봤어! 프로펠러 날개가 빙글빙글 돌면서 나는 거 봤냐고! 풍선의 힘으로 날개를 돌려줄 때 각 날개의 비스듬한 모양이 바람을 아래쪽으로 보내줘서 풍선이 날 수가 있었던 거야! 커다란 헬리콥터가 하늘을 나는 원리도 이거 맞지? 엔진의 힘으로 커다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바람을 아래로 보내주기 때문에

0: 헬리콥터가 뜨는 거라고.
1: 딩동댕. 판다맨 완벽히 유했네.
0: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꼬리 쪽에는 왜 프로펠러가 있는 거지?
1: 꼬리 프로펠러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여기 꼬리 프로펠러가 없는 헬리콥터 보이지?
0: 어? 공중에서 빙빙빙 돌기만 해.
1: 그래서 꼬리 프로펠러가 있는 거야. 꼬리 프로펠러가 있어야만 헬리콥터 몸체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꼬리 프로펠러가 왜 필요한지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지?
0: 우와! 꼬리 프로펠러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구나! 드디어 헬리콥터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프로펠러가 만드는 바람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또 타볼까? 지금 헬리콥터가 출발할 것 같아! 나도 타야지! 기장님! 기장님! 저도 타도 될까요?
2: 오케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멈추자.
1: 재밌다.
2: 더 재밌는 생각이 났어. 이번엔 날 따라해봐.

0: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장건강은 24

0: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그때 출산한 엄마 문호입니다.
4: 아, 그렇다면 출산 후유증으로. 아! 다리가!
3: 네, 잘렸습니다.
4: 아, 도대체, 어떡하다가요?
3: 그게.
5: 참돔이 공격해서 엄마 문호 다리를.
4: 네?
6: 엄마! 엄마!
7: 오늘의 환자, 엄마 문호. 엄마 문호 다리가 잘렸어요!
6: 엄마, 엄마.
7: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어서 수혈을 해야 하는데. 댕댕 간호사, 피, 어서 피를 가져와.
4: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오, 혈액창고에서 피라는 피는 다 가지고 왔어. 근데 어떤 피지? 이 피인가? 아니면 이 피인가?
7: 한시가 급할 때 뭐 하는 거야? 문호한테 사람 피라도 넣으면 어떡할 거야?
4: 아이, 그러게. 아이, 어떤 피지?
6: 제가 알아요. 한시가 급하지만 문제.
4: 문제?
7: 지금요?
6: 문어 피는 무슨 색일까요? 1번 파란색, 2번 검은색, 3번 빨간색.
4: 피는 왠지 빨간색일 것 같은데. 아, 맞다. 문어는 검은색 먹물을 쏘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검은색.
6: 땡땡! 동물병원 간호사 맞아요.
7: 그러니까 동물병원 간호사가 기본도 안 돼 있어. 문어 피는 화면으로 확인.
8: 너 모르지?
7: 확인.
9: 난 문어 피 속에서 산소를 옮기는 해모시아닌. 난 산소를 만나면 파란색으로 변하지. 그래서 문어 피는 파란색.
10: 난 차가운 바다에서 문어의 체온이 낮아져도 산소를 잘 옮길 수 있어. 오징어 그리고 투구에도 파란색 피를 가졌지.
7: 허이, 지열이 잘한다. 피가 모자라. 댕댕 연수사, 피 좀 더 가져와.
4: 파란 피가 더 있어야 할 텐데.
6: 진짜. 제 피라도 줄게요. 엄마.
7: 겨우 진정이 됐어.
4: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7: 지혈이 잘 돼서 이제 괜찮을 거예요.
6: 엄마! 엄마 괜찮아.
4: 아니, 어쩌다가 참돔한테 공격을 당하신 거예요?
7: 그러니까요. 문어는 변신의 천재라 웬만하면 잘 숨잖아요.
6: 맞아요. 우리 문어가 변신의 천재긴 하죠.
11: 그 중에 으뜸은 흉내 문어. 바다뱀 여러 마리처럼 변하기도 하고 라이언피쉬로 변신도 하고 넙치로도 변하니까요.
4: 우와! 진짜 변신의 천재다!
11: 또 코코넛 문어는 조개 껍질 속에도 숨고 코코넛 껍질 속에도 잘 숨죠.

0: 코넛 문어는 자기가 숨을 걸 들고 다닌다.
1: 우리 문어는 산호 옆에 있으면 산호처럼, 붉은 돌을 안으면 붉은색으로, 모래바닥에 있으면 모래색으로, 푸른 바위 옆에선 푸른색으로, 주위의 색과 비슷하게 변해 잘 들키지 않죠.
2: 아니, 그렇게 변신을 잘하시는데 왜 들키신 거예요?
3: 변신 하고 싶었죠. 그치만 할 수가 없었어요.
0: 네? 왜요?
3: 그게 변신할 힘이 없어서.
2: 네? 변신할 힘이 없다고요?
3: 네. 지난 40일 동안, 사실 전 우리 아기들을 키웠거든요.
4: 엄마.
3: 전 작은 굴에 들어가 알들을 낳았어요.
2: 우와, 문어 알들이 하얀 쌀알 같아.
3: 빨판으로 계속 알들을 어루만져주며 알들이 잘 자라게 보살펴 주었죠. 엄마 문어는 알들이 자라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키워요.
0: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요? 아이고, 어쩌.
3: 그리고 약 13일이 지나면 알들이 노랗게 변하며 더 자란답니다. 그런데 알들을 노리고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2: 오, 어떡해.
3: 여기서 문제.
0: 문제?
3: 엄마 문어는 물고기들로부터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영차, 영차, 자, 으차.
1: 영차. 1번, 물고기가 못 들어오게 굴 입구를 돌로 막아 벽을 쌓는다.
3: 영차, 영차. 빨판 공격!
1: 2번, 물고기들을 빨판으로 공격한다.
2: 역시 문어는 빨판이지. 정답은 2번, 물고기들을 빨판으로 공격한다.
3: 문어가 빨판이 세긴 하죠. 근데 정답은
1: 돌로 막아 벽을 쌓는다.
2: 우와, 정말 발을 뻗어 돌을 가져와 벽을 착착 쌓고 있어.
1: 우린 돌로 방어벽을 쌓아 알들을 보호하죠. 아, 벽이 자꾸 무너져. 그래, 벽이 무너지면 내 몸으로 막아서라도 알들을 지킬 거야. 그렇게 알들을 보호하며 약 40일이 지나면,
0: 우와, 아기 문어들이 나온다.
2: 우와, 귀여워.
3: 귀엽죠? 그렇게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죠.
4: 엄마.
3: 아유, 그래.
2: 어? 그런데 엄마 문어는 아직 굴에서 뭐해요?
3: 아기들을 키우느라 모든 힘을 쏟은 엄마 문어들은 기운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그 틈을 타 성게들이 먹기도 해서, 새끼들이 부화하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2: 죽어요? 아니 그럼 40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만 키운 거예요?
3: 네.
0: 아,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변신할 힘도 없었던 거지.
4: 나 때문에 엄마.
3: 몸은 지쳤지만

0: 태어난 아기들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는데.
1: 아! 바로 그때 참돔이 나타난 거구나.
0: 네. 아기들이 헤엄치며 바다에 적응하고 있을 때 아기들을 노리고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아, 안 돼. 우리 아기들이 위험해.
2: 야, 귀여운 아기 문어들이 많이 태어났네. 그럼 신선하고 부드러운 아기 문어들로 오늘 배 좀 채워볼까?
0: 안 돼, 참놈!
1: 아이, 뭐야 이거?
0: 아가, 어서 도망가! 엄마, 어서 가라니까! 어서!
3: 엄마, 엄마!
1: 이거, 와!
0: 얘들아, 모두 도망쳐!
3: 도망치네. 도망치자, 도망!
0: 그래, 물고기들을 피해 멀리 멀리 도망치렴. 아가들아, 어서!
1: 이거 놓으라니까! 아이, 뭐야, 아기 문어들 다 도망갔잖아? 아, 할 수 없군. 그럼 엄마 문어라도? 뭐야? 엄마 문어도 도망갔잖아. 아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문어들은 한번 변신하면 찾기도 힘든데. 아, 저기 숨었구나.
2: 아, 지쳐서 변신할 힘도 없나 봐. 너무 잘 보이는데.
0: 전 있는 힘을 다해 숨었어요.
2: 여기 어디 숨은 것 같은데. 어디 있니, 문어야?
0: 참돔은 주위에서 맴돌며 계속 절 찾았어요.
1: 아, 진짜 참돔 왜 그러는 거야?
3: 그러니까
0: 숨은 김에 마지막 힘을 다해 변신을 해봤지만.
2: 어디 있을까, 문어야?
0: 주변이 초록색이니 나도 빨리 초록색으로 변신해야 해. 그래야 들키지 않아. 다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 숨 쉴 힘도 없는데 변신은 너무 힘들었어요. 역시 안 돼.
2: 아, 여기 있었네. 왜 변신이 잘 안 되나 봐.
0: 참돔. 변신까진 어려워도 먹물 쏠 힘은 아직 남아있다! 먹물 발사!
2: 먹물 묻으면 안 지워지는.
1: 뭐야? 먹물 안 쐈잖아!
2: 날 속이다니! 문어! 거기서!
0: 도망가야 해, 어서.
2: 하, 저기 있군.
0: 저리 가!
2: 역시 문어는 다리 맛이야.
0: 그렇게 그때 다리가 잘려 나갔어요.
4: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신고한 거예요.
1: 잘했어. 안 그랬으면 참돔 그 녀석 끝까지 쫓아왔을 거 아니야.
4: 잘하기.

0: 아니야. 네 덕분에 병원까지 와서 치료 잘 받았잖니. 엄마는 다리를 잃었지만 너희들을 구해서 정말 기뻐.
1: 엄마!
0: 정말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2: 울지 마라, 눈물아.
3: 시간이 흘러 엄마 문어한테서 새로운 다리가 자라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1: 엄마, 다리는 어때요?
0: 이제 괜찮아. 어때? 그새 자랐지?
1: 네! 문어 다리는 잘려도 다시 자라나서 참 다행이에요.
0: 맞아.
1: 엄청 빨리 자랐어요.
0: 그래, 너도 빨리빨리 자라렴.
1: 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취소.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죽으러 온 게 분명할 텐데.
1: 설마 괴물들에게 당한 건 아니겠지?
2: 치코라면 어딘가에 잘 숨어 있을지도 몰라.
3: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1: 저기 좀 봐.
3: 저리 가. 저리 가라고.

0: 난 노아라고 해. 그런데 저 아이는 왜 젤리 괴물을 만지고도 잠이 들지 않는 거지?
1: 생크미는 내가 연구하던 생체용액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
0: 생체용액이라고? 그래! 그 생체용액이면 젤리 괴물들을 막을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
1: 치료제라고?
0: 사실 젤리 괴물을 처음 만들어낸 건 나야.
2: 뭐라고?
3: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 아,
0: 미안해. 그래서 나도 치료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숙주 괴물을 찾아다녔어.
1: 숙주 괴물이라니?
0: 내가 제일 처음 만든 괴물. 그 괴물에 치료제를 투입하면 숙주 괴물은 치료가 되고 복제된 나머지 괴물들은 모두 사라질 거야.
2: 정말?
3: 좋았어. 그럼 우리 어서 숙주 괴물을 찾으러 가자.
0: 그런데 내가 만든 치료제는 소용이 없었어. 하지만 생크미를 만든 핑핑이와 같이 만든다면 분명히 치료제를 완성할 수 있을 거야.
1: 좋아. 그럼 난 노아와 함께 치료제를 완성시킬게.
3: 알았어. 우리는 그 숙주 괴물을 찾을게.
1: 그래. 시간이 없어. 어서 서두르자.
3: 그럼 우리도 숙주 괴물을 찾으러 가볼까?
4: 뭐지?
5: 전설의 유물을 모두 내놔라. 그럼 목숨만을 살려주지.
3: 전설의 유물을? 어림도 없는 소리. 넌 누구냐?
5: 아니.
3: 마음대로 안 될 걸? 너는 우리가 상대해주마.
5: 그럼 머리부터 처리해주마. 유용없다.
2: 바로 회장님.

0: 키즈, 어떡하지?
1: 안 돼!

0: 여긴...
1: 어? 여긴 내 연구실이야.
2: 제법이야.
3: 전설의 유물을 빼앗으려는 에이스 엘리트 팀의 배우가 회장님이셨군요.
2: 덕분에 비밀의 서클이 어딘지 알게 되었어.
3: 역시 비밀의 서클이 황금배와 연관이 있었어.
2: 이제 비밀의 서클의 위치도 알았으니 남은 건 전설의 유물뿐이다. 이제 황금배 봉인된 힘을 얻는 건 시간 문제지.
3: 그렇다면
2: 그러니 나를 방해하는 자는 모두 제거될 것이다.
3: 위험해!
2: 그럼 이제 끝낼 시간이다. 유도 미사일 공격!
4: 쥐쥐!
3: 드레코! 드레코, 괜찮아?
4: 별거 아니야.
3: 살 수 없어!
2: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 너도 그리고 이룩 박사. 이룩 박사, 그 친구와 함께 찾은 황금배. 그 황금배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지. 그리고 난 그 황금배를 찾을 수 있었다고. 이룩 박사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말이지. 그래서 이룩 박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니? 곧 만나게 될 거다.
3: 안 돼!

0: 어떻게 된 거지?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치치, 시간이 되돌려졌어. 이건 방금 전 상황이야.
0: 뭐라고?
3: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전설의 염원의 힘인가?
4: 좋아.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3: 좋아. 놀아주는 건 마지막이다. 받아라!

0: 핑핑, 이거 봐. 이제 완성이야.
1: 정말?
0: 자,

0: 이곳에서부터 푸른 연기가 흘러나온 것 같아.
1: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여긴 숙주 괴물이 만들어진 곳이네.
0: 그럼 여기가 노아 연구소?
2: 얘들아! 얘들아, 무서운 거지?
3: 자, 여기 드디어 치료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
2: 우와! 얘들아, 늦어서 미안. 치코. 별거 아니더라고. 감사 인사를.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4: 얘들아, 지금 꿈은 아니지?
2: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0: 우리가 물러서면 세상은 영원히 잠들고 말 거야.
3: 저기 숙주 괴물이야.
0: 핑핑, 그럼 뒤를 부탁해.

0: 도와! 어서 치료제를!
1: 노아, 어서!

0: 아빠!
1: 핑핑. 핑핑, 미안해. 부탁해.
0: 너. 끝내야 해.
2: 어떠냐?
3: 핑핑! 지금이야!
2: 얘들아! 어서 와! 자, 캠잡을 화이팅!
4: 지코, 나 정말 멋진 녀석인 거 알아?
5: 너도 만만치 않아.
3: 핑핑, 준비됐지?
0: 응.

여기서 잠들 순 없어. 모두를 위해 해내야 해.

0: 그럼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1: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계 탐험대회 그랜드 파이널의 최종 우승자는 바로 치치핑핑팀 에이스 엘리트팀 공동 우승입니다.
0: 치치 축하해. 디아 축하해.
2: 정말 긴 여행이었네. 맞네. 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3: 얘들아, 이번 우승은 우리가 양보하자고. 다음엔 우리가 우승하는 거다.
4: 오케이, 대장.
0: 자.
3: 자, 드디어 우승이다.
5: 자, 이제 전설의 황금벨을 만날 시간이야.

0: 아니, 오니바니오가
1: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 맞아, 황금발을 흡수한 포니바니오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0: 그럼 과거, 미래 어디든 갈 수 있단 얘기야?
2: 그럼 빨리 가봐야지.

0: 심심한 거 정말 싫다고.
1: 맞아 맞아, 지루한 건 너무 싫어. 로켓, 뭐 재밌는 일 없을까?
2: 죄송합니다.
3: 어머, 치치 도키님 아니세요?
1: 아리님 모아님?
0: 맞아, 아리님 모아님이야.
2: 반가워요. 저희가 지금 급한 일들이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3: 반가웠어요. 그럼 또 봐요.
4: 네, 반가웠습니다.
1: 저기 모아님!
5: 갔네. 아니, 이건...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모여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합해.
6: 우리 같이 놀자.
4: 5와 3이 만나면
6: 8이야.
4: 당신
5: 우리 모두 8.
4: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6: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갑의 가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3: 얼굴엔
6: 순한 킹킹.
3: 식물엔
6: 덤덤한
8: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핏.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7: 순하게
8: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로블리의 휴가.
1: 아이고야.
2: 괜찮으세요?
1: 괜찮습니다. 빨리 아이들 미술놀이 준비를. 사서 선생님.
2: 로블리, 미술놀이 준비는 미술 선생님께 맡기셨어요.
1: 제가요?
2: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제 잠은 얼마나 주무셨지요?
1: 일이 많아서 3시간 정도.
2: 방금 넘어지기 전 어지러웠나요?
1: 살짝이요.
2: 기억력 문제, 수면 문제, 어지러움까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1: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요? 난 괜찮아요.
3: 만약 로블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마법 유치원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지켜야만 해요.
1: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사서 선생님.
0: 로블리? 응? 로블리, 어디 아프세요?
1: 네? 아닙니다.
2: 아니, 좀 전에도 쓰러져서 큰일 나기 직전인데 아니라고.
1: 쉬면 괜찮아요, 맞지요?
2: 네, 그렇긴 하죠. 응? 아하! 주니, 토니, 로블리가 없는 동안 내일 하루 마법유치원 특별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4: 네?
2: 로블리에게는 특별 휴가를 축하합니다.
5: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1: 축하할 일 아니야.
2: 걱정 마세요, 로블리. 로블리의 일은 제가 맡고 준이, 토니는 친구들과 말썽 부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된답니다.
0: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6: 네. 로블리를 위해 우리가 할게요.
0: 우리가? 왠지 불안한데.
1: 사서 선생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2: 싫습니다. 유치원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쉬다 오세요.
1: 그래, 오늘은 휴가야. 로블리의 휴가.
6: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7: 우, 재미없다.
8: 오, 재미없다, 핑.
6: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놀이터 놀이, 책 보기, 마법 장난감과 놀기,
9: 간식 시간까지. 신나게 노는 것만으로 꽉꽉 채워놨어. 같이 할 친구. 그럼 놀이터로 출발.
10: 놀이터니까 따라가 주는 거야.
1: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로블리도 좋구나. 지금쯤 마법 유치원에 있었다면. 아이고야. 휴가가 좋긴 좋구나. 마음이 안 놓여. 아이들을 살펴봐야겠어. 응? 놀이터에 모여있네.
11: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1: 꽃찾기 놀이 중인가?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이제 마음이 좀 편하군.
11: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안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6: 나의 승리. 내 말을 따르시지.
10: 싫어, 절대 싫어.
9: 시간표대로 놀기로 한 거 잊었어?
6: 다 같이 약속한 거였잖아.
10: 싫어. 난 물감 물풍선 놀이 하고 싶다고.
9: 아니지, 가위바위보 지면 이 시간표대로 하기로 했잖아.
10: 난 그런 거 몰라. 아예 시간표를 없애버릴까? 이제 시간표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린 물감 물풍선 놀이 할 거야.
6: 할 거다, 핑.
9: 시간표라면 얼마든지 있지. 약속을 지켜, 쿰타.
10: 모르겠다.

0: 좋다. 너 오늘 각오해.
1: 어디 한번 해볼까.
2: 이거 아이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 응?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까지. 이 로블리 감격도 감격.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러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가야겠어.
0: 응? 이걸 언제 다 청소한담.
1: 같은 벌레로 한 번에.
0: 번지고 있잖아. 군타 멈추라고.
1: 너무 예쁘잖아.
0: 예쁘다 핑.
1: 더더 예쁘게 만드는 거야.
0: 만들다 핑. 얘들아 여기 청소를 부탁해.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이 녀석들을 마법으로 끌어.
3: 준이, 유치원 놀이할 땐 마법 절대 금지인 거 잊었어?
0: 그럼 어떡해.
3: 뭐라도 써서 어떻게든 닦아봐야지.
0: 간신히 끝냈네.
4: 따따이.
5: 봉이 배고프구나? 하긴 벌써 점심시간도 지났는걸.
6: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올게.
7: 로블리 선생님, 더 푹 쉬셔야죠. 예? 벌써 성문 근처까지 오셨다고?
2: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0: 로블리가 곧 도착한대. 벌써 성공 근처에.
3: 로블리가?
0: 슈퍼 청소팀이 필요해. 조스피드. 잠깐,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
1: 그렇다면

0: 여기는 책 읽기 시간이었는데 스스로 청소라니.
1: 예쁜 모습이네요. 그렇죠, 로블리.
0: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한가득 준비해 있는 거리요. 자, 여기 선물.
2: 감사합니다.
0: 이게 뭐지요?

0: 예?
1: 모두 각오해요.

윙, 윙, 윙, 윙.

0: 왜요? 무슨 일이에요?
1: 로블리, 저희 병 걸렸나 봐요.
0: 붉은 반점에 옅은 붓기까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모기에 물린 거랍니다.
2: 모기?
0: 여러분, 모기를 본 적이 없지요? 잠깐. 분명 모기 같은 애충은 멜리나님께서 비밀의 숲에 봉인해 두셨는데. 놓쳤네요. 그렇다면 비밀의 숲에서 모기들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인데.
1: 저기 로블리. 너무 가려워요.
3: 간질간질 모기 자국.
4: 으아, 가려워.
5: 얼룩벌룩 모기 자국.
1: 얼굴이 이게 뭐야.
6: 도대체 왜 못 견디게 가려운 걸까.
0: 그건 바로 모기 입에서 나오는
6: 침 때문이야.

0: 여러분, 절대 긁으면 안 된답니다. 긁으면 더 가려워져요.
1: 그럼 어떡해요?
0: 보건실에서 약을 찾아볼게요.
2: 너무너무 가렵다고.
3: 있다.
2: 안 긁을게. 때릴 필요까진 없잖아, 핑핑.
3: 잡았다, 핑. 목이다, 핑.
2: 이렇게 작은 녀석이 나를 물었어?
3: 엄청 작아.
4: 옆에서 날아다녀도 정말 모르겠어.
3: 나 골더핀!
2: 우와, 정말?
3: 하나, 둘, 열!
5: 열 마리?
3: 골더핀!

거기도 모기가 있어.

0: 염을 없애주는 야들놈.
1: 얘들아, 야들 잡아라.
2: 잘했어, 핑핑.
1: 쭈피쭈피쭈! 반짝반짝 피는 방울! 보호막이 당분간 모기로부터 우릴 지켜줄 거야.
3: 일단 약부터 바르자.
4: 이제 괜찮은 거겠지?
1: 어? 아니다, 핀!
0: 어때요? 괜찮나요?
1: 네, 가려운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보호막이 사라지면 다시 물리고 말 텐데.
3: 로블리!
5: 로블리에게 모기가 다가가지 않네요.
0: 저는 모기가 빨아먹을 피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으니까요.
3: 냄새? 혹시 땀 냄새 때문인가?
5: 냄새?

0: 그 거예요. 모기들은 땀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1: 이 냄새를 맡고 모기가 달려든다는 말이야?
2: 어? 그렇다면?
0: 뭔가요?
3: 루블리, 부탁이 있는데요.
0: 부탁이요? 몹시 불쾌하군요.

0: 지금이야.
1: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0: 분명 도서관에서 모기를 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슈리! 베리! 모기 잡기!
2: 봉이야!
0: 우린 어서 도서관으로 가야 해.
3: 얘들아! 너희들 조금만 버텨줘. 응?
4: 뭐 좀 찾아냈어?
0: 큰일이네. 나도 별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
3: 찾았다! 여기 모기에 대한 책이 있어.
0: 어떻게 해야 해?
5: 아직 거기까진 못 읽었네.
3: 알파가 당해 잡힌!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4: 일단 도망치면서 생각하자고.
3: 응?
0: 기발한데?
3: 지랄나는 나 남긴!
4: 토니, 너는 책에서 방법을 찾아!
3: 알았어! 책에 나온 방법대로 모기 기피제를 만들어야 해! 어떡해? 우선 보건실로 가!
0: 보건실이 잡힌!
3: 소독용 알콜, 알콜. 찾았다! 얘들아, 이제!
6: 미안, 우린 이제 지쳤어.
3: 얘들아!
0: 넌 빨리.

0: 기피제를 만들어.
1: 응, 얼른 가서 기피제를 완성해서 올게.

0: 가자.
1: 좋았어. 이제 토니 말대로 분무기에 소독용 알코올과 계피를 섞으면 모두 완성.
2: 마법 장난감들은 아직인가?
3: 미안하다! 모두 미안해! 늦어버렸어!
4: 아직 늦지 않았답니다! 로블리! 여러분이 만들어준 모기 기피제의 효력이 너무너무 좋네요. 이걸 뿌려놓으니까 모기들이 전혀 다가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 반격할 시간입니다.
5: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모기

0: 전에는 없었던 틈새로 빠져나온 거라고? 역시 비밀의 숲 봉인이 점점 풀리고 있어.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얼굴엔
6: 순한
4: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플렉서
2: 플렉서 얼마 될까?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게 가죠.
5: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6: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5: 출발!
6: 돼버리가 도망간다!
5: 3위 쫓아가야지!
6: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5: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복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7: 얼굴엔
2: 순한 길길
7: 진물엔
2: 덤덤한
8: 순하게
2: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머리핀이랑 장난치다 머리핀이 들어가서.
1: 에이, 그럼 옷장을 치우면 되지.
2: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0: 네.
3: 야! 그렇게 힘만 쓰면 어떡해!
1: 아, 미안. 옷장 위를 못 봤어.
2: 온달아, 옷장을 옮길 땐 위에 있는 것들을 치웠어야지.
1: 아, 네, 죄송해요.
2: 무조건 힘부터 쓰려 하지 말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는 게 좋아. 어디 보자. 아!

0: 있어요. 우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바로 마찰력을 줄여봤지.
0: 어? 마찰력이요?
1: 원달아, 오늘은 도구를 잘 활용한 그분을 만나볼까?
0: 그분이요?
1: 머리에 지식을!

비.

0: 배가 좀 부실했었군.
1: 으아!

0: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 죄송해요.
2: 안 다쳤으니 다행이요.
0: 뭐, 내 장비들은 엉망이 됐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괜찮소. 또 만들면 되지 뭐.
1: 어떡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2: 어허. 괜찮다니까. 어디 보자. 저걸 다시 만들려면 목수 섭외의 반나절, 목재 수령의 이틀이 아니라 사흘. 거기에 작업 시간까지 더하면 고작 일주일밖에 안 걸리겠네 뭐.
1: 그럼 괜찮은 거예요?
2: 그럼. 전하께서 수원 화성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라고 주신 기한이 내일 모레까지인데 일주일이나 더 걸리게 생겼으니 괜찮고 말고. 어명을 어겼으니 곤장을 맞겠군. 한 50대쯤 맞으려나?
0: 수원 화성을 짓는 데 필요한 장비라면 혹시?
2: 놀라지 마시오. 괜찮소, 괜찮아. 대신 내가 사약을 받으면 되겠구만.
1: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보세요, 저 힘도 엄청 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2: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데 그래도 힘은 대단하구나.

0: 조선시대라. 영? 역시 와 있었군, 귀찮은 녀석들.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주마.
1: 좀 더 세게 묶으시오.
2: 네? 네. 선생님, 근데 우리 위인은 언제 만나요?
3: 이미 만났다. 저분이 바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이야.
2: 아하! 근데 뭐하는 분인데요?
3: 저분은...
1: 자네, 어? 이쪽으로 좀 와주시게.
3: 아, 네.
1: 그 손잡이를 나와 함께 돌려주겠소. 이건 농로라 하며 돌을 높은 곳까지 쉽게 올려주는 장치란다.
2: 올라간다.
1: 저 정도의 높이는 가뿐하군.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단다.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거라.
2: 몸에 힘을 빼고.
1: 온다라, 저 돌을 들 수 있겠느냐?
4: 에이, 쉽죠.
1: 그럼 나와 평강이 이 돌을 들 수 있을 것 같으냐?
4: 네? 에이, 말도 안 되죠.
1: 잘 지켜보거라. 나와 같이 손잡이를 돌리자꾸나.
5: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0: 우와! 아, 들렸다!
1: 우와, 힘도 별로 안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2: 이건 거중기라는 장치인데 50근의 힘으로도 100근의 무게를 들 수 있게 해준단다. 여러 개의 활차들로 인해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쉽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
0: 근데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

0: 화성을 빠르게 지어야 하거든. 그래서 생각 끝에 이 거중기를 만들었지.
1: 우와, 저 같으면 그냥 더 빨리 움직여서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0: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0: 이걸 이용해볼까?
1: 뭐? 어? 위험하니 저리 비키시오.
0: 엑스런.
1: 당신 뭐야?
0: 엑스런 변신.

0: 그럼 시작해볼까?
1: 우와, 진짜 저 무거운 돌을 높이 옮기고 있네요.
2: 바로 농로를 이용한 덕분이란다. 자, 그럼 여긴 된 것 같고 슬슬 다른 쪽으로도 가볼까?
3: 위험해!
1: 뭐야?
0: 운 좋은 녀석 같으니.
1: 또 엑스맨 너야?
0: 잘도 피했겠다. 네가 또 못 막을걸.
3: 왜 안 맞는 거야?
1: 에휴, 위험했다.
0: 야, 제발 좀 맞아라.
1: 어떡해, 성이 부서졌어. 올라라.

0: 누가 우리 쪽으로 오는데요? 이제 어떡하죠?
1: 도망치시오!

0: 괜찮아? 위험하니 저쪽으로 피해.
1: 온달이 넌?
0: 저걸 멈춰야겠어.
2: 이 녀석. 멈추게. 뭘 멈춰.

0: 해야지.
1: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0: 그래,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하자. 생각.

0: 그래! 저거야!
1: 또 피했어? 제발 좀 맞아라! 뭐야? 그 돌을 왜 쫓아가?
2: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다.
0: 여기서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서 방향을 틀면!

0: 살았다. 역시 하늘은 내 편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그래?
1: 황소가 화가 많이 났네요.
2: 잘 가라, 엑스맨.
1: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또 엉망이 됐네요.
3: 괜찮소. 한 10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 복구할 수 있겠지.
2: 네?
3: 농담이요. 농로와 유형거, 거중기를 이용하면 금방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 화성의 완공을 10년 예상하지만 내 반드시 3년 안에 끝낼 것이오.
1: 그보다 더 빨리 완공하실 겁니다.
3: 고맙소. 힘만 굉장한 줄 알았더니 머리도 잘 쓰는구나.
1: 그러게요. 온다라, 정말 잘했어.
4: 어? 오늘 약간 멋있었어. 아까 구해줘서 고마워.
5: 고맙긴.

0: 온다라, 안 나오고 뭐해?
1: 침대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옮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0: 이야, 이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네.
1: 당연하지. 이렇게 한 10년 생각하면 뭐라도 떠오르지 않겠어?
0: 어? 그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2: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 방식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배워왔구나.
1: 제가 그랬나요?

0: 정약용이다!
1: 너 정약용이 누군지 알아?
0: 당연하지! 우리가 실험도 도와드렸잖아! 와, 그때 탔던 그네 참 재밌었는데!
1: 네가 탄 건 그네가 아니라 농로였어!
2: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1: 선생님, 질문이요. 정약용이 직접 후원회성을 만든 건가요?
2: 정약용은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그 당시에 왕명을 받아 화성의 설계만을 담당했었습니다.
0: 저도 질문 있어요. 정약용은 어떻게 거중기를 발명한 거예요?
2: 아하, 그건 말이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는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개발했습니다. 거중기는 술에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돌을 쉽게 운반할 수 있었어요.
0: 아, 맞다! 평강아! 엑스맨이 변신시켰던 그 기계 이름이 뭐였지?
2: 아, 농로 말이군요. 농로는 무거운 돌을 높이 들어 올려 화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 둘 다 도르래의 원리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의 발명 때문에 사만냥의 비용을 아꼈고 10년을 예상했던 화성 공사 기간은 2년 9개월로 줄어들어 1796년에 완공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화성 설계뿐만 아니라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0: 500권이요? 읽기도 힘든데 그걸 다 쓰셨다고요? 우와!
2: 이제 정약용에 대해 잘 알겠죠?
0: 네!
2: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0: 야호! 정약용 카드 수집 성공! 어허! 감독이 바꾸라면 무조건 바꿔야지!
3: 화성이고 뭐고 난 모르겠으니까 싸워 나가!
4: 저 녀석이 시간 터널을 만든 거였어.
0: 궁금하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얼리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에코의 요술이 통요. 그림책 뽕뽕뽕.
1: 돌멩이 숲을 그레이트 북스. 찬바람이 휑휑 부는 들판을 나그네 둘이 터덜터덜 걷고 있었어. 꾀죄죄한 옷차림에 다 해진 구두, 퀭한 얼굴이 무척 지쳐 보였지.
2: 저기 마을이 있어.
3: 다행이다. 이제 뭘 좀 먹을 수 있겠지?
1: 마을에 들어선 나그네들은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어.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어.
2: 굶주리고 지친 나그네들입니다. 저희에게 먹을 걸 좀 나눠주시겠어요?
1: 문 밖에서 사정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지.

0: 나그네들은 두 번째 집 문을 두드렸어. 국자를 든 아주머니가 빠끔 얼굴을 내밀었지.
1: 이틀 동안 빵 한 조각 못 먹었어요. 저희에게 먹을 걸 좀 나눠주시면...
2: 안 됐지만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요.
0: 아주머니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나그네들을 맞아주지 않았단다. 나그네들은 줄인 배를 안고 우물가에 걸터앉았어. 둘은 머리를 맞대고 쑥덕쑥덕 하더니 마을 사람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
1: 돌멩이 수프나 끓여볼까?
3: 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그 수프 말인가?
1: 그렇지. 돌멩이는 여기 있고 이런 소치 없네.
3: 이거 참 커다란 손만 있으면 기가 막힌 돌멩이 수프를 끓일 수 있을 텐데.
0: 그 소리를 들은 한 남자가 커다란 솥단지를 들고 나왔어.
1: 여보시오, 정말 돌멩이로 수프를 끓인단 말이오?
3: 그럼요, 물론이지요.
0: 나그네들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깨끗이 씻은 돌멩이 하나를 퐁당 집어넣었지.
3: 자, 이제 펄펄 끓이기만 하면 돼.
1: 어? 정말 맛있는 돌멩이 수프가 되겠네.
0: 나그네들은 큰 소리로 호들갑을 떨었어. 마을 사람 몇몇이 나와 이 모습을 지켜보았지. 나그네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입맛을 다셨어.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코를 킁킁거렸지.
1: 아이고, 이런! 당근이 없네!
0: 나그네 한 명이 말하자 또 다른 나그네가 혀를 찼어.
3: 당근을 넣어야 더 기막힌 맛이 나는데 어쩌겠나? 할 수 없지.
0: 귀를 쫑긋 세우고 구경하던 아이가 말했어.
4: 우리 집에 당근이 있어요.
3: 그래? 그럼 가져다 줄래?
0: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 당근을 가져왔어.
3: 아, 고맙구나.
0: 나그네들은 당근을 뚝뚝 잘라 솥에 넣었어. 조금 뒤 맛을 본 나그네는 옅은 한숨을 쉬었어.
1: 좋은데 양배추가 빠져서 아쉽군.
3: 양배추를 넣으면 훨씬 달콤해지지만 할 수 없지.
0: 한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손을 들었어.
5: 양배추를 가져올게요.
0: 아주머니가 후다닥 달려가 양배추를 가져왔어.
3: 오, 고맙습니다.
0: 나그네들은 양배추를 썩썩 썰어 솥에 넣었어. 조금 뒤 다시 맛을 본 나그네가 크게 한숨을 쉬었어.
1: 아, 소고기 한 점만 있으면.
3: 맞아, 그러면 정말 완벽한 수프가 될 텐데.
0: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애가 탔지.
6: 아이고, 저런.
0: 그때 정육점 주인이 번쩍 손을 들었어.
7: 소고기는 나한테 맡기시오. 네, 얼른 가서 가장 좋은 고기를 가져오리다.
0: 정육점 주인이 화다닥 가게로 뛰어갔어.
8: 나도 잠깐 갔다 올까?
9: 어디 보자, 우리 집에는 뭐가 있나?
8: 나도 집에 다녀올게.
0: 너도 나도 웅성거리다 흩어졌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다시 모여들었어.
1: 토마토와 양파를 가져왔어요.
10: 완두콩을 넣어도 좋겠지요?
0: 다들 신이 나서 한 마리씩 하지 뭐야.
3: 버섯이 들어가야 제맛이지.
1: 감자를 넣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7: 좋습니다, 좋아요.
3: 무엇이든 좋아요, 다 넣으세요.
0: 나그네들이 소리쳤어. 온갖 재료가 솥 안으로 퐁당퐁당 또 퐁당.
1: 이제 곧 돌멩이 수프를 먹을 수 있겠지?
10: 벌써 냄새가 끝내줘요.
8: 얼마나 맛있을까?
7: 자, 드디어 다 되었네요. 이제 맛을 봅시다.
0: 나그네들이 수프를 나누어 주었어.
4: 우와, 맛있어요.
3: 정말 놀라운 솜씨군.
1: 돌멩이 하나로 이렇게 훌륭한 수프를 끓이다니.
7: 다 같이 먹으니 더 맛있어.
0: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로 온 마을이 한참이나 떠들썩했단다.
1: 돌멩이 수프를 끓여주어서 고마워요.
0: 마을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배웅해 주었어. 나그네들은 꾸벅 인사하며 말했지.
3: 돌멩이 수프는 누구나 끓일 수 있어요. 함께 나누는 마음을 듬뿍 넣으면 된답니다.
0: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들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어. 호두까기 인형, 그레이트 북스. 온 세상이 하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오늘 밤 클라라의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답니다. 모두 멋지게 차려입고 클라라의 집으로 가요.
2: 메리 크리스마스, 클라라.
4: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0: 클라라의 집 거실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손님들은 달콤한 케이크와 차를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춤도 추었지요.
3: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0: 기다리던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도착했어요. 클라라가 아저씨에게 달려갔어요. 다른 아이들도 아저씨 곁으로 모여들었지요. 드디어 아저씨의 커다란 가방이 열렸어요.
6: 우와!
0: 아저씨의 가방은 아주 특별해요. 손을 넣었다 뺄 때마다 멋진 선물이 나오지요.
3: 자, 이번에는 뭘까?
0: 아저씨가 꺼낸 건 호두까기 인형이었어요.
11: 어, 못난이잖아. 저 입 좀 봐.
0: 클라라의 오빠 프리츠가 소리쳤어요. 아저씨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3: 이 호두까기 인형도 원래는 멋진 왕자였어. 공주를 구하려다가 생쥐 대왕의 마법에 걸려서 이런 모습이 된 거란다. 이 인형은... 클라라, 너에게 주마.
0: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을 꼭 끌어안았어요.
11: 못난이가 뭐가 좋다고. 이리 줘봐.
0: 프리츠는 호두까기 인형을 낚아채더니 입속에 커다란 호두를 마구 밀어넣었어요.
4: 안 돼! 그러지 마!
0: 클라라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뚜두두! 호두까기 인형의 턱이 부서져 버렸죠.
4: 어떡해! 얼마나 아플까!
0: 클라라는 아끼는 리본으로 호두까기 인형의 턱을 묶어주었어요.
4: 미안해요, 왕자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0: 클라라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호두까기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어느덧 밤이 깊었어요. 댕, 댕, 댕.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끝날 때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 벽장문이 열렸어요. 머리가 7개나 달린 생쥐대왕이 생쥐떼를 이끌고 나타났죠.
4: 도와주세요!
0: 클라라가 소리치자 호두까기 인형이 벌떡 일어났어요.
3: 전투 준비! 클라라 아가씨를 지켜라!
0: 호두까기 인형은 장난감 병정들을 이끌고 생쥐떼의 공격에 맞섰어요. 하지만 생쥐대왕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장난감 병정들이 하나 둘 바닥에 쓰러졌죠.
12: 호두까기 각오해라!
0: 생쥐대왕이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들었어요.
4: 안 돼! 이 못된 생쥐야! 엥!
0: 클라라가 생쥐대왕을 향해 슬리퍼를 던졌어요.
12: 우와!
0: 생쥐대왕의 비명소리와 함께 생쥐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고요해진 방 안에는 호두까기 인형이 멋진 왕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죠.
3: 고마워요, 클라라 아가씨. 덕분에 마법이 풀렸어요. 저와 함께 가요. 과자 나라로 초대할게요.
0: 호두까기 왕자는 활짝 웃으며 벽장문을 열었어요.
2: 어서 오세요. 이곳은 과자 나라예요. 두 분을 위해 축제를 열었답니다.
0: 우아한 아라비아 인형이 나비처럼 하늘하늘 춤을 추었어요. 하늘에서는 하얀 설탕가루가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렸어요. 중국 인형들이 달그락달그락 찻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클라라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향긋한 차를 대접했어요. 러시아 인형들이 폴짝폴짝 뛰어들어왔어요. 빙그르르 제주를 넘으며 신나게 춤을 추었지요. 양치기 인형이 피리를 불자 어린 양들이 총총총 뒤따라가요. 클라라는 인형들의 춤에 흠뻑 빠져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호두까기 왕자가 클라라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3: 저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4: 네, 좋아요.
0: 멋진 턱시도를 입은 호두까기 왕자와 사탕 요정이 된 클라라가 한들한들 꽃송이처럼 춤을 추었어요. 두 사람의 왈츠는 아름답고 신비로웠어요.
2: 메리 크리스마스! 클라라, 어서 일어나렴!
0: 클라라는 깜짝 놀라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4: 내가 꿈을 꾼 걸까? 아, 내 호두까기 인형!
0: 클라라는 품속의 호두까기 인형을 살펴보았어요. 호두까기 인형

0: 내 턱이 말끔히 고쳐져 있었어요.
1: 꿈이 아니었어.
0: 클라라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1: 호두까기 왕자님, 메리 크리스마스!
0: 빨간 모자, 그레이트 북스. 숲 가장자리 작은 집에 작은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는 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빨간 모자는 아이에게 아주 잘 어울렸죠. 그 모습이 하도 깜찍해서 사람들은 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빨간 모자야, 할머니께 케이크와 포도주를 갖다 드리렴.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
1: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0: 빨간 모자는 음식이든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숲에 난 큰 길을 따라 쭉 가면 할머니의 집이 나와요. 빨간 모자는 숲길을 따라 총총 걸어갔어요. 숲을 어슬렁거리던 늑대가 빨간 모자를 보고 다가왔어요. 늑대는 상냥하게 물었어요.
2: 빨간 모자야, 날씨가 참 좋지? 혼자서 어디 가니?
1: 할머니 댁에 케이크와 포도주를 갖다 드리러 가요.
2: 참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는 어디 사시는데?
1: 이 길을 따라 조금만 더 가면 돼요.
0: 늑대는 배시시 웃으며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2: 그런데 빨간 모자야, 저기 예쁜 꽃 좀 보렴. 꽃을 따다 드리면 할머니가 더 기뻐하실걸?
1: 아, 맞아요. 하지만 엄마가 곧장 가라고 했는데.
0: 빨간 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꽃을 따러 달려갔어요.
2: 오늘은 배불리 먹겠군.
0: 늑대는 빨간 모자를 남겨두고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늑대는 서둘러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2: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빨간 모자가 왔어요.
0: 늑대는 문을 콩콩 두드리며 빨간 모자 흉내를 냈어요.
3: 어서 오너라, 우리 빨간 모자.
0: 할머니는 늑대인 줄도 모르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늑대는 커다란 입을 쩍 벌려 할머니를 꿀꺽 삼켰죠. 한참 뒤 빨간 모자도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1: 왜 이렇게 으스스하지?
0: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집안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1: 할머니, 저예요. 빨간 모자가 왔어요.
2: 뭐냐, 이리 가까이 오너라.
0: 할머니가 잔뜩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커튼이 쳐진 방 안은 온통 깜깜했어요. 할머니는 모자를 눌러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모자 밖으로는 큰 귀가 삐죽 튀어나왔고요. 빨간 모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1: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요?
2: 귀가 커야 네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1: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커요?
2: 손이 커야 너를 더 잘 잡을 수 있지.
0: 빨간 모자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1: 할머니, 그럼 입은 왜 이렇게 커요?
2: 입이 커야 너를 더 잘 잡아먹지.
0: 늑대는 벌떡 일어나 커다란 입을 쩍 벌렸어요. 그러고는 꿀꺽, 빨간 모자를 삼켜버렸죠.
2: 아이고, 배부르다.
0: 늑대는 배를 두드리며 침대에 누웠어요. 그러다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마침 집 앞을 지나던 사냥꾼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4: 이게 무슨 소리지? 문도 활짝 열려있네.
0: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사냥꾼은 조심조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냥꾼은 깜짝 놀랐어요. 웬 늑대가 잠에 골아떨어져 있잖아요. 늑대의 배가 울룩불룩 꿈틀거렸어요.
4: 늑대가 할머니를 삼켰나 보군.
0: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가르자 빨간 모자가 튀어나왔어요. 쓱 한 번 더 가르자 할머니도 밖으로 나왔죠. 세 사람은 고약한 늑대를 혼내주기로 했어요. 마당에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늑대의 뱃속에 넣고 실과 바늘로 꼼꼼하게 꿰맸죠. 얼마 뒤 늑대가 잠에서 깼어요.
2: 아유, 목말라. 몸은 또 왜 이렇게 무겁지?
0: 늑대는 어기적어기적 개울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는 순간 무거운 배가 철렁!
2: 늑대 살려!
0: 늑대는 차가운 개울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얼마 뒤 빨간 모자가 다시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어요.

0: 있어요. 숲을 어슬렁거리던 늑대가 다가와 상냥하게 물었어요.
1: 안녕, 빨간 모자야. 어디 가니?
0: 빨간 모자는 대꾸도 않고 앞만 보고 걸었어요. 늑대는 군침을 삼키며 다시 물었어요.
1: 저쪽 풀밭에 예쁜 나비가 참 많단다. 네 모자처럼 빨간 나비도 있는데 구경하고 갈래?
2: 아니요.
0: 빨간 모자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2: 할머니, 또 늑대가 나타났어요.
0: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조금 뒤 누군가 문을 콩콩 두드렸어요.
1: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엄마 심부름으로 빵을 가져왔어요.
2: 거짓말! 내가 빨간 모자거든!
0: 빨간 모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1: 헥! 그런다고 못 잡아먹을 줄 알아?
0: 늑대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빨간 모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속셈이었죠.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창문을 열고 펄펄 끓는 소시지물을 구유에 가득 부었어요.
1: 맛있는 냄새가 나네. 뭘 하는 거지?
0: 늑대는 코를 벌렁거리며 고개를 쭉 뺐어요.
1: 뭐야, 잘 안 보이는데?
0: 늑대는 고개를 앞으로 더 쭉 내밀었어요. 그 바람에 주르륵! 늑대가 지붕에서 미끄러졌어요.
1: 아, 뜨거워! 늑대 살려!
0: 늑대는 뜨거운 소시지물에 퐁당 빠져버렸죠. 늑대를 물리친 빨간 모자는 숲길을 총총 걸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늑대를 만나지 않았답니다. 핀과 쿠쿨린, 그레이트북스. 옛날 옛날 거인들의 마을에 핀과 쿠쿨린이 살았어요. 힘이 센 쿠쿨린은 고약한 심술쟁이였어요. 늘 다른 거인들을 못 살게 굴었죠. 그런데 핀한테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핀은 어떻게 알았는지 쿠쿨린이 올 때마다 미리 숨어버렸거든요.
3: 요 얄미운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0: 쿠쿨린은 약이 바짝 올라 벼르고 또 벼렀어요. 핀이 쿠쿨린을 따돌린 건 특별한 재주 덕분이었어요. 엄지손가락을 쪽쪽 빨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엄지손가락을 쪽쪽 빨던 핀이 소리쳤어요.
3: 어이쿠, 쿠쿨린이 온다. 나를 잡으러 오고 있어.
0: 핀은 언덕 꼭대기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핀은 침대 밑에 숨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3: 우나, 쿠쿨린이 오고 있어요.
0: 우나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4: 핀,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예요?
3: 쿠쿨린은 아주 힘이 세요. 절대 못 당한다고.
4: 쿠쿨린은 왜 그렇게 힘이 세죠?
3: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때문이에요. 쿠쿨린은 그 손가락을 꺾을 때마다 힘이 솟아나거든요.
4: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0: 우나가 말했어요.
4: 여보, 동그랗고 납작한 철판이 필요해요.
0: 핀은 창고로 달려가 철판 20개를 가져왔어요. 우나는 케이크 반죽을 21개 만들었어요. 20개는 반죽 안에 단단한 철판을 넣고 딱 하나에만 철판을 넣지 않았어요. 철판을 넣지 않은 반죽 하나는 척 보면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두었죠. 케이크 21개가 거의 다 구워졌을 때였어요. 핀이 엄지손가락을 쪽쪽 빨며 말했어요.
3: 쿠쿨린이 거의 다 왔어.
0: 우나는 핀에게 아기 옷을 입히고 아기 침대에 눕혔어요.
4: 당신은 아기인 척하고 있어요. 쿠쿨린을 혼내줄 테니 나만 믿어요.
0: 쾅쾅쾅! 쿠쿨린이 문을 두드렸어요. 어찌나 힘이 센지 창문이 다 깨져버렸죠.
5: 핀을 만나러 왔다.
0: 우나가 문을 열었어요.
4: 핀은 지금 집에 없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면 들어오세요.
0: 집 안으로 들어온 쿠쿨린이 투덜거렸어요.
5: 집이 왜 이렇게 추워?
0: 우나는 화가 난 척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4: 창문이 깨졌으니 바람이 들어올 수밖에요. 바람이 불지 않는 쪽으로 집을 옮겨주시겠어요?
5: 뭐? 집을 들어서 옮기라고?
4: 그럼요. 핀이 매일 하는 일인데 그게 힘든가요?
5: 그 녀석도 제법 힘을 쓰는 모양이군.
0: 쿠쿨린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두두둑 꺾더니 집을 번쩍 들어 돌려놓았어요.
5: 됐지? 시원한 물이나 한 잔 줘.
0: 쿠쿨린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4: 어쩌나, 집에 물이 똑 떨어졌네. 뒷산 큰 바위 틈에서 물을 길어다 주시겠어요? 핀이 있었다면 벌써 다녀왔을 텐데.
5: 빈보다 약하다고 소문이 나면 큰일이지.
0: 쿠쿨리는 항아리를 짊어지고 뒷산으로 갔어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우두둑 우두둑 꺾은 다음 있는 힘을 다해 바위를 내리쳤죠. 바위 틈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리고 맑은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쿠쿨리는 항아리 가득 물을 길어왔어요.
4: 고마워요. 이것 좀 드세요.
0: 우나가 케이크를 내밀었어요. 철판을 넣어 구운 바로 그 케이크였어요. 힘을 쓴 탓인지 쿠쿨리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허겁지겁 케이크를 집어 덥석 베어물었죠. 쿠쿨린의 윗니가 후두두.
6: 빵이 왜 이래?
0: 다른 케이크를 물었더니 아랫니가 후두두.
6: 맙소사, 내 이가 다 부러졌어.
0: 우나는 놀라는 척하며 말했어요.
4: 이가 부러졌다고요? 그럴 리가요. 우리 아기도 먹는 케이크인걸요.
6: 말도 안 돼. 이런 걸 먹는 아기가 어딨어?
0: 바로 그때 아기 침대에 누워 엄지손가락을 쪽쪽 빨던 핀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우나가 어떻게 하려는지 알아차린 거예요.
4: 우리 아가 배가 고프구나.
0: 우나는 딱 하나 철판을 넣지 않은 케이크를 핀에게 주었어요. 핀은 보드라운 케이크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죠. 쿠쿨리는 깜짝 놀라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아기를 본 쿠쿨리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6: 무슨 아기가 이렇게 커?
0: 쿠쿨리는 슬슬 겁이 났어요.
6: 아기가 이 정도라면 핀은 얼마나 대단한 거지?
0: 쿠쿨리는 핀이 오기 전에 도망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그냥 갈 수가 없었지요. 쿠쿨리는 아기에게 가까이 갔어요. 아기의 이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려고 손을 뻗었지요. 그때 아기가, 아니 핀이죠. 핀이 쿠쿨린의 가운데 손가락을 힘껏 깨물었어요.
6: 으악! 내 손가락!
0: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다친 쿠쿨린은 슉슉 줄어들어 핀만해지더니 슉슉슉 더 줄어들어 우나보다 작아졌어요. 핀은 벌떡 일어나 놀려댔지요.
7: 꼬마 쿠쿨린이네. 거인 쿠쿨린은 어디 갔나?
0: 쿠쿨리는 슬금슬금 돌아서더니 휙 달아나버렸어요.
7: 우나, 지혜로운 당신 덕분이에요.
0: 피는 활짝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올렸어요. 쿠쿨리는 어디로 갔는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핀과 우나는 바람을 등진 따뜻한 집에서 콸콸 쏟아지는 물을 실컷 마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8: 그림책 뽕뽕뽕.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9: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9: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9: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9: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9: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9: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9: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9: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0: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범상치 않은 택시 출연.
1: 택시.
0: 그 택시를 애타게 기다린 한 사람이 있었으니 픽미 옆 김소혜. 그리고 젠틀함으로 중무장한 부드러운 카리스마.
2: 그 택시 부르셨나요?
0: 오늘의 기사 이영철.
1: 네.
2: 캣택시 하는 거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1: 네, 맞아요. 오늘 1일 도우미로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2: 빨리 가실까요?
1: 네,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양이 간식이다. 아, 이거 뭐예요?

0: 고들고 고들.
1: 저희 오늘 가야 될 때가 어디죠?
2: 아, 신혼부부신데 네. 지금 1년째 고양이를 돌보시느라 여행을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대요. 네.
1: 반려하는 것 때문에.
2: 네. 일단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동생분 집으로 이렇게 잠시 맡기시는 건데.
1: 아, 저희가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동생분 집으로
2: 맞아요. 네.
1: 아, 그럼 지금 출발해 볼까요?
2: 그럴까요?
3: 캣택시 첫 번째 손님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4: 일단 짐부터 싸자.
1: 네.
3: 그 시간 보호자들은 여행 준비가 한창인데요. 뭔가를 감지한 듯 슬며시 모습을 드러낸 이 녀석이 오늘의 탑승료 루이입니다.
4: 사료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5: 어, 맞아.
3: 모처럼의 여행이라 들뜬 나머지 하마터면 루이의 사료를 깜빡할 뻔했네요. 평소와 달리 분주한 보호자들. 루이는 이런 상황이 낯설기만 합니다.
6: 오늘 무슨 일 있냐오?
3: 괜스레 미안한 마음에 사냥놀이도 충분히 해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하지만 출발 시간이 다가올수록 애틋한 마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4: 아들도 잘 있을 수 있지? 같이 들어갈래?
5: 같이 갈래? 싫다.
3: 녀석이 좋아하는 간식도 오늘만큼은 듬뿍 주고 싶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한 번 더 체크.
5: 그다음에 약도 챙겼고.
4: 응.
5: 됐어.
4: 놔라.
5: 다른 형아랑도 잘 지내세요.
3: 마지막으로 루이가 평소에 쓰던 담요를 이동장 안에 깔아주면 모든 준비 완료.
5: 안녕.
3: 설레는 여행의 시작은
2: 피가 많이 와.
5: 사람 가졌어.
6: 가는 날이 장날이다.
2: 괜찮겠지?
3: 굳은 날씨에 양손에 짐은 한가득.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캣택시죠.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네, 그 김명철 실장님.
8: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일 도우미 김서혜입니다.
8: 안녕하세요.
7: 저희 오늘 캣택시 이용 하실.
8: 네, 그렇습니다.
7: 신혼.
8: 네, 신혼 부부예요.
2: 네, 이제 1년 차 됐어요.
1: 아, 역시 집사의 자세가 됐다. 여기 쓰던 화장실이랑 모래랑.
8: 이거 스페어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하나 더 있는 거 있고 세 모래 그냥 가져왔어요.
7: 어, 이 친구가 오늘 주인공?
8: 네, 루이예요.
7: 어, 좀 무서운 거
8: 겁이 많아요.
2: 네, 네. 겁쟁이.
8: 쫄보예요.
7: 그 소희 씨가
2: 네.
7: 준비한 기장의 무기.
2: 아, 네, 알겠습니다.
7: 좀 챙겨가주시죠.
2: 네.
3: 반려묘와 이동할 때는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7: 아이 시야를 가려줄 담요랑 그리고 안정감을 줄 고양이 합성 페르몬즈.
8: 와.
3: 이 담요로 시야를 가려주면 효과는 업!
1: 네. 이렇게 감싸서 차로 이동할게요.
8: 네.
1: 이쪽으로 가시죠.
3: 루이가 놀라지 않도록 이동장은 뒷좌석에 조심스레 놓아두고요. 편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짐은 트렁크에 실어줍니다. 고양이와 함께라면 출발 전에 잠시 여유를 갖는 것도 좋겠죠?
2: 택시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어? 네, 루이를 위해서 틀어들어도 될까요?
8: 아, 예, 네. 그럼요. 네. 처음 들어요.
0: 검증된 유전이에요. 네.
2: 어,
0: 약간 이런.
2: 눈이 조금 감기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딱 이렇게 릴렉스된 기분으로 안양까지 도착하면 되겠네요. 아.
3: 드디어 보호자와 루이를 태운 캣택시가 출발합니다.
1: 여행을 못 가셨다고.
8: 아, 네. 신혼여행 이후에 네. 이제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두고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 어, 그러면은 지금 거의 1년 만에 지금 여행지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8: 저희는 춘천으로 가려고요.
1: 춘천으로?
8: 네. 춘천이 저희가 처음, 이제 만나고 처음 여행 간 데예요. 그래서.
1: 아, 되게 의미 있는. 아, 그래도 오늘 이동하실 때 좀 편하게 이동하시라고 저희가 좀 차도 넓고 편안한 차 준비했거든요.
8: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넓어요. 되게 조용히 있어요.
1: 다행히
8: 편한가 봐요.
1: 그래도 승차감이 괜찮은가 봐요.
8: 네,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2: 조용감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오, 벌써 적응.
8: 네, 엄청 겁쟁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1: 이야.
8: 저희 이제 장모님이 원래 처음에 분양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고양이와 놀아주실 시간이 너무 적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만 놀러 가면은 그렇게 저희랑 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가 한번 데려와 볼까라고 해서 입양을 결심하게 됐고요. 네.
2: 그럼 이름은 원래 루이였던 건가요?
9: 원래는 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1: 본이라니
8: 네. 네네 네. 만약에 내 고양이를 키우면 이름을 꼭 루이라고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2: 어, 왜요?
8: 아, 왜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네. 신경을 많이 못 써주고 결국 다른 집으로 다시 입양을 보냈어야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런 미안함이 있어서 다음에 내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면 정말 상대처럼.
1: 아, 루이.
8: 네, 루이.
1: 그래서,
8: 네, 그래서 너를 변호사님의 연고처럼 해주겠다. 그래서.
3: 캣택시의 마지막 서비스는 즐겁고 유쾌한 수다인데요. 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 원래 보살펴 주셨던 동생분.
10: 네, 맞습니다. 네, 네.
1: 고양이를 부탁해. 잘 봐주세요.
10: 예, 감사합니다.
2: 루이야, 안녕. 루이, 안녕.
1: 루이, 숨지도 않고 밖에서. 이 정도면 완전 네. 편한 건데.
10: 감사합니다.
2: 다행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1: 고양이 계세요.
10: 네, 감사합니다.
3: 무사히 첫 번째 운행 성공.
1: 어, 뿌듯하네요.
2: 네, 어, 이상한 기분이에요, 이거. 와, 네.
1: 뭐지, 이 기분은? 손님을 떠나보는데 이 허전한 마음은 왜지?
2: 루이가 근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편하게 도착한 것 같아요. 네. 네.
1: 출발할 때만 해도 애가 네. 무서워서 막 이동장에 네. 돌아 있었는데 네. 도착하고 나서는 네. 밖에도 이렇게 보고 해서 한결 좀 마음이 놓이네요. 근데 저희 또 이제 다음 두 번째?
2: 네, 그렇죠. 두 번째 손님을 이제 맞으러.
1: 그러면은 한번 빨리 가보죠.
2: 네, 빨리 가봐야죠.
1: 출발.
2: 네.
3: 시작이 좋은 만큼 다음 손님이 기다려지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1: 혹시 처음으로 길렀던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2: 저는 고양이 처음 길렀는데
1: 네, 언제요?
2: 저는 중학교 때였나?
1: 아, 중학교 때?
2: 네.
1: 어떻게 만났는데?
2: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옆에서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임신?
1: 임신사?
2: 네. 나를 구해주세요.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줘서, 네. 아기들을 이제 낳아야 되니까, 이렇게 어두운, 이렇게 집 만들어주고.
1: 집에서 그 출산까지?
2: 네. 캣츠도 잘라주고.
1: 야 어, 이거 진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지.
2: 네.
1: 고양이랑 인연이 엄청 깊으시네요.
2: 네, 맞아요.
1: 앞으로 고양이를 부탁해도 계속. 계속 나오시면 좋겠어요.
2: 와.
1: 와. 섭외 성공. 와. 저희 지금 두 번째 가는 곳은 어떤 분들 계신지?
2: 이분들은 식물원에 계시는 연구원 분들이신데.
1: 연구원이요?
2: 네.
1: 식물원에서 어떤 연구원?
2: 그쵸, 그게 진짜 궁금해요.
1: 쌍덩이, 외덩이?
2: 네.
1: 아, 가서 뭐 어떤 걸 연구하는지 여쭤봐야겠다.
2: 그리고 그 식물원에서 고양이들을 키우신대요.
1: 심지어 식물원에서 연구를 하시는데 고양이가 계신다고요?
2: 네. 근데 지금 그 고양이들이 조금 아픈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데리러 가서
1: 아픈 고양이를 어디론가 가는데 그럼 아마 동물병원 갈 확률이 높겠네요.
2: 네. 그쵸.
1: 빨리 가야겠네요.
3: 두 번째 손님을 만나러 캣택시가 찾아간 곳은 고양이를 꼭 닮은 봄날의 꽃들이 가득한 곳, 바로 식물원입니다.
1: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안녕하세요. 두 번째 택시 손님들 맞으신가요?
11: 네, 맞아요.
1: 사례자분들 뵈면 네. 고양이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고양이는?
11: 네, 저희 고양이는 저쪽 건너편에 연구소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1: 아, 혹시 그러면 하시는 일이?
11: 아, 저는 식물 연구하고 있고요.
1: 식물 연구요?
11: 네. 우와. 이 친구는?
12: 저는 식물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1: 되게 독특한 직업 가지신 분이 있게 돼서 네. 되게 좀 신기한데요?
12: 네. 저희도 너무 신기해요.
1: 아, 그런가요? 누가 더 신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11: 네. 이쪽으로 같이 가실까요?
1: 아, 네. 네.
3: 고양이를 만나려면 식물원 길을 따라 10분 남짓 걸어야 하는데요.
1: 오늘은 약간 숲속의 힐링 캠프 같다.
3: 그 어느 때보다 향기로운 환영 인사.
2: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1: 특히 이렇게 새순도다 나올 때도 색감이 고유 색감이 있어서 또 이 시기에 보는 또 맛이 있더라고요.
2: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꽃을 보면은 조금 질리지 않으세요?
11: 이렇게 매일 하루라도 같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볼 때랑 내일 볼 때가 다르고 아침에 볼 때랑 오후 저녁에 볼 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가 느껴지기 때문에 식물원에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1: 약간 자연 속에 계신 분들만 아는 그 네. 변화나 거기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야,
11: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에요. 처음 고양이를 키우는 거고 그래서 초보 집사고요.
1: 아, 그러시구나.
11: 네네. 아픈 상황에 저희가 구조를 해서 이제 방에서 데리고 있게 된 고양이들이거든요.
3: 식물원에서 살아가는 길냥이들 중 유난히 아팠던 치비, 막내, 사자. 보호자들의 소중한 묘연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1: 오, 고양이다.
3: 때마침 마중 나온 연구소 길냥이들.
1: 소연 씨가 낸 소리예요?
11: 네.
1: 제주꾼이었네.
2: 어? 진짜?
1: 어? 대답했다. 어? 대답한다. 다시 한 번만 해봐요.
2: 대답한.
1: 대답량이요. 온다, 온다.
2: 온다, 온다, 온다, 어떡해. 안녕.
1: 얘도 삼색이네요.
2: 네.
1: 소혜 씨 처음 데려왔다.
2: 맞아요.
1: 삼색이었네.
2: 네. 아이고, 잘 먹어.
1: 맛있게 잘 먹어.
2: 아이고, 잘 먹어.
1: 애기 이름이 뭐예요?
11: 얘는 순덕이에요.
1: 순덕이요?
11: 네.
12: 순딩, 순딩해서. 순덕이라고.
1: 이름이 애들이 다 있어요, 여기는?
12: 네, 다 있어요.
2: 와. 그럼 저 노란색 고양이는?
12: 저 친구는 이제 강스라고.
1: 강스?
12: 엘레강스한 느낌.
2: 근데 진짜 그렇게 있다.
12: 조금.
6: 느낌 아니까오.
12: 그 아픈 애들 지금 위에 있고요.
11: 저희가 제일 심란한 시기예요. 맞아. 아픈 애들이 눈에 띄니까.
3: 먼저 연구소 안에 있는 녀석들을 찾아야겠죠?
1: 생각보다 덩치가 되게 큰. 안녕! 치비야! 아이고, 꼬리 떠는 거 보니까 너 호기심

0: 기분이 있어. 아, 오른쪽 눈이 되게 안 좋았었나 보다. 그쵸?
1: 발견 당시 허피스 바이러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오른쪽 눈에도 염증이 심했던 치비. 증상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여전히 눈은 혼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픈 과거와 달리 식물원 내에서도 알아주는 사교성 만점. 평화주의 묘라는데요. 낯선 제작진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애교를 부리는 여성. 아, 정말 사랑둥이네요.
2: 지비야.
1: 소혜도 치비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죠?
2: 따뜻하다. 아이뻐, 따뜻해. 아이뻐.
1: 한편 미영철은 막내와 사자, 남은 두 녀석을 찾아 나섰는데요.
3: 네.
4: 이거 깨알 같다.
0: 이거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3: 네, 저희 남 어떤 솜씨 좋은 직원이 나무 이거 잘라다가 만들어줬어요.
0: 야, 식물원이라서.
1: 친환경적인 식물원표 장난감 획득!
5: 아이고, 해주고 싶은데.
3: 근데 저기 베란다가 있어서.
5: 저기 애기 있다.
3: 제 사자예요. 사자네.
2: 안녕. 사자 뚜뚜.
1: 이름과 달리 겁이 많은 사자에게 다가가려면 유혹이 필요합니다.
6: 사자야. 나랑 놀자는 거냐?
1: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미영철이 아니죠. 종을 넘나드는 밀당 신경전. 쉽게 곁을 두지 않는 사자 때문에 애 같아는 보호자. 하지만 김쌤은 여유가 넘치는데요. 뭔가 믿는 게 있는 걸까요? 최후의 수단, 간식 등장! 결국 유혹에 넘어오고 맙니다. 그런데 김쌤의 표정이 밝지 않은데요.
3: 쪽 다리 아예 힘을 못 줘요. 2월 초쯤에 뱀한테 물렸었어요.
0: 2월? 얼마 안 됐네요.
3: 네. 독이 퍼져가지고 피부 괴사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손상된 피부는 다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다리를 딛는 거를 못하더라고요.
1: 다리 관절에 염증이 진행 중인 사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상황이죠.
0: 눈물 흘리면서 눈물 쭉쭉 흘리면서 먹어요.
1: 마지막 고양이는 예민하기로 소문난 막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네요. 때마침 들려온 반가운 소식.
7: 아니야, 괜찮아.
6: 전혀 괜찮지 않다오.
7: 분명 좋아하세요? 반반 좋아해요?
1: 장난감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예민하고 소심한 막내. 극도로 긴장한 녀석을 위해 촬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밖에서 보호자의 준비를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다행히 세 녀석 모두 이동 준비를 마쳤네요.
3: 치비를 가운데 두려고요.
1: 치비를 중심으로 사자 그리고 막내까지 모두 탑승 완료!
0: 아이들 오늘 진료 보러 가시는 거예요?
3: 네.
0: 아, 일단 지금 치비는 오른쪽 눈이랑 콧물 나는 거 이것 때문에 가는 것 같고, 사자는 다리. 막내는 그러면 뭐 때문에?
2: 막내도 이제 오른쪽 눈이 점점 뿌얘지는 것 같고 네,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0: 지금 눈이 다 안 좋아서.
2: 네.
0: 아이들이 좀 몸이 안 좋잖아요.
2: 네.
0: 최대한 제가 안전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부탁드립니다. 네.
1: 3마리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 캣택시가 출발합니다.

0: 소리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 많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네.
2: 보호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0: 저희 캣택시만의 특별한 서비스인 그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1: 고양이의 마음을 이렇게 네. 녹여드릴 수 있는.

0: 치킨 하나 주실래요?
1: 치킨 안 먹어요.
2: 아, 치킨 안 먹어요?
0: 권식 혹시 좋아하는 거 있나요?
1: 네.
0: 우리 권식도 준비돼 있지 않아요? 네, 권식.
1: 네.
0: 네, 뜯어서 마음껏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 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좀 울 수 있기는 한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0: 택시 좀 이용해 보셨는데 다른 택시 이용할 때랑 좀 다른 점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1: 여러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애들이 편하게 온 것 같아요.
0: 눈이랑 뭐 감기 증상 다 좋아져서 네.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럼 가시죠. 네.
2: 마무리까지 확실한 캣택시 서비스. 보호자들과 함께 칠비 막내 사자를 병원까지 옮겨주기로 했는데요. 식물원에 푸름이 가득할 때쯤이면 새 녀석 모두 건강해져 있겠죠?

0: 도와주셔가지고
1: 네. 오늘 PTX 너무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소혜 씨 새로운 모습까지 봐서 동물들 너무 사랑하는 모습 네. 봐서 되게 좀 새로웠어요.
2: 저도 진짜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1: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네. 제가 오늘 좀 태워드릴까요?
2: 정말요?
1: 네, 집에 어느 쪽이세요?
2: 저는 양재 쪽으로, 코엑스 쪽으로.
1: 아, 코엑스 쪽으로?
2: 네.
1: 알겠습니다. 제가 태워드릴게요.
2: 와!
1: 아시죠?
2: 와!
3: 누군가의 묘연을 싣고 달리는 것처럼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반려묘와 함께 떠나야 한다면 언제든지 고양이를 부탁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계신가요? 또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나요? 보통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체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의 24시간 또는 일주일, 한 달 동안의 생활이 체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웅크리고 생활했다면 등이 굽고 어깨가 말렸을 것이고 많이 먹고 안 움직였다면 체중이 늘어났을 겁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몸이 된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건강을 증진하려는 노력 역시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만의 문제

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지혈증, 고인슐린 혈증, 고혈압, 수면 중 무호흡증, 호흡 저하 증후군, 당뇨병, 심장 질환 등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호흡 저하 증후군은 조금 특별하실 거예요. 우리 몸이 살이 찌게 되면 내장 지방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는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서 장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을 하는 횡경막이라든지 골반 기저근의 힘이 약해지면서 호흡이 계속 약해지고 호흡 증후군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보통 다이어트는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죠. 또는 자신감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체력과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체력과 건강이 유지되면 날씬한 몸과 자신감의 형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조성은 그 구성 요소를 알아야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을 보면 남자는 대략 45%, 여자는 36%로 대략 9% 차이가 있고요. 필수 지방은 남자 3%, 여자 12% 정도로 역시 대략 9%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대략 남녀가 비슷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근육과 필수 지방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필수 지방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지방이 부드럽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또는 여성에게는 생리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임신, 출산 이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남성의 필수 지방은 3%인데요. 이 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지 않고요. 여성들에게는 12%의 필수 지방이 필요한데요. 이 1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생리불순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식스팩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식스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체지방이 한 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져야 근육의 선명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식스팩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코어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코어 하면 복부를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코어는 다리를 빼고 양팔을 뺀 우리 몸통 전체를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팔다리의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코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어와 체중 조절, 다이어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코어가 약하게 되면 복부가 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늘어진 상태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한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코어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으면 적은 음식 섭취에도 포만감을 빠르게 느껴서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코어 운동은 대근육군의 안정근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체성분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식욕 호르몬 반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체중 조절을 한다면 코어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앉아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어 운동을 배우실 텐데요. 좋은 코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좋아야 합니다. 움직임이 좋기 위해서 앉아서 외회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의 가운데에 앉아주시고요. 양발은 최대한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집어넣으면서 누르면서 오른쪽 고관절과 왼쪽 고관절을 회전시켜서 유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외 복사근인 측면의 대각선으로 있는 근육을 최대한 늘려줍니다. 우리의 근육은 길었을 때, 짧았을 때보다 최적의 길이로 있을 때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우선 움직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 오른쪽 어깨를 지면으로 내리면서 왼쪽 어깨를 하늘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가장 좋은 동작이 됩니다. 자, 세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오른쪽 어깨 밑으로 내려주면서 왼쪽 어깨를 윗방향으로 올려줍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코어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0회에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부드러운 허리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다음 하는 코어 운동이 더 잘 되게 됩니다. 이번 운동은 앉아서 다리를 드는 동작인데요. 의자의 중간에 앉아주시고요. 발은 살짝 모아주시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펴면서 발목을 당겨줍니다. 차렷 상태에서 네, 이렇게 당겨주시면 허벅지 앞쪽의 운동이 되고요. 천천히 내려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완전하게 세우게 되면 코어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발이 적게 올라온다면 완전하게 수평이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올라올 수 있는 범위까지 올려주시고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 코어는 운동되지 않고 오히려 코어가 느슨해지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복 횟수는 대략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증가시켜 주시면 좋고요. 오른발과 왼발을 한 번씩 반복해 보시고 잘 안 되는 쪽에 다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요인의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정상적으로 체중을 뺄 수 있는 게 1에서 2kg 사이인데요. 갑자기 여름이 된다고 한 달에 5kg, 6kg씩 빼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과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엔 수면 부족인데요.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선 식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경우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적인 문제인데요.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에 잘못된 정보들, 식사 습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 가지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에게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실패가 반복되는 사이클을 살펴보면 우선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음식을 과하게 제한합니다.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영양 결핍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영양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먹고 싶고 섭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굴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지 못하고 다시 먹으면서 사람은 죄책감에 들게 되죠. 그래서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무리하게 영양을 제한하는 것 또는 무리한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사실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지 않거나 평생 하지 않는 방법은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마 기초대사량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이 기초대사량은 쉬는 상황에서 24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활동을 적게 하거나 영양 섭취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소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은 20대의 3분의 1 정도의 기초대사량을 가지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물만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라고 하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낮 동안의 활동량을 늘리는 것과 기초대사량이 가장 중요한 근육량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준비들은요. 첫 번째는 식사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과 신체 활동을 늘려서 근육의 활동력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 변화가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행했을 때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은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코어 하면 보통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를 생각하는데요. 갈비뼈를 감싸고 있는 내외 복사근을 강화시켜주면 갈비뼈의 위치가 닫혀지게 되면서 코어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의자에서 회전하는 동작을 할 거고요. 그 회전에 팔 동작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크게 만드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내외복사근 운동을 할 건데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반대 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호흡을 뱉어줍니다. 몸이 아마 꽈배기처럼 꼬이는 느낌이 나실 거고요. 등허리 후. 아마도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은 많이 못 갈 거예요. 스트레칭한다 생각하시고 가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너무 과하게 펴지지 않게끔 곧게 수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몸통 모두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오면 됩니다. 자, 세 번만 더 하실게요. 후. 시선, 어깨, 허리 세 부분이 동시에 회전을 했을 때 가장 운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늘려가주시면 되고요. 움직임의 범위도 조금 조금씩 향상시키면 허리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왼손을 오른쪽 무릎에 두고요. 손은 좌우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당기면서 오른손은 뻗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가장 멀어지게 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쭉 회전, 회전해서 쭉 뻗어주는 동작이 되면 가슴 근육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팔과 코어가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제자리로 왔다가요. 지금 팔이 바깥으로 오면서 호흡이 뱉어지면 코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동작이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줄 것입니다. 다시 세 번만 더 하실게요. 호흡 뱉고 네, 정점에 올라오면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자리. 그렇죠. 시선은 손끝을 따라갑니다. 네,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10회에서 반복해서 15회까지 하게 되면 팔과 코어까지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강력해지게 됩니다. 자, 적절한 체중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빼는 것도 중요하고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요즘 유행인 저속노화의 트렌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저속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운동, 수면, 식단, 인지 이 네 가지를 잘 병행했을 때 저속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을 살펴보면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잘 주무시나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을 잘 주무시는 게 저속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7에서 8시간을 잘 잤는데도 낮에 혹시 피곤하고 졸립다면 숙면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에게 알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것과 낮에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아마도 잘 주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8배, 치매가 5배, 당뇨가 5배, 우울증이 3배, 스트레스가 3.6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질환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운동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인데요. 그 ACSM이라는 가이드라인에서 유산소 운동은 주당 150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50분이면 50분씩 잘라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 일주일에 3번을 해야 하고요. 거리로 하면 7에서 8km 정도를 하루에 뛰어야 하고 이걸 3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력 트레이닝은 2번 정도를 해야 아주 잘 잡힌 균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급의 관리이고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3분의 러닝도 좋고요. 5분의 근력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운동의 시작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강도가 높은 것보다는 빈도를 자주 해서 천천히 강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올바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 유연성, 코어 안정성 운동, 그다음에 좋은 움직임을 익히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운동과 맞지 않는 운동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의 영양소 중에 몇 퍼센트 비율로 드시고 계시나요? 일반적인 비율은 탄수화물이 50에서 60, 지방이 30%, 그리고 단백질이 15에서 20%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고지혈증이 걸린다든지 대사질환 또는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비율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30에서 50%, 지방이 30에서 40%, 단백질이 20에서 30%로 탄수화물의 수치는 낮춰주고 지방과 단백질의 수치를 조금 높여주어야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혹시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단순당으로 변화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세 가지 요소를 먹는 순서만 바꾸어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을 조금 바꾸어 주시면 좋은데요.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리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신다면 같은 양과 같은 비율을 드시더라도 건강한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수화물은 맛도 있고 먹고도 쉽기 때문에 너무 줄이는 것보단 순서를 바꾸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런 실천 방법이 좋은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운동, 식사 조절 능력은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요. 운동적인 측면에서 인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생각한 것을 손과 발이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손에 무엇인가를 쥐었을 때이 물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뇌에게 신호를 보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교감이 깨지게 되면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넘어지는 것을 뇌에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한 생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들로는 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을 만든다든지 옮긴다든지. 두 번째로는 청력을 보호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내 머리에 잘 입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취약인데요. 이 수면은 우리가 낮 동안에 공부를 하거나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메모리하는 시간인데요. 메모리하지 못하게 되면 뇌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양을 확보하고 그리고 혈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뇌의 용적은 근육의 용적과 비례한다. 그래서 근육량이 적다는 것은 뇌의 용적도 적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 혈류가 증가합니다. 우리 뇌가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숨찬 운동을 해서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뿜어주어서 뇌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은 신경 가속성을 촉진하는 건데요. 학습을 하고 기억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거나 약간의 운동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 때 우리 뇌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엔 정서적 안정이 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을 힐링하게 되고

뇌의 메모리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어 운동을 통해서 내 양손의 힘을 조절하고 움직이고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코어 운동을 할 예정인데요. 자, 오른손을 쭉 편 상태에서 왼손은 손목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못 가게 막아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코어가 운동이 되거든요. 위치는 왼쪽 엉덩이 옆까지 오게 되고요. 시선은 손끝을 따라옵니다. 다시 왼손으로 밀어주고 오른손은 버텨주고 다시 오른쪽에서 내려오면 왼손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왼쪽 엉덩이까지 올라오면 왼손이 밀어주고 반대로 오른손이 버텨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조절하면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 이상의 힘을 쓰기도 하고 또는 필요 없는 힘을 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힘을 왼손이 막아주고요. 올라갈 때는 왼손의 힘을 오른손이 막아주면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코어에 강력한 자극을 갖게 되고 인지 능력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은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양손이 밀어내는 힘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면 운동 강도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다음 운동은 아마 홈트레이닝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하는 동작인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은 의자를 살짝 잡아주시고요. 양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의자의 끝부분에 앉아주시면 좋고요. 몸은 곧게 펴주시고 발목을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밀어주면서 발을 쭉 펴주세요. 네.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끌어올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힘은 허벅지가 아니고 코어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호흡을 강력하게 내뱉을수록 코어가 더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대로 10개만 해보실게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허리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릎의 각도와 고관절의 각도가 90도까지 올라오면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발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목은 완전하게 당긴 상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쭉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몸으로 당겨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쭉 뻗어서 만약에 10번이 힘들다면 발을 땅에 살짝 대도 괜찮고요. 운동 강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15회까지 이렇게 천천히 하신다면 아마도 코어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나에게 적절한 운동을 선택했을 때 약이 되고요. 나에게 과도한 운동들은 주로 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움직임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희 앞장에서 배운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호흡 능력을 만들어내고요. 오늘 배울 코어의 안정성을 만드는 겁니다. 회전 운동을 통해서 코어를 활성화시키고 팔다리에 연결을 시키는 동작들이죠. 네 번째로는 가동성이라고 해서 유연성 움직임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하지 않다면 우리 근육들은 뻣뻣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게 되고 근육의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의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몸의 앞과 뒤의 균형을 잡는 거고요. 오른손과 왼손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도 말씀하겠죠. 사람이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앞과 뒤가 좌우가 동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좌우 앞뒤가 완벽히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대략 10%의 편차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좋은 운동은 팔과 다리를 양쪽을 동시에

뒤로 빠지면서 고관절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동작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진적 부하 운동인데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대로 있거나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kg의 무게를 들었다면 다음 달에는 4kg의 덤벨을 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무게가 올라가면서 나의 건강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피드백의 활용인데요. 거울을 보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을 찍어놓고 내가 잘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수정해가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할 것 같아요. 이 회복은 첫 번째는 적절한 수면 양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오늘 활동이나 운동량이 많았다면 다음 날 평상시보다 더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일을 했다는 것은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 시간을 딱 정해놓기보다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회복하거나 휴식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를 정상적으로 잘 진행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체중과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어렵겠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연습해 보시면 생각보다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건강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걷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작이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적절히 하면서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앉아서 하시다가 혹시 잘 되면 서서 운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면 점점 더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걷기 운동인데요. 우선 의자의 대략 중간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발은 90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렇죠. 들었다가 내릴 때 뒤꿈치만 바닥에 대고요. 반대발도 들어서 네, 뒤꿈치만 내려주면 됩니다. 자, 왕복 10번만 천천히 해주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곧게 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목이 당겨져야 합니다. 보통 발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정강이를 통해서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발목을 당긴 상태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다리가 올라올 때 가슴이 펴지는 느낌이 나면 몸통이 잘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몸이 허그되듯이 구부러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서 몸통이 구부러진다면 다리의 높이를 조금 낮추셔도 좋고요. 왕복 10번에서 시작하셔서 15회까지 늘려가시면 아마도 코어와 다리 쪽에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팔 운동을 할 건데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차렷해 주시고요. 자, 좌우로 나란히 해서 만세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리시고 이렇게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면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멀다 생각하고 밑으로 네, 내려주시고요. 좌우로 벌릴 때는 내 양손이 최대한 멀어진다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 올려보실게요. 그래서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먼 상태를 유지해서 그대로 천천히 좌우를 동일하게 해서 올립니다. 더 네, 위로 올라올 땐 당연히 높아져야 되겠죠. 손끝이 위를 향해서 쭉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벌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네, 호흡은 규칙적으로 해주시고요. 팔을 벌릴 때마다 호흡을 뱉어주시면 좋습니다. 가슴이 완전히 펴진 채로 올리시게 되면 가장 좋은 건 어깨의 불편함이 아마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더 잘 잡히게 됩니다. 우리 몸의 코어는 팔이 움직일 때도 움직여야 하고요. 다리가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움직이지 못하면 팔이 움직일 때 코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코어에 있는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완전히 펼치면서 갈비뼈가 쪼여지는 느낌으로 호흡을 불어주시면 되고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0: 최대한 멀리. 내 손끝이 내 몸에서 가장 멀리. 네, 위로 올라가면 가장 높이입니다. 높이. 가장 높이. 그렇죠. 네, 천천히 내려오셔서 이 운동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능하면 거울을 볼 수 있다면 좌우의 팔이 동일한 높이에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 어깨 주변과 코어가 동시에 운동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로 심신이 지친 여러분, 오늘 배운 코어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유지하고 평생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2: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0: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력이 어떤 순서로 약해지는지를 이해하고 그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떨어지는 요소는요, 균형을 잡는 능력이라고 한 발로 이렇게 쓰는 동작들입니다. 두 번째는 근지구력이 약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고갈과 함께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워의 감소라고 해서 움직이는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느릿느릿하게 걷고 움직임의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심폐지구력이 약화된다고 해서 호흡 능력, 폐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노쇠화되고 있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근력은 대략 60대에서 70대에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지구력은 균형 능력과 함께 40에서 50대에 전체적으로 약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연성은 30대부터 천천히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한 것을 찾아서 그 나이대에 필요한 것들을 해줬을 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력을 봤을 때 우리의 몸에서 상체 근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내 손에 얼마나 무거운 무게의 물건을 들까요? 아마도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우스와 펜, 또는 집에 계신 분들은 후라이팬에서 밥그릇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팔의 근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상체의 근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하체는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또는 활동에 있어서 걸어 다니거나 또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최소한의 근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상체의 근력은 정말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에서 교양체육을 할 때 대학교 1, 2학년들, 특히 여학생들 체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팔이 얇은 것에 대한 어떤 로망,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되면서 팔의 근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중년 여성들은 팔 처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살이 처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없어서 늘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탄력적인 팔을 갖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상체 운동을 해보시면 탄력 있는 젊은 나이대의 팔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20대에 턱걸이를 33개 하던 사람이 40대가 되면 28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55세가 되면 운동을 한 사람은 29개까지 유지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21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74세가 되면 운동을 한 사람은 22개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운동을 안 한 사람은 12개까지 떨어져서 대략 50% 가깝게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근력을 만들 수 없어 근육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타인보다 적게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근육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운동들은 우리의 노화를 막고 근력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상체의 대표적인 운동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성 또는 상체 근력이 약하다면 지금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발은 뒤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무릎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양팔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지금 가슴과 복부 쪽에 힘이 들어와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잘못하시는 분들은 상체가 이렇게 밀린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이유는 근력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전체 체중을 팔에다가 옮길 수 있도록 팔 90%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앞쪽에 위치해 주시면 가슴 쪽에 힘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슴의 전면부와
옆구리에 힘이 들어오게 되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상체를 앞으로 조금 더, 네, 머리를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천천히 반만 내려가 보실게요. 네,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네, 다섯 번만 하십니다. 만약에 가슴을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렵다면 절반 정도만 움직이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엉덩이와 어깨는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보통 팔굽혀펴기를 잘못하게 되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거든요. 뒤로 한번. 네. 이렇게 되면 팔에서 힘이 빠지면서 팔의 근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몸통의 균형을 깨지 않은 채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고요. 만약에 잘 된다면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슴이 지면에 닿을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몸통은 완전하게 고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내려갔다가, 네, 올라오시고요. 팔굽혀펴기의 하나의 팁인데요.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각도가 90도를 이루었을 때 팔굽혀펴기가 가장 잘 되거든요.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팔이 지면과 수직일 때 가장 좋은 동작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뒤로 살짝 그대로, 네, 보통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면 90도를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이러면 팔꿈치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완전히 기울여주시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해서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임의 폭을 조절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슴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카운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둘, 셋, 넷 올려가셔서 대략 15개에서 20개 정도까지 하실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쭉 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체중이 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체가 전체적으로 앞솔림이 있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닿을 수 있으면 살짝 닿고 올라옵니다. 자, 10개만 하실게요.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고요. 만약에 무릎 꿇고 한 것처럼 밑에까지 내려갈 수 없으면 절반 정도만 내려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무릎을 편 상태에서 15개에서 20개 정도 할 수 있다면 아마 중상급의 체력을 갖게 됩니다. 시간은 몇 개월이 걸리실 텐데요. 천천히 하나씩 올려가시면 아마도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30대가 있으시다면 아마 유연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30대에 가장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연성 하면 김연아, 손연재 선수를 떠올릴 텐데요. 다리를 완전히 쭉 벌려서 하는 것이 유연성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유연성은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저하되면 단순하게 뻣뻣하다라고 합니다. 그 뻣뻣한 게 내 몸에 무슨 문제를 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청난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 근육이 뻣뻣해지면 그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혈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근육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좌골신경통? 이런 문제들이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세가 불균형해지고요. 그 불균형한 자세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부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당연히 아프거나 부상이 생기면 움직이는 양이 감소되겠죠. 그렇게 움직임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노화가 가속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화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근육에 뻣뻣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스트레칭을 해야 할지 근력 운동을 해야 할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내 몸의 움직임, 유연성이 정상적인지 정상적인지 아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을 마주보고 스쿼트를 하면서 내 몸이 유연한지 유연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마주보시고요. 자, 저랑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벽을 마주한 상태에서 발끝에서 벽까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을 남겨주시고요. 양발은 어깨 넓이에서 11자로 만들어주시고 양손은 만세를 해서 귀 옆에 붙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팔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면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못 내려가거나 팔이 구부러지거나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몸의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다음 운동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을 마주보고 스트레칭으로 내가 딱딱하구나라고 판단이 드셨다면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자, 바로 누워주시고요. 스트레칭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일자로 쭉 펴주시고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양쪽 팔로 무릎 뒤를 잡아주시고요. 잠깐. 이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요. 무릎을 쭉 펴면서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쪽을 스트레칭 하게 됩니다. 지금 천천히 내리고 그대로 올리면서 호흡 후 뱉어주시고 네, 발끝이 본인의 코를 향한다고 생각했을 때 스트레칭이 가장 잘 됩니다.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만약에 다리를 올렸을 때 지금처럼 90도가 되면 근육의 길이는 충분히 늘어난 것이고요. 자, 쭉 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발을 폈는데 대략 이 정도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다면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스트레칭 시간을 좀 더 늘리고 많이 해주셔서 허벅지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쭉 뒤꿈치가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 발끝은 내 코를 향하는 느낌이어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다시 호흡으로 코어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목표는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허벅지와 정강이가 90도를 이룰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발을 여기까지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과한 유연성이 생기면서 근육에 느슨함이 생겨서 오히려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체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이렇게 뇌발기기 상태에서 양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줍니다. 쭉. 엉덩이를 빼면서 머리를 팔 사이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부터 팔까지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고요. 스트레칭 시간은 대략 10초에서 40초까지 증가시키면 되는데요. 자, 내려가 보실게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혹시 어깨가 아프다면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그대로 스트레칭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지금도 호흡을 통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10초에서 길게 30초, 40초까지 올려주시면 운동 강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하체와 상체를 스트레칭한 후에 벽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생각보다 편하게 내려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나의 유연성을 평가하고 운동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40에서 50대라면 아마 균형 잡기 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 균형을 잡는 능력은 우리 중추신경계인 뇌에서 팔과 다리의 감각을 확인하고 위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5도에서 10도가 넘어가 있다면 우리 뇌는 아, 내 몸이 10도 정도 넘어가 있구나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좋지 않으면 넘어가 있는지 모르고 이 자세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좋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쓰거나 이런 동작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균형을 잃으면 왼쪽으로 급격하게 쓰러져도 균형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관절 위치 감지가 망가지는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근육의 긴장과 이완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신경이 근육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움직여! 라고 했을 때는 긴장을 하고요. 그만 움직여! 라고 하면 이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긴장과 이완을 잘 하지 못하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죠. 보통 이렇게 긴장된 근육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승모근에 있고요. 그리고 허리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한발 균형잡기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임의 속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걷고 있다면 제 머리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보행에 지장이 있는 분은 내 몸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걷는데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분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균형의 유지와 협응의 조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발로 서 있다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겠죠. 반대 발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거나 또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반대로 이렇게 기울이는 이런 협응 능력에 의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균형 잡기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에 내 몸을 빠르게 위치해서 좋은 자세로 만들게 되고요.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넘어지는 것을 잡지 못하면서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낙상으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한 발 균형 잡기가 안 좋아진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력이 아마 감소되어 있을 거고요. 이 발과 허벅지의 감각이 점점 떨어지면서 상체가 숙여지면서 눈에 의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보다 내 머리가 앞에 가면서 무거운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게 되니까 걷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코어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니 상체와 하체가 분리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명령한 그 신경의 전달 체계가 다리로 빠르게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머리에서 4차선의 도로가 허리까지 갔는데 허리가 망가졌다 그러면 여기는 편도 1차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각의 정보가 강하고 빠르게 내려오다가 허리에서 좁아지면서 딜레이 타임이 생기니까 다리가 넘어가거나 균형을 못 잡아도 통제 불능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내가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걷거나 또는 좋은 동작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빙판에서 걷듯이 내 몸을 아래로 내리죠. 왜? 무서우니까요. 넘어질 것 같아서. 미끄러지지 않지만 미끄러질 것 같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린 채 걸음을 걷게 되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관절과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코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어의 기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허리에 문제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움직임의 불편함이 결국에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아주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발 균형 잡기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손상에 의해서 신경이나 근육의 민감도가 떨어지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복구해내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감각을 살리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한발 균형잡기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능력을 평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 능력이 떨어진다면 저와 함께 이 운동을 해보실게요. 양손을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몸이 조금씩 떨리게 되거든요. 이때 균형이 잡히는 건데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반복하는 운동 수는 대략 30에서 40개까지 올라갈 건데요. 뒤꿈치가 바닥에 살짝 닿았을 때 바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뒤꿈치의 높이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좋고요. 원래는 45도 이상 각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그대로 호흡으로 코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에 힘을 주어서 종아리의 안쪽에 힘이 들어와야 코어와 내전근까지 운동이 됩니다. 최대한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내려오고요. 그대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음은 균형 잡기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요. 변형된 런지 동작입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런지 동작 아시죠? 런지 자세 한번 살짝 취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런지는 발바닥을 지면에 닿았거든요. 저희는 균형 잡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앞쪽에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가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게 되거든요. 혹시 이 동작 자체가 어렵다면 이렇게 쓰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무게중심은 앞쪽에 대략 80% 이상 두시면 좋고요. 자, 이 동작이 나 편하다,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몸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렇죠. 무게중심이 앞발에 80-90%가 있어야 됩니다.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상체 세워서 천천히. 네, 속도는 천천히 유지해서 내 몸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흔들리면서 균형 잡는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게 됩니다. 반복은 대략 10번 정도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조금 더 괜찮다면 15회까지 반복하면 균형 잡기 능력과 근력이 같이 향상되게 됩니다. 다음은 균형 잡기의 끝판왕입니다. 아마 어려우실 거고요. 한번 잘 된다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발로 중심을 서시고요. 오른발로 배꼽까지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몸을 그대로 회전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아주 천천히 회전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시선과 몸통이 90도가 될 때까지 회전을 하게 되면 발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되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신경과 근육들은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너 흔들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다시 회전. 목표는 10개에서 15개인데요. 혹시 어렵다면 1개, 2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난이도를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동작은 운동선수들도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런 동작으로 내 신경들을 살려내는 게 필요하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단 천천히 움직였을 때 운동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면 대략 10개 정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 몸통이 90도까지 회전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납니다.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근감소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감소증은요, 근육이 30대부터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근감소증이 왜 이렇게 빠르게 대두되고 있냐면요,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이후에 노인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60세 이후에 노년의 삶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내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80세, 90세, 100세까지 지내다 보니 근육 감소에 의해서 내 몸에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감소증이 왜 위험하냐면요, 우선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우리 근육에 에너지를 모으고 저장하는 창고인데요, 창고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피로해지고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근육이 없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낮에 잠깐잠깐씩 졸음이 오거나 눈을 감는 경우들이 이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기초 대사량의 저하로 체중 변화가 심각하게 생기고요. 근력은 떨어지지만 지방량은 과다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근육량이 적다 보니 그 변동폭이 커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체 반응이 느리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근육이 적어졌기 때문에 신경의 반응이 빠르게 가더라도 근육이 움직이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지럼증과 자주 넘어지는 낙상이 이어집니다.
70대 이후의 낙상은 아무래도 골절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근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감소증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질과 양을 늘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는 입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을 드신다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들어오는 단백질이 있어야 그 단백질을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식사는 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갈 때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근육을 보면 저희 아마 학창시절에 배웠을 텐데요. 속근하고 지근이라는 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속근은 가슴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들이고요. 이 근육은 빠르게 지칩니다. 지근이라고 하는 것은 복부에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이 전완이라고 하는 곳이 지근입니다. 이 지근은요, 힘은 없는데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속근도 부족해졌지만 이 지근들이 빠르게 지쳐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구성할 때는 느린 천천히 하는 운동과 빠르게 하는 운동이 같이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지근과 속근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까치발 들고 느린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까치발 들고 스쿼트를 배워보실 건데요. 의자나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양발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스쿼트를 합니다. 네.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리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무게중심은 엄지발과 검지발 쪽에 있으면 좋고요. 엉덩이를 생각보다 뒤쪽으로 조금 빼주시면 엉덩이까지 동원이 되면서 운동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옵니다. 천천히 하는 이유는 몸의 떨림을 그대로 느끼고 감각신경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빨리 해버리면 속도는 늘어나지만 감각신경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천천히 하는 느린 스쿼트로 이렇게 10개에서 15개를 하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갈게요. 그렇죠.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세 군데가 동시에 자극이 되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요. 일어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허벅지, 엉덩이, 복부까지 힘을 줘서 꽉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작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아래서만 움직이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동일한 자세로 서서 90도까지 내려가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10cm만 움직입니다. 살짝 일어났다가 살짝 내려갑니다. 하나, 천천히 호흡 뱉어주시고 코어 단단하게 잡아주시고요. 발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앞에 엉덩이까지 네 군데가 동시에 수축할 수 있게끔 천천히 올라왔다 내려옵니다. 네, 목표는 10개를 목표로 하시고 괜찮으면 15개까지 증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스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잡아주시고 네, 까치발 살짝 들고요. 네, 천천히 내려가서 허벅지가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고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천천히 다시 호흡 뱉으면서 코어 잡아주시고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조이면서 호흡 뱉어서 상체 고정해줍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네, 허벅지 엉덩이 자극 받고요. 조금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동작이 조금 익숙해졌으면 천천히 내려갔다가 일어날 땐 조금 빠르게

빠르게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날 땐 빠르게. 이렇게 15개에서 20개 정도 만약에 점증적으로 올라가시면 강철 같은 허벅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나 트레이닝 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근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령대별 체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연령대에 꼭 맞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6강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0: 받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삶의 질이 어떠신가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 상태이고요. 신체적 건강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돈은 쓸 데가 없는 것이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기초대사량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기초대사량은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수를 관리하고 호흡,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하루의 신체 에너지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요, 기초 대사량이 60에서 70% 되고요,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비율이 20에서 30%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게 10%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무리 많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기초 대사량의 60에서 70%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에너지 소비량이

떨어질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남성이 15에서 17세에 1600칼로리로 가장 절정에 이르고요. 여성은 12에서 14세 1250칼로리로 가장 높습니다. 이 나이가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에너지 소비량 때문에 자꾸 뱃살이 찌거나 몸에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초 대사량의 사용 비율을 보면은요, 근육이 22%를 차지하고요, 간이 21%, 뇌가 20% 정도 차지합니다. 근육량이 적고 지방량이 많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육의 양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칼로리 소모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어떤 것입니까? 저도 공원에 운동을 하러 가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다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이유를 확인해 보면 대다수 칼로리를 소비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걷는 게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운동은 90에서 100kcal를 소모하게 되고요. 운동은 걷기, 체조, 자전거, 평지에서 자전거 타기 등이 있고요. 중강도의 운동은 210에서 230kcal를 소모하게 되고요. 운동으로는 조깅, 등산 등이 있습니다. 고강도의 운동으로는 320kcal를 소모하는 줄넘기, 농구, 검도 등 스포츠를 일반적으로 고강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집에서, 회사에서, 생활 속에서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의자에 앞으로 가주시고요. 앞으로 간 상태에서 양팔을 의자의 끝에 대주시고요. 가슴을 편 상태에서 머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직선을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호흡을 뱉으면서 코어 잡아주시고 그리고 수직으로 정수리가 하늘 방향으로. 그렇죠.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 네, 그대로 올라갑니다. 10개만 해보시고요. 내려갈 때 어깨가 만약에 아프다면 아프기 전까지 내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그 아픔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려가는 범위를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할 때 잘못된 동작은요. 네, 내려가는 상태에서 가슴이 구부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부러지면 어깨에 부담이 커집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시고요. 다시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몸통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어깨가 앞쪽으로 나가면서 부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가슴을 완전하게 펴서 몸을 수직으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개만 더 해보실게요. 네. 여러분들 회사나 가정에서 의자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단단한 팔과 건강한 어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초 대사량을 늘릴 수 있는 하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한번 앉아주시고요. 네, 혹시 집이나 사무실에 두꺼운 책이 있거나 또는 베개 같은 것을 다리 사이에 놓아도 되고요. 이렇게 다리 사이에 놓아주시고요. 양 무릎으로 꽉 잡아줍니다. 좋은 자세는 가슴이 완전히 펴진 상태여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시작하면 양발을 조이는 거죠. 자, 조여보실게요. 꽉 조이면서 호흡을 후. 그렇죠. 10초간입니다. 그렇죠. 호흡을 대략 크게 3번 정도 뱉으면 10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볍게 힘을 빼고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요. 자, 다시 한번 힘 주겠습니다. 시작.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만 더 해보실게요. 다시 한번 조이겠습니다. 조일 때 10초를 하니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2초는 서서히 운동 강도가 올라가서 3초부터는 최대치까지 조이시고요. 그 다음에 8초, 9초, 10초는 다시 힘을 빼면서 쿨다운, 정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쭉 조여서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힘을 뺍니다. 운동은 대략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은 딱딱한 책이긴 하지만 베개라든지 또는 방석을 모아서 조금 쿠션이 있으면 운동이 더 잘 됩니다.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달리기도 무산소 트레이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최대 운동 속도와 강도가 100일 때 70에서 80%의 속도와 강도가 넘어가게 되면 무산소 트레이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산소 트레이닝은 일반적으로 근육의 크기가 커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도 근육이 커질 수 있지만 달리기로도 근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운동을 할 때 얇은 몸을 만들고 싶다면 달리기는 조깅 형태, 근력 운동도 반복 횟수가 15회에서 20회 정도로 가벼운 무게를 해주시면 몸의 크기가 얇아지고요. 만약에 나의 몸을 키우고 싶다, 크게 만들고 싶다라면 유산소 운동에서도 단거리 운동을 빠르게 70에서 80% 이상의 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대략 10회 미만으로 해주시면 몸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내 몸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지 운동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보면 몸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대략 15번에서 20번 정도의 운동을 하면 지구력이 강화되면서 몸이 얇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근육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대략 12회에서 8회 사이 이 상태가 근비대가 되고요. 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디빌더 하는 분들이 이 구간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얇은 몸을 만들고 싶은지 또는 몸의 크기를 키우고 싶은지 또는 역도 선수처럼 한 번에 엄청난 힘을 키우고 싶은지에 따라서 반복 횟수는 결정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걷기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걷기가 50%로 좀 더 늘었고요. 중강도도 27%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걷기가 50%라는 것은 나머지 50% 분들은 걷지 않는다는 거고요. 중강도가 27%라는 것은 그 나머지 분들은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걷기 운동도 부족하지만 중강도 이상은 더 부족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운동이 좋은 것은 대략 1분 정도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하고요. 대략 10분이 지나면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요. 15분이 지나면 혈당의 감소 능력까지 있습니다. 대략 30분이 지나면 지방이 산화하면서 체지방이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 걷는 45분이 되면 불필요한 생각이 감소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리의 뒤쪽 근육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위한 스트레칭을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 발은 골반 넓이 정도 벌려주시고요. 자, 상체를 숙여서 허벅지에 붙입니다. 이때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과 허벅지가 완전히 닿게 만들고요. 양손은 오금을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쓱 들어올리다가 가슴과 무릎이 떨어지려고 하면 거기에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일으켜서 호흡. 호흡을 하지 않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꾸준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대로 엉덩이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아도 되고요. 가능하면 가슴과 허벅지가 닿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동작으로 10회에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 주시면 허벅지가 부드러워집니다. 조금 전 방법으로 오금을 잡은 상태에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이 편해지시면 그 다음은 발목을 잡고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요. 양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시고 허벅지와 가슴은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 무릎을 펴주시고 엉덩이가 하늘 쪽으로 올라가고요. 굳이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구부렸다가 자 무릎을 펼 때 호흡을 뱉어야 합니다. 네,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은 계속 뱉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다시 무릎을 쭉 펴서 호흡을 뱉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완전하게 무릎이 다 펴지시면 부드러운 허벅지가 되어서

해서 더 이상 스트레칭을 안 해도 될 만큼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번엔 허벅지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네, 오른발로 쓰고 왼발을 네, 뒤쪽으로 보내서 발목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몸통은 곧게 펴주시고요. 호흡을 통해서 체간, 상체를 완전하게 고정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뒤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호흡을 더 강하게 내뱉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고관절 앞쪽, 허벅지 앞쪽이 부드러워지면서 무릎과 허리까지 편해지는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방법을 10회에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고요.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면 고관절의 앞쪽과 허벅지가 늘어나면서 부드러운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동작으로 하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수직선상으로 바로 떨어뜨리게 오른발과 왼발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걷기와 달리기에 대한 차이를 조금 아시나요? 그냥 걷기는 천천히, 달리기는 빠르게. 하지만 걷기와 달리기는 과학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는 가고 서고 하는 것이 반복되거든요. 뒤꿈치를 땅에 댄다는 것은 내가 멈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땅에 대면 멈추고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세우면 몸을 직선으로 세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발가락으로 밀면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걷는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또는 속도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런 방식으로 가요. 우리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빨리 갔다 천천히 가고 빨리 갔다 천천히 가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멈추겠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발이 지면에 닿는 게 발바닥 전체 면적이 닿았다가 발가락으로 밀면서 나갑니다. 뒤꿈치가 닿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달리기는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걷기는 가고 서고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몸통의 기울기인데요. 우리가 걸을 때는 몸이 중력선에서 완전히 곧게 수직선으로 선 상태에서 걷게 되고요. 그리고 달릴 때는 대략 5도에서 10도 정도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의 가운데가 닿고 그다음에 발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와 달리기 차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걸을 때는 이렇게, 달릴 때는 이렇게 변경하면서 하셔야 건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러닝 붐이 일면서 온 동네가 모두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 달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케이던스라고 아시나요? 케이던스는 1분간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횟수거든요. 걷는 거는 1분간 발이 지면에 대략 90에서 120번 사이가 닿습니다. 그러면 똑딱에 한 번씩 닿게 되죠. 러닝이 되면 170에서 180이 되거든요. 180을 기준으로 하면 1초에 발이 3번 땅에 닿습니다. 아마도 속도는 이 정도가 될 거야. 하나, 똑딱, 똑딱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발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케이던스가 160, 1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발목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요. 무릎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 부상이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던스를 줄이는 대표적인 예로는 달릴 때 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스트라이드를 멀리 나가는 거예요. 꽁충꽁충 뛰게 되니까 발의 뒤꿈치가 착지되고요. 한번 착지될 때마다 오랫동안 지면에 닿게 되는 거죠. 지면에 오래 닿게 되면 발목, 무릎, 허리까지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강도와 양의 조절인데요.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떠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강도로 떠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과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대략 5km를 30분 정도에 뛰거든요. 그러면 제 머릿속으로는 제가 30분을 뛰면 5km를 뛴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친구가 10km 뛰는 친구예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같이 뛰자 하고 뛰어서 10km를 맞추면 아마 저는 다음날 관절들이 멀쩡한 데가 없을 거예요. 같이 운동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러닝의 강도와 양을 나에게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이던스를 맞추는 것, 그다음에 발바닥의 착지 지점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러닝의 강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 이세 가지를 하신다면 아마도 부상 없이 러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 발의 착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발바닥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발바닥으로 걷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골반 넓이보다 조금 좁게 해주시고요. 한번 걸어 보실게요. 하나, 둘. 이렇게 됐을 때 발바닥 전체 면적이 지면을 향하는 게 좋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이 뒤꿈치가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뒤로. 걸음을 걸을 때 제자리에서 이렇게 걷게 되면 발바닥의 사용이 좋지 않습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발바닥 면이 지면과 항상 수평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이 동시에 지면을 닿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이 디뎌지는 상황에서 몸이 쭉 펴져야 발목, 무릎, 허리가 같이 펴지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더 건강한 관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 걷기는 대략 1분에서 2분까지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바닥이 따닥 따닥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번에 착착 소리가 나게 디뎌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슬로우 조깅을 위한 발바닥 지면 닿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발을 들어서 내려놓으면서 발끝이 닿고 발바닥 전체 면이 닿고, 그렇죠? 네, 천천히 해서 발끝 닿고 발바닥 전체 면적이 바닥에 닿고 다시 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팔 흔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뒤꿈치가 완전히 펴질 만큼 무릎이 펴져야 종아리와 햄스트링까지, 허벅지 뒤쪽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발이 발끝 닿고 지면이 전체 닿는 것을 계속 머리로 상상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닿고 따닥 이런 느낌입니다. 따닥.

달릴 때 추진력을 좀 더 잘 내기 위해서는 발가락과 발의 앞부분을 잘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 동작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걷는 동작으로요. 제자리 한번 걸어보실게요. 걸을 때 뒤꿈치를 대는 게 아니고요. 발의 앞쪽 30%만 닿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발가락과 발가락에 연결된 부분만 닿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걸어보실게요. 그렇죠.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이고 싶으시면 무릎을 조금 더 배꼽까지 들어올리시면 돼요. 네, 보통 달리기에서 스프린트, 속도를 빨리 내는 걸로 바뀌게 되면 무릎의 위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러닝과 조깅은 발이 지면과 가까이 움직이게 되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무릎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니까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발끝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이고요. 그 발끝은 발바닥과 종아리의 근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으로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반복적으로 운동해 주시면 종아리가 정말 강해지실 겁니다. 강력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심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의 운동입니다. 이번 운동은 발끝 토우와 미드풋을 교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교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가 우리 발에게 신호체계를 계속 바꿔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뇌도 건강

건강해지고 발도 건강해집니다. 자, 제자리에서 한번 걸어보실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로 닿는 걸 10회. 끝나면 바로 발끝으로 10회. 그렇죠. 발바닥 전체가 닿고 있죠. 끝나면 발끝으로 네, 토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10회. 끝나면 다시 발바닥으로 5회. 그리고 끝나면 발끝으로 5회. 이렇게 진행합니다.

계속 머리로 숫자를 외워야 하고요. 위치를 어디로 딛어야 할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다 끝나면 발끝과 미드풋, 미드풋을 교대로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토, 미드, 토, 미드, 토, 왕복 10번만 하실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 머리가 발끝과 발의 가운데를 사용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발의 건강이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스포츠를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포츠를 꼭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그 스포츠가 여러분을 더 젊게 만들 거거든요. 그게 노화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제가 2001년에 이병규 선수랑 독일에 갔을 때인데요. 무릎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러 독일을 갔었는데요. 저 이병규 선수랑 저도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분이 축구선수처럼 재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축구선수가 공 차고 이런 동작들을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눈에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나이 많은 분이 선수일 리는 없고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그 담당 트레이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왜 저렇게 재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트레이너가 저한테 반대로 왜?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아니 나이가 많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를 다친 거죠. 그러면 그 독일에서는 그들의 생각은 이 사람이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쳤으면 다시 축구를 하는 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재활이. 그때 제가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딘가가 다치면 그 운동은 위험하니까 버리고 다시 좀 더 안전한 운동으로 가는데 의사가 또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이 운동을 안 해서 대사질환에 걸리는 것 그렇게 되면 의료비도 많이 나가고 이 사람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럴 바엔 스포츠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재활을 해서 다시 그 스포츠를 하는 게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재활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활은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치다 어깨를 다쳤어요. 그러면 잘 재활을 해서 다시 배드민턴을 치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노후까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 즐거운 스포츠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대부분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 건강해지죠. 아마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국수류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것만 계속 먹으면 대사질환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섬유질과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섭취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균형 잡힌 운동이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보면 피트니스 센터에 근력 트레이닝을 하는 공간에는 대체적으로 남성들만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통, 가슴 근육, 팔 근육을 위해서 엄청난 쇳덩어리라고 하죠. 쇠들을 들고 있죠. 여성들은 대다수 어디에 계신지 아시죠? 필라테스와 유연성 운동을 하는 요가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남성들은 근육량은 많고 유연성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남성들이 요가와 필라테스를 해야 하고요. 여성들이 근력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하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력관리를 위해서 필라테스, 요가, 근력 트레이닝 그리고 심폐지구력 운동들이 같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스포츠를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계속해서 늘어지거나 계속해서 짧아지는 것을 두면 관절에 부상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정기검진을 하면 얼라이먼트라는 걸 잡죠. 내 차체가 틀어졌나? 그런 거를 확인하고 잡아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계속 쳐서 양쪽 무릎이 왼쪽으로 계속 회전을 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허벅지의 뒤쪽 근육이
짧아져 있고 앞쪽은 길어져 있다면 이 짧아진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골반을 뒤쪽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이 불안정해지면서 허리의 부상과 무릎의 부상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유현진 선수와 트레이닝을 할 때 보통 투수들이 한 번 던지면 4일을 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던지고 그 다음날 몸을 검사해 보면 몸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 틀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선발 들어갈 때까지 4일이거든요. 그럼 4일간 그 틀어진 몸을 똑바로 잡고 게임에 나가야 경기력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면 그 틀어진 몸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이 70세, 80세, 90세까지 스포츠를 계속해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을 관리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운동은 스포츠를 할 때 움직임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부상을 예방하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근육 중에 하나가 엉덩이 근육과 내전근 그리고 코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주로 옆으로 움직일 때 사용되거든요. 대략 콘 3개를 이렇게 두시고 양발을 콘 사이에다 두고요. 옆으로 사이드 스텝을 하면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앉는 동작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전근, 그 다음에 엉덩이, 코어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략 왕복 한 10번 정도 하시고요. 빠르게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게요. 천천히. 하나, 앉았다가, 그렇죠. 앉고, 일어서고, 앉고, 일어서고. 네, 그렇죠.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이 동작을 할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무릎이 안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약간 바깥쪽으로 벌려줘야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등은 바르게 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는 느낌으로 내려갔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스텝을 밟고 양발이 서로 부딪히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을 벌린 상태에서 사이드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에 관련된 수업이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심폐지구력, 근력, 그리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수업을 몸으로 학습하시고 저는 다음 7강에서 뵙겠습니다.

0: 약간 눈물이 핑돌 때도 있고요.
1: 코가 찢어질 듯한 고통.
2: 입으로만 숨 쉬면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답답해요.
1: 숨 쉴 틈 없는 코막힘.
3: 죽을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고 남 앞에 나서기가 좀 경각스러운
1: 마음의 상처까지 타고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기도 하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의 정체는
4: 코는 일단 그 호흡기의 첫 번째 그 통로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어작용이 가장 첫 번째 작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그 공기의 온도하고 습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냄새를 맡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먼저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냄새예요, 냄새.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으면 무조건 그건 아주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해집니다. 코는 뭐 공기 청정기, 가습기, 온도 조절기, 화재 경보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1: 그런데 말이죠. 아침부터 코를 푸느라 정신이 없는 성남님은요. 말 그대로 코와의 전쟁 중입니다. 하루 동안 코를 푼 휴지를 모아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코가 아픈 느낌입니다.

0: 팽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 그 소프라노 소리라 그럴까? 막 이렇게 찌르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코 푸면 내 코가 아픈 것 같아. 와, 그내 코가 찌르는 느낌.
1: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여기서 막 이렇게 같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
2: 거의 눈물까지 나야 좀 시원하.

0: 이런 느낌.
1: 아, 시원한 느낌은 없어요, 이제. 이게 지금도 막혔잖아요. 이게 풀면 이게 빵 뚫려가지고 뭔가 사이다 먹은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뭔가가 잔해가 남아서 여기 그냥 꽉 막고 있는 느낌?
2: 코를 풀어야 하는 상황은 자면서도 계속된다는데요.
1: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코를 푼다거나 물을 마셔야 된다거나 막 그런 부분이 지속 발생되는 거예요. 입으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쉬다 보면 입이 건조해서 막 정말 막 들러붙어요.
3: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더 힘들어져요. 숨이 가빠지죠. 뭐 입이 마르는 거는 뭐 그 같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확률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4: 그 술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얼마 정도 하세요?
5: 우리 날 보세요.
1: 네. 그냥 정상적인 수치로 따지면 세 번. 그냥 비정상적 비주류까지 하면 뭐 여섯 번, 일곱 번. 건강을 위하여.
6: 위하여.
2: 일주일에 여섯 번이나 술을 마신다고요?
1: 아.
5: 이제 포기라 그럴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1: 저 숙면을 취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을 하고 지속을 했는데. 입서부터 코가 너무 편하니까 이거 안 일어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3: 그래서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술을 드시고 자면은 잠은 바로 오는데 또 잠이 빨리 깨요. 그러니까 잠을 유도는 잘하는데 지속을 못 시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저하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피돌기를 빨리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돌기가 빨라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 안에 피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코 점막이 점점 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코가 막히게 됩니다.
2: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자연히 흐르는 혈액의 양도 많아지는데요. 혈관을 지나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코 점막이 부어오르고 코는 더 막히게 됩니다. 코가 막혀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마시지만 코는 더 막히는 이 악순환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1: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영을 하면서부터 소독약에 대한 그 물 냄새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일단 불편했고요. 자꾸 코를 제가 비비게 되는 자꾸 간지러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비비다 보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코딱지가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겼어요.
3: 코에 생기는 모든 증상은 비염입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간지러움 모든 건 다 비염의 증상인데 감염성 비염,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 그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염은 많은 사람한테 꼭 한 번 이상은 생기는 그런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코 안에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좀 있고.
2: 충격적인 검사 결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아이만 내신 여섯 가족 중에 누구일까요? 먼저 사남매 아빠 상원님입니다.
7: 코가 상당히 많이 막혔습니다. 왼쪽이 아예 지금 119 가기 직전입니다. 콧물이 그냥 주룩주룩 셉니다.
8: 지금 콧물이 새고 있는다고?
7: 네. 보여드릴까요? 아, 아이고,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네.
2: 아, 정말 콧물이 흐르고 있네요. 같은 시각, 사남매 중 첫째, 시우님이 일어나는데요. 코도 풀고 아침부터 아주 바빠 보입니다.
9: 새벽에 코 푼 거 휴지들 좀 쓰레기통에다 정리한 거.
10: 자는데 주변에 휴지가 네. 있겠네요?
9: 네, 맞아요. 쓰레기통도 있고 휴지도 잘 때 머리 위에다

0: 넣고 써요.
1: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 두 사람의 콧물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데요.
2: 어렸을 땐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 콧물 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사용했고요. 너무 감기인 줄 알고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3: 감기의 경우는 그 다른 코 증상도 다 있지만 전신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채기 콧물 이외에도 열이 나거나 온몸이 쑤시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비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코 증상만 있죠. 그 감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주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2: 알레르기였던 것 같아요.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 알레르기, 비염. 검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3: 알레르기 비염이란 것은 어떤 공기 중에 그 떠다니는 어떤 특정 원인, 그걸 우리가 항원이나 알레르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게 반복이 돼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절이나 어떤 특정한 환경이 되면은 그 비염 증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 알레르기 비염이고.
1: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시우님을 위해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하고 아빠는 매일 청소를 하는데요.
4: 아, 일어나. 일어나.
5: 제안은 비염이 없어서 좋겠다.
4: 응.
5: 그지?
1: 그러고 보니 다른 아이들은 비염이 없나요?
3: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한쪽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자손한테 갈 확률이 한 30에서 40%. 양쪽이 다 있으면 한 60% 이상으로서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이 유전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전성이 강한 질환입니다.
1: 알레르기 비염은 성별에 관계없이 유전되는데요. 2022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성비는 남성이 약 48%, 여성이 약 52%입니다. 두 사람이 콧물로 가장 힘든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라는데요.
6: 또 아빠 시작됐다. 아빠 또 나온다.
7: 왜 이렇게 식사하실 때마다 콧물 나오시나요?
6: 무조건이죠. 뜨거운 거가 들어가거나 약간 맵거나 그럴 때는 뭐 거의 무조건 나오고요. 그러고 보니 다른 거 먹을 때도 콧물 나온 것 같아요.
3: 코는 코에 생기는 모든 자극에 의해서 주로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사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뜨거운 김이나 어떤 매운 음식도 하나의 코에 대한 자극이 됩니다. 그런 게 다 일종의 비특이적 자극인데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아주 그 잘 반응을 해요. 특정한 어떤 항원이 아니고 이런 그 비특이적 항원에도 반응하는 게 코도 좀 막히게 되고 콧물 자체가 더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1: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나는 건 역시 비염의 일종입니다.
8: 저도 매운 거나 뜨거운 거 먹으면 콧물이 줄줄 나와요.
7: 지금은요?
8: 지금은 좀 왔다.

0: 야, 더러워? 아빠랑 오빠랑 같이 먹으니까 더럽지? 괜찮아? 고마워.
1: 왜 도망가? 지아야, 왜 도망가? 지아야?
2: 하루빨리 두 사람의 코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이비인후과의 김경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50가지 항원이 담긴 액체를 떠

0: 빠뜨리고 바늘로 작은 상처를 낸 다음 반응을 살피는 검사인데요. 특정 항원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요.
1: 너무 간지러운데.
0: 역시 시우님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 많이 간지러우세요?
3: 아, 엄청 간지러워요.
0: 상호님 역시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오, 신기하다.
0: 평생 있는지도 몰랐던 알레르기를 발견했습니다.
4: 대부분의 증상이 다 똑같거든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간지러움이 사실 비염 환자분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비염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알레르기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0: 내시경으로 코를 들여다보는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5: 이분 선생님, 아이고, 콧물 훨씬 많구나.
0: 보이시나요? 시우님의 오른쪽 코에는 콧물이 가득하고 왼쪽 코에는 빨갛게 딱지가 앉은 모습까지 보입니다.
4: 코 안이 콧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인데 왼쪽은 콧물이 많다가 이제 슬슬 그 딱지로 저어가고 있고 코피도 좀 나요. 코피도
0: 가끔 흐르던 코피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6: 저 방금 코 건조할 때 풀어가지고 갑자기 코피가 주르륵 흐르더라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좀 코피 묻어 있어서.
5: 아, 진짜?
6: 네, 지금 코피 좀 새고 있어요. 지금 한 이 정도 났는데.
4: 이게 코피가 아마 자주 날 거예요.
6: 네.
4: 왜냐하면 이게 비염이라는 것 자체가 코 점막이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도 많이 푸니까 코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코 안에 이제 아까 코피가 난다고 했으니까 연고를 좀 발라주는데 그런 연고의 목적은 코의 보습 효과예요. 그래서 그런 코에 대한 그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고.
0: 잠시 후 코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코 보습 방법을 공개합니다.
4: 가습기는 거의 안 켜죠. 켜요, 안 켜요?
6: 가습기요?
3: 아, 네. 없어요, 가습기.
6: 없어요.
4: 그러니까 이렇게 코가 건조한 것보다는 습도가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한 40% 정도에서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가 사실 습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도가 잘 조절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코 안에 있는 그 항온이나 뭐 콧물이나 그런 걸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 안에 있는 환경을 좀 진먼지가 좀 적게 그렇게 좀 더 약간 만들어야 돼요. 그 비염은 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우리나라에는 흔한 원인이거든요. 그 집 안에 참 진드기가 많아요. 카페트에도 많고 특히 그 커튼 같은 것도 천으로 된 커튼에도 많이 존재하고요. 제일 많은 게 사실은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트리스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매트리스를 사용할 거면 그에 대한 청소를 또 잘 해줘야 됩니다.
0: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비염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위한 특급 솔루션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진료실. 코 내시경으로 확인한 성남님의 코 상태는 어떨까요?
5: 아이고, 오른쪽에도 물혹이 있고 왼쪽에도 좀 물혹이 있고
4: 코 안에 혹이 있어요, 혹. 근데 혹이 이게 뭐 악성이나 그런 혹은 아니고 양성처럼 보이는데 이게 물혹이라 그래요, 우리 흔히 우리가.
7: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영장에 있는 그 소독약에 대한 부분이 혹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요?
4: 과연 수영장 물이 이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물혹 같은 경우가 이게 언제 딱 생겼느냐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수영장 물이 더 들어오니까 그런 찬 거하고 자주 코에 자극을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코가 더 악화됐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병은 하여튼 여러 가지 비염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그 충농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충농증이 농이 쌓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충농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충농증이 생기는 게 어딘가 코 안에가 좁아져가지고 농이 자꾸 그러니까 원활히 빠지지가 않고 계속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점점 물성물은 이제

0: 나가고 찐득찐득한 그런 성분만 남겠죠. 이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1: 심각해진 성남님의 표정.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0: 냄새 맡는 것도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2: 네, 많이 떨어집니다.
1: 실제로 성남님의 후각은 기능이 떨어졌을까요? 아내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3: 된장, 간장, 식초, 참기름.
1: 성남님은 어떨까요?
4: 식초. 간장?
5: 간장이요?
4: 네. 된장?
5: 된장이요?
4: 네. 그냥 뚜렷하게 이 냄새다. 식초 말고는 모르겠어요.
0: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건 결국 이 상부, 이 위쪽에 네. 공기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물혹이 막아서 냄새를 못 맡는 거. 그리고 또 충농증이 오래되면 이런 후각 신경 자체가 또 망가집니다.
4: 네.
1: 점점 심각해지는 성남님의 표정. 좋은 내용은 없나요?
2: 잘 수술을 하면 그 완치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까?
0: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충농증의 재발률이 한 이거는 한 10% 정도밖에 보진 않아요. 그래서 90% 정도가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2: 네.
0: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런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는 훨씬 완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1: 알레르기 비염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할 경우 90% 확률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0: 근데 뭐 당장 수술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할 동안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생활에 대한 습관. 코 안도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고, 코를 풀 때 아까 그 비디오를 보니까 너무 세게 푸시던데, 한쪽씩 한쪽씩 살살 푸시는 게 코피도 안 나고, 더게 안전합니다.
1: 네 번째 귀하신 몸. 응? 조용하네요. 아침마다 고통스럽게 코를 풀었던 다른 귀하신 몸들과는 달리, 여유롭게 환기에 청소까지 하시는데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6: 평소에 뭐 자는 거는 별 지장이 없이 잘 잡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없으면 잠자기가 힘들어요.
1: 오늘도 비염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네 번째 귀하신 몸, 고래형님입니다. 방에는 가습기가 코 건강에 좋은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까지 있습니다. 잘 주무셔서인지 개운해 보이시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출할 때는 언제나 마스크를 씁니다. 이 정도면 모범살이자 맞죠? 그런데
6: 보통 심한 게 아니고 봄, 가을만 되면 아주 삶이 불편할 정도로 괴로워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일 괴로운 게 콧물이 계속 나는 거죠. 콧물이 풀어도 또 나고 풀어도 계속 나는 거예요.
1: 콧물이 가장 많이 난다는 식사 시간.
7: 아, 맛있게 드세요.
6: 잘 먹겠습니다.
1: 레영님은 15분 동안 식사를 하면서 3분에 한 번씩 총 6번 코를 풀었습니다. 10번에.

0: 휴지를 옆에 두신 이유가 있었네요.
1: 딴 사람이 수저가 있는데 난
2: 휴지를 꼭 옆에다 둬야 식사할 때 항상 콧물이 나니까.
1: 40대 후반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50대 후반부터는 아주 심하게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비염은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죽을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고 진짜 그 남 앞에 나서기가 좀 거북스러운 병.
0: 고래형님 역시 세 개의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60점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설문검사에서 40점을 기록했습니다. 4명의 사례자 중 비염 때문에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진다고 느끼는 건데요. 게다가 알레르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 대고양이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고 또 지금 나오는 게 그 나무에 대한 알러지가 좀 있으시거든요. 오리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 이런 게 콩이나 땅콩에도 좀.
0: 개, 고양이, 자작나무, 개암나무, 땅콩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항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1: 3월 말이나 4월달 되면 막 눈 때문에 안과도 가야 되고 이비인후과도 가야 되고 막 이런 현상이.
3: 그게 아마 다 그 알레르기가 그 나무 위에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관계가 많아요.
0: 심지어 고래형님이 즐겨 찾는 수목원에도 자작나무가 있었는데요.
3: 사실은 그런 병이 있으시면은 한 3월 말부터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알레르기를 좀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드셔야지 아마 4월 달 돼서 아마 증상이 훨씬 나실 거예요.
1: 그러겠습니다.
3: 예.
0: 그런데 고래형님은 40대 후반에 증상이 시작됐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이 그때 생긴 건가요?
3: 나이가 이게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노인성 비염도 많이 생기긴 생겨요. 그러니까 연세가 한 60세,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비염으로 진료받는 경우가 전체 비염 환자의 한 15%가 된다는 건데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염입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한 번씩은 걸려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도 심해지기가 쉽고 또 식사할 때가 참 불편한데 자기가 워낙 콧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뭐 딴 일 하다 보면 좀 흐르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콧물의 양이 아주 증가하는 물 같은 콧물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나 그런 것 다 잘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면은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그런데 교수님이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3: 근데 사실 코 세척을 할 때는 수돗물이 가장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맹물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보시게 되면은 이 코로 이제 세척을 할 때 겉에만 거의 사실 땅 이렇게 들이마셔도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생각보다.
0: 수돗물로 얕은 콧속만 씻어내는 코 세척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코세척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비염의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한 올바른 코풀기, 코세척, 코보습까지 코코코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3: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올바른 코 건강을 위해서 간단한 그 OX 퀴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풀기에 대한 건데요. 양쪽을 다 막고 깊은 곳까지 다 풀어내는 게 좋다.
0: 매일 코를 푸는 네 사람 사이에서도 답이 갈리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3: 양쪽으로 세게 풀면은 역시 그 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한쪽씩 해가지고 그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풀 때 이런 티슈보다는 물티슈 종류가 더 낫긴 나아요. 아무래도 이게 건조한 것보다는 약간 습기가 있는 게 닦아내기도 편하고 더 부드럽습니다.
0: 코는 한 번에 세 개 풀지 말고 살살 여러 번, 가능하면 촉촉한 물티슈로 한쪽씩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예. 휴지로 푸는 것보다 물티슈로 푸니까 코에 상처도 안 날 것 같고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3: 다음으로는 이제 코 건강을 위한 코 세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세척은 매일 하는데 급하면 맹물이라도 하는 게 좋다.
0: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3: 우리 몸에 있는 체액과 같은 농도의 그런 그 물을 생리식염수라 부릅니다. 그게 0.9%의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맹물 말고 가능하면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그냥 맹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코 안에 있는 미세섬모가 운동을 하지 않게 돼요. 미세섬모가 운동을 해야지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그런 청소 기능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꼭 0.9%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거품을 내쉬면서 크 소리를 내셔야 돼요.
1: 크 소리는 왜 내나요?
0: 코 세척을 할 때 한쪽 콧구멍으로 물을 넣어서 반대쪽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 하나의 그 폐쇄 공간, 닫혀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려면 연구개가 위로 올라가서 그쪽을 닫아줘야지만 한쪽 코로 넣는 게 반대쪽으로 원활히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크 소리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세척하고 싶은 콧구멍이 위로 가도록 고개를 돌리고 큰 소리를 내면서 코 속으로 생리식염수를 넣어줍니다.
2: 훨씬 시원하고 뭔가 안쪽에가 촉촉해진 기분이 나서 네, 자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코 건강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코 보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환자는 콧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코 보습을 할 필요가 없다.
1: 정답은 또 X입니다.
0: 그 연고가 대부분 바세린 성분이에요. 이게 잘 녹아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너무 안에까지 넣지 말고 코 털난 부위에만 발라서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또 녹아줘야 되니까 약간은 고개를 뒤로 제껴주는 게 더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1: 바세린 성분의 보습제를 적정량만 면봉에 묻힌 뒤 코털 부근까지 발라주고 목을 뒤로 기울여 녹아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3: 목에 시원한 게 들어갔다든가 이런 느낌이 시원해. 코 자체가
4: 약간의 박하사탕 네, 먹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0: 이런 방법을 꾸준하게 쓰시면 치료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2주 뒤에 얼마나 과연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윤상원, 윤시우님을 위해 준비한 청소 솔루션입니다.
5: 침구를 해서 진먼지 진드기 제거해서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6: 아, 진먼지를 이렇게 직접?
5: 네.
1: 첫째 시우를 위해 이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하고 매일 청소기를 돌리는데 깨끗하지 않을까요?
7: 자, 일어나야 돼.
1: 사원님 부부의 침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침구의 상태부터 확인해 볼까요?
5: 자, 일단 간단하게 이불 패드 진행을 해봤고요.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 진먼지 잡혔나요?
5: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육안으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불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8: 와, 심각하네요, 진짜.
5: 원장이 좀 많이 나온 패드신데, 네.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보이는 까만 것들이나 약간 노란 것들이 잡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드기 사체가루나 뭐 배설물, 알 등이 이렇게 뭉쳐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9: 충격적이에요. 너무 더러운데요.
5: 이런 진먼지 진드기란 것들은 굉장히 미세하고 이불과 섬유의 올과 올 사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털어내셔야 돼요.
1: 털어주는 기능이 있는 청소기도 좋다는데요. 돌아가는 헤드브러쉬, 청소기 살 때 다들 받아보셨죠?
5: 요런 앞에 브러쉬가 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청소기를 일반적인 집에 있는 청소기를 통해서도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기 작동하면 앞에 있는 롤이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 그나저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을 빨았는데 진먼지 진드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매트리스 사용하시고 인식을 못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불 베개를 털어주지 못하셨고 그냥 세탁만 해주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거고 그래서 보통 이불 베개나 커버같이 세탁이 가능한 것들은 60도 이상의 고온 세탁을 좀 추천드리고요. 진드기 살균을 위해서 건조된 이후에 진드기 사체가루 남아있을 알 등을 좀 털어주기 위해서 이불을 털어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1: 매주 열심히 이불을 빨고 건조기로 고온 건조를 했지만 털어준 적은 없었군요.

0: 다음은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다는 러그의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1: 지금 한 10초 정도 밀었을까요? 그죠?
2: 잘 보신 것처럼 러그 상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3: 와.
2: 러그의 지금 단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카페트 러그 관리가 따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힘드시다면은 사실은 사용을 좀 지양해 주신 게 좋아요.
3: 네. 카페트는 당장 버리는 걸로.
0: 옷방 청소는 에어건으로 먼지를 털어주거나 막대기로 쳐서 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1: 먼지를 좀 털었는데 먼지 날린 게 좀 눈으로 잘 보이시죠?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분무기 있죠? 쉬운 예로 이제 미세 분무기로 통해서 물을 공기 중에 좀 분사를 해서요.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들을 물이 머금어서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떨어진 물들을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물, 먼지를 물걸레질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좀 효과적이실 거예요.
0: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1: 공기청정기 좀 제대로 된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벽 쪽에 딱 붙이기보다는 판상형 이제 공기청정기는 벽 쪽에서 좀 띄워서 틀어주셔야 좋으시고요. 벽 쪽에 딱 붙여서 보통 세워놓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먼지를 흡입하는 공간 자체가 적어지게 되면서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요리하실 때도 꺼두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리할 때 발생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발생이나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 입자들이 이 섬유로 된 필터에 붙게 돼 있어요. 먼지를 흡입해주기 때문에 유막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 수명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심한 경우에는 요리 냄새가 이제 배에서 섬유 필터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솔루션을 받은 네 사람은 확 달라졌는데요. 정말 꾸준히 매일 양치질을 하듯 코 세척과 코 보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을까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성남님, 정말 좋아졌나요?
4: 전에는 뭐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코막힘에 의한 목마름 막 이런 부분으로 깼었는데 내가 지금 저녁에 눈 붙여서 지금 일어난 거야? 할 정도로 한 번을 안 깨고 계속해서 그 시간까지 내가 이렇게 자본 적이 언제지? 그리고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되게 행복한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
0: 코가 막혀 세네부는 잠에서 깨던 성남님이 한 번도 안 깨시고요. 게다가
4: 어제는 처음으로 운동 갔다가 퇴비 냄새를 맡았네. 코가 빵 뚫려가지고 그 냄새가 너무 훅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랬지. 상당히 좀 냄새 맡아가지고 나름 감동했지.
5: 단지 본인의 가장 애로점은 음주를 요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 아주 큰 고통이거든요.
0: 가습기로 습도를 조절하고 꾸준한 코 세척과 코 보습에 절주까지. 성남님의 변화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었네요.
5: 코 푸는 횟수가 솔루션을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4: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냄새도 잘 맡고 가장 힘들었던 숙면도 잘 취하게 됐고 코막힘 때문에 또 많이 코를 풀었던 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잘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0: 기분이 좋습니다.
1: 생활습관의 변화로 이뤄낸 놀라운 변화. 믿기 어려울 정도네요. 2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확실히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0: 처음 세척할 때는 분비물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예. 근데 감염할수록 그 분비물 자체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
2: 아마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들.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충농증에 있는 그 농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많거든요. 예. 그 세척하시면서 느끼셨죠? 처음에 농이 네. 진한 게 점점 이제 옅어졌다. 네. 그 몸감이 이제 자꾸 이제 그 씻어내니까 예. 농의 이제 점도도 약해지고 농의 이제 양도 줄어든 거거든요. 예. 오성란님은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전혀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자구주 이제 세척을 해갖고 원래 나오던 농 자체가 많이 지금 얇아져 있어요. 그거 봐서는 그 원래 있는 충농증이 많이 개선되면서 증상에 호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0: 하루에 뭐 10초, 15초 아니면 뭐 10분이라도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어떤 뭐 투자에 대한 시간 자체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때문에 청소 솔루션까지 받았던 상원님 시우님도 2주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시경으로 보이는 시우님의 코 속 상처가 많이 가라앉았고요.
2: 일단은 왼쪽에 딱지 있는 거, 그 피나고 그런 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네네. 그리고 전에 이 오른쪽에도 뭐 누런 코가 가득 차 있었잖아요, 보면. 네. 그것도 많이 지금 개선이 됐고. 네.
1: 가득했던 누런 콧물도 2주 만에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2: 해서 지금 그런 보습작용 때문에 이런 그 딱지도 많이 없어지고 누런 코도 자꾸 세척을 해주니까 다 없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뭐 정상이 있느라고 해도 꼭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자체도 하나의 그 자극이죠.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가 문제가 되는 게 코 점막을 좀 파괴합니다. 그렇게 지금 파괴된 코 점막에는 다른 어떤 원인들, 즉 항원이 더 들어오기가 쉬워져요. 물론 뭐 바이러스도 들어오기가 쉬워지고 해서 다른 또 비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세척뿐만 아니라 또 연고도 잘 발라주고 하면은 훨씬 코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솔루션 기간 동안 상원님과 시우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코 세척과 코 보습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코 세척과 코 보습 때문만은 아닌데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확인한 후 집안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3: 라고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1: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원님, 시우님 방에는 가습기가 생겼고요. 거실에만 있던 공기청정기도 한 대가 더 생겼습니다.
4: 솔루션하면서
3: 돈 더 쓰는 것 같습니다.
4: 좋아하시나요?
3: 네, 그 정도 해서 코가 괜찮아지면 투자할만 하죠. 네.
1: 생활 습관과 환경이 달라지자 사람도 달라졌다는데요.
3: 시우는 되게 온순해졌어요, 진짜. 제가 느끼기엔 얘는 진짜 활화산 같았거든요. 막 빵빵 터지는데 요새 진짜 너 왜 화를 안 내냐?
2: 이게 비염이 있으면 참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비염이 있으면 뭐 성적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비염이 좀 치료되고 증상이 좋아지면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5: 사람 됐어요, 이제.
2: 아, 사람 됐어요.
5: 이제 좀, 네. 갑자기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2: 예. 네.
5: 아, 일단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우는 계속 이렇게 저랑 똑같이 클 줄 알았는데 솔루션 받아서 살면서 좀 개선되는 환경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네.
1: 코 건강을 관리해준 이후로 내 사람의 삶의 질 설문검사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모범 사례자였던 레영님 역시 확실히 콧물이 줄었습니다.
6: 한참 저 비염 시작되는 계절이 왔는데 지금 약을 먹고 이래서 그런지 전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눈에도 저 가려움증도 없고요.
2: 증상이 없어지면 이게 내가 완전 완치됐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건 증상이 지금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지 완전히 완치된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환경이 바뀌어야 되거나 어떤 악조건에 또 다시 놓이게 되면 증상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그 조절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근데 4월, 5월 되면 이제 나무가 좀 많아지지만 또 꽃도 많이 피니까 마스크 잘 쓰고 나가시면은 아주 잘 관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셔갖고 또 나무도 보고 꽃도 보시고 아주 즐겁게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6: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무만 보면 마음이 항상 푸근해지고 꽃만 보면 항상 즐거워지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찾게 되고요. 봄이 기다려지고. 근데 그때 제일 괴로움이 닥치는 게 이 비염이에요. 제가 인생에 저 이제 살 날이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옛날 같이 뭐 재채기하고 뭐 여행을 못 다닐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대를 갖고 4월을 맞이해야 되겠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파괴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구조대원들은 구조 작업에 위성 사진을 적극 활용했죠.
1: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0: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분명히 풍요로워졌고 또 기술적으로 매우 편리해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고유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리 개인과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 오늘 모셨습니다. 사회 현상을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철학적 대안을 찾고 계신 분인데요. 건국대 철학과 김석 교수님 함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0: 철학과 교수님을 오래간만에 만나면서 네. 요즘 대학에서 철학과가 자꾸 없어지죠?
1: 뭐 없어지기도 하지만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죠. 예전에 뭐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철학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뭐 이공계 위주의 아니면 그렇죠. 취업 위주의 그 전공을 나라에서도 강조하고 학생들도 그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좀 순수 인문학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학문의 가장 기초 기본이 철학 아닙니까?
1: 그게 이제 철학의 발생 당시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워낙 분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초라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죠. 대신에 이제 융합적 사고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철학은 다른 학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0: 그렇죠.
1: 일종의 메타사이올로지니까 예를 들어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미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토대 학문으로서는 여전히 중요한데
0: 예.
1: 점점 우리 사회가 뭔가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를 산출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철학은 조금 거리감이 있죠. 긴 호흡을 요구하니까요.
0: 자,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풍요로워졌고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은 불안하다, 예. 우울하다. 그렇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이제 미국의 유튜버가 한국을 방문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라는 어떤 자기 방송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설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0: 그럼, 예.
1: 문제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라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특히 만족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0: 그러니까.
1: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당신이 어렵거나 이렇게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30% 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대답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우리 사회 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0: 그렇죠.
1: 공동체적 관계 자체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다는 징조니까요.
0: 교수님 생각하실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리가 뭡니까?
1: 우리 사회가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되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0: 고도 압축 성장.
1: 맞아요. 사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정작 우리 가치에 대해서 탐색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는 빠르게 이제 수출 위주로 성장을 하려고 했고 80년대, 90년대는 마이카로 상징되듯이 이제 개인이 좀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이제 2000년 이후로 또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각성이 있어서 시민운동 같은 것도 활성화되었지만 정작 이제 그 모든 걸 지탱해주는 나의 삶, 나의 어떤 그 고유한 개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탐구에는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곳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는지를 별로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했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현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 소외나 뭐 정신 병리뿐만 아니라 범죄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0: 변화, 고도 압축 성장이라는 변화 그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일종의 마음가짐이거든요.
0: 그렇죠.
1: 철학적으로 보면 그 의미들을 내가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0: 예.
1: 그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그 현상을 따라가기가 급급한 거죠.
0: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1: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그것을 충실하게 내 삶에서 구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는 형국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정말 자기 성찰을 할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0: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변화의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는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얘기고.
1: 정신병리는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는 그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증가함에서 비해도 과거에 비하면 뭐 먼 과거가 아니라 한 80년, 90년대만 비교해봐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0: 물론이죠.
1: 만족도는 더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고 뭐 혼밥, 혼술 이런 말이 보듯이 개인주의 성향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병리적인 현상들이 개인에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0: 그 개인에게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 뭐 말씀하신 외로움,
1: 예.
0: 뭐 우울, 뭐 불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1: 보통 정신의학자들은 불안을 많이 꼽아요. 그런데 이제 불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 안에 관할하는 개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공황장애도 불안이고,
0: 그렇죠.
1: 광장공포증도 불안이고, 강박장애도 불안으로 정의하는데, 저는 좀 엉뚱한 진단일 수도 있지만 번아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 탈진 일종의.
1: 예, 근데 번아웃 그럼 보통 탈진해서 지치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0: 예.
1: 삶에 있어서 무력감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대안을 잡고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광장에 나가서 막 양쪽으로 갈라져서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예컨대 그 신천지 같은 종교에 굉장히 몰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뭔가 재미를 추구한다든지 좀 이런 극단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역시도 이제 번아웃의 증상인 거죠. 탈진해서 이렇게 뭐 집안에 틀어박히고 사회랑 관계를 끊고 이런 것도 있지만
0: 예, 예.
1: 자기 삶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스릴 만한 힘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이죠.
0: 그 번아웃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정신분석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불안 개념을 되게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0: 그 불안에 대한 책도 쓰셨잖아요.
1: 맞아요. 그 책에서 제가 강조한 게 불안은 병이지만 병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안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제 불안을 불안장애처럼 바라보면서 이 불안장애는 치유

0: 치료의 대상이다. 근데 사실 불안은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그 신호거든요.
1: 어떤 신호?
0: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다. 뭔가 소외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내 스스로가 바라는 일종의 신호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실존의 징조라고 보는데, 실존.
1: 실존,
0: 예.
1: 살아있음의 증거.
0: 살아있고 나만의 어떤 고유성들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 개성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속에서 지키지 못하면서,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그냥 세인들의 삶에 묻어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정서가 일종의 불안이거든요.
1: 그러면 불안은 치유해야 할 병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 불안을 느껴서 자기 자신을 또 다르게 만들어 가니까,
0: 그렇죠.
1: 어찌
0: 그러니까
1: 보면,
0: 불안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불안과 사는
1: 그러니까.
0: 게 되게 중요하죠.
1: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더 발전되고
0: 맞아요, 맞아요.
1: 증진되고 그럴 수 있는 동력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도 몸에 무슨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잖아요. 마찬가지죠. 불안이라는 것은 내 지금 심리 상태나 정신이 뭔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징조니까 그걸 이제 잘 읽어내고 대처를 하면 좋은데 너무 이거를 이제 정신장애로 보면 아, 이 불안함을 느끼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경안정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다른 데 몰입하는 것이 잠시는 그 불안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좀 굉장히 중요한 징조라고 봅니다.
1: 불안을 전혀 안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0: 불안을 안 느낀다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1: 그렇죠.
0: 있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예.
1: 교수님도 불안하실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저는 자주 느끼는 편이고, 저는 이제 불안을 느끼면 그게 꿈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꿈이 이제 개인의 내면이 자기의 감춰진 걸 드러내는 일종의 통로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뭐 꿈은 무의식의 왕도다 이런 말도 남겼는데, 자기가 자기 꿈을 보면 상당히 문제의 어떤 실상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꿈을 주로 꾸세요?
0: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무섭고 어려움이 있는 꿈을 반복적으로 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제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1: 부담감.
0: 부담감 내지는 일종의 애도 현상의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나의 애도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표시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꿈을 꾸고 나면 좀 이렇게 식은땀도 나고 좀 고통스러웠죠. 예.
1: 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고 또 주로 생방송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주기적으로 밤에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생방송에 늦는 꿈이에요.
0: 아, 그게 가장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자기
1: 그렇죠.
0: 일과 관련돼서
1: 그러니까요.
0: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글을 쓸 때는 압박감이 심해지다 보면 꿈에서 그 글을 쓰고 있는 그런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통 불안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안 꿈만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꿈에서 볼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꿈을 잘 분석하면, 물론 자기 꿈을 혼자서 분석할 수는 없죠.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신 분석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해서 분석하다 보면, 아,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네.
1: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달라지면서 변화하면서 각자가 자기 정체성, 뭐 자기 인식 이런 걸 제대로 다지지 못한 채로 허겁지겁 산다.
0: 맞아요.
1: 막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좀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걸 겪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불안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불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뭡니까?
0: 저는 이제 그 방법을 많이 권유하고 싶은데, 불안이 있으면, 아, 이 불안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거보다는 왜 불안이 생길까를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우리한테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불안은 내면의 목소리다 보면 도대체 내 내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지, 내, 영성이라고 해서 뭐 종교적 의미는 아닙니다. 푸코가 얘기했듯이 나의 고유한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거.
1: 자기 정체성?
0: 그렇죠. 정체성이고 그 근본 토대가 되는 거. 이 영성이 나한테 바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자유를 위해서는 불안을 느끼는 거죠. 이게.
1: 자유를 위해서.
0: 예, 자기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떤 고통스러움을 불안이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징표라는 거죠. 반대로 불안을 느끼지 못하면 동물처럼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과 더불어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보면 이제 불안을 잘 이해하고 성찰하는 좀 인문학적인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너무 그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직업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많이 제시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성찰의 기회를 못 갖거나 아니면 중년 이후에 이럴 때 뭐 좀 갱년기와 더불어 그런 걸 갖게 되거나 너무 늦은 경우도 많이 있죠. 좀 전 자기 성찰은 좀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늘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자기 성찰, 자아를 찾는 것.
0: 그렇죠. 자아를 찾기도 하고 또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보통 내가 내 자신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지 않나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우리 사회가 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1: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것만 그렇죠. 또 신경 쓰죠.
0: 그게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거울작이라고 하는데 거울에 나는 어떻게 비칠까? 근데 거울을 나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는 굉장히 신경 쓰는데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분히 들여다볼 기회가 없죠. 대학 갈 때까지는 뭐 대입에 올인을 하게 되고 또 대학에 가서는 또 취업에 올인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고 졸업을 하면 또 집을 마련하고 뭐 경제적으로 자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올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성찰의 기회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성찰이 특별한 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좀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철학의 역할이기도 하고.
1: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 자기 성찰하는 법이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0: 공부를 해야죠.
1: 어떤 공부요?
0: 우리가 공부 그럼 보통 책을 읽고 뭐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자기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뭐 대화하는 법이 뭐 예를 들어 처세술처럼 뭔가 이렇게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방법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좀 자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일기랑은 좀 다릅니다. 일기는 이제 꾸준히 자기가 있었던 느낌이나 그 생활에 대한 걸 쓰는 거라면 자기 기록은 이제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무슨 이별을 했다라든지 사별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을 겪었을 때는 그런 걸 기록을 해서 다시 한번 반출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읽는다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의 공부가 좀 필요한 겁니다. 너무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는데 철학이 일반 학문과 다른 거는 철학은 지식의 중요성보다는 그 지식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1: 그게 지혜 아닌가요? 지혜.
0: 그렇죠. 지혜이기도 하고 삶의 근본적 지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철학의 출발점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게 너 자신을 알아라.
1: 너 자신을 알아라. 예.
0: 그게 모든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나 자신을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지식을 알려고 그러고 너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던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흔히 말하는 고등학문에서 기초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인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들을 찾게 해주는 학문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을 보는 그 약간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인문학이 그로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살 만큼 살면은 뭐 예술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고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인문학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인문학은 이제 내가 왜 사는지의 삶의 의미들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나는 그 시민으로서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가치들을 탐색하게 해주는 게 인문학입니다.
1: 그렇죠.
0: 근데 좀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0: 교수님이 표현하신 인문학을 교양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일종의 지식으로 보는 거고,
1: 그렇죠.
0: 인문학은 물론 역사, 철학, 문학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술이고. 근데 그런 걸 접하면서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거를 했을까? 그럼 이건 나에게 무엇인가라고 질문 던져야 되는 게 진짜 아닙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보통 정의할 때 질문을 하는 학문이다라고 많이 하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답을 찾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답을 찾는 과정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질문의 특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력도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법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일종의 태도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답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거든요.
0: 예,
1: 답은
0: 예.
1: 딱 정해져 있고, 오답이냐 정답이냐만 딱 나와 있는데, 삶이라는 게 오답이냐 정답이냐 이 차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 속에서도 교훈이 있고, 또 성공했지만 나한테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통 철학에서는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치가 좋은 것인가? 절대적 가치는 없습니다.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지만 상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또 사회적으로 되게 높이 평가하지만 나한테는 그보다는 다른 의미의 가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수입도 좋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그렇죠. 하면서 정말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그걸 누가 제시해 주냐? 본인이 답을 내려야
0: 그렇죠.
1: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이제 그 가장 출발점에 놓이는 게 나는 누구인가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질문을 곧잘 정체성의 문제로 혼동을 해요. 뭐 너 성격이 뭐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근데 나는 누구인가는 정체성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0: 뭐죠 그럼?
1: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살겠지만 내 삶의 의미들을 찾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로고세라피의 창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0: 뭐의 창시자요?
1: 로고세라피라고 해서 로고테라피, 로고스.
0: 그게 뭐죠? 무슨 뜻이죠?
1: 그게 이제 일종의 의미치료라고 번역이 되는데.
0: 의미치료.
1: 예. 보통 이제 정신병리를 치료할 때 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증상 같은 것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훈련을 해주고 뭔가 지지해주고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로고세라피는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는데,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살을 하거나 뭔가 정신병리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번아웃하고 통합니다.
0: 예, 예.
1: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이제 더 이상 못 느끼는 거죠.
0: 교수님은 삶의 의미가 뭡니까?
1: 저는 이제 좀 같이 살아가는 것, 투게더. 이것을 되게 좀 삶에서 중요시 여기거든요.
0: 공동체적 유대?
1: 유대이기도 한데, 제가 말하는 건 공동체가 중요하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0: 그럼요.
1: 근데 누군가에게 나는 도움이 돼야 되고, 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누군가의 범위에는 내 가족부터 친구, 주변,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끔 우리 사회에서 뭐 무한 그 항공기 참사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하고 전혀 무관한 분들인데도 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0: 자원봉사하시고.
1: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같이 사는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무슨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뭐 일종의 스펙, 봉사활동으로서 기록

0: 대학에서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어른의 경우는 남한테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거는 삶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게 이제 내부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우선 자기 스스로에게 삶의 의미를 자꾸 묻고, 동시에 그 삶의 의미는 사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0: 네, 맞아요.
1: 요두 가지가 같이 가면 제일 좋은 거군요.
0: 제가 함께라고 말했는데, 함께의 의미에는 배려도 있고 소통도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0: 소통하고 내 가치관이 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변에 자꾸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행동이 사회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도 사회로부터 도움받는다라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아마 코로나 시기가 우리한테는 좀 그런 각성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막 사회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도 있지만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코로나 같은 일종의 국가적 재난이 벌어지면 공동체가 나설 수밖에 없고 또그 속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또 코로나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사회가 되게 역설이 위기를 겪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성들이 나타납니다.
1: 또 그런 순간을 거치면서 확인하게 되고 그런 거
0: 그렇죠.
1: 아니겠습니까?
0: 공동체성도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때보다는 뭐 IMF 같이 뭔가 위기에 처하면
1: 그러니까요.
0: 그때
1: 확인되는
0: 가서 이제
1: 거죠.
0: 서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 조금 아이러니죠.
1: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이나 불안, 우울, 뭐 공황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거죠.
0: 높은 거죠. 보통 이제 DSM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의학에서 정신 진단 통계 편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 장애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건 아니고 이제 전문가들을 위한 그 DSM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SM이 증보될 때마다 불안장애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말은 불안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는 말인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신경증적 불안이 많아요. 실제적인 불안보다. 현실적 불안은 예를 들어 코로나처럼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경증적 불안은 그게 아니라 좀 갈등으로 생기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나는 만족감을 모르겠다. 이 원인이 뭐지? 예를 들어 이런 갈등을 느낄 때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는 내가 아까 제가 살아가는 의미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 욕망에서 뭔가 위기를 겪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욕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욕망이 재설정이 된다는 건 내가 삶에 활력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락강 같은 사람은 욕망은 불안의 치료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1: 욕망은 불안의
0: 치료제다.
1: 치료제다.
0: 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욕망에서 이제 좀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욕망도 좀 잘못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1: 그러니까 그 욕망도 건강한 욕망이 있을 수 있고 그 불건강한 욕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욕망에 대한 제일 잘못된 이해는 욕망을 물질적인 욕망과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근데 이건 욕망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 에릭 프롬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소유냐 존재냐에서 정말 존재에 대한 어떤 뭐랄까 집착이랄까 실존적 노력이 욕망인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고유성을 찾고자 하는 게 욕망인데 마치 욕망이 타인들한테 나를 보여주는 것, 내가 인정을 받는 것,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것.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비 사회가 자꾸 그런 가치관을 주입을 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실현해야 된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소비만이 너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욕망이라기보다는 제 식으로 정의하면 소외된 욕망에 빠지는 거죠. 나의 욕망이 아닌 욕망에 자꾸 이렇게 나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불안이 싹 드는 거죠. 만약에 이게 건강한 욕망이라면 불안이 생기지 않는데, 뭔가 내가 돈은, 예를 들어 돈은 잘 버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좀 공허함이 느껴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0: 엉망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게 나의 삶의 의미에 맞으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걸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루저같이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가 좀 다 같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1: 결국 우리 교수님의 말씀은 계속 돌고 돌아서 자기 고유성, 자기 돌봄, 그래서 자아를 다시 찾는 것. 그게 자아가 리셋도 되나요?
0: 자아 리셋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좀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하고 컴퓨터에서 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껐다 켜는 거야. 이게 리셋이잖아요. 근데 사실 자아 리셋은 불가능합니다. 자아를 완전히 셧다운 시켰다가 다시 재부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좀 비유적 의미로 보면 자기의 현재를 점검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서 악순환을 끊는 걸 좀 리셋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들이죠. 자아 리셋에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상당수도 10명 중 7명이라더니 나도 그래. 나도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 이런 분들한테 바로 그 자기 자아 리셋 방법론을 이제 알려주세요.
0: 예. 일단 자아 리셋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1: 필요성을 느껴라.
0: 예. 왜냐하면 그 자기의 어떤 욕망이 있어야 뭔가를 나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자아 리셋이라는 건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은 자아 리셋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고.
1: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0: 그리고 이제 설사 하더라도 이걸 일종의 처세술 차원에서 받아들이는데 자아 리셋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1: 그렇죠.
0: 제일 먼저는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1: 필요성
0: 거고.
1: 필요성 느껴라.
0: 그다음에 이제 좀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1: 내가 뭐를 점검해요?
0: 일단 현재의 모든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철학자들 얘기를 좀 할게요. 근대의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알려지는 사람이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철학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1: 좀 잘 모릅니다.
0: 뭐 데카르트 하면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심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의심하는 학문이에요.
1: 예.
0: 남들이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 그리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관습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그 타인들의 그 시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지 이렇게 의심해 보고 그걸 데카르트는 그냥 무조건적인 의심이 아니라 일종의 방법적 회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말하는 점검도 그런 의미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들 아니면 추구해왔던 지향점들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으로 나한테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그러기 위한 방법론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지를 쓰는 거, 기록을 하는 거.
1: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기록해보는.
0: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 나를 좀 돌아보는데 소홀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 그 한 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며칠 후에 왜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썼을까? 이것이 나한테 또 하나의 화두가 되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그렇게 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점검을 자기 혼자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망상으로 잘못하면 발전할 수가 있어서.
1: 누구랑 해요?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게 함께 공부?
0: 네, 꼭 제도권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이제 뜻을 나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의 형태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좋고 좀 자기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분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저절로 찾아지진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리셋의 필요성 그리고 자기 리셋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모든 점검 그리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템플스테이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 명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자기 삶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처럼 기록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또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맞게 하고 있는지 그건 어떤 그 고정된 형식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문화가 잘 안 돼 있죠. 물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여러 형태의 자발적인 소모임이나 독서 모임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자아를 위한 모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같이 좀 자기 성찰을 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일종의 치유의 모임들이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뭐 거창하게 무슨 공부 모임 이름 안 붙이고 가깝고 친한 친구들과 이런저런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되는 거죠.
0: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공자의 논어

0: 첫마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학이시습지 불열료로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않은가. 여기서 습 익힌다라는 것이 책을 통한 공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다 깨달을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럼 그게 바로 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좀 필요한 거죠.
1: 자아 리셋의 필요성을 우선 느껴라.
0: 그렇죠.
1: 그 다음에는 의심하고,
0: 의심하고
1: 질문하고,
0: 성찰하고
1: 성찰하면서 기록해보고,
0: 예.
1: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0: 나눠보는
1: 점검해봐라.
0: 거죠. 나눠본 점검보다는 나눈다라는 의미가
1: 나눠본다.
0: 좋으실 거예요.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자기와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할수 있는 분들, 조금 전문적인 분들이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친구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잡담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걸 점검해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분명히 자기 리셋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근데 그 조금 중간 과정부터는 좀 재밌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0: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더 일찍 자기 삶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제가 좀 제일 그래서 주변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나이 40, 50이 넘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성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관성이 있어서 자기가 믿어왔던 가치관,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들, 태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주변에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좀 고치면 좋겠어. 그럼 이제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좀 나한테 문제였구나. 이러다 보면 이제 가족관계나 지인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한층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1: 우선 불안함은 줄어들 것이고.
0: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불균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는 과정이니까 물론 불안은 느끼죠, 늘.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과제를 앞두고 느끼는 불안이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1: 그럼요.
0: 만약에 과제를 앞두고 불안감이 전혀 안 든다 그러면은 산만해지거든요.
1: 예.
0: 그런 불안과 막 너무 조급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불안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 뭔가 불안이 느껴질 때마다, 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이렇게 하면 제일 잘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런 태도가 사실은
1: 그러니까요.
0: 자기 실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제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은 뭔가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근데 빠르게 해결하는 불안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필요성, 그 신호로서 불안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1: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교수님은 어쩌다가 철학을 전공하게 되셨어요?
0: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조금 시대 분위기가 좀 낭만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린 시절엔 좀 목회에 대한 뜻이 좀 있었어요.
1: 목사.
0: 예, 그렇죠. 뭐 부모님의 뜻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좀 그걸 위한 좋은 학문이 철학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그렇게 철학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시대가 좀 되게 엄혹하다 보니까 좀 방랑과 탐구가 많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제 철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공을 참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왜요? 왜?
0: 저한테 맞으니까요.
1: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철학하면.
0: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 성찰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지 않냐. 제가 그 공자 얘기를 한 것도 그거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게 즐겁지 않냐인가. 이거는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아, 뭔가 내 문제를 깨닫고 조금씩 제 자신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느끼면 굉장히 흥분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공부는 어렸을 때 하는 거다. 청소년 시기까지 공부하고 나이가 들면 뭐 그걸 이렇게 베풀고 가르치는 거다 그러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게 공부거든요.
1: 공부해야죠.
0: 그래서,
1: 자기 공부해야죠, 자기
0: 맞아요.
1: 공부.
0: 자기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양으로서의 공부도 좀 필요한 거죠.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면 그것이 나한테 새로운 통찰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이 날때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특히 뇌과학 관련한 걸 많이 봅니다.
1: 뇌과학.
0: 뇌과학이나 생물학. 왜냐면 인간에 대해서 저는 심리에 관심이 있다
1: 알겠습니다.
0: 보니까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접근하는데
1: 과학적으로도.
0: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때 나한테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습관이 들어있는 거는
1: 알겠어요.
0: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1: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하시는 게 행복하시죠?
0: 그렇죠. 행복하니까 제가 철학을 공부하길 잘했다라고 생각 들고.

0: 특히 철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되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학생들이 대학원에 가겠다, 철학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일단 네가 좋아야 된다. 여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지. 석사, 박사를 마치면 뭔가 내 진로가 보장이 되고 직업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런 차원으로는 철학을 나가가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교수님은 그럴 때 행복하신데, 철학자로서 생각하는 행복이란 뭡니까?
0: 행복이라는 것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게참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교도소에서 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주제가 이제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얘기했던 게, 제가 행복에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좀난 철학적으로 화두로 제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한 것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했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분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강하게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강의 말문에 와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아, 인문학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서 시를 썼다. 앞으로 혹시 내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좀 보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행복이 아닌가, 자기에게 이렇게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이렇게 자기에게 와닿는 것으로 찾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저기까지 가면 행복할 거야. 뭐 이것을 얻으면
1: 알겠습니다.
0: 행복할 거야.
1: 뭐 오늘 하루 종일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 나눈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성찰하는 그게 행복이군요.
0: 그렇죠. 예.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공부를 하고 좀 집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즘도 이제 쓰고 있는 책이 있고. 근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먼저 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철학의 힘이랄까? 인문학의 힘이랄까? 이런 것들이 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읽거나, 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저와 이렇게 이야기라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1: 그렇죠.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0: 저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많이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위기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신병리도 있고, 뭐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 자살률이 높고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뭔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 소외감이나 불행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고양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우리가 물질 위주의, 성장 위주의, 그리고 가시적인 부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좀 모두가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뭐 공감과 일종의 연대 공동체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참, 마지막 말씀 들으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더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혐오와 증오가 너무 판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0: 근데 저는 이것이 좀 좋은 극복의 계기가 될수 있다고
1: 그래야
0: 생각합니다.
1: 되겠죠. 오늘 아주 귀하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불안하신가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질문하는 것, 이것부터가 불안을 줄이고 행복을 키우는 첫 출발이라는 점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0: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고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요즘 배달음식들 많이 시켜 드시죠? 아주 간편하긴 한데 몇 사람이 한 끼 먹고 나면 플라스틱 용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OECD 국가 가운데 2등이랍니다. 네, 쓰레기, 환경오염과 또 기후변화의 주범이죠. 오늘 이 쓰레기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별명이 쓰레기 박사세요?
1: 예,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왜 그렇게 불리셨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원래 쓰레기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거는 2001년에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0: 쓰시협.
1: 줄여서 예, 쓰시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활동가로 일을 했고요.
0: 2001년이면 벌써 24년 전.
1: 네네네. 대학원 졸업하고서 바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뭐 형광등 문제라든지,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유해 폐기물 그 관련된 활동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12년 정도 활동가로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0: 대학원에서 뭘 전공하셨나요?
1: 대학원에서도 쓰레기 연구했죠.
0: 왜 갑자기 그렇게 젊은 시절에 쓰레기에 꽂히셨어요?
1: 그 환경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대학교 때 좀 고민을 했었고
0: 예, 예.
1: 이상하게 환경 문제 중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마어마하게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텐데
0: 예.
1: 과연 우리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고민들이 대학교 때부터 좀 있었어요.
0: 그래서 대학원도 전공하시고 아예 시민 단체 활동가로 12년을 사시고
1: 네네.
0: 그리고요.
1: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이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그 1인 연구소를 좀 만들어서 이제 현장 활동보다는 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연구나
0: 그렇죠.
1: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뭐 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요.
0: 예.
1: 그때 이제 서울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그 육보를 했어요. 그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라고 해서 그 시민들의 그 쓰레기와 관련된 굉장히 현장의 그 생활 속에 질문들이 많거든요.
0: 궁금증이 많아요.
1: 예, 이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돼요?
0: 그러니까.
1: 이거 왜 이렇게 분리배출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예, 많았는데, 뭐 저는 사실 뭐 다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진짜 궁금해하고
0: 예, 예.
1: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시민들의 생활 속 쓰레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주자. 그래서, 쓰레기 박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포맷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0: 예.
1: 그 유튜브 때문에 뭐 쓰레기 박사 이런 별명이 붙게 됐어요.
0: 처음에 쓰레기 박사라고 불렸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아, 저는 당연히 뭐 제가

0: 내가 쓰레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쓰레기 박사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박사 이런 의미로 전달될까 봐서. 그러면
1: 에이.
0: 저는 아 쓰레기 같은 박사가 아니고
1: 예.
0: 쓰레기를 알려주는 박사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수박 너무 좋습니다.
1: 제가 이제 오늘
0: 얘기하죠.
1: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OECD 2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그렇게 높아요?
0: 생활 쓰레기 발생량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439kg 1인당 1년에 약한 440kg 정도 배출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1: 예.
0: OECD 국가 통계로 보게 되면은 전체 26위예요.
1: 26위?
0: 예, 뭐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국가들 보게 되면은 1인당 1년에 800kg이 넘어가거든요.
1: 거의 두배 가까이 되네요, 우리.
0: 그렇죠. 사실 미국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보다 두배 넘거든요.
1: 그래요?
0: 그렇게 따지면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아주
1: 아니, 많다가 아니라,
0: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아니,
1: OECD 나라가 몇개안 되잖아요. 거기 26등이면 거의 최하위 수준 아니에요?
0: 그렇기는 하지만 좀 우리나라 특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1: 아, 우린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가 많잖아요.
1: 예.
0: 근데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8배예요.
1: 땅이 좁아서.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생각해 보면 OECD 국가 중에 26이지만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의 부담은
1: 알겠어요,
0: 매우
1: 알겠어요.
0: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1: 아,
0: 되죠.
1: 그건 알겠는데. 물론 단위 면적당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만, OECD에서 26등까지 떨어져 있는 게그 종량제 봉투 사용하고 이런 정책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모범적으로 일찍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0: 1995년부터
1: 저 기억이 생생해요.
0: 쓰레기 종량제 시행했고 올해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
1: 그렇죠,
0: 30주년이기는
1: 그렇죠.
0: 하죠. 그 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를 보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확실하게
1: 줄었죠.
0: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건데요.
1: 예.
0: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그 연료 전환이었어요. 도시에서 연탄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1: 연탄.
0: 연탄재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1: 알겠습니다.
0: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물론 종량제의
1: 효과도 있죠.
0: 효과도 있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1: 알겠습니다.
0: 연탄재라고
1: 자,
0: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제 저 제일 크게 궁금한 게, 전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OECD 국가 가운데 26등, 거의 최하위인데,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등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높아요? 우리 국민들이 유독 쓰레기,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까?
0: 일단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소비가 좀 유난하게 극성이고 많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배달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도 우리나라고요.
1: 배달
0: 그리고
1: 음식 문화가 다른 나라는 우리만큼 심하지 않아요?
0: 좀더그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배달 문화, 그다음에 배달 시장의 상대적 크기라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달 음식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1: 그래요.
0: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배달을 시켜버리게 되면 반찬 종류들이 워낙 많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0: 한번 배달시킬 때마다 기본적으로 그 2인 기준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8개, 9개 나오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배달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1년 사이, 1년마다 계속 두 배씩 성장하는,
1: 아이쿠.
0: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보게 되면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각 가정마다 이제는 수돗물 안 먹고 다 생수병 배달시켜서 생수병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1: 수돗물도 문제고.
0: 그리고 어쨌든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그 모든 제품들이 플라스틱에 담겨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소비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0년만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두배 증가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난히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것들이 세계 2위의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국가라고 하는 오명으로 지금 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게 유독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버린다는 얘기인데 재활용으로 우리 플라스틱 전부 다 이렇게 저 분리배출하지 않습니까?
0: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도 여전히 많고요. 그러니까 특히 비닐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00% 분리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양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 그래도 제 경험에는 그 플라스틱 딱딱한 거 따로 싸서 버리고 그냥 비닐도 따로 싸서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수거를
0: 이제 하는 거. 있고 비가정이 있거든요. 가정 밖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아. 사실 분리배출이 가정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
0: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들도 다 생활 쓰레기로 분류가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부분들 있고 가정에서도 어쨌든 비닐 조각이라든지 비닐류 작은 플라스틱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체감상으로 보게 되면 분리배출을 훨씬 더 많이
1: 하죠.
0: 잘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도 우리는 재활용품이라고 착각하고 분리배출로 다 몰아넣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 재활용될 것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는 관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1: 우리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은 어떤 거고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어떤 겁니까?
0: 일단은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선별이 되어야 되고요.
1: 재질별로?
0: 그러니까 플라스틱 보게 되면 PET가 있고, 다음에 PE가 있고, PP가 있고, PS가 있고, 그 분리배출 표시를 보시면 거기에 표시에 플라스틱 재질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1: 다섯 가지나 돼요?
0: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PET, PE, PP, PS, 뭐 ABS, PVC 이렇게 쭉쭉 나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려면 재활용한다는 것은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재질별로 녹는 점이 달라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녹여서 재활용을 하려면 같은 재질끼리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1: 뭐가 묻으면 안 되고 또.
0: 좀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건을 만들 때부터 복합 재질로 많이 만든다.
1: 아이고, 섞어서 만들어요.
0: 대표적인 게 아마 비닐류가 많죠. 왜냐하면은 여러 재질의 비닐을 겹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에서 other, 이게 기타라고 적혀 있어요. 요런 플라스틱들이 복합 재질을 의미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합 재질의 비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비닐 자체를 재질별로 골라내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1: 어렵고.
0: 그러니까 비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따로 분리배출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수거되면은 그냥 소각장으로 간다는 거군요.
0: 일부만 선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의 실질 재활용률을 보게 되면 생활계 쓰레기의 경우에는 30% 내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 그럼 우리가 집에서 이제 열심히 그 딱딱한 플라스틱류 따로 이렇게 싸서 보내면 수거 차량이 그걸 다 따로 모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 봉투를 다 해체해가지고 재질별로 나눠요?
0: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컨베어 벨트 위로 그 쓰레기들을 올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종류별로 골라내는 거죠.
1: 아, 일일이 그걸 다 해야 되는군요.
0: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기계로도 합니다. 빛을 쏴서.
1: 빛으로?
0: 빛을 쏴서 센서가 플라스틱 재질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제 공기로 튕겨내는 방식으로 재질별 선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골라내어서 재활용되는 양 자체가 전체 쓰레기 발생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한 30% 내외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1: 그런데 그 플라스틱 재질을 좀 단일하게 만들면 안 됩니까?
0: 지금 그러니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려야 되는
1: 높이자.
0: 것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의 재질을 단순화시키자라는 그러니까.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예. 그 관련된 뭐 규제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좀 굉장히 이런 조치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들인데 그러니까 플라스틱 중에서 복합 재질이라서 재활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쪽이 비닐류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산업계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비닐도 물질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재질을 단일화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PE와 PPEA의 재질은 못 쓰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 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좀 더 확산되고 진척이 되어야 되는 거죠.
1: 아, 그런데 그렇게 재질을 단순화시키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 왜 그렇게 다양한 재질을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0: 플라스틱의 재질별 기능이 다른 것이죠. 그 어떤 플라스틱은 열에 엄청 강하고 또 어떤 플라스틱은 또 빛이나 산소를 통과 못 시키게 만드는 것이고 그 즉석밥 용기가 있거든요.
1: 즉석밥.
0: 예, 즉석밥 용기가 있는데 그 분리배출 표시를 보게 되면 other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95%는 PP예요. 근데 PP 안에 얇은 비닐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복합 재질이 되어버린 것인데 그 왜 그러면 PP 단일 재질로만 만들지 안에 비닐을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PP가 열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물성들이 좋아요. 근데 예. PP라는 플라스틱 재질을 가지고 있는 약점이 빛과 산소를 잘 통과시켜요. 근데 밥을 담은 거잖아요. 그 산소와 빛과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1: 쉬어버리죠.
0: 부패될 수 있어요. 그래서 PP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산소 차단 기능이 뛰어난 다른 재질의 비닐을 속에다 하나 넣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플라스틱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장점들을 다 모아놓은 일종의 네.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놓은 거죠. 이게 복합 재질입니다.
1: 그러니까 제품별로 다 그렇게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원인도 있다는 건데.
0: 그렇죠. 그 제품의 기능성을 높이기 그러니까요. 위해서는 한 가지의 플라스틱만으로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을 어렵다. 못 시키는 것이죠.
1: 알겠어요. 네. 하지만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화 작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술의 발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일 재질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첨가제라는 물질을 썼게 되면 그 약점을 또 보완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그 단일 재질 위주로 포장재를 만들면서 단일 재질이 가질 수 있는 약점들을 예, 또 예. 다른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극복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1: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거죠. 논의만 되고 있고.
0: 네. 그 명확한 규제로서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우리의 좀 한계 혹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좀 더 우리도 기술력은 얼마든지 예, 예. 그런 요구가 나오게 되면 그런 관련된 기술 발전은 빠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관련 산업계에서도 이미 다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네, 네. 그런 요구를 해줘야 되는데
1: 그렇죠.
0: 기업들이 여전히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의 좀 문제가 빨리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예, 수 있을 만큼 예.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30%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70%는 그러면 소각이에요, 매립이에요?
1: 지자체에 따라서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매립을 하는 거고요. 소각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각한 다음에 소각재를 매립하죠.
0: 아, 그렇겠네요.
1: 네네. 그래서 소각 매립이 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0: 그 소각과 매립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 그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각률이 훨씬 높고.

0: 애립률은 한10% 정도 되고요. 소각률은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60%, 소각이 30%.
1: 아니, 아까 재활용이 30이라고 그러셨는데.
0: 플라스틱 재활용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체 생활 쓰레기 전체 재활용률은 60%.
1: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종이라든지.
0: 캔, 뭐 금속, 캔, 유리.
1: 유리.
0: 음식물 쓰레기. 다 포함하게 되면.
1: 알겠습니다.
0: 근데 여기서 이 60%라고 하는 재활용률도 또 약간 오류가 있긴 해요.
1: 뭐요?
0: 실질 재활용률은 한 54%고요.
1: 그 왜 또 차이가 나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도 재활용으로 잡거든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
1: 그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0: 비닐은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재활용하냐? 대부분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1: 그건 소각이죠.
0: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실질 재활용률은 54%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1: 열 이용까지 하면 60인데 네네. 실질은 54다.
0: 네네.
1: 그래도 54도 꽤 높은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0: 전 세계 2등이죠.
1: 2등.
0: 슬로베니아가 55%로 1등이고요. 우리나라가 54% 2등. 예. 독일이 한 47%인가 해서 3등이거든요. 재활용률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성과는 탁월한 것이죠. 그러니까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이 되었고
1: 예.
0: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국가 전체에서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나라는 쉽지 않거든요.
1: 우리가 거의 최초죠, 사실.
0: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 배출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은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정도 높은 성과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예.
0: 여전히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1: 게다가 우린 면적이 좁아서 단위 면적당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거죠.
0: 네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1: 네.
0: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1: 재활용은 하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30%만 재활용하고 대부분은 소각된다. 그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0: 그렇죠.
1: 그죠?
0: 어차피 이제 매립은 금지하는 추세로 가는 거니까 이제 30%밖에 재활용을 하지 못하면 나머지 70%는 태운다.
1: 태운다.
0: 라고 봐야 되는
1: 그렇게 거죠. 소각이 되면 거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건 아니죠.
0: 타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 될 텐데 네. 소각 제로는 타지 않는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일부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연구는 있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경로 흐름들을 네. 일단 봐야 되는데요.
1: 예,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일단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에도 미세 플라스틱 엄청나게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형태로.
1: 예.
0: 왜냐하면 우리 옷에서도 계속해서 섬유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의 타이어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자동차가 굴러다닐 때마다 타이어 분진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고요. 미세 플라스틱의 관점에서는 페인트도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1: 허허.
0: 그러니까 도로에 페인트 칠을 해놨잖아요. 여기서 조각들이 계속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가령 농촌 지역에서도 그 비닐을 깔잖아요. 물친 비닐을 깔게 되면 여기서도 계속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전체 쓰레기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이 투기가 되는 거고 투기된 쓰레기들이 결국 바다로 가게 되는 거고 또 담배꽁초 엄청나게 투기하잖아요.
1: 거기도 플라스틱.
0: 담배꽁초의 그 필터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투기하는. 그래서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게 만드는 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바다에서도 양식 같은 걸 하게 되면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잖아요.
1: 맞아요.
0: 여기서도 계속 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미세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1: 맞아요.
0: 환경에 배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미 1950년대 이후부터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미 지구 전체가
1: 뒤덮여 있죠.
0: 미세 플라스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1: 제가 얼마나 잘 모르는가가 입증됩니다. 저는 그저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 소각하니까 이 얘기 생각만 했는데 그거 말고 일상에 쓰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이 많군요.
0: 그리고

0: 우리가 페트병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에 음식을 보관하거나 포장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 그리고 사람 몸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굉장히 축적돼 있다면서요.
0: 작년 그리고 올해 초 또 충격적인 예.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에 0.5%가 미세 플라스틱이더라. 그러니까 환산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 한 스푼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 그 왜 뇌 속으로 갈까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아주 작은 그러니까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 마이크로미터 미터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10억분의 1미터 수준의 크기가 되면 예, 예. 이게 혈관, 세포를 뚫고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혈액을 타고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떠돌아 다니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다른 장기에 비해서 뇌에 쌓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다른 장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는 속도보다 뇌 속에 쌓이는 속도가 30배 빠르다.
1: 30배나?
0: 예,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계속 해부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 해부한 결과보다 2024년에 해부한 결과가 미세 플라스틱이 50%가 뇌 속에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결과도 나온 거고요. 그 치매로 사망한 환자의 뇌와 일반 환자의 뇌를 해부를 해보게 되면 치매 환자의 뇌 속의 미세 플라스틱이 일반 환자의 미세 플라스틱보다 3배에서 5배 많더라.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우리 몸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 이것들이 예.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진짜 어떤 방식으로 위협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 위협할 수 있을 가능성은
1: 높다.
0: 매우 높다라고
1: 방금 치매 환자 그 비유는 논리적으로 그냥 딱 맞네요.
0: 맞긴 한데 과학자들은
1: 입증이 아직 안 된 예, 거긴 뭐 하지만
0: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치매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니까 과학자들은 아직 또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예. 우리 뇌 기능의 저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 혈액 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돌아다니게 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 속의 지방과 결합해서 혈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심장마비의 위험성도 높인다라는 게 있고요.
1: 심장마비, 뇌경색, 뭐 각종 그 혈관 관련된 질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0: 작년에 그 우리가 한국 성인, 건강한 성인 남성 혈액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만 10명 중에 9명의 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피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당연히 오염되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논문에서 좀 재미있는 내용은 그 유독 높은 농도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비교를 해봤더니만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혈관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더라.
1: 당연한 얘기죠.
0: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전자레인지에 그 플라스틱 통에 음식을 담아서 돌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죠. 그래서 그런 좀 생활 습관은 일상 속에서 피하는 게 맞는 거죠.
1: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또 미세 플라스틱, 인체에 미칠 영향, 뭐, 충격적인 얘기들을 쭉 들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우리 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파리 협약도 있고, 뭐도 있고, 국제적인 노력이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제적인 노력은 없습니까?
0: 그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만들자라고 하는 유엔 결의가 2022년에 있었고요.
1: 예.
0: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결의를 유엔에 쓴 거거든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이죠. 정과정 관리를 해야 된다. 정과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0: 안타깝게도 협약 문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불발이 됐어요.
1: 누구랑 싸워요? 뭐랑 뭐가 부딪히는 겁니까?
0: 일단은 그 크게 쟁점이 두 가지인데, 일단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협약에 담을 거냐.
1: 담아야죠.
0: 예, 당연히 담아야 되는 건데, 담으면 안 된다라는
1: 왜요?
0: 반대 그룹이 일단 하나가 있는 거죠.
1: 어느 쪽이 반대?
0: 플라스틱과 이해관계가 매우 큰 국가 혹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가장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은 산유국이에요.
1: 산유국.
0: 그러니까 석유를
1: 맞아, 맞아.
0: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1: 알겠어요.
0: 산유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연료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은 줄여야 된다. 심지어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퇴출이 EU 등의 국가에서 이미 규제가 된 거잖아요.
1: 하고 있죠.
0: 그래서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은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석유의 연료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1: 거기도 줄어드는데 플라스틱도 또 줄이느냐? 이 얘기군요.
0: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가지고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국가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의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면 국가의 위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량이 줄어들면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줄이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 사용량이 지금보다 두 배, 세배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유국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국제협약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1: 알겠어요, 알겠어요.
0: 생산 자체를 줄이자라고 하니까 산유국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1: 부딪힌다.
0: 연결되니까 그 산유국들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감량의 기역자도 꺼내지 마라 라고 매우 강력하게
1: 어렵겠네요, 이거.
0: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7월에 다시 협약 회의 준비 회의를 개최하자라고 결정이 났는데, 이 회의에서도 결론이 날지가 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국제적으로 어떤 구속력 있는 뭘 만들길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어렵다.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고, 그죠?
0: 가긴 갈 텐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1: 시간 걸리고 아마 처음 무슨 합의가 이루어져도 느슨한 걸것
0: 네,
1: 같아요.
0: 구속력은
1: 그렇죠?
0: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1: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국제 협약에만
1: 수는 없으니까.
0: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국제 협약은 국제 협약대로 가는 것이고,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은
1: 아,
0: 조치들은
1: 그러니까요.
0: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1: 그렇죠.
0: 이유는 이유대로 해야 되는 거죠.
1: 그럼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데 정부 목, 기업 목, 개인 목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정부가 뭘 해야 됩니까?
0: 정부는 일단은 규제를 하는 곳이니까 명확한 규제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2030년, 2040년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어떻게 줄일 거야?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은 어떻게 줄일 거야? 다음에 제품의 디자인은 이렇게 바꿀 거야. 뭐 재질 단순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의 목표들을 일단 장기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 목표는 안 흔들려. 이대로 갈 거야.
1: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0: 네네. 이 측면에서 전 제일 안타까운 일이 일회용품 규제의 완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카페나 이런 데서 그거 못 쓰게 했다가 그냥 금방 흐지부지 돼 버렸죠.
0: 그러니까 일회용급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다가 일회용급 보증금 제도도 그 제주도와 세종시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시범사업하는 곳으로 쪼그라들었고요. 다음에 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전등막대 등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금지했다가 시행을 유예시켜버리고요. 한국 내에서는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 금지되었네? 그러면 대체품이 필요하겠네? 종이 빨대가 대체품이면 종이 빨대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죠.
1: 그렇죠.
0: 그런데
1: 그러고 있는데
0: 유예를 시켜버리면 이제 종이 빨대 업체들은 도산을 할
1: 망하는 거죠.
0: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도 시행을 안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큰 충격이죠.
1: 뭐 최근 들어서 특히 우리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막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0: 정말 강조해 주신 대로 30년, 40년을 내다보는 장기 로드맵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못하면서 일회용품 규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또 유예시켰다. 이거네요, 한마디로.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0: 없어져 버렸죠.
1: 바닥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느 기업이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쪽에 관련된 투자를 하겠냐?
0: 안 하고
1: 안
0: 있죠.
1: 하겠죠. 그러니까 눈앞에 상황만 보면서 아마 대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0: 맞아요.
1: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들 자체가 심각하게 자초되었다.
0: 알겠습니다.
1: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0: 장기 로드맵을
1: 일입니다.
0: 언제까지 내겠다라는 계획조차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1: 있긴 한데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0: 아이고.
1: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30%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어느 분야에 줄이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0: 없어요.
1: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30% 숫자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누가
0: 못
1: 믿겠습니까?
0: 믿죠. 그러면 외국 중에서 우리가 정말 따라 배워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나라.
1: 일단은 그 순환 경제라고 하는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그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국가는 EU 지역이에요.
0: 그렇겠죠.
1: 그래서 우리가 EU의 좀 흐름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EU의 경우에는 일단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재사용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법에 명시를 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언제까지 일회용 포장 용기가 아니라 재사용 용기의 비율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규제로서 법에 담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인데, EU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2025년부터 음료 페트병에는 재생원료가 25% 이상 의무 사용돼야 되고요. 2030년이 되면은 30%로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요. 2030년이 되면은 음료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의 로드맵을 펼쳐놓았어요.
0: 아주
1: 그러면서
0: 꼼꼼하네요,
1: 그렇죠.
0: 그리고.
1: 차근차근. 그러니까 계획을 순환 경제와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 계획이 페이퍼가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시간대별로 촘촘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에서는 아, 계획대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지려면 그러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투자해서
0: 투자해야죠.
1: 선제적으로 이 시장을 우리가 먼저 장악하자.
0: 그렇죠.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관련된 투자들을 더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0: 하겠죠.
1: 하게 되는 거죠.
0: 근데 요즘 그 기업들도 뭐 ESG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친환경입니다. 뭐 이렇게 홍보하는 데들 많잖아요. 그건 좀 믿을만해요.
1: 문제가 이제 계속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것처럼 모호한 정보를 주거나, 혹은 아예 잘못된 정보를 줘서,
0: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그런 거예요?
1: 가령, 뭐, 저탄소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탄소를 얼마만큼 줄였습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도 없이 저탄소 제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린워싱이죠.
0: 근거를 대라 그러면 말안 해요?
1: 그렇죠. 근거가 없는 상황이죠. 다음에 막 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령 무독성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특정 환경 호르몬이 없는 건데, 그러면 비스페놀 A가 없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독성이 하나도 없는 무독성 제품입니다.
0: 다른 환경 호르몬은 있어요?
1: 다른 환경 호르몬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화학 물질들이 사용되니까
0: 그렇죠.
1: 다른 독성 물질들이 있을 수도 있는
0: 뭐
1: 것이죠.
0: 한 가지 요만큼 없는데 무독성이라고 했다?
1: 이런 것도 그린워싱이 되는 것이고, 또막 모순되는 홍보를 하는 것이죠. 뭐 탄소 중립,

0: 휘발유. 아니, 휘발유 자체가 탄소를 배출하는데 어떻게 탄소 중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 뭐 항공기 회사들이, 항공기 자체가 엄청나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항공기를 숲속에 갖다 놔요. 그러면서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마치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것처럼 이미지를 홍보해서, 이미지를 포장해서 홍보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다 그린워싱으로 그럼 이제 비판받는 거죠.
1: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쓰레기 문제와 관해서 정부, 기업, 일반 국민 3주체를 놓고 보면,
0: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소비 생활에서 만연해 있는 이 소비주의는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하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
1: 있죠.
0: 역할대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만으로는
1: 안 되죠.
0: 안 된다라고 하는
1: 그러니까.
0: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모든 문제가 시민들의 소비생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처럼
1: 아니죠.
0: 몰아가게 되면은 문제 발생의 원인을 호도하는
1: 알겠습니다.
0: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단계에서의
1: 그렇죠.
0: 제품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정부와 생산자들이 이와 관련된 비전들을
1: 맞아요.
0: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자,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왜 시민들은, 소비자들은 굳이 이런 선택을 하십니까?
1: 알겠습니다.
0: 소비 생활을 바꾸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먼저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하고, 반대로 정부가 앞장서는 방향에 맞는 새로운 경제를 또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렇죠.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계속 익숙한 기존의 알겠습니다. 방식들을 답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1: 그리고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모든 소비는 쓰레기죠.
0: 친환경 소비는 없어요, 사실은.
1: 그러니까 모든 소비는,
0: 모든 소비는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1: 사실은 윤택한 삶이라고 하는 건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삶인 거죠.
0: 그렇죠. 이제 뭔가를, 환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1: 예, 예.
0: 이제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욕심을 채우면서 환경도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인간의 욕심이죠.
1: 열심히 분리배출을 문화는 잘하고 있어.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비에 대한 근본적 생각부터 좀 성찰해봐야 되겠네요.
0: 그러니까 재활용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되니까 소비해도 괜찮다. 이것 이전에
1: 네.
0: 이 소비가 진짜 필요한 거냐? 피할 수 있는 소비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1: 우리 소장님한테 쓰레기는 뭡니까?
0: 쓰레기는 늪 같아요, 늪.
1: 어?
0: 그러니까 일단 한번 빠져들었는데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빨리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어서 백수가 되어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1: 네.
0: 쓰레기 문제가 지금 오히려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점점 더 늪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좀 빨리 탈출하고 싶습니다.
1: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홍 소장님이 빨리 백수가 되길 바라는데 어렵겠네요.
0: 네, 안타깝지만.
1: 아무튼 앞으로 우리 개개인은 소비에 대한 성찰 다시 하고 목소리를 합해서 정부를 향해, 정치권을 향해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간간이 뭐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고 인체 어떻고 이런 뉴스를 간간이 접합니다만 계속 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인 성찰 우리 모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 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 마.

때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바다와 바람의 시간이 쌓아올린 아름다운 변산반도에 왔습니다.
1: 이렇게 층층이 층간비처럼.
2: 아, 그러네, 진짜.
0: 색다른 풍경 앞에 마음은 이미 몽글몽글. 물길이 열리면 바다는 세상을 향해 속살을 드러냅니다.
2: 백합이 딱 걸리면
0: 그 안에서 만난 특별한 보물은
2: 백합! 야!
0: 캐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2: 보고만 있는데도 침이.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3: 사랑해요.
0: 넉넉한 바다를 닮은 사람들과 서해의 풍요가 가득한 땅, 백합의 고장 변산반도입니다. 한반도 서남쪽, 서해를 향해 툭 굵어진 반도 변산반도입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광에 예부터 산해절승이라 불려온 곳.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형 국립공원이랍니다. 이곳에 배우 안홍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2: 아우, 좋다. 저는 지금 변산반도에 있는 채석강에 나와 있습니다. 반도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바다와 바람과 이런 풍화작용에서 살아남은 아주 강인한 곳인데요. 여기 채석강이 신과 자연이 빚어낸 아주 아름다운 거의 예술품에 가깝습니다.
0: 중국의 채석강과 견줄만한 천하절경이라 하여 이름 붙은 채석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이곳은 썰물 때면 물에 잠겨있던 위용을 드러내며 숨겨두었던 시간의 역사를 펼쳐냅니다.
2: 쌓인 층들이 다른 시기에 쌓였기 때문에 달라요. 보면 밑에가 여기는 용암, 그 위에 보면 자갈도 있고 그 위에는 진흙.
0: 마침 둘러보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네요.
2: 어때요? 보시니까 소감이?
4: 어디서 오셨는데?
2: 아, 우리 저 한국기행에서. 아~ 네.
1: 어머, 어머, 나 이렇게 하고 또
2: 나. 아, 이뻐, 이뻐. 미인이라니까.
1: 아니, 좋아요.
2: 좋아요?
1: 아, 너무 좋아요.
2: 어, 어떠셔서? 네.
1: 이렇게 층층이 책갈비처럼.
2: 네. 아, 그러네, 진짜. 야, 그러네. 책갈비처럼 이렇게 네. 책을 딱 옆으로 띄워놓은 것처럼 네. 되겠네. 네. 아, 아주 좋은 여행 되시고.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1: 예.
2: 네네네. 네, 네. 아,
0: 네. 썰물 때만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경. 오랜 세월 퇴적과 침식을 반복해온 채석강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는데요. 바로 해식동굴입니다.
2: 아, 근데 여기 줄을 쭉 서 있는데 여기 줄을 왜 서 있는 거예요?
5: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습니다.
2: 아, 사진 줄이구나. 두 분 무슨 사이?
5: 그 신혼부부입니다.
2: 아, 신혼부부예요? 어.
5: 제가 사진 명사라고 해서 왔습니다.
2: 아, 사진 맛집이라고 그래서 오셨구나. 네. 제가 오늘 일일 사진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2: 아, 근데 좋다. 자, 사진사 출동하겠습니다.
0: 경이로운 해식 동굴을 배경으로 찍는 인생 사진.
2: 자, 그쪽 출연하십니다. 네, 그쪽 출연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쪽 뽑고. 뒷짐 주고, 뒷짐 주고. 둘다, 둘다. 하나, 둘, 셋.
5: 하나, 둘, 셋.
2: 아, 인생샷입니다. 요거 바로 SNS에 올라갑니다.
5: 네,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6: 네.
0: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곰소항으로 향합니다. 서해 어업의 전진기지였던 곰소항.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곳에서 출항을 준비 중인 배를 만났습니다.
7: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공장 받아주고 오네.
2: 뭐 잡으시러 나가시는 거예요?
9: 동주장으로 가, 동주.
8: 그 사람이
2: 동주?
9: 신양반이요.
2: 한국기행에서 지나가다가 아, 어머님들 기행. 뵙고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1: 하세요.
9: 지금 이미 탈 거예요.
2: 타요?
1: 네. 왜 타요?
9: 사모님도
1: 오셨을 때는 불렀잖아요.
2: 어머니, 이거 뭐예요? 뭐 갑자기 근데 갯벌 가신다면서 뭘 이게
9: 깻잎 따듬어.
2: 갯벌 나가는 동안에 또 짬에 또 이거 다듬으시려고.
5: 아이고, 부지런.
4: 나 그렇게 열심히 못 산다. 아이고.
0: 잠깐의 짬도 허용하지 않고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셨던 갯벌의 어머니들.
2: 아니 근데 어머니들은 갯벌에서 계속 일하시는다는데 이렇게 피부들이 다 이렇게 고우셔?
6: 원래 입어서 그래.
2: 아 원래?
0: 어머니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이 배가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참외를 꺼내셨어요.
6: 그것도 무슨 애 약도 한 번도 안 하고 대변으로 다 나온대요.
4: 대변으로 나오는구나.
6: 아~ 이렇게 먹고 지금.
10: 네, 하나씩 잡숴요.
0: 직접 키우셨다니까 맛은 이미 보장.
4: 달다.
6: 달다.
0: 달콤한 참외 함께 나누고 나니 드디어 작업할 갯벌에 도착했습니다.
11: 이게 한 사리에 제일 그 물이 많이 쓰는 때가 오늘 내일 이렇게 이런 때.
2: 저쪽으로
11: 쫙 빠지는 거예요. 갯벌도.
0: 육지와 바다 사이 그 미묘한 공간에 물이 빠지면 드넓은 갯벌이 펼쳐집니다. 무한한 생명력을 품은 바다의 속살. 어머니들이 그 안으로 텀벙텀벙 걸어 들어갑니다.
6: 몇 살인가?
4: 뭐예요?
12: 스물이게?
6: 우리 손주가 27살인데 이렇게 하면 되게 들다.
12: 감사해요. 훨씬 안 탈 것 같아.
13: 안 탈 것 같아.
2: 빨! 아우, 오, 그게 다행히 막 푹 빠지는 폴은 아니네.
13: 아니요.
0: 사시사철 다양한 조개를 토해내는 변산반도의 갯벌. 잠깐 작업했는데도 동죽이 바구니 한가득입니다.
2: 아, 잠깐 사이에 벌써 저만큼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 잠깐만요.
6: 땅을 파고 나오네, 땅을 파고.
13: 아, 칼때 몰리는구만. 칼때 그렇게 긁어가고, 빨리 긁어가고, 들었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2: 아.
13: 이렇게 해나가야죠.
2: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주는 거군요.
13: 이렇게 풀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담아요. 동죽이요, 동죽.
2: 동죽. 야, 이게 조개구이집 가면은 많이 나오는 건데.
6: 지금은 이거 동죽으로 술찜도 많이 하고.
2: 돌인가?
0: 그때였습니다.
6: 오래!
13: 오래!
2: 우와! 백합! 우와!
6: 생각났네, 오늘.
2: 와, 난 이만한 백합은 보는 것도 처음 보는데 잡았어.
6: 오, 나도 붙은 거 잡았다.
2: 오, 와, 와, 크다.
6: 이 껍질 색깔이 다 틀려요.
2: 그러니까요.
6: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100가지 색을 가졌다고 해서 백합.
2: 아, 그래요?
0: 백합은 요즘 갯벌에선 만나기가 쉽지 않답니다.
11: 네. 예를 들어서 20kg 한 망이면 한 3, 4개?
2: 아, 그래요?
11: 네. 그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0: 그래도 갯벌의 보물 백합을 캐기 위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는 어머니들.
2: 아, 나 벌써 힘든데. 어머니들 안 힘드세요?
6: 힘들고 군벌난 게 참아야 돼.
10: 이렇게 해서 다 다녀도 필요 같은 게.
6: 그럼 힘들어도 생활 능력이 없던 게 우리 나갈 줄을 몰랐어. 신랑이 잘못 오고 시댁살이 해도 그냥 살았어. 나가면 굶어 죽은데.
10: 나가라고도 아무 소용인 게 아니지.
6: 우리 엄마도 이렇게 고기도 잡고, 조개도 잡고.
2: 옛날에 이제 다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6: 그 남매 힘이 없어서.
11: 이렇게 해서 엄마가 너무 그랬어. 지금 내가 이제 엄마 나이가 다 되니까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요.
14: 오늘 엄마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어리퍼리
0: 아무리 고되어도 근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던 이름 갯벌에 활짝 핀 우리네 어머니들입니다.

0: 백합을 캤으니 그 맛 한번 봐야겠죠?
1: 이거 우리 아까 우리가 잡은 거.
2: 네, 진짜 자연산을 먹으려면 예.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자연산이 풍부하게 나와요.
0: 백합은 생으로 먹을 수 있어 생합이라고도 불린대요.
1: 생으로?
2: 네.
1: 지금?
2: 나도 먹었어.
1: 생합.
3: 이거 빠졌어?
2: 아니, 좀 약간 촉촉하던데 꼬맛어.
1: 와, 이거
2: 진짜 맛있죠?
1: 우와. 어제 익힌 거보다 더 맛있지?
2: 응?
1: 얘는 익힌 거보다 더 맛있지? 달아요.
2: 네, 맞아요.
1: 오.
2: 새우를 원래 한 사람씩 시켜 먹어요.
1: 아, 그래요? 회로?
2: 네. 오. 간이 딱 맞아요. 네. 단물하고 그 야사라고 그 저기가 매치가 딱 돼.
1: 우와. 보고만 있는데도 침이.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2: 생물로 먹어야 더 맛있어요.
0: 변산반도 보양 음식이라는 백합탕과 백합 가득 넣은 칼국수까지 백합 한 산이 차려졌습니다.
4: 맛있게 잡수고 가세요.
0: 맛과 식감이 좋다는 조개의 여왕 백합.
4: 진짜 맛있죠?
1: 어떻게 조개 조미료보다 더 진하죠? 이게 이 조개 맛이?
2: 근데 이건 자연의 조미료 맛이죠.
1: 자연의 조미료 맛. 천연의.
0: 부드러운 조개살이 입안 가득 감칠맛으로 피어납니다.
4: 고급이다, 못 먹어. 사다 먹어. 그래도 사장한테 다 사다 먹어. 잘 먹고 가서 건강하고.
5: 오늘 때문에 대박 나겠다.
6: 사랑해요.
0: 백합 한 상으로 밥 한 끼에 정을 나누고 특별한 추억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이제 여정은 변산반도 내륙으로 향합니다. 능가산 자락에 소담하게 들어앉은 천년 고찰 내소사.
7: 야, 지금 바깥 기온이 한 32도, 3도 이 정도 되는데 쫙 전나무길이 펼쳐졌거든요. 근데 이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선선한 기분이 드는 게 아주 기분 좋게 내소사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길 봐요.
0: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초록의 기운을 받으며 걷다 보면 산사 입구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7: 저 울림이 여기 마음 안에 다 닿는 것 같은 그런
1: 와와 저 북을 연주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8: 벚꽃을 친다고 하죠.
1: 벚꽃요? 벚꽃? 네. 아, 그걸 벚꽃이라고 하는군요.
8: 날짐승, 길짐승들 모두 포함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의미가 있고요.
0: 633년 창건된 내소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조선 인조 33년에 중창된 사찰입니다. 단청이 풍화된 모습이 세월의 깊이를 보여주는데요.
8: 가장 아름다운 것이 8개의 문자, 그 꽃살무늬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

0: 부처님 정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1: 연꽃, 국화, 모란 등 꽃무늬를 조합한 문살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꽃 공양. 꽃 문살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봅니다.
0: 최근에 또 여기가 국가보물로 지정된 백의 가능 자상 후불 벽화가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개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2: 따라오는
0: 눈동자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하고 나하고 눈이 따라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장하시고
1: 비좁은 법당 뒤편에서 만나는 백이 관음보살 좌상. 그 앞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2: 이게 맞아요.

0: 소원이 반드시 뭐 이루어진다기보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또 절하고 소원도 빌고.
1: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을 보듬어준 내 소사. 내 소사를 품은 땅 변산반도에서 넉넉한 마음을 담아갑니다.
2: 한 번도 바다가 싫은 적이 없어요. 아무튼 여름 보양식으로는 젤입니다.
3: 갈치 세일하고 있습니다. 갈치 장사 잘해야고 시장을 아줌마를 한 땅 사야 돼. 갈치 좋지요? 맛있겠지요?
4: 아주 그냥 튀겨줘요.
3: 우리 뭐 혼자 죽어도 몰라. 이거 자빠지 소도 일어서 불어.

0: 다르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거였네요, 이거. 와, 모든 풍경이 그냥 그림이야, 그림.
1: 정말 멋지네요.
0: 앞으로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됩니다.
2: 타이완의 뜨거운 매력을 찾아 떠나는 여정. 펄펄 끓는 온천에 몸을 맡기고.
3: 아, 미끄럽다.
2: 대자연의 비경 속으로 화끈하게 뛰어듭니다. 북적이는 야시장에서 톡 쏘는 매콤함을 맛보고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스민 대지의 품에 안겨봅니다.

0: 타이완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 본섬은 우리나라 지형과 마찬가지로 동북쪽이 높고 서남쪽이 낮은 편인데요. 이번 여정은 고도가 높은 북쪽, 타이완의 핫플레이스들을 찾아 떠납니다. 타이베이는 타이완 여행의 관문 도시입니다. 교통이 발달해 여러 관광 명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타이베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베이터우는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여행지입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휴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1: 보통 온천이라고 하면 일본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타이완도 일본 못지않게 온천이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특색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아 여기 이름부터 벌써 온천의 느낌이 확 나네요. 지열고. 아 여기가 타이베이시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베이터우에 있는 온천인데요. 아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물이 아니거든요. 와, 뜨거워요. 이게 뭐 온천물이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건지 사람들이 또 여기에 와서 팔을 좀 담그고 있더라고요. 우와, 아 여기가 한 보통 한 45도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이게 시원하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0: 지열곡은 베이터우 온천 수원지 중 하나로 다툰 화산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화산 활동은 멈춰 있지만 땅속 깊은 곳의 열기는 여전히 온천수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1년 내내 김이 피어오른답니다.

0: 그 모습이 지옥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지옥곡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네요.
1: 지금 한여름인데 저 물 위에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와, 이름 그대로 지열국 맞네요, 진짜. 와, 여기 들어왔는데 저 바깥에 있을 때보다 더 더워요. 와, 여기에 있는 열이 지금 여기까지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짝 계란 삶은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유황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와,
0: 지열곡의 온천수는 신비로운 초록빛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높은 농도의 유황과 미량의 방사성 원소, 라듐이 함유돼 있답니다. 수온은 섭씨 80도에서 100도 사이로 베이토우 온천지대에서 가장 높다는데요. 육안으로도 물이 펄펄 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你好, 你好, 我是韩国人, 我可以请问一下吗? 请问一下. 哦,俱乐部感觉怎么样?
2: 因为我们大概40年前曾经来这里, 这里当初不是这个样子的, 它旁边有非常多的大石头, 然后都是在中间的, 然后我们就会踩在大石头上面, 煮蛋烤肉, 然后后来因为是危险, 有人因为因此烫伤。
0: 수질 보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들어갈 순 없지만 지열곡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풍경입니다. 다툰 화산지대에는 지열곡 이외에도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데요. 양민산 국가공원에 있는 유황곡이 그중 하나입니다. 지열곡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계곡에 가까워질수록 유황 냄새가 점점 짙어집니다.
1: 우와, 와, 저기 보세요. 우와, 저기 뭐야? 아, 하나, 둘, 셋. 지금 땅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거든요. 우와. 이 양명산이 화산지대에 위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열행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여기에 이런 온천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열곡 보셨죠? 거기까지 뜨거운 물이, 온천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와, 이런 데서 와, 이렇게 진귀한 풍경을 보니까 와, 너무 신선한데요?
0: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계곡은 길이가 약 1km에 달하는데요. 곳곳에서 뜨거운 유황 연기가 솟아올라 유황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실제로 청나라 초기에 이곳에서 유황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한 광산회사가 유황과 황화철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계곡에는 당시의 공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유황 채취는 하지 않고 연기를 볼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해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와, 물이 팔팔 끓는다. 와. 와. 와. 저기 보시면은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0: 그뿐만 아니라 유황연기로 온천수도 만든다는데요. 가스정에 끌어올릴 증기로 지표수를 가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온천수는 베이터홀을 비롯해 인근의 온천 호텔로 보내진답니다.
1: 여기 대만의 펄을도 푹푹 찌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열이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너무 뜨겁고 더워요. 근데 멀리서 보면 살짝 누가 라면에 물 끓이는 느낌도 나요.
0: 타이완의 이름난 온천들을 연이어 바라보고만 가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1: 아, 여기 왔으니까 여기에 발 한번 담가보고 가보겠습니다.
0: 마침 유황국 근처에 조격장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1: 와, 여기 정말 사람들이 조격을 하고 있습니다.

0: 날이 더운데도 조깅을 즐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아, 여기에는 무료로 여기에 가방도 넣고 짐도 넣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발 씻고 바로 이 조깅탕을 이용할 수 있어요. 발이 많이 피곤한데. 이제 들어가 볼게요.
1: 어르신들이 발을 담그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셔서 망설임 없이 발을 담갔는데요.
0: 생각보다 너무 뜨거운데요. 아까 그 지열탄? 지열곡에서 팔 담근 것들이랑은 지금 비교도 안 돼요, 지금. 와, 시원하다.
1: 조격탕 수온은 40도에서 60도 정도라는데요. 유황이 다랑 함유돼 있어 관절과 근육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0: 정말 처음에는 정말 뜨거웠어요, 진짜. 아까 저기 펄펄 끓는 물에 발 담그는 것처럼 너무 뜨거웠는데 이게 한 1분만 담그고 있어도 엄청 시원합니다. 정말 아까 발이 약간 이렇게 뭉친 것처럼 좀 아팠는데 지금 한 10분? 20분 정도 발 담그고 있었는데 벌써 피로가 좀 풀리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저것이 당구당마? 당구탕?
2: 당구탕.
0: 하이하. 니크이야. 니크이.
3: 哇，红色，哇，粉红色呀、
4: 啊！对，就会不一样颜色。你的还不够。
3: 我还没红色。哇，太多红色。
4: 今天没有很烫。
5: 今天没有。오늘은되게뜨거운편이아니래요저는처음에는되게뜨겁다고느꼈는데또막상있어보니까되게좋은것같아요그냥별로그렇게뜨겁지않습니다
4: 你喜欢吗？
5: 我喜欢。哦，한국。한국목욕탕 知道吗？한국
4: 有那个
5: 그 shower
4: 对，我有去过。
0: 你为什么来这个地方吗？
6: 来放松。
0: 放松。
6: 对，因为工作很辛苦。
0: 对。
6: 对，那来这边泡的话，会让你接触大自然，会觉得很舒服。
0: 啊，对。
6: 会忘记很多事情。
0: 啊，对对。
1: 뜨거운 온천수에 몸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긴장을 녹여내는 사람들. 자연이 건네는 따스한 위로에 저도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맡겨봅니다. 몸이 노곤해지니 허기가 밀려옵니다. 이번엔 타이완의 뜨거운 맛을 찾아 다채로운 별미가 가득한 야시장으로 향합니다. 라오허제 관광야시장은 타이베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인데요.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노점들 사이로
7: 와, 맛있겠다.
1: 손님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네요. 진한 향신료와 구수한 음식 냄새가 침샘을 자극합니다.
0: 저는 지금 라오허제 야시장에 왔고요. 원래는 그 스링 야시장이 제일 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라오허제 야시장도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입구부터 화려하고, 와.
1: 해산물부터 육고기까지 재료도 조리법도 다채로운데요. 음식들을 둘러보는 데에도 한참이 걸립니다. 사실 타이완에 오기 전 친구에게 추천받은 메뉴가 있었는데요. 그 음식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0: 와, 이미 냄새로 치즈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먹을 수 있을까?
1: 치즈무는 타이완 야시장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강한 냄새와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음식이죠.
0: 저 진 것 같아요, 냄새에서. 냄새에서 이미 졌다고 마음이 꺾였어. 저 마음이 꺾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

0: 这个是把它去毒吗？麻辣去毒，就是真的去毒不是真的去毒吗？
1: 不是真的是麻辣水煮的，
2: 是麻辣，
1: 是麻辣辣分微辣、小辣，哎，这边有分微辣、小辣、中辣、大辣，哎，它基本有微辣，主要是这个没有辣油，叫微辣。
3: 대신 크기가 작은 취두부를 주시길 바랬는데 인심 좋게 큼지막한 것으로 담아주셨습니다. 냄새로는 맛이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았는데요. 용기를 내서 크게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0: 생각보다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두리안 드시는 분 아실 텐데 이게 냄새가 그런 거지. 입에 들어가면은 고소한 맛 나고 단맛 나고.
3: 혀끝을 찌르는 마라의 얼얼한 매운맛과 취두부의 진한 풍미가 어우러져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0: 이제 바이바이.
3: 다음 메뉴를 고민하며 야시장을 돌아다니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창펀입니다.
0: 你好，你好，你好，这个是什么东西？肠粉。
3: 일종의 쌀 반죽 롤인데요. 조리 과정이 단순하답니다. 묽은 쌀 반죽에 계란, 고기, 새우, 배추 등 원하는 재료 넣고 3분가량 찝니다. 그후 익은 반죽과 재료를 함께 돌돌 말면 완성이라는데요. 이 가게는 반죽을 둥글게 말지 않고 완성한다고 합니다.
4: 这好吃吗？超好吃的，好吃啊！这我第一次吃。
5: 我觉得很道地的口味，就是
2: typical，经典。
3: 직접 맛을 본 현지인들이 추천을 해주니 맛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4: 谢谢老板。
5: 8年前的时候，我想说在这里卖这个，因为我本身是大陆的，对，然后这个是广东的。
3: 창펀은달콤하면서도짭짤한간장소스를곁들여먹는답니다.
0: 이게 싸는 만두 같은 느낌이 아니라 면처럼 나옵니다. 이게 면처럼 나와서 하나하나 따로 먹을 수가 있어요.
3: 군침이 도는 비주얼인데요. 무엇보다 얇게 펴서 익힌 이 쌀 반죽 피의 식감이 궁금합니다.
0: 좀 부드러운데요?
4: 만두 피 같은데 되게 고소하고 쌀맛 나는 거죠.
3: 반죽은 부드럽고 짧은 시간 쪄서 익힌 배추와 새우는 재료의 식감이 살아 있어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풍미가득한현지음식과친절한미소가여독을씻기는야시장의밤이무르익어갑니다. 온천의 도시 타이베이를 떠나 북남쪽에 위치한 타이둥으로 향합니다. 타이완 동남부 태평양과 접해 있고 서쪽은 중앙 산맥과 접해 있는 타이둥은 타이완 자연의 종합 선물 세트라 할 수 있죠. 바다와 숲,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모두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색다른 온천이 있다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6: 타이완에 여러 온천이 있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0: 특이한 온천이 있다고 해요. 좀 험난하기도 하고. 그 리송 온천이라는 곳이 너무 궁금해서 뜨거운 8월날 지금 리송 온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1: 리송 온천으로 향하는 나눔 공로라는 도로입니다. 험준한 고산지대를 관통해 타이완 섬의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여행객들이 드라이브를 즐기는 도로 중 하나입니다. 2009년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가 심하게 파손돼 13년 동안 폐쇄되었다가 2022년 4월 재개통되었는데요. 지금도 차량을 통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0: 지금 차가 막혔나 봐요. 한번 볼게요. 어짜.
2: 아, 지금 앞에 있는 차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줄 서 있어요.
3: 라오시 원은 딱히 几点可以进去吗?
4: 11点半可以进去.
3: 好的好的.
2: 대신에 여기에서 잠깐 멈춰 있는 동안 이곳 풍경을 좀 감상할 수 있거든요. 딱 봐도 산이 엄청 험하다는 게 느껴져요.
1: 난원 공로가 지나는 길목에 숨은 보석 같은 계곡, 우루협곡. 가파른 절벽 사이를 장쾌하게 가르며 흘러가는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무릉도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0: 협곡을 감상하는 사이 공사가 마무리되었나 봅니다.
1: 아,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이 앞에 공사 차량이 막고 있어서 진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미송온천은 11월에서 4월에 가는 게 제일 최적기라고 해요. 오늘 그 물 수량을 보니까 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착했을 때 수량이 너무 높으면 또 끝까지 못 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사실 내심 물 수위가 좀 낮기를 바라고 있어요.
0: 타이완의 일부 산악지역은 들어가려면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일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네요. 저는 현장에서 접수를 했는데요. 리송 온천에 간다고 하니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을 알려주셨습니다.
2: 가는 길에 90도 절벽 같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하는 코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장갑을 챙기라고 합니다. 여기 다녀간 사람들이 장갑을 이렇게 두고 갔네요. 혹시 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두고 간 것 같아요.
0: 리송 온천으로 가는 길이 하나뿐이라 찾는 건 어렵지 않다는 말에 가이드 없이 호기롭게 길을 나섰는데 초입부터 난이도가 높습니다.
2: 제 생각에 이런 험한 산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것 같아요.
0: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을 내딛습니다.
2: 와, 이제 계곡이 보이네요. 저 앞에 계곡이 보입니다.
0: 계곡이 보이니 지쳤던 팔다리에 다시 힘이 생깁니다. 한 80%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요. 벼랑간 수직에 가까운 경사가 나타납니다. 예상보다 길이 험해 당황스러웠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죠.

0: 아, 미끄럽다, 여기. 와, 그냥 미끄러지네.
1: 손과 발의 감각에 집중하며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길을 내려갑니다.
2: 와, 드디어 계곡이 코앞에 있네요.
1: 마침내 도착한 계곡 밑. 약 400m를 내려오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네요. 길 끝에 있다는 리송온천에 갈 수 있을까요? 저 멀리 리송온천이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지만 거센 물살이 길을 열어주지 않네요. 연일 내린 비로 계곡물 수위가 높아졌거든요. 이 이상 위로 올라가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2: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리송온천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옥 색깔로 이렇게 뭔가 색깔이 좀 보이시죠? 저기가 리송온천인데 물살이 너무 셉니다.
1: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돌아서려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드론으로나마 리송온천을 담아봅니다.

0: 깊은 계곡에 숨어있는 리송 온천은 타이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연 온천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타이완이 건기로 접어드는 11월부터 4월 사이에 방문하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땅에서 뜨거운 물이 솟는 어느 온천과 달리 리송 온천은 바위 틈에서 온천수가 흘러내려 멋진 풍광을 연출하는데요. 온천수가 들어있는 다양한 광물질이 석벽의 녹색과 노란색 등 다채로운 색의 향연을 펼치는 거죠. 건기에도 날씨에 따라 수량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니 리송 온천을 가실 땐 날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 제가 이 물속에 발을 담궜을 때는 따뜻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일반 계곡처럼 물이 차갑거든요. 근데 저기 가면은 50도부터 30도, 20도, 15도 열탄 냉탕 다 있다고 해요. 그거를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아 이걸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0: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게 여행과 인생의 닮은 점 아닐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여정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2: 아쉽게도 리송 온천은 못 봤지만 아, 저 밑에 내려가면은 숲과 바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하나 있대요. 그리고 그 공원에서 자전거 트레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나눔 공로에서 다시 달려 이번엔 타이둥 동쪽으로 갑니다. 도시 속 오아시스 타이둥 산림공원입니다. 북동 계절풍을 막기 위해 1960년대 심은 방풍림 카수아리나가 장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공원 전체에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이곳저곳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2: 여기가 전동차를 빌리는 곳인가 봐요. 이거 봐봐. 아, 뭐야 이거 电动车，一个一个电动车，
3: 一个人的，
2: 一个人，
3: 就，是吧？

0: 好的，他们看一下吧。开关，
1: 开关，
0: 开关，好。
2: 트레킹을다녀온직후라전기자전거를선택했는데요
3: 와어전기자전거안했으면큰일날뻔했어요어너무땡볕인데요여기
2: 도로를따라조금더달리자푸른호수와울창한숲길이나타납니다
4: 와이렇게나무가길전체를감싸고있어서너무좋아요
2: 나뭇잎이만들어준시원한그늘을쫓아달리다보면어느새바다에탔습니다
4: 와여기너무멋있다와저는 숲만 나올 줄 알았는데와갑자기바다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2: 숲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대자연의 푸른 파노라마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0: 너무 시원해요. 아, 이 파도 소리만으로 아, 이 더위가 되게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1: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맞아주는 바다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연의 리듬에 호흡을 맞춥니다.

0: 아름다운 석양 빛에 피로를 풀고 시내로 돌아오는 길.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태화촌입니다. 2001년 타이둥 기차역이 다른 곳으로 이관된 후 남겨진 건물과 부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현지 예술인들이 참여해 만든 거라는데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음악 공연이 펼쳐진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음악인들의 열정으로 여름밤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1: 씨씨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니 저기서도 공연이 펼쳐지고 있나 본데요. 거대한 조형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솜씨가 굉장합니다. 태화촌에선 음악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지도지 얼마?
4: 다시.
5: 아, 아, 니하오.
6: 他们从韩国来玩.
5: 와, 我看到你的爸爸很美的表演，很棒的.
6: 你有看到吗？
5: 在这前面。자, 1, 2, 3. 와.
0: 아이에게 사진이 작은 선물이 되면 좋겠네요. 올해 태화촌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밤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빛축제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상반기에 개최했던 빛축제 반응이 좋아 하반기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우주를 테마로 태화촌 곳곳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4: 우와, 너무 아름다운데?
0: 지역을 살리려는 예술가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4: 와, 여기 제가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싱가포르에 가면 그 트리 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엄청 그 트리 조명이랑 음악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곳. 거기에 약간 축소판 버전 같아요. 이 나무에 있는 조명이나 또 이런 몽환적인 음악이나 이 우주를 이렇게 표현한 이런 조형물들이 무척이나 아름답네요.
5: 지구에샤,
7: 你们这边看地方时候，你们感情怎么样？感情还不错，因为我们是从台中，从其他地方过来这里的，来这里跟朋友跟家人一起过来玩。啊，对对对。觉得。
0: 진짜 여행은 돌아가서 시작된다고 하죠. 타이둥에서의 오늘 하루 반짝이는 추억으로 두고두고 꺼내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지우펑 사구를 향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타이둥에서 지우펑 사구까지 차로 약 2시간 30분. 그리 멀진 않지만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8: 타이완이 트레킹 길에 숲속 있고 산 있고 계곡 있고 이런 것만 보다가 타이완에 사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지우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0: 어떤 풍광이 기다리고 있을지 드디어 타이완 최남단에 위치한 핑둥에 도착했습니다. 지우펑 사구에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차량을 옮겨 타야 한다고 합니다.

0: 아, 여기서부터는 저희 차로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1: 我们要把我们这个巨大的车用的话，吉普车，对对，吉普车坐上去，一台一个行程2400。
2: 오늘 저를 지우펑사고로 안내해 줄 지프차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가 험하고 모래 언덕이 많아 일반 차량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프차와 같은 사륜구동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0: 와, 지프차를 이렇게 개조했네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야외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조를 했어요. 와.
2: 강한 바람으로 지형도 자주 변해 전문 운전수가 동행해야 합니다. 길을 달리던 지프차가 벼랑간 강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지우펑 사구까지는 강줄기를 따라 달려간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지프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달리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0: 지금 물 건너고 돌 건너고, 와, 사고로 가는 길이 이렇게 쉽지 않은지 몰랐어요.
2: 바퀴 아래 거친 지면이 그대로 느껴지는 지프차의 진동이 짜릿함을 선사하는데요. 덜컹덜컹 좀 힘들긴 해도 언제 또 이런 야생의 질주를 해보겠습니까?
0: 오, 여기 물 써봐, 여기 빨리, 와.
2: 갑자기 만난 길동무, 물 쏩니다. 저도 놀랬지만 물소들도 놀란 것 같죠? 뿔이 아주 멋지게 나 있었는데요. 맑은 눈망울을 껌뻑이며 쳐다보는 모습이 귀엽네요. 물소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지만 해질 무렵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0: 항상 모든 순간이 제 예상을 벗어나고 있어요. 와, 그리고 여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2: 생각대로 되지 않아 더 좋은 여정. 지우펑 사구를 찾아 신나게 달리는 오프로드에서 간만에 시원한 해방감을 느껴봅니다.

0: 벌써 해가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1: 우와. 분명히 같은 바다를 몇 번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른지.
0: 시시각각 달라지는 하늘빛은 언제나 경이롭습니다. 한참을 내달리던 지프차가 사고에 들어섭니다. 한눈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사고가 아니라 마치 사막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푸른 숲과 바다, 모래 언덕이 어디에서도 보지 못할 절경을 이룹니다.
2: 진짜 너무 예쁘다, 저.
0: 하루 일을 열심히 한 태양이 서서히 붉은 빛을 뿌리며 저뭅니다. 한낮의 열기를 머금은 모래밭을 걷다 보니 마치 자연이 그린 풍경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0: 이렇게 죽은 나무가 그냥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쁜 어떤 조형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모래바람을 맞으며 한 생을 살다 이제는 고사목이 되어 오랜 세월 이곳을 지키고 있는 나무를 보니 왠지 숙연함마저 느껴지는데요.

0: 예전에 나미비아 사막 사진을 보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 이곳에 오니까 이 타이완 사막을 보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와, 느낄 수 있거든요.
1: 여행은 어디를 가는지보다 무엇을 느끼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죠. 나미비아 사막 같은 압도적인 풍광은 아니지만 마음의 감동은 그에 못지않은 지우펑사군데요. 타이완 여행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명소입니다.
0: 어쩌면 사람들이 8월에 대만은 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덥다라는 이유로. 근데 그 더위보다 이 보는 풍경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타이완은 정말 와볼 만합니다.
1: 타이완이 남겨준 온기를 느끼며 저는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불패의 미래학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12번에 걸쳐 강의를 진행할 고전학자 서울대학교 중호중문학과 교수 김어래입니다. 12번의 강의는요,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손자병법과 손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오해들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불패의 미래를 빚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 그 방향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불패의 미래를 빚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량, 능력이라고 할까요? 힘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그것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는요, 손물하는 사람입니다. 자자는 옛날에 성인 어른들을 높여서 부를 때 붙이던 그러한 호칭입니다. 이 손물하는 사람은요, 춘추시대 제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인 서기전 545년경쯤, 그러니까 545년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요, 대략 그 언저리에 태어났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라고 하는 나라의 대부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서기전 그 532년경에 제나라에서 발생했던 내란을 피해서 좀 더 남쪽인 오나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당시 오나라는 함녀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 함녀라는 왕이 있었던 이 시절에 오자서라고 하는 이 복수의 화신 혹은 복수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손무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손무의 그 출중한 역량을 보고는 손무를 오왕 함녀에게 추천을 합니다. 손무가 이에 손자병법 13편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오왕 함녀에게 바칩니다. 오왕 함녀가 손자병법 13편을 읽어보더니만 무릎을 쳤겠죠. 이런 인재가 있느냐 해서 바로 중용을 하였고, 이후 오나라는요, 초라고 하는 남방의 아주 큰 강대국입니다. 이에 비하면 오나라는요, 그 국세가 사실은 비길 수 없는 정도의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나라가 그렇게 강대국 초나라를 정벌함에 있어서 바로 이 손무가 혁혁한 공헌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불패의 미래학입니다. 불패라는 것은 아니불자, 그러니까 부정사죠. 거기다 패는 패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불패하면 패하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서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거에 지지 않았다라는 과거의 승률, 승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태라고 해가지고요, 이 태자는요, 위태로울 태자입니다. 불자는 부정사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패의 미래학 하면은 앞으로 위태로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지 않는 그러한 미래를 설계하고 또 그 설계한 것을 실행을 해가는 것, 이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일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손자병법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손무가 손자병법을 지은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이다라는 이 평가입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yes or no로 답을 한다라면 no입니다. 이거는 손자병법이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승리를 목적으로 했는데요, 그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손자병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이로움의 구현입니다. 이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좀 전에 제가
불패라는 말은 불태, 위태롭지 아니하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태롭지 않게 미래를 구성해가는 것 역시 이로움이 구현된 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손자병법 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 그런데요, 이런 구절 손자병법에 없습니다. 100점 100승이 아니라 100점 불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태롭지 않아진다, 위태롭지 않다라는 이 말보다는 왠지 이긴다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 불태가 원문인데요. 그 표현보다는 100점 100승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아닙니다. 손자병법은 기본적으로 100승이 아니라 불태를 지향을 합니다. 왜? 위태롭지 않은 게 이롭다라고 손자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손자는 이로움에 주목했던 것일까? 이것은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손자는 인간 본성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귀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인간 본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병법을 펼쳐낸다라면 그거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자는요, 이로움의 힘에 주목을 했습니다. 손자는 이로움은 적들도요, 내 뜻대로, 아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롭게만 해주면 적군은 그 이로움을 쫓아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적군이 알아서 판단해서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로움을 내가 던져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우리 아군 뜻대로 적군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죠. 사실 적군뿐 아니라 이로움은 그게 누구든지 사람을 다 움직이게 한답니다. 네,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로움과 연관시켜야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로운 결과가 기대가 되어야만 사람들은 부여받은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또 피해와 연관시켜야만, 그러니까 해로움과 연관시켜야만 우환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게 해롭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야만 스스로 알아서 재앙이 될 만한 것, 우환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손자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로움은 해로움을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로움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로움이라는 것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혜로운 자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항상 섞어서 생각한다라고 손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섞어서 생각한다라는 게 뭐냐? 이게 서로 연관지어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이렇게 이로움을 제대로 추구를 해서, 여기서 제대로 추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해로움도 겸하여 사유를 하면서 이로움을 추구를 하면은 전승이라는 것이 구현된다라고 손자는 봅니다. 전승이라는 것은 손자병법에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아국, 아군 뿐만 아니라 적국, 적군도 온전한 상태에서 아군이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적군을 다 때려 부수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군, 아국의 피해가 많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를 없게 만들고 적군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를 얻게 만든 상태에서 이기는 것. 이것을 손자는 전승이라고, 온전한 승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로움을 구현하려면 그런 온전한 승리가 가능해지다라면 훨씬 극대화

소화해서 구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전승의 사유를 손자는 펼쳐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태, 위태로워지지 않는 것, 이것도 또 이로움의 구현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이겼으니까 위태로워질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그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겼는데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건 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김으로써 야, 우리 승리했다, 좋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김으로써 이로움이 온전하게 작동되게끔 그렇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것만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로움을 구현함으로써 온전하게 나라가 계속 지속되는 것, 또 발전해가는 것, 이게 손자가 꿈꿨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승, 불태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되느냐? 손자는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승을 일궈내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을 위치에 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소설 삼국지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요, 조조 측도 마찬가지, 뭐 유비 측도 마찬가지, 송건 측도 마찬가지, 항상 유리한 고지에 서려고, 유리한 입지에 서려고 무진장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고 승자의 저주에 걸리지 않고 전승으로 이어져서 불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승을 도모를 합니다. 선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이긴다라는 건데요, 전쟁하기 전에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요,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항상 이기거든요. 잘 읽어보시면요, 제갈량은 이기기 위해 가지고 미리 자신의 계략대로 계책대로 전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손 쓸 수 있는 데는 다 손을 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세웠던 전략, 전술, 계략이 고스란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리 이긴 겁니다. 이거를 손자는 선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태를 실현하려면 이렇게 먼저 이기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승이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이긴다라는 그러한 표현 뜻인데요, 이승을 손자는 또 지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옛날에 이른바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쟁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승리할 수 있으면서 이겼다, 쉽게 이길 수 있도록 사전에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한다. 그러니까 승률이 나보다 한참 미치고 국력이 나보다 한참 작은 그러한 나라들과 그러한 정치 세력들하고만 부딪혀서 전쟁을 해서 백전백승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하고 싸우는데도 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전쟁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 손자가 제시를 했던 것은 뭐냐? 지피지기. 아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기 지피가 아니라요, 지피 지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으로 심오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알면, 나랑 연관된 사람들을 알면 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을 확보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태롭지 않다, 위태롭지 않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왠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그러면 손자병법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흐름 아래서 쓰여진 텍스트인가? 절대 아닙니다. 손자병법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주도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한 그것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그걸 원어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익강입니다. 익은요, 더하릭자인데 이건 영어로 치면 more 정도의 의미입니다. 더욱, 더더욱이라는 뜻입니다. 강은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승을 구현하고 불태를 구현해서 뭐 어쩌자는 거냐? 더 강해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손자병법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전편이라는 이 편에서 손자는 승리함으로써 더욱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패의 밀약을 손자병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의 기본적인 또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강해지자는 거죠. 더욱더 강해지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리 사회는 이미 개천에서 용인하는 사회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사다리가 이미 다 부서졌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경직화되고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일수록 뭐가 필요하냐? 개인 차원에서의 강함을 소유하는 것. 이 강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연하고 오픈된 강함입니다. 사회 구조가, 사회의 체제가, 사회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경직화되어 있을 때, 나도 고착화되고 경직화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회를 바꾼다라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연하고도 오픈된 마음으로 강해진다라면, 그러면은 사회를 또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불패의 미래학이라는 것, 그 입강으로 이어지는 불패의 미래학은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발판이 되고 자산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생각해서 보내고 있다.
1: 변치 않는 삶을 이어갑니다.
2: 자랑거리가 저희 집이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1: 자, 또 다른 한옥 마을에서는 새로운 고향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있고요.
3: 앵두 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 감사합니다. 앵두 나무 우물가에 동네 찾아 바람났네.
1: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한 폭의 산소와 같은 것. 캬. 옛 정치 물씬 풍기는 해평면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지요. 고대 문화와 역사가 간직된 구미 해평면. 옛 고분군에서 천년 고찰까지 걷기 좋은 천년길로 향해봅니다. 강바람 부는 너른 평야를 따라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이 지나왔을 옛길이 드러나는 구미. 신비로움이 가득한 고분군이 걷기 여행의 출발지인데요. 구미의 곳곳을 걸으며 탐험해온 여행 작가와 함께 천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4: 저희가 와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낙산리 고분군이에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고분이 펼쳐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요 뒤쪽으로 임도가 쭉 펼쳐져 있는데 이 임도길이 이제 저희가 오늘 걸을 천년 여행길. 이 임도길을 따라서 옛날에 한 1700년 전, 1800년 전에 사람들이 걸어 다녔던 그런 길이고, 특히 이제 아도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신라의 불교를 전파하면서 도리사까지 걸어 다녔던 길이에요.
1: 마음이 풀어지는 초록의 산책길로 들어가면, 와, 사람 길을 훌쩍 넘는 거대한 봉분들이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나지막한 구름지대를 따라 200여 기가 넘는 고분군이 등장합니다.
5: 이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은 큰 무덤이 있죠. 이게 예. 이제 이렇게 무덤 크기가 이제 크면 이게 이 부족의 이렇게 족장들의 무덤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1: 3세기에서 7세기 가야와 신라 시대의 고분군. 고대인들이 세운 역사의 흔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이죠.
5: 그래서 사실은 여기 바로 앞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었고,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도시, 고대 국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러면 고대인들이 지나갔을 길을 따라 이동해 보실까요? 천년 길은 구미의 숲과 마을을 엮는 산책길이죠. 둘러보며 걷다 보면 짜잔, 멋진 유적이 반겨줍니다. 자, 보물로 지정된 낙산리 3층 석탑. 캬. 화강석을 벽돌 쌓듯이 만든 탑이라 그런지 아주 단단하고 듬직하게 느껴지는구만요.
5: 지금 이 낙산리 3층 석탑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통일 신라시대 때 탑의 특징이 모양은 전탑을 흉내낸 돌로 만든 탑, 석탑. 그래서 이제 모전석탑이라고 해요. 저희 이 낙산리 3층 석탑에 또 보물을 본 김에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소원을 한번 빌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옛날에 탑돌이 했죠. 다 같이 한번 탑돌이 하면서 소원을 빌어볼게요.
1: 130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원을 묵묵히 들어줬을 이 석탑.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듯 탑 주변을 함께 걸으며 소망을 담아봅니다.
6: 억수로운 이 탑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0: 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1: 계속되는 천년길 여정. 층층이 논밭을 지나 산이 보이는데요. 고려 태조 왕건이 산성을 쌓고 삼국통일이란 대업을 이뤄 태조산이라고 불리게 됐다는군요. 이곳에 자리한 신라 최초의 사찰 도리사입니다. 고구려 승려인 아도 화상이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하며 창건한 사찰입니다.
2: 아도 화상이 이 경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곳이 한겨울인데도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핀 것을 보고 아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래장자가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시주를 하겠습니다 해서 모래장자와 이제 동네 분들이 다 시주를 해서 이곳에 이제 절을 짓고 이름을 도리사 복숭아도 오얏니자를 써서 도리사라고 했고요.
1: 신라 불교의 발상지라니 정말 꼭 가보고 싶네요. 산속 그림같이 자리한 사찰. 유서 깊은 보물의 자태에 감탄하고 수행과 학문의 정신이 서린 곳에서 옛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이제 도리사에 와야만 하는 이유 정상에서 알 수 있죠.
2: 우와, 저 위에 올라오니까 다 트이네요.
3: 네. 뻥 뚫린 느낌이에요.
4: 멋지다.
1: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옛 사람들이 서대라고 부르는 곳에서 본 풍경. 캬, 탁 트인 하늘과 구비친 낙동강 줄기가 명품이라고 할만 하구만요.
2: 내 고향 구미는 안단테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좀 이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휴식이 되는 힐링이 되는 그래서 고향 하면 조금 느리게 가도 모든 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안단테로 말하고 싶습니다.
1: 두 발로 걸으며 시간 여행을 떠났던 해평의 천년길. 자연과 사람을 잇는 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넓은 해평 들판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한옥마을. 400여 년 전 선조 한 분이 이곳으로 오셔서 전조 최씨 일가가 해평에 터를 잡았습니다. 하하, 돌담에서도 운치가 느껴지네요. 역시 집이 범상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쌍암 고택은 영조 31년 1755년에 건립된 진사 최강익 선생이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300년 가까운 세월을 버틴 고택에는 3대가 함께 살고 있죠. 오늘도 사랑채로 출근하는 아버지와 딸. 근데 이 고택은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금방 티가 난다고 하네요. 매일 쓸고 닦는 건 고택살이의 기본이라네요. 하하 참.
5: 이 사랑채는 안채보다 한 40년 뒤에 만들어졌는데 1798년에 만들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 1942년에 크게 보수를 한 쌍암 고택. 그 뒤로 조금씩 보수를 거치면서 가족들이 함께 지켜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지킨다는 건 곧 가족의 역사를 지키는 일임을 알기 때문인데요. 이 집을 채우고 있는 것은 가족의 추억과 온기입니다.
6: 애들이

0: 동네 애들 모여가지고 우리 사랑채에서 놀고 이러는데 어떤 애들은 요 기둥 잡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한 요래요래 잡고 그냥 등산하듯이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도 가고 저기에다가 어떤 애들은 저 딱지, 딱지를 막 이래 따가지고 갖다 놓고 막 그랬었어요.
1: 사랑채를 지나면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안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고택을 정성스럽게 갖고 온 할머니의 인생이 묻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2: 손님 접대하는 거거든요.
1: 손녀에게 자신의 손맛을 전수하기 위해 나선 할머니. 명절 때마다 만들던 약과를 손녀가 제일 좋아한답니다.
2: 이거 다 부사. 그래가지고 고로고로 썼다. 손 막 끓여가지고 이렇게 반죽 해가면서 지내가면서 이렇게 딱
3: 힘들어
2: 이게 즐거워 하면은 쉽사리가 설코 또 뒤게 하면 뒤시집밥 사리 한다고 가대
3: 깜깜하게 하나 고생한다고
2: 그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난 지루야 돼. 그 느리기도 쉽고 옛말이 그래 있단 말이라
4: 그 옛날에 시집 가고 잔들 가고 할 때 요래 해가지고 한 상자 해서 보내고 이니까
3: 선물용이야?
4: 어 선물용이지 요새 한번 보면 하지만 요건 내가 그 전에 개발해가지고 이제 차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먹으려고
1: 집안 중요한 행사나 이바지 음식으로 만들어갈 정도로 약과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손이가 요 손이가 약과의 손이가 영.
3: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2: 그거 네가 민거. 네가 민거를 잘했네. 긴 잡됐네.
3: 그렇죠.
2: 이거는 어디다가 선물해도 되고. 잘 됐다. 네가 한 잘 됐다.
1: 하하, 할머니 솜씨를 닮은 것 같지요.
3: 어디서라도 약과를 먹으면 바로 고향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만드신 약과 생각나고 그때 추억도 떠올라지고 네, 아무래도 추억 여행하게 되는 것 같죠. 고향 생각하면서.
2: 그래 든든하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가 할머니 가면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좋고 그리고 이제 저 바깥에 있다 하는 것만 해도 내가 이래 신만 봐도 좋고 이래
1: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참 좋은 시간이네요. 자 쌍암 고택에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고택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되시는데 대돌이라고 하는 건데 대돌 위에 신발 올려주시고 올라가시면 되세요. 네. 구경하고 계세요? 다가 챙겨올게요.
5: 네.
1: 사랑채를 전통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수연 씨가 주도해서 아이디어를 냈다 합니다. 손님 맞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양반 문화답게 간식도 허투루 준비하지 않습니다.
3: 저희 다과는 저희 할머니께서 만드는 약과랑 제가 만드는 양갱 그리고 정과류 하나랑 국간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총 네 가지에서 많으면 다섯 가지 정도 나가요.
1: 사랑채는 옛날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사랑채를 내어주는데요. 시원한 바람 솔솔 부는 한옥에 앉아 쉬는 건 이건 비교 불가네요. 고택만의 분위기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6: 옛날에 내 할머니가 꽃감 맨날 저렇게 말리시는 거 해주셨어요. 이렇게 크림치즈 들어가는 거는 처음 봐. 이렇게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도 새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라기보다는 조용하게 이제 혼자서 휴식을 하러 오거나 좀 그런 조용함을 느끼고 싶을 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혼자서.

0: 쉴 수 있는 공간?
1: 번잡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향의 선물이랍니다. 오래된 우리 집, 그래서 더 소중한 집이죠.
2: 제 친구들이라면 여기를 다 와요. 그게 저는 정말 좋아요. 네. 자랑거리가 저희 집이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1: 가족의 역사가 깃든 집 곳곳에는 추억도 기쁨도 일상도 그냥 가득합니다. 자, 낙동강을 따라 또 다른 한옥 마을로 향하는데요. 반듯하게 자리한 한옥 마을이 참 예쁘죠? 30여 년 전 전유류 씨가 이주해온 곳으로 특별한 사연도 있답니다. 마을에는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가 10여 점이나 있습니다. 심간정, 삼가정, 수남 위정택 등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함께 옮겨왔죠. 마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 우지된 사연일까요, 그러면? 50여 년 전 꽃다운 나이에 류 씨 집안으로 시집온 며느리는 여전히 고택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하, 한눈에 봐도 얼마나 쓸고 닦고 했을지 짐작이 가죠?
3: 이게 매실이에요, 이거는. 매실. 이제 따가지고 매실 담아야 돼요.
4: 매실은 언제 따요?
3: 이제 지금 5월이니까 지금 따도 되고 조금 더 한 6월 초에 따면 되고요. 이건 의사화인데 다 지금 졌어요. 옛날에 임금, 아니죠, 의사들이 꽂는 꽃이에요, 이게.
1: 어릴 적 보던 꽃인데 정말 반갑네요. 아유, 그러게 어울리기도 하셔.
3: 의사화. 내 손 안 닿는 게 없어요. 하나도 내 손 거친 게, 안 거친 게 없어요. 여기는요, 우리 사랑채입니다.
1: 집안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집. 자녀들 곁으로 가지 않고 혼자 남은 이유랍니다.
3: 이런 게 우리 제일 윗대 할배인데, 또 이제 뒤에 상가정에서 이게 이제, 재금 나와가지고, 살림을 잘 나와서 우리 이제 집안을 한 집안을 이루셨고요. 네, 어른들이 이래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하고 얘야 뭐 좀 내었나 그러시기도 하고.
1: 입맛댐 건설로 안동에서 살던 마을이 소멸된 주민들 그냥 살던 집을 그대로 두고 와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3: 한들, 박실, 뭐 고래골, 뭐 무실 이런 마을에서 각자 마을마다 이렇게 집안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여기로 모였다고 봐야 되죠. 그런 재미로 그런 서로 이렇게 우애로 해서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1: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만면누리. 이번엔 탐스럽게 익은 앵두를 따느라 바쁘시네요.
3: 앵두 나무 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물동이 홍익자도 나라

0: 자살을 잊어버렸네.
1: 지금 앵두는 왜 따시는 거예요?
0: 우리 형님이랑 이제 동서랑 놀러 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먹고 그러려고요.

0: 쟤도요. 앵도 참 좋아한다고요. 반가운 집안 며느리들이 모였습니다.
1: 아, 어서 와요. 앵도 땄어.
2: 앵도 땄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쁘게도 땄네.
1: 아이고 앵도 다. 형님 같이 예쁘다.
2: 뭐. 싸보세요. 맛있지요? 아이고 형님. 앵도 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
1: 하늘로.
2: 네. 감사합니다.
1: 아유, 양도 맛있다.
0: 무엇이든 나누고 보는 건 이 마을에선 특별한 일이 아니랍니다. 아이고야, 참말로 부럽습니다.
2: 간식이 없었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걸 따가지고 부모님이 이래 감춰놨다가 이렇게 주셨어. 조금씩, 조금씩. 그랬잖아, 그지요? 앵두 같이 땡글땡글하게 우리 함께 삽시다.
1: 노래는 없나, 노래는.
2: 앵두나 우물가에 동네 처자 바람나네.
0: 소소한 일상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 참 보기 좋습니다.
1: 우리 마루에서 해 먹읍시다. 시원하니까.
0: 자, 다들 모인 김에 이번엔 뭘 하실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대청마루에 떡하니 자리 잡은 걸 보니 아하! 출출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부침개. 수십 년 내공의 며느리들이 모였으니 벌써 기대가 됩니다. 봄나물로 부침개를 만들다 보니 옛날 시집살이 하던 때도 저절로 떠오르겠구만요.
2: 반찬은 없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 결혼해가지고 어른분들 계시면 반찬이 없어가지고 나무에 피가 나도록 땄어요. 이거 또 따먹고 또 따고 이래 반찬 해가지고 상에 올린다고.
0: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아끼고 또 아끼느라 층층시야에서 얼마나 고생들 하셨겠습니까. 아이고. 자, 이제 푸짐하게 즐겨보시죠. 자, 양반가에서 고택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 힘든 때를 지나 이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1: 겨울에 먹은 기분이 싫어.
2: 참 잘 떼었어요, 집게가.
1: 그전에는 자주 해 먹었지만 요즘은 나이 들이다니까 하기 싫고 게을러지고 그래 안 해 먹었는데 이제는 자주 해서 먹읍시다.
3: 옛날 생각하면 고향이 없어졌다 싶어 가슴이 좀 아프지만 이제 저 여기 이 고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자리가 잡혔어요.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런데 이 동네 왔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같이 이래 오래 사니까.
0: 추억 이야기를 곁들여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건강 밥상이겠죠. 노년에 보시되는 이들과 넉넉히 정을 나누는 인생,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역사와 전통의 시간 여행 어떠셨습니까? 특별한 추억과 온기 가득한 내 고향 해평이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4: 여기서 발라봐. 그래, 여기 봐. 아이고, 고맙다.
5: 사랑해. 이야, 감사합니다. 힘받다.

0: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지? 어, 선생님 잘하실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1: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0: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제 거쳐갔는데 그중에 우리가 유명하신 분들과 성철 스님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고 그 이전에는 야은길제 우리 부미의 유명한 야은길제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6: 핫데이 핫데이 핫데이 핫데이.
7: 벌써 다음 주가 농구 대회? 연습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 우리 진짜 열심히 연습해야 해.

0: 원숭이가 해.
1: 야!
0: 아, 동구공을 발로 차면 어떡해. 아, 태권도가 아니라니까.
1: 아, 발로 차야 더 재미있는데.
0: 좋아는 왜 또 늦는 거야.
2: 얘들아, 미안. 할아버지가 밥 먹고 가라고 해서.
0: 아니, 대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3: 잠깐!
4: 왜?
5: 샤샤?
3: 응원곡을 뭘로 할까 고민했었는데 얼굴 찌푸린 하늘이를 보니까 생각이 났다냐?
5: 얼굴 찌푸리는 하늘이? 아하! 땡!

0: 야야!
1: 얼굴 찌푸리지 말고.
2: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어서 연습하자.
3: 뭐지?
4: 얘들아, 저기 봐. 쟤들은 바다 유치원 농구단.
1: 새싹 농구대회 최강 우승 후보잖아.
5: 바다 유치원이 공사 중이라 연습할 데가 없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연습할 수 있지?
6: 네.
5: 아유, 착해.
6: 안녕.
7: 안녕.
5: 화이팅. 별아, 가자.
8: 우린 가자. 가자.
5: 가자.
9: 하나, 둘, 셋.

0: 연습하자.
1: 자자자자. 얼굴 찌푸리지 말고 신나게
2: 힘을 내고 우리가 응원할게.

0: 힘내라! 야야야!
1: 힘내라! 좋아! 하늘이의 3점 슛을 보여주마!
2: 오! 하늘이가 3점 슛을 쏘려나봐!
3: 3점 슛!
1: 왼손은 거들 뿐!
4: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0: 잘한다.
5: 저 하늘아, 괜찮아?
6: 그래서 우리 하늘이가 속상했구나.
1: 네. 열심히 연습해서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저 혼자만 그런 것 같아서요. 애들은 별로 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데.
6: 에이.
7: 아닌데.
1: 괜히 저만 조바심 내고.
6: 아니야. 애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1: 정말요?
6: 그럼. 아직 농구가 서툴러서 그렇지.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웃어보자. 웃는 얼굴. 아유, 예쁘다. 얼마나 좋아.
8: 이제 장난 안 칠게.
7: 나도.
5: 나도 늦게 안 오고 더 열심히 연습할게.
7: 그래.
1: 아니야. 나도 짜증내서 미안해.
7: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2: 자자, 그럼 이제 우리 열심히 연습하는 일만 남은 건가?
9: 좋아. 자, 그럼 대를 향해
2: 가는 거야!
9: 좋아!

0: 공원이 개결 중인데요.
1: 네, 현재 11-15로 바다 유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0: 아, 말씀 드리는 순간 바다 유치원 슈!
1: 슈! 오, 마리 선수가 잡았습니다.
0: 잡았다,
2: 마리야.
0: 됐어. 기회를 맞아.

0: 그래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
1: 우리도 더 친해진 것 같아.
2: 어, 바다 유치원 친구들하고도 친해졌잖아.
0: 아, 맞아요. 어? 어, 성희야.
3: 아리야.
4: 같이 놀자.
0: 그래, 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뿅뿅 퍼지켄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나는 야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아니? 플룻을 연주해 플룻
0: 아닌데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링.
3: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공일까? 물일까? 아, 궁금해!
1: 하얗고 폭신폭신한 거라고 하셨어.
0: 그럼 뭐지? 눈인가?
2: 얘들아!
0: 오신다, 오신다!
2: 저, 오래 기다렸지? 저,
0: 우와! 우와! 우와! 우와!
2: 재밌게 놀아라.
1: 네! 우와! 솜이다, 솜! 폭신폭신해.
3: 이건 구름이야.
0: 이건 눈이야. 펄펄 눈이 옵니다.
1: 눈이다.
4: 호호호 산타 할아버지다. 호호호
1: 정음이 수염이네.
4: 호호호
5: 바꿔라 한글.
0: 솜이 솔로 바뀌었어.
1: 우리는 솜이 필요해.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7: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8: 야,
6: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솜이 솔로 바뀌었어.
0: 솜, 솜이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솜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8: 된다. 된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2: 저기 한글 소음이 있어.
1: 천지?
0: 한글 소음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점점 물처럼 변할 것이다.
3: 안 돼.
0: 높다.
2: 어? 한글이 녹고 있어. 한글이 다 녹겠어.
3: 시간이 없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녹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굳다.
0: 아니, 나의 녹다 공격을 굳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3: 한글 솜이 파괴됐어.
4: 우리에겐 아용사가 있어.
2: 내가 뿅망치로 오를 만들게.

0: 저장 완료! 솜!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솜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솜이다!

0: 소울.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솜, 솜. 베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 솜, 푹신푹신한 솜이 들어있어요. 오, 솜베개. 야, 솔, 솔, 청소할 때 쓰는 솔, 솔. 할아버지는 청소를 잘해요. 다녀올게요.
2: 히히, 솔의 받침 릴 먹어야지. 냠. 냠냠. 슝.
1: 청소 끝. 아, 소. 받침 리을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솔, 솔, 솜, 솜.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소가 받침 미음을 만나 솜, 솜.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솜. 친구들 따라해봐요. 솜.
2: 솜에서 끝소리 응을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솔, 솥.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솜에서 끝소리 응을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솔, 솥. 히힛.
1: 솜, 솔. 훈민이와 정음이가 솜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솜을 솔로 바꿔라. 한글. 솜이 솔이 되었어요. 천지가 녹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굳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솜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솜이 생겼어요. 새하얀 솜이 푹신푹신해요. 새하얀 솜이 푹신푹신해요. 새하얀 솜이 푹신푹신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집, 짐.
2: 정음아, 뭐해? 집이네?
3: 응, 우리 집이야.
2: 집! 정말 우리 집이네? 정음아, 우리 집 지붕은 기와 지붕이잖아.
3: 아, 그렇지? 어.
2: 창문에 창살도 있어야지.
3: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역시.
2: 우리 집은 마당도 있어.
3: 맞다. 아, 오, 역시 홍민이. 우리 집 마당은 어떻게 생겼더라?
2: 나가서 마당 보고 오자.
3: 그래, 마당 보고 와서 그려야지. 가자, 가자.
2: 가자.
4: 바꿔라, 한글.
3: 어? 이게 뭐야? 우리 집이 없어졌네?
2: 집이 짐으로 바뀌었어. 우린 집이 필요해.
3: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 용사 아이야!
6: 어? 이?
7: 야!
6: 후민지군, 안녕?
5: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집이 짐으로 바뀌었어.
3: 집, 집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집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저기 한글이야.
0: 어? 구름이 멀리 가고 있어.
2: 내가 한글을 찾아올게. 자, 차. 이제 한글을 가져가자. 천지?
3: 한글 집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줄 순 없지.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
2: 자, 차.
3: 제법이군. 그렇다면 내게도 방법이 있지. 태극봉을 못쓰게 할 테다.
4: 으잇! 망가지다!
2: 내 태극봉!
1: 이건 태극봉이 망가졌어. 이용사가 천지한테 당했어.
0: 이용사가 위험해. 구하러 가야 해.
1: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망가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고치다!
2: 샷!
3: 아니, 나의 망가지다 공격을 고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0: 집에 이가 없어.
1: 내가 태극봉으로 한글을 다시 만들게.
2: 나라 한글!
3: 자,

0: 집.
1: 저장 완료. 집.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집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옆
1: 집
0: 집 오 우리나라 전통 기와집 기와집은 대청마루 오 멋지다 하하하 집 얍
1: 오
0: 짐 짐 짐 짐을 풀어요 오 짐을 싸요 짐을 제자리에 두고 올게요
2: 짐의 받침 미음 먹어야지 냥 냠냠 슝
0: 짜잔 지 지만 남았네 한글 짐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짐 짐 집 집 순서대로 써볼게요
1: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가 받침 비읍을 만나 집 집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집 친구들 따라해봐요 집 끝
2: 집에서 끝소리 음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짐 징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집에서 끝소리 읍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짐 징
1: 집 짐
0: 훈민이와 정음이가 집을 그려요 우리 집이 최고야.
1: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집을 짐으로 바꿔라 한글. 집이 짐이 되었어요. 천지가

0: 망가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고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집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집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집에 살아요. 훈민정음이 집에 살아요. 훈민정음이 집에 살아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긴긴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줄무랑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미더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아참! 시장님 괜찮으세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4: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5: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6: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7: 좋아 얘들아, 기가 들죠? 출동!

0: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다리다 출동!
3: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2: 네, 좋아, 아빈!

0: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2: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3: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4: 아쭈! 레이, 괜찮아?
5: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6: 자, 그럼 주사 하나 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4: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3: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4: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날씨가 너무 더워.
3: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4: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5: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4: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7: 아이고, 목이야.
4: 시각자.
8: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간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에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다.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잽접, 어서 출발하라고.
5: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9: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5: 다행이네요.
9: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5: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9: 그래, 너희만 믿을게.
5: 기가 빌더, 출동 준비하자.
10: 알았어.

0: 봐.
1: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2: 리, 불도저의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3: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0: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2: 뭐?
0: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0: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2: 알았어, 아민!
0: 포켓몬 변신 완료!
4: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잠깐! 호보가 왜 저러지?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반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3: 이거라 받아라! 고양이 덜뭉치야!
0: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5: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1: 걸렸나봐.
2: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1: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2: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3: 루루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4: 좋아.
5: 안돼.
6: 아,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한 거야? 저리 켜!
7: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깔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1: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6: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8: 리더가 된 포키!
1: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0: 있네.
1: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2: 아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1: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1: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4: 야호! 내가 리더다!
2: 뭐? 포키가 리더라고?
1: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4: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5: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4: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우후! 임무 호출이나!
6: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4: 아,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6: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4: 당연하지. 출동하자.
2: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4: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6: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4: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6: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4: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6: 고마워.
2: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4: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5: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2: 한번 해보는 거야.
4: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2: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4: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땀뚜기 대장 포키! 땀 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2: 난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7: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난 하늘을 아는 스타스키! 목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다리다 출동!
4: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2: 아,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4: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8: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4: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5: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8: 그래 뭐.
2: 그럴까? 하지만 이거...
4: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포키!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0: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1: 복귀?
0: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2: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3: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2: 설계도 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1: 어? 어떻게 위험한데?
0: 아니 잠깐만.
2: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0: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2: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0: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1: 복귀.
0: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2: 좋아, 네 마음대로 해.
4: 루루 언니가.
0: 우리도 같이 갈래.
1: 복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5: 복귀, 너 괜찮아?
0: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5: 복귀,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0: 정말 그럴까?
5: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0: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6: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2: 포보와 두더지들이잖아.
4: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6: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0: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6: 이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7: 위험해.
6: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지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0: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2: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0: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7: 그래, 좋아, 복희.
0: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5: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4: 평평하게 만들고
0: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2: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0: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1: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밀려 건설해 볼까?
0: 이야! 임무 완성!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1: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2: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0: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1: 다신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2: 고마워, 얘들아.
1: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 된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3: 덕덕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4: 뽀로로 빠밤.
15: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테라시티 대종전. 전기를 돌려줘.
5: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4: 네? 무슨 날이요?
6: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5: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7: 응? 루루는 어디 갔지?
8: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7: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5: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4: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7: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8: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7: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4: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0: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아, 안 돼. 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1: 네?
2: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1: 이더빌더 출동!
2: 낙타기 대장 쿠키! 낙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 캐치!
3: 꼭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다리다 출동.
4: 이런, 하필 망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0: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5: 안돼! 화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움이 꼭 필요해.
3: 비상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4: 근데 어떡해.
2: 얘들아, 이것 좀 봐.
1: 이게 뭐야?
3: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보랑 두더지들 뿐이야.
4: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3: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6: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3: 혹시...
2: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6: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2: 어디 가?
0: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4: 잘 모르겠어요.
3: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2: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7: 하,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3: 포보,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7: 어림없는 소리! 하하!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2: 저게 뭐지?
7: 하하!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3: 아니, 초강력...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7: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로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3: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게 놔둘 것 같아!
2: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1: 기가빌더 변신!
3: 포키봇 변신 완료!
8: 마이티봇 변신 완료!
2: 레이봇 변신 완료!
7: 쬐그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2: 모두

0: 파워가 엄청난데?
1: 그러게.
2: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0: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누루!
2: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0: 두고 보면 알아. 이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2: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해? 이거나 받아라! 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0: 이것도 있지?
3: 저기 봐! 루루의 덤프트럭이 토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0: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2: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0: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2: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0: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4: 아,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부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0: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아, 뭐라는지 안 들리네.

0: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1: 자, 이제 테라시티를 환하게 봐.

0: 왔어.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1: 만세! 기가 막혀! 오늘도 예뻐, 만세!
2: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3: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아민!
2: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 기다리다 출동!
3: 수고했어, 기가빌다!

0: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1: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2: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3: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4: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3: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0: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1: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2: 포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0: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2: 알았어, 아빈.
3: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0: 좋아. 함께 트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 빌더 시작해볼까?
5: 그래, 좋아!

0: 우리는 하나! 비가 이모완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3: 우와! 정말 멋진데?
2: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4: 그럼 난 2등!
1: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3: 진짜 못 말린다니까.
2: 뭐,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완벽한데?
1: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2: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류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3: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4: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5: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1: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5: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1: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5: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아!
2: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6: 모두 피해요!
2: 쩝!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5: 어? 오, 잡아!
2: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또 피해!

0: 안 돼! 세척기계가 다 망가지겠어!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 빌더 출동! 세이브! 변신 완료! 마이티군! 변신 완료! 변신! 어라, 이게 왜 이러지?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1: 내가 날아가서 막아볼게!
2: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0: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0: 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1: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0: 물론이지, 레이.

0: 이러다가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루,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유후! 드디어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토끼,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이야!

0: 예! 작전 성공!
1: 세차 기계는 다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2: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빌더.
3: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4: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스릴 좀 즐겼지.
3: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5: 당연하지.
3: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5: 오늘? 그래. 이야, 오늘 방 청소한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넘버블럭 친구들
12: 고이라.
1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2: 20까지 확인해.
13: 우리 같이 놀자.
11: 5와 3이 만나면
13: 8이야.
11: 당신
13: 우리 모두 8.
1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3: 함께 놀아요.
11: 넘버블럭 4대 가족.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0: 지당하신 말씀.
1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과일꽃이 완성! 예!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직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네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네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작다 크다 파브로사우루스는 작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큽니다. 크다 작다 즐겁다 슬프다. 트리케라톱스는 즐겁습니다. 플래시오사우루스는 슬픕니다. 즐겁다 슬프다 덥다 춥다. 안킬로사우루스는 매우 덥습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매우 춥습니다. 덥다 춥다 빠르다 느리다. 노토사우루스는 카르노타우루스보다 느립니다. 카르노타우루스는 노토사우루스보다 빠릅니다. 빠르다 느리다 왼쪽 오른쪽.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갈림길의 왼쪽에 서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갈림길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6: 안녕, 우린 그림자 손가락 가족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누군지 차례대로